충청권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경산 33도, 전주 30도 등으로 어제만큼 높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 내일 밤 남해안에서 제법 긴 비가 시작돼 주말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같은 돌이라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길가에 놓인 돌은 발에 채이는 존재지만 바둑판 위에 올라간 돌은 훌륭한 포석이 되고요. 성벽에 들어간 돌은 수많은 사람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건 쓰임의 자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는 평범했지만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분야를 만나 빛을 발합니다. 어떤 팀에서는 성적을 못 내던 선수가 이적을 한 뒤에 MVP가 되기도 하고요. 회사를 옮기면서 부서를 바꾸면서 자신의 쓰임을 새롭게 인정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고기에게 나무를 오르라고 하지 않고 독수리에게 바다를 헤엄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쓰임의 자리가 맞는지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0618님이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문자메시지 올려주셨는데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오늘 날짜이기도 하네요. 어휴, 생일 축하드립니다. 젠스당 CEO는 막 생일인 사람 만나면 사인도 해주고 그러던데 라디오로나마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경제상식 퀴즈, 요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 단어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기존의 컴퓨터는요, 정보를 0 아니면 1 이진법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차세대 기술인 이것 컴퓨팅은 0과 1을 중첩시켜서 겹쳐서 한 방에 처리를 한다고 하죠. 큐비트라는 새로운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요. 훨씬 더 빠르게 많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뭐 신약 개발도 그렇고 금융 분석도 그렇고 뭔가 물류를 최적화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모으는 반면에 보안 분야에서는 또 우려가 커지기도 합니다. 암호 체계가 한 방에 뚫릴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이 기술을 이용을 한 보안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창과 방패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조금씩 조금씩 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물리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죠. 이것 역학, 이것 물리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 두 글자만 맞춰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언제든지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와, 증시가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가네요.
2: 국내 증시부터 보자면 예. 오늘 9000 보는 거 아니에요?
0: 지금 한
2: 8950
0: 40포인트 남았습니다.
2: 네,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896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코스닥이 아쉽습니다. 오늘 또 떨어지네요. 1.3% 정도 떨어져서 1018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는 0.98, S&P 500은 1.12, 나스닥은 1.34%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가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이 반면 반도체는 올랐어요. 그 영향이 아마 우리

0: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야 진짜 로켓처럼 오르기만 한 줄 알았더니 어제는 드디어 상장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1: 네. 약간의 조정이었죠. 약간의 네. 조정. 우리 증시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하이닉스가 3.9% 올라가면서 260만 원 넘어섰고.
0: 260만 닉스가 됐습니다.
1: 예, 시가총액은 1866조 원. 삼성전자도 오늘 1.3% 오르면서 다시 시총 2000조 원 넘어섰고요. 코스피가 이제 거의 뭐 9000선까지 한 4,5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은 한 16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고 670여 개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쏠림도 오늘도 심합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최대 관심이 캐비넛이 연준 의장의 첫 번째 FOMC 회의였습니다. 좀 시장은 매파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 매파적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표가 다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시장은 SK하이닉스가 12단 차세대 HBM4E 샘플을 출하했대요. 이 소식 네. 때문에 하이닉스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반도체가 오르면서 그냥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나온 FOMC 결과만 놓고 보자면 시장에 그닥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금리는 동결했고요. 네 차례의 연속 동결입니다. 3.5에서 3.75% 수준으로 동결했고요. 처음이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주재하는 FOMC 회의가요. 그런데 이 워시 의장이 뭐냐면 시장과의 소통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했는데 역시나 비슷한 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연준의 성명은요.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짧아졌고요. 연준이 말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신임 의장의 소신이거든요.
1: 더 이게 간결하게 내보내야 된다. 네. 예.
0: 괜히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게 아니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1: 그러니까 막 시장이 또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니까 네. 그거보다는 간결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0: 어떻게 보자면 또 간결한 메시지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깜깜이 아니야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의 말을 통해서 막 힌트를 찾아왔었고 사실은 그게 수수께끼 같은 말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글쎄요. 네.
0: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이거 안 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성명서에서 보자면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그 2%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에너지 등 특정 가격 분야 특정 분야의 가격 상승이 초래한 공급 충격이 반영된 결과다.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회의에서 또 궁금했던 게 바로 그 점도표잖아요.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점을 찍는 건데 3월에 공개했을 때는 사실 한 차례 내릴 거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을 봤더니 예측치 중간값이 3.8%예요. 지난 3월 회의 때에서 3.4%였거든요. 그러니까 0.4%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까지 금리를 한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출한 8명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9명이 금리 인상을 예측했습니다.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보자면 케빈 워시는 이 점도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점도표 자체도 필요가 없다.
0: 네, 맞습니다. 아, 본인은 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지만 안 찍은 사람이 케빈 워시일 것이다 라고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 누가 봐도.
0: 네, 이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 전망과 함께 분기마다 발표되는 경제 전망 요약의 일부입니다. 금리 경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시장은 이걸 보고서 아,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하겠구나라고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데 아까 그 간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보자면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되지? 시장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는 깜깜이로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워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전망과 관련한 발언을 너무 많이 공개적으로 한다. 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 전망 요약의 일부라고 했는데 워시가 점을 찍진 않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놨습니다. 당연히 2.2%였고요. 지난 3월 대비해서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1: 그러게요. 그 시장이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미국 시장에서 금리에 민감한 제약 바이오주들은 또 올랐고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양호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0: 이게 상당히 매파적인 성명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1: 그렇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게 매파적인 신호가 아니다. 또 이렇게 보는 목소리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또 금리를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의 성과급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0: 실제로 그럴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1: 이미 뭐 특정 지역의 집값도 그렇다고
0: 맞아요. 하고요. 숫자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0: 명목 임금이 1년 전보다 3.4%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이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요 다 오른 게 아니라 일부 부문에 집중이 됐습니다. IT 부문 같은 경우 성과급으로 특별급여가 60% 급증한 반면에 나머지 분야의 임금 상승률은 2%에 그쳤습니다. 이게 앞으로 하느니 보기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 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IT 대기업의 특별급여 증가폭 더욱 커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면서 IT 업종의 높은 임금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IT 특별급여 증가는 도소매, 음식 숙박, 보건복지 등 노동 집약적 서비스업과 건설업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이 서비스 수요 확대 효과가 지역경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경기지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접한 주거지역인 성남, 용인, 화성의 카드 소비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 경로를 통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 그러게요. 돈이 많이 생기면 또 씀씀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게 또 물가를 이제 자극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과급 한 중심에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인데 이제 채용 신규 채용을 공개를 했는데 학력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0: 아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1: 다들 요즘 뭐 농반진단.
0: 네. 맞아요. 네. 어제 시작한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이거 학력이잖아요. 네. 늘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이거 삭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자의 경험, 직무 역량, 기업 문화 적합성 등이 일치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라고 했고요.
1: 그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네.
0: 이게 왜 바꾸냐라고 보자면 최태원 회장이 강조한 게 AI 시대 인재상의 발을 맞춘 거다라는 겁니다. 네. AI 시대에 무슨 학력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1: 미국 빅테크들도 그렇게 또 보고 있잖아요.
0: 네. 이 복합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하다라면서 채용 기준을 바꿨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수시 채용을 하는데 이례적으로 세 자릿수 단위의 대규모 선발을 진행합니다. 신입사원 수시 채용 서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입니다.
1: 대학 간판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있고 AI 시대에는 훨씬 더 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그 종전 MOU 양이 가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언론사들을 통해서.
0: 네, 이게 뭐 되네 마네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공개가 됐고요. 네. 그 MOU 14개 조항이 있습니다.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라고 선언했고요. 요거에는 레바논의 영토 보전, 주권 보장을 약속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고요. 최대 60일 이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고요. 그 체결 즉시 해상 봉쇄 해제를 시작해서 30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30일 이내 기술적 군사적 장애물 및 기뢰 제거를 통해 해협 항행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60일 동안 해협 내 무상 항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60일 동안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1: 추가 협상. 네. 또 핵 관련 또 추가 협상. 네.
0: 어쨌든 핵심이 요건데 경제 분야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우리랑도 관련된 건데 미국이 영내 파트너국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내는 게 아니라 영내 파트너국들과 함께입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 피해 배상금으로 4천억 달러를 미국에 요구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대신에 중동 아랍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민간 기업들이 출자하는 재건 개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 자기가 일으켜놓고 전쟁 배상금 달라니까 그건 못 주는데 네. 대신에 재건에 필요한 돈은 내가 마련해 줄게. 근데 네. 우리가 내는 건 아니고 우방국들한테 내라고 할 거야.
0: G7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답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는 10센트도 낼 의향이 없다라고 했어요. 미국은.
1: 근데 그 고유가 때문에 또 피해를 본 다른 나라들. 네. 한테 내라는 그게 아무튼 네.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0: 뭐 핵무기 관련돼서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동결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동결된 이란 자산은 한 천억 달러 추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정대로 하면 내일 공식 서명식 하는데요. 이란은 공식 MOU 공식 서명식 없고 전자 서명만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뭐 카더라인데요. 전자 서명은 다 됐다라고 합니다.
1: 요즘에 민간 기업들도 전자계약, 전자서명 많이 하는데.
0: 그런데 전자서명과 관계없이요. 벤스 대통령은 스위스로 가가지고 일단 뭐 관련된 협상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1: 그게 이제 19일로 예정돼 있는 거고 현지 시간으로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말을 멈추질 않아요.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습을 더 할 수 있다. 시장의 불안감은 또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도장은 찍어야겠죠.
0: 네, 뭐 일단 MOU를 전자서명은 완료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완료고 사실 이제 알려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 중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MOU일 뿐이고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란에 대한 MOU는 즉각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할 것이다. 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기금 관련돼가지고요.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요. 이란의 합의 이행이 재건기금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했습니다.
1: 자 그리고 그 G7 공식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0: 뭐 일단 청와대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나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면서 트럼프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이게 재건기금 관련된 거잖아요.
1: 또 우리 건설사들의 기회.
0: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느냐라고 이제 취재진이 물었더니 굉장히 원칙적인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 보장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1: 네.
0: 뭐 내용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통항 관련해 가지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하고 일본이 좀 나서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별로 이제 반응을 안 했잖아요.
1: 네.
0: 요거에 그 대해서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 관련돼 가지고 좀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만찬에서 그런 얘기 했었냐라고 했더니 2시간 만찬 동안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지나간 얘기니까요.
0: 네. 참고로 주한 미군 대사로는 미셸 스틸, 박은주 대사의 인준이 가결이 됐고요. 곧 부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대행 체제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정식 대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 자, 그리고 어저께 새로운 원전 건설할 그 부지가 공개가 됐어요.
0: 네. 새 원전 입지가 정해진 게요. 2011년입니다. 뭐 얼마 전이야? 14년 전, 16년 전이네요.
1: 네. 가장 마지막이요.
0: 네. 강원 삼척 대진 원전과 경북 영덕 천지 원전이 후보지로 정해졌다가 취소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영덕군에는 1.4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가 들어서고요. 기장군에는 0.7기가와트급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형 원전은 37년에서 38년, SMR은 35년 상업 운전이 목표입니다. 사실 이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AI 산업에 있어서 핵심이죠. 그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네.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부지 선정까지 과정, 이거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올스톱이 됐어요. 사실 그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이른바 그렇게 나뉘잖아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진보는 좀 원전에 부정적이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부지 선정을 위한 공고조차 수개월간 미뤄졌습니다.
1: 네.
0: 일각에선 이거 탈원전 시즌2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그런데 지난 1월에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원전 건설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야 이거 차라리 우리가 원전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살려보자라는 의지가 좀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모 절차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1: 인식 자체가 달라졌네요.
0: 네 맞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제 원전을 유치해가지고 그 유치하게 되면은 뭔가 보상금 같은거나 아니면 발전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요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인식이 좀 달라진 거죠.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긴 했는데요. 실제 원전 건설까지는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허가, 주민협의, 송정만 확충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이고 막 감정적으로만 빠질 게 아니라 AI 시대에 또 객관적으로 우리는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말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후동행카드 이게 서울시의 교통비 지원 정책이잖아요. 또 정부의 KPS도 있고 이 두 개를 이제 통합한다고 해요. 근데 또 말이 또 다른 말도 나오고요.
0: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많어. 그냥 하나만 내줬으면 좋겠는데
1: 네.
0: 이 각자 카드를 낸 곳이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기존에는 보자면 월 6만 2천 원을 내고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 카드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용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K패스가 있었어요. 자,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시 거예요. 그리고 K패스는 정부 겁니다. 국토부 거. 그런데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0: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 하나로 두 제도 혜택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월 교통비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6만 2천 원보다 더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제한 이용하는 6만 2천 원 내고 그 방식이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6만 2천 원보다 덜 쓴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약간 환급받는 그 부분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모두의 카드 KPS죠. 이거 운영하는 국토교통부가 이게 서울시 쪽에서 나온 자료예요.
1: 네.
0: 근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부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로 지금 현재 당이 다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검토 중이고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는 거라서 조금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뭔가 협의를 하기는 했을 텐데 결론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은 좀 헷갈려하고 있으니 빨리 또 결론을 잘 내야겠죠. 오늘 알고라는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은 두 글자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 이 디지털 방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이 차세대 컴퓨팅 기술은요. 0과 1을 동시에 중첩시켜서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르게 풀어낸다는 겁니다. 이것 컴퓨팅, 이것 컴퓨터, 또 물리학에서는 이것 물리, 이것 역학 이렇게도 부르는 그 두 글자가 있는데요. 신약 개발도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만큼 보안을 더 빨리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 기대와 우려가 다 공존하고 있는 그 기술인데요. 7082님, 양아들이라고. 김영대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이 두 글자로 우리 집에 오셨대요. 라고. 예전에는 맏아들 때문에 이렇게 형제끼리 그런 적이도 있었어요. 6261님이 수자우자 미자 동생. 예. 주변에도 계신 것 같습니다. 7439님, 이거 물리학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김용수님, 역시 과학은 어렵습니다. 근데 당첨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역학을 이해하는 것보다 당첨되는 게 더 어렵나요? 예. 0980님이 퀀텀이라고 영어로 쓰죠. 라고.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컴퓨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던데 언젠가 핸드폰처럼 작아지는 날도 올까요? 라고. 이것 컴퓨터 자체가 왜 그렇게 크냐. 그 냉각을 하기 위해서 그 덩어리도 커진다라고 하죠. 자, 퀀텀. 맞습니다만.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 두 글자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어렸을 적에는 정말로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말 잘 듣다가 사춘기 지나고 좀 크면은 부모님과 서서히 좀 멀어지죠. 그게 뭐 아이들이 커가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근데 Z세대는요. 오히려 친구보다 가족이 더 좋고 애인보다 엄마가 더 좋다라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가 아닌가? 네. 왜 그럴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친구 대신 가족이고 그 중에서도 엄마가 좋다라는 거예요.
3: 네.
1: 어떻게 시간을 보내길래 그런 거예요?
3: 그 사실 몇 해 전부터 요즘 Z세대와 알파세대가 과거 저희 같은 이제 X세대들과 다르게 부모 세대와 라포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덜어드렸었는데요.
1: 네, 맞아요.
3: 이게 팬데믹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좀 갈등을 겪기

0: 또 하지만 또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대는 가족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쇼츠나 릴스를 촬영하거나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졌고 최근에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이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이 이제 한 시간마다 같이 일상 영상을 올리는 센로그라는 그 SNS가 있는데 요걸 네. 이제 최근 엄마랑 같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힙한 동네를 방문하거나 뭐 팝업 스토어 구경하는 것 같지. 원래라면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 엄마와 딸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예전에 마마 보이, 네. 마마 걸 이런 표현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랑 다른 거예요?
0: 그 전에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 엄마와 가장 친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오히려 자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엄마를 모시고 어디를 간다, 그러니까 모시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하. 친구처럼 놀면서 취향을 공유한다라는 느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랑 노는 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막 밝히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린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새로운 팝업이나 혹은 뭐 알려진 맛집 같은 것처럼 이런 어떤 변화,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엄마의 모습이 좋아서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스타그램에는 그 엄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영상도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문항에 이제 답을 하면 점수를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데 관련 영상은 뭐 너는 12점 만점 혹은 엄마 없이는 못 살겠다 그리고 엄마 1g도 잃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들도 잘 달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 동결건조라고 해서 엄마랑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Z세대들의 엄마 아빠가 70년대생 80년대생 이런 네. 분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세대 차이가 덜 나고
0: 그렇죠.
1: 문화적으로도 더 가까워졌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거고
0: 그쵸.
1: 그러니까 어디 모시고 간다가 아니랬어요.
0: 네.
1: 효도의 방식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0: 과거에는 뭐 용돈을 드리거나 뭐 좋은 곳에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효도라는 인식이 좀 만연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물론 이것도 여전히 좋은 효도의 방식인 건 맞는데 네. 요즘은 이제 같이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하고 그리고 뭐 인생 네컷 같은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함께 보내는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들을 효도의 경향성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는 효도에 또 AI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 AI로 효도를 해요? 네.
0: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린다라고 할 때 자기 얼굴을 넣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메시지 카드를 만들고 이런 이제 AI 프롬프트가 또 입소문이 나면서 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용돈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용돈 ATM 1회 이용권 같은 이제 뭐 기프트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요걸 이제 AI로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50년 뒤에 엄마와 나를 그려보는 것도 요즘엔 AI가 너무 손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엄마 동결건조라는 밈이 좀 유행을 하면서
1: 엄마 동결건조?
0: 엄마 동결건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엄마와 나눈 카톡 대화 이런 네. 것들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언제든 엄마와 대화하듯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조금 슬프긴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 우리 엄마 스타일로 대답해주는 카톡은
0: 챗봇 뭐 이런 건 거죠.
1: 영원할 네. 수 있습니다.
0: 영원할 수 있게 맞습니다.
1: 그래요. 이게 네. 약간 좀 짠하기도
0: 합니다. 네 맞습니다.
1: 더 짠한 네. 질문도 올라오는데 백한용님 아빠는 강아지보다 서열 아래인 것 같아요. 아빠 얘기는 없습니까? 우리 PD님도 아들 둘 두고 계시는데 아빠 얘기는 어디 좀 눈 씻고
0: 네, 뭐, 네, 뭐 나중에 네 잠깐 나오긴 하는데
1: 나중에.
0: 아직은 엄마 자매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여기에서 친하다라는 거는 이제 엄마와의 이야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저도 아빠 입장에서 참 씁쓸합니다.
0: 뭐 그러실 청취자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뭐 항상 투닥거리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네. 하기도 하는데.
0: 되게 잠깐 스포해드리긴 했지만 남자 형제분들은 좀 아직인데 네. 언니와 동생 즉 자매는 굉장히 각별한 애정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셜 언급량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언니나 여동생 사랑 관련된 키워드가 6개월간 3,500여 건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족의 관계성 가운데 특히 자매 관계성이 좀 흥미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SNS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내가 얼마나 언니나 여동생을 사랑하는지 뽐내는 키워드가 활발히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매끼리 서로 귀엽다고 뭐 자랑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하면서 이런 감성이 뜨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니까

0: 타툰 같은 경우에도 사이좋은 자매 공감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 이제 내 일상과 한두 가지 요소가 포개지기 때문에 이거 우리 같다라고 하면서 자매들이 댓글을 계속 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바이럴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런 엄마에 대한 애정이 또 있었다면 자매에 대한 애정들도 좀 이게 주목이 받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엄마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I로 효도한다 이런 것들 같은 애정의 중심이라면, 요 자매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먹고 싶은 음식을 동생이 사다 주는 영상, 혹은 동생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언니가 배달을 시켜주는데 동생이 고맙다면서 막 과도하게 그 스트리머처럼 막 리액션을 하는 영상, 이런 것들이 또 사랑을 받고 있어서 다소 약간 친구 관계처럼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 연출된 거 아닙니까?
0: 약간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판단은 청취자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일반적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형제보다는 자매 사이가 조금 더
0: 맞습니다.
1: 가깝고 친밀한 거는 또 맞긴 하죠.
0: 맞습니다.
1: 근데 자매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콘텐츠가 잘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0: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요 언니나 여동생이 없어도 이 관계가 너무 부럽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른바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언니통이라고 해서, 이게 뭐 땡땡통, 이게 내가 너무 질투와 부러움이 나서 통증이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니통 생긴다, 언니통 온다, 라는 여동생통 온다, 이런 것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 언니가 없는 사람한테,
0: 언니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서 꼭 관계성이 없더라도, 내가 꼭 자매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동생 언니와 비슷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내 처지나 혹은 이런 것들에 소소하게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요즘 이제 여성들이 필요하구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8021님이 저도 친구보다 딸하고 다니는 게 편하고요. 대화도 잘 돼요.
0: 그런 분들 많습니다.
1: 33살 차이 나는 딸이랑 옷도 같이 입습니다. 라고. 그리고 3203님. 저희는 아들만 둘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그래도 지금 자랑스럽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신지영님은 아빠 유유. 크크크. 사랑해. 라고. 예. 아빠들도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1: 근데 요즘에 그 Z세대가 가족 구성원에게 조금 더 다른 세대와는 남다른 감정을 느끼는 건 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0: 이게 이제 가족에 대한 인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좀 반영된 문화의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내가 가족 중에서 누구와 취향이 잘 맞는지에 따라서 이 소비 패턴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여동생이랑 자주 붙어 다니는 이유는 취향이 맞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탕 먹고 후식 코스가 똑같다거나 혹은 매년 같은 루틴의 스냅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엄마와도 영화 취향이 같기 때문에 극장을 자주 간다라고 하는 20대 여성 팬이 있었는데, 이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 저희랑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만약에 아빠랑 취향이 잘 맞았다면 제가 뭐 골프장 같은 데를 가고 있겠죠.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와 딸의 어떤 구체적 관계보다는 그 관계성 속에서 취향이 포개진다라는 현상에 좀 그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쨌든 변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지금 이제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아버지 분들이 많으신데, 아버지가 어쨌든 이런 권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열린 어떤 마인드가 되시는 것도 이전 세대보다 가족들이 격 없이 친밀하게 지내는 경향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부모들이 대부분 X세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 트렌드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Z세대를 자기 모습처럼 대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곽정은님이 어릴 땐 몰랐는데 언니랑 동생이 있는 지금이 좋네요. 항상 고마워 언니야, 동생아,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은미님은 형제자매는 하늘이 주신 친구라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김진우님 아빠들은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0: 아, 오늘 좀 조심스럽네요.
1: 속을 좀 긁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7922님이 네. 우리 10년 나이 차이 나는 두 아들 형제 이번 일요일에 같이 야구장 간다길래 간식비 좀 주려고 이렇게. 아, 또 아들 둘.
0: 이것도 같이 취향이 포개지는 거죠. 야구라는 취향이 포개지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네. 그 자매들끼리는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형제들끼리는 대화보다 어떤 행위를 같이
0: 그런
1: 하더라고요.
0: 그런 걸 수도 있죠. 게임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1: 거. 그럴 때도 이제 가까워지는 거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다 좋은데 연애는 하지 않고 엄마한테만 따라다닌다. 이게 또 걱정되지 않을까요?
0: 아, 맞습니다. 그 최근 저희 대학내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Z세대 가치관을 조사했는데 20대 분들한테 네. 살면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 네. 1등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등은 자기 명의의 차였고요. 3등이 멘토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등이 애인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1: 연애 안 해도 된다고요?
0: 네.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전 세대 중에 유일하게 Z세대만 연인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연애가 필수처럼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선택처럼 되고 있는데 거기에 쏟던 어떤 시간과 노력이 가족이나 혹은 한 지붕 아래 가까운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 왜 그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연애도
0: 네. 연애도 선택? 이제는 선택인 거죠. 네.
1: 어, 그래요. 네. 취업난도 그 한몫하는 거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돈 쓸 시간도 없다. 이런 거?
0: 그렇죠. 그 아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어스 민구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예. 보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사가 낯설지도 않은데 그만큼 이제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표된 청년삼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에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54%에 이르러가지고 독립생활자들보다 훨씬 부모 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비용, 취업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독립하는 시기가 늘어지는데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한 지붕 아래 가족들끼리 서로 일상에 깊게 관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월세도 엄청 비싸다고
0: 맞습니다.
1: 하고 독립하는 네. 것보다 부모님 댁에서 뭐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출퇴근하는 게 더 네. 나을 수도 있는데
0: 취업난도 만만치 않고
1: 근데 네. 이거를 또 캥거루족이라고 하면서 네. 뭔가 좀 독립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0: 그 흥미로운 점은 과거라면 이제 그 캥거루족에 대해서 다소 좀 긍정적이진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님 집에 살면서 청소나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가사를 담당하는 자녀를 전업자녀라고 그 자기들끼리 부르는 신조어가 좀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만큼 집안에서 내 역할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업자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는 또 부를 때 캥거루족이라고 다 같은 캥거루족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생활비를 내는 자녀들은 유료 캥거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유료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 월세 내는
0: 네,
1: 캥거루
0: 그리고 독립은 했지만 아직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 캥거루들은 블루투스 캥거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희화화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유튜브 보면 이런 콘텐츠들이 전업자녀들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뭐 좋아 보인다, 독립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선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저게 좀 자녀들을 망치는 거 아니냐, 얼른 독립시키는 게 맞는데 라고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 그래요. 그 이거를 또 기업들이 잘 또 활용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예전에는 왜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게 있었는데
0: 그렇죠.
1: 약간 그러면 그런 기준도 이제 좀 달라질까요?
0: 그 부모 세대는 아무래도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 금액이 전 세대 중에 가장 높아서 소비력이 가장 높은 계층들이고 반면에 Z세대는 소비 금액은 적지만 한번 우리가 관계를 맺어놓으면 브랜드 충성도가 쭉 이어가는 그 계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요 마케팅이 정말 매력적인 영역으로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에 한 식품 브랜드가 엄마와 딸을 대상으로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이 브랜드가 비건이나 동물복지처럼 상대적으로 그 여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을 좀 판매를 하면서 그런 특성과 좀 잘 맞아떨어졌는데 뭐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뭐 별스러울 게 없습니다. 모녀가 함께 여행하면서 잔잔하게 두부도 만들어 보고 스냅 사진도 촬영하고 뭐 싱잉볼 같은 명상도 가져보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뭉뚱그려서 쓰시기보다는 엄마, 언니, 여동생, 자매 이런 것처럼 어떤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4076님이 딸 둘 둔 아빠입니다. 주식 100% 오른 느낌으로 삽니다. 근데 서열은 꼴찌입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0: 아 오늘 아버님 분들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1: 김종성님도 아들의 인기 서열 순위 1번 엄마, 2번 큰 누나, 3번 작은 누나, 4번 고양이, 5등이 아빠.
0: 고향이
1: 아니
0: 중요하죠.
1: 아빠랑 아들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형제끼리의 관계 네. 뭐 더 돈독해진다 이런 건 없습니까?
0: 실제로 그 예전과 다르게 자녀 세대 라프가 형성되면서 10년 전에 아빠와 아들 트렌드가 생기면서 권위적인 어떤 과거 부자 관계에서 친구 같은 아빠 즉 프렌디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콘텐츠 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 10명 중에 6명이 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긴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 관계나 형제 관계도 자매 관계 못지않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들에게 어떤 공통 분모의 취향 트렌드 아까 야구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통 분모의 어떤 취향 트렌드가 있느냐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0: 맞을 것 같고요. 가령 아빠가 좋아하는 야구단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이 패밀리 스포테인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일 텐데 이런 공통분모만 있다면 아빠와 형제, 뭐 엄마와 자매 이런 거와 별개로 얼마든지 이런 트렌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뭔가 공통분모를 찾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아빠들은 엄마보다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0: 그렇죠.
1: 아니면 네, 뭐. 또 뭔가 대화의 기술 이런 게 좀 잘 없다 보니까.
0: 뭐 요즘에는 많이 나아지고는 있는데 뭐 아직은 또 엄마보다는 라퍼가 좀 덜하긴 합니다.
1: 그렇죠. 뭐 월드컵 축구를 같이 또 뭐 응원을 한다라든지 네, 네, 네. 어떤 이제 좋은 계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네. 좋죠. 자, 대학 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면서 순방 성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합의문에는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60일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심리학기로운 시간으로 갑니다. 연희옥 님이 KBS 콩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간 티 잘 어울리세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 한 분이 더 저랑 같은 티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연세대 연구교수인 이현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따라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교수님 보는 저의 느낌이.
3: 네.
1: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3: 네. 네.
1: 오늘 우리가 유니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3: 네, 네.
1: 특히 이제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보면 뭐 전통적으로 빨간색이고.
3: 네.
1: 내일 경기는 좀 연보라색 입는다고요.
3: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1: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왜 가슴에 태극마크.
3: 네.
1: 일반적으로 훈련복 입고 뛸 때랑 태극마크를 네. 달고 뛸 때 좀 다를까요?
3: 일단은 저도 오늘 이렇게 옷을 입어보니까 예. 뭔가 태극 전사가 된 것 같고.
1: 뭔가 일원이 된 것 같아요.
3: 네. 네. 뭔가 공이라도 주워야 될 것 같고. 네. 네. 사실 그 이런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건 네. 개인적인 자기에서 사회적인 자기.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집단적 정체성이 좀 더 강화되는 게 있죠. 근데 게다가 이 유니폼이 다 그렇겠지만 국가대표 유니폼은 좀 남다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뭐 유니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아의 확장이자 영웅의 서사죠.
1: 영웅의 서사.
3: 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왜 예전에 봤던 그런 뭐 영화 중에 우레메.
1: 네.
3: 거기 보면 평소에는 막 이렇게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옆돌게 하면 그치. 에스퍼맨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럼 뭔가 다르잖아요.
1: 풍차돌기 한번 해야죠.
3: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유니폼은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어떤 집단의 힘과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입혀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책임감이라든지 소속감, 팀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죠. 이거를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사회 정체성을 형성할 때
1: 네.
3: 이런 마크나 티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중시하게 보고요.
1: 네.
3: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을 고지시킨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압박감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경기가 아니라
1: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그런 중압감.
3: 네. 이게 내 뒤에 국민들이 좀 보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압박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1: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3: 네.
1: 그래서 뭐 패배했을 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선수들 사이에서.
3: 네, 네.
1: 그래요. 근데 또 왜 유니폼이라는 게 팀워크를 높이는데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또 회사에서도 입고 그러는 거잖아요.
3: 네.
1: 사회인 야구나 조기 네. 축구 유니폼도 그러면 마찬가지일까요?
3: 그렇죠. 사실 팀의 결속력 강화에서 유니폼은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의뢰로 하죠. 유니폼을 입고 네. 어떤 팀의 그런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나 의뢰들을 많이 하죠.
1: 회사 단합대회 할 때도 그렇고.
3: 네. 뭐 이렇게 네. 손을 올려서 와 이기자 뭐 그쵸, 승리 그쵸. 승리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유니폼에 관련된 또 의식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 그렇죠. 요즘에는 단합대회들 많이 하나 모르겠네요. 회사들이.
3: 네.
1: 일부러 더 많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3: 네.
1: 유니폼이 충분히 그걸 또 이제 결집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3: 네.
1: 거리 응원

0: 학원 나갈 때도 이제 빨간 티도 많이 입으십니다.
1: 어, 네.
0: 그리고 그렇죠. 프로야구 구단 네. 관중석에도 이제 같은 유니폼 입으신 분들 많아요.
1: 네.
0: 어떤 심리일까요? 똑같이 입는 거는.
1: 그렇죠. 이게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 역시도 그런 옷을 입으면 내가 그저 그냥 이렇게 뭐 관망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0: 관객이 아니라
1: 네. 그렇죠. 이 팀의 일부와 같은.
0: 아.
1: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빨간색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함께 태극전사인 것 같은.
0: 뭔가 좀 뜨거워질 것 같아.
1: 네.
0: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
1: 네. 뭔가 그런 어떤 우리가 왜 스포츠를 보면 같은 색을 입고 뭔가 같은 구호를 외치는 의례 그렇죠. 같은 게 있잖아요.
0: 예.
1: 이런 것들은 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느끼게 만들고요. 또 감정은 전염되고 증폭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박자로 박수치고 같은 구호를 외친다 이랬을 때 사람들의 감정이 맞물린다는 거죠.
0: 오.
1: 사회학자인 에밀 드레카메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집합적 열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집합적 열광.
1: 열광. 네. 그러니까 혼자 누워서 잠옷 입고 TV 네. 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실제 광장 가서 뭔가 빨간색 옷을 입거나 바이올렛 옷을 입거나 이런 똑같은 옷을 입고 응원봉을 막 들고 보는 것은 몰입도의 차원이 다르다.
0: 아, 몰입도가 달라진다.
1: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도 훨씬 더 과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0: 행동이 과감해져요?
1: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은 색 옷을 입으면 나라는 정체성은 좀 약화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성은 좀 강화되죠.
0: 나보다 우리.
1: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파워레인저 이런 것도 보면 다 변신하면 이렇게 뭔가 그 팀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많죠. 몇 명이지?
1: 네. 네. 그리고 그 왜 즉 평소에는 절대 안 할 행동도 하게 되죠. 왜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거 혼자 하기 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전부 다 빨간색 옷을 입거나 같은 팀이 뭔가 이겼다라는 그런 것들이
0: 돼요,
1: 생기면
0: 그러면.
1: 뭔가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맞아요. 부르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0: 재미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다라는 네. 인식을 또 갖게 되는 거고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왜 낯선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지기도 해요.
1: 네.
0: 거리 응원하던 사람들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같이 또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기 끝나고 낮술하러 간다고도
1: 아,
0: 하고
1: 네.
0: 그런 것도 비슷한 심리예요?
1: 그렇죠. 사실 원래 사람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공통의 주제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발 하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는
0: 네.
1: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인간의 공통체성을 크게 확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모르는 나라에서 처음 본 사람이에요.
0: 예.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죠.
0: 아.
1: 만약에 내가 뭐 스페인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K-POP을 막 듣고 있어요. 그러면 친근감을 느낀다는 거죠.
0: Do you know Psy?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1: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제가 좀 공주 출신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떤 강의에서 동양 사람을 만났어요.
0: 예.
1: 그런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0: 아.
1: 게다가 그분이 막 제가 잘 가는 그 짬뽕집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그분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0: 더
1: 이야기하게 되는.
0: 가까워지고.
1: 네. 그러니까 광장에서 별로 안 친한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드컵 거리 공원에서 거리 응원할 때 골이 들어가면 막 서로 환호도 치고 그런데 막 대화도 하고 손뼉도 치고
0: 그쵸.
1: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낮술도 드시러 가시고 심지어 와 우리 들어갔다 막 이런 거 뉴스 보면은 막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손뼉 치고 난리 나는 거
0: 그쵸.
1: 우리 많이 보잖아요.
0: 물론 모르는 저도 사람하고 막 포옹하고 막
1: 네, 저도 막 그랬었던 것 같고 막 손뼉 치고 막 모르는 어떤 아저씨 분이랑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었던 것 같고 2002년 월드컵 때 진짜 좀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네.
0: 참 사람의 마음이 신기합니다.
1: 네.
0: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 분모가 네. 있을 때 더 가까이 느낀다라는 거고.
1: 네.
0: 왜 색깔에서도 뭔가 좀 마음이 달라질까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빨간색 많이 입는데
1: 네.
0: 내일은 좀 연보라색 유니폼을 입는다라고 해요. 색깔도 심리에 좀 영향 많이 줍니까? 특히 경기 중에도?
1: 그렇죠.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0: 네.
1: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기록한 8번의 승, 그러니까 8승 중에
0: 네.
1: 무려 6번의 승이 빨간색 상이었다고 합니다.
0: 일단 빨간색을 자주 입기는 하는데
1: 네.
0: 다른 색 옷 입었을 때.
1: 그런데 파란색은 총 4차례 경기에 나섰는데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4전 전패를 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이번에 입는 바이올렛은 좀 월드컵 본선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안긴 빨간색과 한 번도 승리가 없었던 파란색의 경계에 있는 셈이 아닐까? 뭐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유니폼 색깔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이런 배정은 이제 양 팀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피파의 색상 배정과 관련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사실 많이 입는 또 빨간색을 많이 입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은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색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이 강렬하게. 그렇죠. 강렬하고 공격적이고 좀 뭔가 각성이 되어 있고 에너지

0: 하는 거죠. 영화에서 또 보면 악당들이 검은 코트를 입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검은 망토.
0: 네. 네. 뭐 가바멜도 그렇고 뭐 스타워즈에 보면 다크시디어스도 그렇고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 멜라피센트인가 그분도 그렇고 말레피센트인가 그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하나의 지각 편향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지각 효과가 되기도 합니다.
1: 제복을 입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까요? 경찰, 뭐 군인, 소방관 등등?
0: 그렇죠. 사실 동일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제복은 나는 지금 개인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신호를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 즉 심리적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 심리적인 갑옷.
0: 네.
1: 그래서 더 뭔가 규율을 더 지키게 되는 거고.
0: 네.
1: 아, 끝내기 전에 근데 왜 전투복을 입으면 예비군 훈련 가고 네. 남자들이 좀 많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남성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투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왜 군복을 입으면 막 굉장히 군인으로서 막 정체성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면 오히려 막 굉장히 모자 막 이상하게 쓰고 막
1: 삐뚤어요. 말 안 듣고.
0: 네.
1: 조끌고 다니고.
0: 네. 이게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거의 없는데 억지로 그 제복을 입으면 오히려 역효과와 억지. 심리적 반발감을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 아하, 그래서 그 사이에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0: 네.
1: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요. 저희가 원자재 시장, 뭐 금, 유가 등등을 깊이 있게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과 내일 더운 가운데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연일 날씨 이슈가 기온과 강수 이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진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오늘 중부지방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흐린 하늘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침까지 소나기 오는 곳은 충청, 경북, 전북으로 5mm 미만의 소량이 되겠고요. 또 강원도 등 전 내륙 곳곳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5에서 40mm 정도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또 일부 남부지방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30도 이상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이고 경북권 현재 폭염특보 해당 지역은 최고 체감 3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강릉 29, 전주 30도 등 26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22도 등 17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으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이란은 60일간의 무료 통화

0: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다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에도 60일 이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 17일 공개한 점도표상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회의 때 3.4%에서 상향됐습니다. 또한 위원 18명 중 9명이 연말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오늘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이어 미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연준 통화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계속 유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3% 오른 8,884.92로 출발했고 개장 직후 8,975.52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0.21% 떨어진 1,029.81로 거래를 시작해 하락세를 유지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11.6원 상승한 1,525원으로 출발해 1,52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한 황인범이 멕시코와의 2차전을 하루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황인범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일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멕시코가 내일 경기에서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면 나보다 더 좋은 우리 팀 선수들에게 기회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내일 오전 10시 경기를 앞두고 오전 8시부터 KBS ETV를 통해 생방송합니다. 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30대 A씨가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자해를 시도해 오른팔 등을 다쳤습니다. A씨는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제압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08% 오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전역에서 3.2%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도 한 달 전보다 1.14% 올랐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상승했습니다. 유로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라 SNS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만찬을 함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권,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경산 33도, 전주가 30도 등으로 어제만큼 높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 더위는 더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소나기의 소식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1: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0: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지금 10시 5분이고요. 또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어려웠을까요? 정답은 양자입니다. 양자 퀀텀. 양자 물리, 양자 역학. 요즘에 양자 컴퓨팅 시대도 많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복잡한 연산을 정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중첩이라는 걸 통해서요. 0과 1을 거의 뭐 겹쳐서 한 방에 계산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뭔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 다 뚫어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켠에서는 양자 컴퓨팅으로 또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약간 기술이기도 합니다. 7088님이 신약 개발이 더 빨라져서 국민들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민선미님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물리를 좋아해서 와 양자역학 책을 여러 권 읽던데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와 중2 아들이 양자물리 책을 읽습니까? 오,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걸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죠. 리차드 파인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미시의 세계다 보니까요. 이상훈님 당첨은 발견되기 전까지는 없는 겁니다 라고 보내셨네. 양자역학에서는 그러죠. 뭔가 들여다보면 그거는 사라진다. 없는 거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미시 작은 단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측정할 수도 없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정시원님이 오랜만에 출장 가는 길에 실시간으로 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정답도 올려봅니다. 라고 아까 글을 주셨는데, 양자 관련된 투자라는 ETF를 사셨다고. 그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세대 기술에 항상 또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3574님이 우리나라에서만 핫하다는 그 양자. 아, 정답. 지금도 투자를 하면서도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또 해외에서도 참 유명하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와 이런 기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24원, 152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거의 한 8950 까지 갔던 코스피는 현재는 8899, 한 89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4% 강세. 반면에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져요. 2.5% 빠진 1006. 코스닥 1000선 또 다시 위협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들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이닉스가 오늘 3% 강세, SK스퀘어도 3%대 강세. 삼성전기는 7.4% 올라서 218만 원까지 올라섰고요. 시총은 160조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차는 2% 가까운 약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대 강세네요. 미국 연준에서 뭐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좀 매파적인 발언 아니냐, 이렇게 또 한켠에서 해석을 하고, 또 한켠에서는 금리 영향 가장 많이 받는 오히려 바이오주가 좀 올라가면서 매파적이 아니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HLB, 알테오젠 비롯한 바이오주가 좀 강세인데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오늘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에서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이슈 나올 때마다 또 원자재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에 국제유가는 많이 빠졌죠. 그런데 또 동시에 금값이도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좀 어지럽죠. 오늘 깊이 있게 이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죠. 상상인 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마이크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2: 와서. 예, 예.
1: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원자재 시장 예전에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이 어지러워졌는지 전반적으로 어때요?
2: 말씀하신 대로 금가격이 되게 약세였어요. 네, 2월 최근에. 이후로. 그리고 유가는 당연히 전쟁 때문에 셌었고. 근데 저도 이제 많은 듣는 질문이 금은 이렇게 좀 전쟁이 나면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금의 가격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이 복합적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자료를 몇 번 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정쟁의 불확실성도 금 가격을 올릴 수는 있죠.
1: 네.
0: 근데 경기가 침체될수록 또 금 가격도 오릅니다. 경기가 침체된다는 건 주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안 되니까 위험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인 금으로 올 거고
1: 안전자산으로.
0: 또 하나는 약달러일수록.
1: 네.
0: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면 달러 사겠죠. 갖고 있겠죠.
1: 네.
0: 근데 달러가 약세면 금으로 또 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금리.
1: 네.
0: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랐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직관적으로 돈의 가치가 중요해졌다는 뜻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금리라는 거잖아요. 돈 가치. 그러면 금보다는 돈 가치가 좋아진 거니까 금 가격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겠죠.
1: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0: 서로 다 상대적인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빠진 이유는 전 두 가지로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가 침체도 아니고
1: 금값이요?
0: 경기 되게 좋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경기가 좋으면 금을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위험 자산이 좋아진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주가,
1: 네.
0: 뭐 바이오 주가, 뭐 이런 식으로 주식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금의 어떤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1: 안전 자산에 대한 필요도가 좀 그렇죠? 떨어지는.
0: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씀드린 건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금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미 금을 위험 어떻게 보면 가격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죠.
1: 그렇죠. 이렇게 비중 자체도 때리면. 커졌을 테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금 가격이 좀 빠진 것 같고 조심스럽게 금 가격 전망을 해보면 금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은 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는 금 가격은 좀 약세 가능성은 있는데
1: 네.
0: 반면 아직도 여러 가지로 그 정쟁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물가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은 또 금가격의 관심도를 높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가격은 지금보다는 조금 강보합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상승률은 주식시장이 좀 더 높을 것 같고 올해 7, 8월, 9월 여기 하반기까지 보더라도
1: 아하.
0: 그래서 금가격은 주식 주가 상승률보다는 덜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냥 강보합 정도의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이게 왜 과거의 인식들이 좀 많이 깨지고 있어서 더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왜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위험할 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근데 전쟁이 터졌다라는 건 참 위험한 신호고. 근데 전쟁이 터졌는데 금값은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 이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0: 저도 궁금합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네. 투자 어떤 증권회사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가 지금 5%를 넘었어요. 10년물 금리가. 아실 거예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었다고요.
1: 넘었다 갔다 왔죠. 네. 네. 내려왔죠.
0: 그거 상당히 주식시장에 위험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채권의 금리 상승은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야 되는데
1: 네.
0: 그 날만 약간 조정받고 별로 하락을 안 했어요. 오히려 올랐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1: 네.
0: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있으면 사실 3월 달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직도 조금 꺼림직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FOMC에서는 매파적발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점도표를 보면 과반수의 의원들이 1회 이상 금리를 인상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사회적인 관심에서 금리 인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험자산한 주식한테는 부정적이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무위험 수익률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굳이 주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국채 10년물 30년만 사도 4.5% 5% 주는데
0: 그렇죠.
1: 뭐하러 내가 원금 소실 가능성 안고 주식을 해? 이런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0: 그런데도 올라가면.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1: 그러게요.
0: 저는 유동성도 많고 시장에. 그리고 아마 정보의 비대칭성이 빠르게 해도 되는 이런 국면에선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나만 돈을 못 번다는 그 심리 있잖아요. 그게 커진 것 같아요.
1: 그래서 더 위험 자산으로.
0: 네, 저는 물증은 없고 심리적인 것 같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은 유동성이 되게 많다. 제 느낌적인. 유동성이 뭔가 시장에 많고 두 번째로는 FOMO도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발언도 좀 조심스러운데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셀러리맨들의 급여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직장인들끼리.
0: 그렇죠. 예.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저도 옛날 사람이 됐지만 근데 근데 요즘은 직장마다
1: 아.
0: 그죠 업종마다 일단 뭐 어디라고 하여튼 어떤 업종마다 급여 차이가 되게

0: 차이가 컸고 성과급
1: 한
0: 때문에.
1: 기업 내에서 사업부별로도 엄청 커지고.
0: 그 사업부 네. 내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었고 증권에서도 다 그럴 상황이니까. 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개인적인 유동성과 이 포머가 또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렇죠?
1: 격차가 벌어질수록 그쵸? 포머를 더 크게 느끼고 뭔가 투자를 통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더 생기고.
0: 뭐 미 국채 수익률 5%면 높지만 한편에서는 그래서 집 언제 사는데?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아. 국채 수익률 좋아. 그런데 제가 하루 방송 발언이 조금 강성이라서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생방송이니까 저도. 근데 네. 그런 심리가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도 맞죠. 아하. 국채로 언제 돈을 모아서 언제 이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의 버블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결책은 두 가지죠. 아하. 포기하거나 열심히 투자하거나.
1: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한국 정부에 빌려주는 국채 투자는 자산가들이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빨리 투자해서 쫓아가야 돼요. 이런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하는 것들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1: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또 금값도 상대적인 이제 안전 자산 뭔가 좀 위험할 때 오히려 더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려가는 현상이 최근에 또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그 미국이랑 일단 또 종전 협상을 맺었는데 MOU까지 이제 사인을 했다고 하고 근데 그 직후 물론 이제 며칠 안 되긴 했습니다만 금값이 또 반등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0: 뭐 금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해소되면 오히려 금값이 내려와야죠.
1: 예, 전통적인 생각이라면.
0: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달러 그때 달러의 약세가 일시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좀 빠졌다는 심리. 최근에 뭐 주식시장도 죄송하지만 바이오 주가가 최근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르고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담당자는 저도 이제 바이오 업종을 담당하지는 않고 다른 동료 부하 직원한테 얘기를 해보면 예. 딱히 오를 이유는 없었어요. 이게 뭐 어떤 대규모의 계약이 있거나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바이오가 너무 빠지지 않았어라는 얘기는 한 달 전부터 돌고 있었고 외국인의 순매도 약간 줄었었고요 바이오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이 된 것처럼 금 가격도 지금 이제는 어떤 이벤트와 전통적인 뭐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되지만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등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 가격은 조금 강보합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왜 바이오 기업 우리나라에서 뭐 코스닥 기업들도 최근에 보면 코스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고 돈은 다 반도체로 쏠려가 있고 대외적으로 뭐 전쟁 어찌게 될지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임상 결과라든지 라이선스 사운 나와도 주가에는 잘 반영이 안 되다가 그게 나중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쏠림이 조금 해소되면 나중에 그때 한 방에 확 튀어오르고
0: 그렇습니다.
1: 뭔가 호재들이 이미 시장에는 다 요즘 뭐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별로 없으니까 모아놨다가 한 방에 반영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충분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이때는 반영 안 하다가
1: 그러니까요.
0: 또 유독 반영을 하고 사실 어제 미국 시장도 하락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1: 네.
0: 뭐 1%대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영향을 좀 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오늘 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3% 정도 오른 거고
1: 그쵸.
0: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이에요.
1: 그렇죠.
0: 사실은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게 이제 강세장은 맞는데 그래서 저도 그 원인도 좀 보면 제가 이제 보면 예전에 강세장들을 보면 제가 차화정시 때도 겪어봤고 네. 화학 종류가 셌던 시절 그리고 뭐 소재가 셌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가면 다른 업종들은 적어도 빠지진 않았죠. 약간 오르거나 뭐 빠지진 않았죠.
1: 온기가 좀 퍼지기도 했죠.
0: 근데 그때는 달라진 이유는 저는 그것도 뭐냐면 삼성전자니스가 우리 시총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제는.
0: 그러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이걸 사주면 다행인데 신규 자금이 없거나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고객들은 기존에 에이 안 오르네 타 업종을 팔고 삼성전자닉스 관련된 반도체 종목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락 종목은 500개인데 상승 종목은 200개로 되는
1: 그쵸.
0: 그런 시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1: 오늘도 아까 그 코스피가 8,976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 시각 현재 이제 8,931포인트이긴 한데 오늘 코스피 내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136개 이 시각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757개. 몇 그러니까 배가 많은 겁니다.
0: 너무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는 겁잡음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신규 자금 들어와서 그 종목 사주면 다른 종목 757개는 안 빠질 텐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부 매도를 하고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펀드 매니저들도.

0: 그렇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비중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또 수익률 경쟁에서 또 이제 뒤처지느냐 앞섰느냐 또 이게 또 달라지고 있고 예전에는 자금들이 좀 퍼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또 그러니까 사실 또 그 내부를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또 압도적이니까 이게 단순한 쏠림은 또 아니다. 실적이 그렇다. 또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1: 뭐 PER로도 여전히 6배? 7배? 막 이래요.
0: 시장 평균보다 낮죠.
1: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1분기 GDP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 GDP가 10점 몇 프로 나왔어요. 숫자를 정확히 못 기억해서 죄송한데. 근데 저는 그 헤드라인 분명히 기억하는 게 네. 50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0: 네.
1: 50년이면 제가 아기 때거든요. 1970년대 초반이잖아요.
0: 네.
1: 그때는 우리나라의 GDP가 10% 내외였겠죠. 10%, 11% 고도성장기.
0: 네.
1: 그걸 50년 만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 반도체가 다 해준 거죠. 뭐 따로 조선이나 뭐 방산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시장도 만 포인트 간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거고 그게 당분간은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AI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에 다 반영됐느냐. 그러니까 AI가 지금 보면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있지만
0: 네.
1: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 쪽으로 아직은 범접을 못했으니까 다만 이제 주가에 AI가 삶을 바꾸는 거는 10년, 20년 계속 되겠죠.
0: 그렇죠.
1: 근데 주가가 다 반영되면 올해 주가 이후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뭐 내년까지 가다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0: 아까 말씀해 주신 그 GDP는 10.5%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명목 기준일 겁니다. 명목. 근데 이제 그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었어도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명목 기준으로는 10.5%나 GDP 성장률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실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가격 인상분을 제거를 하면 1.8%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다 반도체 영향이에요.
1: 가격 영향 빼면 1.8%면 너무 허무하네요.
0: 금리를 그래서 계속 또 봐야 하는데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밤사이에는 이제 미국의 FOMC 통화정책회의가 열렸고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주최하는 첫 번째 통화정책회의였습니다. 뭔가 좀 매파적이라고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매파적이었다. 혹은 또 이제 금리의 상단을 또 얼마나 열어놔야 한다라고 보세요.
1: 그 케빈 워시의 데뷔전이었죠 이번에.
0: 네.
1: 근데 보통 점도표에 참여를 안 했어요. 보통 의장이 그렇죠. 참여를 했던데 이제 참여 안 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매우 조심스럽고 아마 저뿐만 다른 분들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장에 왜곡되거나 오해를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간결하고 정제된 언어를 썼는데. 제가 보는 건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해서 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보다 물가에 대한 것을 매우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케빈 워시처럼 의장이면 경기 상황과 물가를 밸런스 있게 언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지금 실업률이라든가 미국 CPI를 봐서는 미국의 경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0: 네.
1: 주로 물가에 대해서만 재차 여러 번 강조했었고 그거는 지난번에 있는 파월과는 좀 다른 성격이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점도표에서 보면 점도표에서는 과반수의 의원이 연 1회 이상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점도표를 찍었고 그다음에 3분의 2, 그러니까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수 의원이 2회 인상까지도 가능성 언급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2026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 그러니까 올해 말에 기준금리의 중간값이 기존의 3.4%에서 3.8%로 상향됐어요. 그 얘기는 계속 인상 가능성을 높여왔고 인상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도 연 1회 인상 쪽으로 매우 굳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연준 내에서 의결권을 가진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평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상상인증권의 백영찬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자산들은 이제 어떤 영향을 또 받을 것인가. 근데 한켠에서는 한 차례 인상 정도는 괜찮아. 근데 또 한켠에서는 한 차례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방향이야. 한 번 올린다는 건 앞으로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또 해석은 또 달라져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 네네.
1: FOMC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통적으로 이 금리 인상의 말만 나와도
0: 네.
1: 그리고 금리 인상이 한 번

0: 정도로 굳어지는 순간,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두세 번 이제 올리겠구나.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1: 좀 안 좋아지죠.
0: 하락해야죠. 예, 예. 물가가 불안하다는 뜻이니까. 그럼 경기는 침체를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이 금리 인상은 어떤 생각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금리를 낮추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압박하고 있고. 그런데
1: 네.
0: 미 이란 전쟁 때문에 FOMC도 시간을 번 거예요. 금리나 못한다라고 자꾸 무언에 했던 이유는 케빈 어시도 뭐 백악관에서 뭐 의장으로 뭐 임명될 정도니까
1: 그렇죠.
0: 대통령 입김이 셌단 말이에요.
1: 취임식을 백악관에서 했죠.
0: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그런데
1: 예.
0: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달리한 게 인상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금리 인상하겠다. 그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조심스럽지만 계속 올린다고 하는 신호를 받아들이면 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이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유가 미국 이란 전쟁이 완벽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아직도 호르무즈 협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핵 물질에 대한 반출에 대한 것도 남아 있어요.
1: 또 60일간
0: 또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그 얘기는 물가는 언제든지 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열어놓되 대신 또 생각보다 유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1: 그렇죠.
0: 유가는 저희 하우스 저희 리서치 센터는 올해 말에 유가를 80불 초반으로 봐요. 더블텔 80불에 깨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그 케빈 어시가 주장했던 그 물가 불안정성은 오히려 유가 때문에 좀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얘기는 주가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앤 콘스가 있는 거죠.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다 보니까 저희 리서치 센터가 판단하는 건 지금 연내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거고 그다음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wait and see. 그러니까 뭐냐면 동결하면서 계속 시장을 볼 것이다.
1: 기다리면서 지켜본다.
0: 뭔가 그때그때 상황이 예전처럼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금리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책들. 많은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일단 금리 인상하고 또 신업률 물가 고용을 보면서 또 정책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는 국면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인상 후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동결 가능성이 높다.
1: 하반기 한 번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기차게 올릴 것이다도 아니고.
0: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데이터를 보면서 또 뭐 1년에 이제 8번 열리는 FOMC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계속 또 주시를 할 수밖에 없을 때고 신호에 따라서 혹은 또 뭐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살금살금 가려고 하겠네요. 살얼음.
0: 그러니까 케빈 어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달러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니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게 되면 조금 한숨 돌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완전히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1: 네.
0: 실업률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라면 또 싫어할 사람이 많을 거고. 근데 물가가 좀 잡힐 거란 말이에요. 유가가 좀 빠지면서.
1: 네.
0: 미국의 물가 중에 30%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의 절반 이상은 렌트비입니다. 사실은. 주거용 렌트비.
1: 주거, 월세.
0: 모기지로 세금을 돈을 내기도 하지만 월세를 하니까요. 근데 그게 막 리니어하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1: 선형으로.
0: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약을 할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니까 올해 얼마까지 그거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근데 유가가 영향을 많이 줬죠. 30% 정도가 개소님 비용이거든요. 휘발유.
1: 미국에서도 이제 기름값 많이 올랐으니까.
0: 그다음은 그로서리라고 해서 뭐 생필품 가격.
1: 생필품. 예.
0: 근데 생필품 가격도 유가나 가스 가격 연동을 좀 하거든요. 운반비 때문에.
1: 그렇죠.
0: 근데 유가가 이제 어떻게든 90불에서
1: 떨어지면.
0: 서서히 뭐 빨리는 아니지만 서서히 빠질 거니까. 그 부분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한 번 올린 건 다음에는 상당 부분은 좀 동결을 하면서 시장상을 볼 것이고 그렇다고 위험자산과 비위험자산의 어떤 가격들이 참 그때그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유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유가 조금 더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WTI 기준으로 배럴당 $76대까지 내려왔고 이제 뭐 두바이유도 뭐 $80대 초반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시기로는 26년 말 기준으로 WTI 한 $80 정도 전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안정이 된 게 아니다라는 뜻이세요?
0: 사실은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한권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불안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처럼 이제 종전을 했고 네. 터널이 뚫리면 유가는 다시 한 50불대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1: 그러니까 전쟁 전 네. 수준으로.
0: 60불대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언뜻 많이 들어보신 전쟁 초기에 드론으로 예. 걸프 국가들의 원유 저장 설비라든가 뭐 정제 설비라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1: 네.
0: 그러면서 저희들 집계한 법에 따르면 그 사우디라든가 그 다음에 오만이라는 카타르 지역에 원유 정제 설비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원유 정제 설비 300만 배럴 이상이 지금 상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등기 가격이 지금 비싼 거고요. 싱가포르에서.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가. 네. 그리고 원유 저장 설비나 하역 설비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원유를 펌핑을 해도 그거를 실어 나르는 어떤 기반 인프라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빨리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치면서 그 원유를 더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유가가 어떤 지금 뭐 70불, 80불 맞아요. 한동안 3분기까지는 가다가
1: 예.
0: 3분기만 4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설비들이 좀 완공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좀 빠르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 당장은 아니고 조금 타격을 받았던 그 인프라 설비들이 조금 보완이 되고 그때부터 돌아가면 뭐 휘발유 가격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원유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맞습니다. 금융시장은 뭔가 와 종전이다 이렇게 한 방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원체 유가라는 게 변동성이 또 크다 보니까 또 내일의 유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왜 그 비축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들이랑 비축 기지를 우리나라에 지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비축 수요가 높아질수록 당분간에 기름을 더 사려는 수요 그러면 또 단기간에는 유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뭐 10대 교육국이지만 미국의 전력 비축료가 중요합니다. 미국이
1: 양으로 봤을 때.
0: 그렇죠. 미국이 전력 비축료가 지금 1980년대 초반 수준까지 빠졌어요. 뭐 지금 숫자로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좀 죄송하지만 한때 7, 8억 배럴 정도 됐던 양이 지금 2, 3억 배럴 정도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계속 방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유가를 안정시키고 싶었겠죠. 트럼프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면서 유가가 올라갈 걸 알았지만 자기가 비축료를 방출하면서 하여튼 미국의 유가는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걸 다 실현을 못했죠. 전력 비축료 방출 갖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좀 안정화되면 미국의 전력 비축료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은 맞죠. 그런데
1: 네.
0: 거꾸로 여쭤볼게요. 유가를 올리면서까지 전력 비축료를 채울까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서서히 빠지는 거와 궤를 가져가면서 조금씩 좀 사놓는 건 맞지만 유가를 다시 뭐 90불, 100불로 올리면서까지 전력비축료 수요를 해서 유가를 반등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전력비축료를 채우겠지만 그거는 아마 4분기 정도 가서 유가가 좀 더 빠지면 그때 비축료를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야, 이 전력비축료를 다시 채우는 것도 국가끼리는 좀 눈치 싸움이 있겠네요.
0: 그렇겠죠. 눈치 싸움이 있겠죠.
1: 또 너무 빨리 사들이고 빨리 채워놓으면 유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 물가 또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또 안 채울 수는 없고 근데 다만 또 전략비축료라는 게 무슨 뭐 한두 달 안에 다 또 채워야 되는 건 또 아니니까
0: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운영하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유가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렇게 왜냐하면 오PEC의 영향력이 많이 제가 유가를 조금 내년에 약세로 보는 이유는
1: 예.
0: 오PEC이 조금 많이 와야 됐어요. 아시겠지만
1: 그렇죠,
0: 오PEC 그렇죠. 회원들의 많은 나라들이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1: 탈퇴한다고 하고.
0: 그러니까 사우디를 위한 오PEC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PEC의 영향력도 좀 줄었고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것이 좀 와전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1: 와야 됐고.
0: 그다음에 와야 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쉐일 오일이나 쉐일 가스에 펌핑하는 리그스. 조금씩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시추 시설들.
0: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증산량이 올해보다 내년에 100만 배럴 이상 늘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1: 아하.
0: 아마도 전력 비축률을 올해 하반기 유가가 빠진 걸 보면서 내년까지 좀 긴 안목으로 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급하게 비축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고 공급이 더 늘어나면 안정적인 가격으로 그때 채우는 게 맞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조금 그걸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컸었는데 중동산 원유 비중을 줄이고 일단 뭐 배가 안 들어오니까 미국산 원유 비중이 높아졌다면서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0: 사실은 이제 이걸 좀 설비적으로 말씀드리면
1: 네.
0: 우리가 중동산 원유의 의존도가 7, 80% 이상이었던 이유는
1: 예.
0: 저희가 70년대부터 정제 설비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원유를 갖고 오는 거였어요.
1: 가장 가까운 곳에서.
0: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원유를 사는 사람이 갑이니까 마음껏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지금이 아니라 70년대만 보더라도 네. 중동에서 원유가 대부분 나왔어요. 미국도 나왔지만 미국은 원유 수출을 안 했었고요.
1: 네.
0: 오바마 정부 때 원유 수출을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원유가 있지만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아껴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되지만 오히려 갑이 아니라 을이었던 거죠.
1: 네.
0: 저희 정제설비 지었으니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래서 쿠웨이트나 뭐 사우디한테 원유를 받아왔던 거죠. 근데 그 받았던 원유의 성격이
1: 네.
0: 원유의 성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헤비 오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라이트 오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점도 지수거든요. 끈적거림.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가 좀 헤비 오일이 많아요.
1: 더 끈적
0: 끈적거리고 그다음에 황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유황 무거울 중자 써서 중진료라 부르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헤비 사워 오일이라고 하는데 사워 헤비 오일. 고유황 중진료를 이제 받아왔죠. 그럼 이게 뭐가 그러냐면 질이 좀 낮은 원유니까 미국산 W 텍사스 원유보다는 그쪽은 저유황이고 경질류예요. 좀 가벼운 원유고. 그럼 왜 이게 비싸고 두바이산이 좀 싸야 되냐 하면 타랑 설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황이 안 좋은 설비니까.
1: 그렇죠. 황을 제거하는 설비.
0: 그리고 점도 지수가 많은 중진류니까 좀 더 그 공정상에 여러 가지로 뭐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거고요. 힘들 거고. 그래서 더 싸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중동산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시점이 됐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호르무즈 언제 또 재봉쇄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산이나 아니면 동남아산, 남미산으로 지금 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도.
1: 네.
0: 근데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1: 한계.
0: 왜 한계가 있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동산의 해비가 고유황 중진류를 맞는 성사를 가져와야 돼요.
1: 네.
0: 그렇지 않으면 수율이라는 게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표현이 맞는지 못하지만 나는 10km를 뛰는 게 최적화된 선수예요. 그럼 5km 뛰면은 더 빨리 뛸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1: 아하.
0: 오히려 자기는 10km에 맞는 보폭과 호흡이 있기 때문에 10km 했을 때 가장 이렇게 형적이 좋고 5km는 오히려 일반적 단거리 선수보다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 예.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산의 경질을 갖다가 쓸 수는 있는데 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100을 넣는데 100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유황 중진류를 동남아나 남미나 미국에서 구해오는데 그게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의존도를 10에서 한 20%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중동산이 그래도 40% 내외 정도는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없이 줄일 수도 없고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그 정도는 이어가야겠네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원유 공급선을 다 뭐 5%씩 뭐 20군데로 나눌 수도 없는 거고.
0: 그렇게 안 됩니다. 예.
1: 어디선가 한 군데에서 뭐 길목이 막히게 되면 최소한 20-30%의 뭐 비중이 쏠려 있던 곳에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에너지 수급이라는 한계더라고요. 아,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이 많은데 또 하나가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왜 미국이 러시아 그 원유 수출을 제재를 강력하게 하다가 또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 제재를 좀 풀어줬다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한테 빨리 전쟁 끝내지 않으면 다시 또 제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변수가 될까요?
0: 러시아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대 산유국입니다. 사우디,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네.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별로 트럼프 입장에서 탄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제재를 풀어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뭔가 의견이 충돌되다 보니까 제재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합의가 됐고 호르무즈가 다시 좀 열렸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원유 생산량도 늘어나니까 이제 러시아를 원유 제재를 통해서 좀 미국 러시아와 중국 간의 어떤 그런 밀월 관계도 좀 배척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변수인데 저는 뭐 제재를 하더라도 그렇게 유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제재가 네. 또 금방 또 유가가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그랬는 듯이 또 이렇게 또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미국의 물가 안정, 금리나 하거든요. 제발 미국의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를 낮춰야 주식시장도 좋고 자기가 뭐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 뭐 재선이나 아니면 중간선거에도 이뤄올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그렇게 그때그때 뭐 제재를 줬다가 풀었다가 계속 이렇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0: 전통적인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50년 만에 우리나라 GDP도 새롭게 나왔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5% 갔다 왔는데도 시장은 달리고 있고 뭐 이러한 현상들. 상승 종목은 136개인데 하락 종목은 757개인 이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좀 되고 있는 거죠.
1: 그러게요.
2: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가 한 6개월 남은 현재 또 뭔가 과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유가가 튀어오르게 하는 건 또 피하고 싶을
0: 피하고 싶을 겁니다.
2: 그러니까 시장이 또 이걸 보면서 지금 유가의 하락을 또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변동도 그렇고 쏠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투자, 원자재 투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더 알기 힘든 뭐 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안 그래도 높은 난이도가.
0: 어렵습니다. 투자하기가 진짜.
2: 그러게요. 환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좀 안정이 된다고 해도 1510원대, 20원대입니다. 우리가 수입물가 측면에서 보면 또 환율도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0: 사실은 저희 리서치센터에서 자료를 한 달 전에 냈었어요. 그런데
2: 네.
0: 아직은 잘 안 맞춰서 좀 송구하고 죄송한데 저희 담당자가 예상한 거는 지금 1500원대 환율이 연말에는 1380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도 저희
2: 예.
0: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안 떨어져서 제가 욕먹기 그래서 좀 죄송한데 그 배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환율은 느리지만 지금보다는 원화가 조금 그러니까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화가 좀 강세가 되고 예.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2: 네.
0: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빠지냐.
2: 네.
0: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렇죠.
0: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를 우리나라가 보통 한 3, 4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2: 기록적이죠.
0: 숫자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원 정도 됩니다.
2: 800조 좀 안 되죠.
0: 네. 예. 그리고 GDP는 3000조, 3500 정도 됐었어요. 네. 시가총액도 지금 2000조 원, 뭐 30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서.
2: 그러니까 그 반도체 기업들만요.
0: 아니요. 전체 시가총액이 한 30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한 7000조?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2: 아, 일경. 예.
0: 그러니까 9000조 원까지는 올라간 거겠죠. 일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500조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2: 네.
0: 큰 돈입니다.
2: 흑자만.
0: 예전에 경상수지 흑자가 100조 원만 이랬거든요.
2: 네.
0: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수출한 것을 팔아서 원화로 환전할 때 결국 원화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달러가 원달러는 하락해야 되거든요.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죠.
2: 그렇죠. 그리고 돈 잘 버니까.
0: 그런데도 아직 안 되는 건 아마 아직 그런 매매나 거래상 시작적인 환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조금 지연된 것도 있을 거고
2: 네.
0: 물건을 팔자마자 환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2: 그렇죠.
0: 두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좀 많았죠.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5월 한 달만 보더라도 뭐 20조 가까이 순매도 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2: 네.
0: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환전이 되거든요.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가 미국 에 있는 주식을 사려면 바로 환전이 돼야 사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마찬가지로 이쪽도 만약에 우리를 순매도했으면 그쪽에 달러로 꽂히기 위해서는 바로 환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더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해서 나왔던 영향은 좀 느리게 반영되는 와중에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의 영향은 좀 더 셌었던 것 같다.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대미 투자해야 됩니다.
2: 예.
0: 약속했던 것. 트럼프가 또 미국 이란 전쟁 종료되면 압박할 겁니다. 옛날 그 몇 달 전에 일본 총리가 미국 가서 좀 막 좀 힘들었었죠. 뭘 대미 숫자 빨리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다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원화 약세 요인입니다. 그죠? 원화 약세입니다. 100조 200조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달러를 바꿔서.
2: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을 떨어지지 못했던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다 한 달 전에 리포트대로 보면 계속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미국의 대미 투자는 한 번 정도 영향을 주지만 그건 이미 이제 노출된 뉴스가 나왔을 거고 외국인 순매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 네.
0: 지수가 계속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 포인트 내외에서 그러면 원화 환율은 어떤 좀 빠지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1550원, 1540원 하지만 연말쯤 갔을 때는 적어도 1400원대 내외까지는 가지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체력상, 펀드멘트상 맞을 것 같다. 또 그때 무슨 전쟁이 이런 게 없으면. 사실 환율에 전쟁 리스크도 있어요. 강달러거든요, 지금은.
2: 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가격이 그쵸? 좀 낮았던 이유도 전쟁이 나오니까 제일 안전자산이 뭐야? 금도 맞지만 달러야, 달러. 그래서 달러를 샀던 것도 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좀 안정될수록 또 달러가 조금 빠질 거니까 그럼 원화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조심스럽지만

0: 지금 좀 많이 높은 상황에서 100원 정도라도 아마 연말에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적으로 달러를 벌어오고 있는데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거는 좀 생각보다 좀 느리고 뭐 대미 투자도 또 해야 되고. 근데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주식 팔자마자 바로바로 환전이 되고 요 미스매치가 또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도 한번 계속 지켜볼게요. 오늘 뭐 금값부터 유가 또 환율까지 원자재 쪽도 다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백영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케빈 어시 신임 의장체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위원 절반은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기조와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응해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합니다. 식품원료 7개 품목과 사료원료 2개 품목엔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의 1.5배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경제 대기록 시간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7255님, 담뱃값에 붙는 세금 중 교육세는 얼마나 되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 알아봤는데요. 4,500원짜리 일반 담배 한 갑을 예로 든다면 그중 73.8%인 3,323원이 세금입니다. 이 세금 중 일부가 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인데 이 지방교육세는 담배 소비세 43.99%로 책정이 됩니다. 담배 소비세는 22.4%의 세율이고요. 네. 이게 1,007원 정도니까 계산하면 443원 정도가 지방 교육세가 됩니다.
1: 전체 거의 74%, 3,323원이 세금이고 네. 그중에 교육세가 443원 정도.
3: 네.
1: 다음 질문은요?
3: 네, 신승호님. 담배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 같던데 이유가 있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1: 이게 원칙적으로 정부가 딱 이 가격으로만 파세요라고 정하는 건 아닌데
3: 네.
1: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죠. 일단 담배 회사들이 참 이름이 참 그런데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재정경제부에 신고하는 신고제이긴 네.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을 때 이게 꼭 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만 담배 가격을 사실상 정부가 지배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통제라는 그런 방식인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73.8%가 세금입니다.
3: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가격 이하로 담배 가격을 회사들이 내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네. 내리면 그 회사들의 그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하방을 그냥 막아놓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정가제입니다. 지정 판매 가격제라고 하는데 소매점, 네. 편의점 등등에서 공고된 가격으로만 판매가 되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국민 건강권, 또 사회적인 비용이라든지 안정적인 국가의 그 세금 확보 등등을 따졌을 때 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3: 네. 탈모가 건강보험 급여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1189님. 탈모보다 임플란트가 더 시급한 부분 아닌가요? 건강보험 지원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1: 이게 지금 논쟁이 있죠. 일단은 네. 건강보험으로 이제 편입을 급여로 편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임상적인 유효성이 있는지 즉 효과가 네. 있는지 비용을 쓰는 것 대비 효과가 있는지 가성비도 봐야 되고요.
3: 네.
1: 또 의료적으로 이게 중대한가, 질병이 심각한가도 봐야 하고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가,
3: 네.
1: 사회적인 편익은 어떠한가, 또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를 이제 종합적으로 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게 과연 생명을 논할 정도로 심각한 거냐, 그 탈모가.
3: 그쵸.
1: 또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도 이제 재정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3: 네.
1: 2030 좀 젊은 세대의 탈모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네.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쯤인가요?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또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죠. 네. 하나 더 짧게 들어볼까요?
3: 네, 4875님이요. MOU는 강제력이 없는 단순 약속 아닌가요?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 MOU를 우리말로 하면 양해각서인데요. 국가 간에 체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MOU라고 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본문에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즉 shall 혹은 의무를 진다라는 뜻의 obligation처럼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국제재판소에서 법적 구속력 력이 있는 조약으로 판결할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치적인 강제력을 강하게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거의 9000선을 눈앞에 두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해서 0.29% 오른 88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려다 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1003포인트까지 2.75% 빠지면서 다시 1000선을 좀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훨씬 많은 코스피 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한 100개, 110여 개밖에 되지 않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한 6배, 7배까지도 많은 그런 상황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네요. 내일 아침에도 9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 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각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일상은 여전히 전쟁터의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습니다. 폭력의 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안무처럼 활용한다든가 하는 식이죠. 희극과 비극이 섞인 형태의 그 무엇을 지향하면서요. 유머는 사회적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고정관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보는 이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진입로가 되어주죠.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던 델리아가 달라지는 건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석연찮은 구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자 딸의 예비 남편이 보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왜 바다 깔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원망하던 딸은 폭력의 낌새를 보이는 예비 남편 앞에서 무안한 듯 웃고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마르첼라는 그토록 경멸했던 엄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딸에게 예정된 폭력은 가부장제의 현실입니다. 어느 대에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나타나는 질병 같은 현상이죠. 누군가 행동하지 않으면 운명은 반복됩니다. 델리아는 결국 결혼을 무마시키고 딸을 구하기로 합니다. 물론 불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운 작전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는 델리아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강원도 등 전 내륙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최고 체감 온도가 오늘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경북권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온도 31도 내외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낮 기온이 실제로 30도 이상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32도, 대전 31, 전주 30도 등 26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시작돼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은 5에서 30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그 밖에 전국 10에서 80mm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지리산 및 남해안과 제주에는 이틀간 100에서 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이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모레 새벽부터는 남해안에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서울 3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각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도 현지 시간 18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양해각서 본문은 양측이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농축 핵물질 처리와 관련해 농축물질의 희석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각 17일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

국가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 핵무기 금지와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의 MOU 조항을 읽었습니다. 다만 MOU 조항에 통행료가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60일로 한정하고 향후 서비스에 대해 오만 및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해 추후 통행료 부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배인 2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1명입니다. 온열질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5년간 국외 출장 내역을 보면 노태학 당시 위원장은 재임 중 선거 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명목 등으로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직원 포함 소요 예산은 9,053만 원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전북도 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선관위 직원들이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즉각 보고받고도 당선증 교부 전에 알리지 않아 선관위원 등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이 중국에 집중된 핵심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현지 시각 17일 공동선언에서 히토리와 리튬, 니켈 등 이 핵심 광물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특정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히토류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6 월드컵 개막전에서 퇴장당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드필더 덴바 지와네가 3경기 출전 징계를 받아 우리나라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남아공의 지와네에게 FIFA 규정에 따라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지완에는 오는 25일 우리나라와의 3차전에도 뛸 수 없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바가지 요금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나 차박시설,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도 단속합니다. 위반 물품은 제거하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또 안전관리 요원 확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홍보, 해파리 등 유해생물 대응 체계 강화도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권,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경산 33도, 전주 30도 등으로 어제만큼 높겠고 습도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 내일 밤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주말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AI 기업인 엔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두 종류에 대해서 전례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강력한 지침에 따라서 엔스로픽은 해당 모델의 전 세계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는데요.

그동안 반도체 같은 물리적인 제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한 걸 막은 적이 있지만 무형의 AI 기술을 그것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제하는 건 사상 최초라 파장이 상당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자국의 AI 주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또 당장 우리에게는 어떤 불똥이 튀게 될지도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잠시 후 글로벌 경제 시간 미국 정부와 앤스로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칠레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에서는 요즘 광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역설적으로 광산과 건설 현장이 고고학자들의 가장 큰 일터가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현지 시각 17일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두 명의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미국과 이란 사이에 MOU 서명이 이루어졌다며 MOU가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양측은 오는 19일에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외교 소식통은 19일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서명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폭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핵 합의에 도달하면 이란 재건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5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란이 똑바로 행동할 때만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스위스에서 열릴 서명식 계획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케빈 워시 신임 미 연준의장 체제에서 첫 금리 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의 압도적인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연 3.5%에서 3.75% 수준으로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된 가운데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 핀란드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핵무기 금지 규정을 폐기했습니다. 유럽 안보 지형 급변을 반영한 것으로 핀란드의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안보 환경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에서 퇴장을 당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미드필더 템바 즈완에가 3경기 출전 징계로 우리나라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만약 징계가 확정되면 즈완에는 내일 19일 체코와의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은 물론 오는 25일 우리나라와의 3차전에서도 뛸 수 없습니다. 즈완에는 12일 이번 월드컵 개막전인 멕시코와의 1차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됐다가 막바지 상대 선수 로베르토 알바라도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무리한 파울로 퇴장당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빠진 조각들.
1: 네, 미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각 17일 14개의 조항이 담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빠진 조각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말이 참 많은데요. 이 종전 MOU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영구 종식한다는 내용이 1조에 명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협상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기한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를 명시해놓은 제5조를 보면 이게 논란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30일 내에 이란의 해상 봉쇄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과 추가 협상하는 이 60일 동안에만 수수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 이후에 그럼 통행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되고요. 네. 이런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거다라고 장담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좀 상반되고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6항 또 미국이 중동 동맹국들과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이란 재건과 경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네. 합의문은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 3천억 달러에 미국은 한 푼도 보태지 않는다 라고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 지원인데다가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고 또 이란이 줄곧 요구해온 전쟁 피해 배상금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2: 네.
1: 다만 농축물질의 운명과 또 핵 관련 현안을 최종 합의에서 다룬다라고 명시됐고 이 농축 핵물질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들은 최종 합의 단계로 좀 떠넘겨서 남은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렇죠. 네.
1: 네, 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합의에 따른 60일간의 추가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언제든 폭격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 메시지도 잊지 않았는데
2: 네.
1: 그러면서 종전 MOU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면서 자평을 남겼습니다.
2: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비대면으로 이제 뭐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계속 네. 말씀 나눴지만 MOU 실제 문서에도 공식 서명했다고요.
1: 네. 이 말만은 종전 양해각서 실물 문서에 현지 시각 17일 서명을 했다라고 백악관을 통해서 내용이 밝혀졌는데
2: 네.
1: 이란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양해각서가 즉각 발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 네.
1: CNN 같은 외신들도 이 사실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말씀 주신 것처럼 벤스 부통령이 앞서서 이란과의 MOU에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은 했지만
2: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4일에 벤스 부통령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MOU 전자 서명을 했다고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전자 서명 방식으로 체결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과정을 지켜봤다는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2: 네.
1: 결국 이 MOU 발효가 19일 대면 서명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2: 그렇죠.
1: 이날 서명을 통해서 발효 시점이 좀 앞당겨졌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네.
1: 그래서 서명 주체 격을 양국 대통령으로 높이면서 MOU 발효 시점이 좀 앞당겨진 거라 60일 카운트가 시작이 된 거고요.
2: 네.
1: 양측 대표단은 그러면 이제 19일 서명식은 어떻게
2: 그렇죠.
1: 되는 거냐.
2: 네네.
1: 네. 그래서 대표단의 말에 따르면 19일 예정대로 스위스에서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2: 네.
1: 19일 대면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고 하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공식 서명 자체가 앞당겨지면서 이날부터 즉시 60일간 원유 판매를 이란이 재개할 수 있게 됐고요. 참고로 미 언론은 이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 내 정치 압박으로 인해서 공식 서명 시점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라고 짚긴 했지만 그 누구도 왜 이렇게 빨리 앞당겨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 네. 자, 다음 키워드가 형제를 팔아넘겨?
1: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2: 네.
1: 앞서 종전 협상에서 소외된 이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을 향해서 분노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양해각서 전문에 이란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 이란의 영내 대리 세력 지원 문제 등 이스라엘이 우려했던 의제들은 추후 협상 과제로 좀 미뤄졌거든요. 반면에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또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 허용 등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 보장 뭐 이런 내용들, 이란에게 유리한 항목들은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수 우파 신문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포스트는 종전 합의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언급되지 않았다. 심지어 서명식 전에 이스라엘이 합의문을 미리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 네.
1: 그러면서 신문이 형제들을 팔아넘겼다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우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코프와 대통령의 맞사위죠. 제러드 쿠슈너를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공개된 양해각서 전문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모두

0: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한 제1조에 전쟁이 종료되는 전선 중에 하나로 레바논을 포함하고 있어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개시한 이스라엘의 불만을 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이 MOU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 철군하거나 뭐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는데요. 근데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의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레바논을 문제 삼아 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이스라엘에게 레바논에서 손을 떼라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0: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레바논에 기반을 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미국이 현저히 일축한 것이다 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1: 네,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워시 체제의 첫 걸음.
0: 네. 네. 헤드라인 통해서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현재 시각 17일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0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위원 12명이 전원 찬성했고 만장일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내렸던 금리를 올해 들어서 1월, 3월, 4월에 이어서 이번까지 네 차례 연속으로 동결한 겁니다. 연준은 회의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면서 에너지 등 일부 부문의 공급 충격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향후 정책 경로를 시사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삭제하면서 정책 결정문의 길이도 절반 이하로 짧아진 게 눈길을 끕니다. 연준이 미리 정책 방향을 공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워시 의장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0: 네, 향후 금리 경로가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시사했는데요.
1: 네.
0: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올해 말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이 3.8%로 지난 3월 3.4%에서 큰 폭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1: 네.
0: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내리는 걸 예상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연내 한 차례 정도 인상까지 내다보는 쪽으로 연준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겁니다.
1: 네.
0: 위원 19명 중 3명은 0.25%포인트, 5명은 0.5%포인트, 1명은 0.7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고요. 나머지 8명은 동결, 인하를 예상한 의원은 1명뿐이었습니다. 점도표에 부정적인 이 워시 의장은 금리 전망치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 네. 네,
0: 그러면서 이 연준의 소통 방식과 정책 운영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포함한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거듭 드러내면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연준의 경제 판단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위원들이 제출하는 이 금리 전망을 지우개로 고쳐 쓸 수 있는 연필이다라고 빗대어서
1: 언제든 고칠 수 있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확신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 중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골라낸 것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면서 점도표를 포함한 소통 방식 전반은 연말께 결론을 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1: 예. 자, 다음 키워드 목표는 골을 넣는 것. 뭐 지금 월드컵 진행 중인데.
0: 네, 맞습니다.
1: 어떤 선수의 이야기일까요?
0: 아, 네. 월드컵 이야기는 뒤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1: 네.
0: 이 내용은 놀랍게도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올해 주요 7개국, 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네. 시각 17일 이번 정상회의가 객관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1: 네.
0: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의 회원국들이 뜻을 하나로 모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러시아를 두둔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1: 네.
0: 트럼프가 러시아에 맞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성을 매우 명확히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G7 내에서 이와 같은 의견 일치를 이룬 건 처음이다. 이는 진정한 진전이고 변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1: 네.
0: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 강화를 포함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약속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 G7 회원국은 중동 정세, 세계 무역 불균형 등 다루어진 주제들을 포함해서 총 9건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한편 이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 별도로 오. 초청해서 또 네. 만찬을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1: 네네.
0: 엘리제궁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만

0: 만찬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다라면서 프랑스와 미국 우호의 상징이자 1783년 미국 독립을 기여한 이 조약이 체결된 베르사유 궁전이 만찬 장소로 채택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뭐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은 이제 1775년에서 1783년 독립 전쟁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뭔가 결속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날 만찬과 관련돼서 일각에선 프랑스산 와인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너무 과하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 아니냐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독립 250주년을 명분으로 지난 14일 80세를 맞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잔치를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인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어주면서 환심을 사려는 거 아니냐 라는 비아냥도 또 일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이 G7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1: 나왔겠죠.
0: 거기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손님을 정중히 대접하면서 내 조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다. 중요한 건 프랑스의 이익을 지키는 거다. 라면서 근본적으로 나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과 같다. 원정에서 뛰든 홈에서 뛰든 내 목표는 골을 넣는 거다. 라고
1: 여기서 나온 거군요.
0: 덧붙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금이 많이 장식돼 있다는 점이 꽤 마음에 든다. 멋진 만찬이.
1: 금을 원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0: 맞습니다.
1: 좋아하잖아요.
0: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만찬 장소에 대해서 만족했다라는 인터뷰를 보고 확실히 마음에 든 것 같긴
1: 그러니까요.
0: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생일 즈음에. 다음 키워드 손은 잡겠지만.
0: 네. 이번에도 유럽 소식인데요. 독일과 폴란드가 방위 협정을 맺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서 발트해 지역 방위와 또 사이버 보안, 우주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협정이 사실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독일은 더 폭넓은 안보 협력을 원했는데 폴란드 측이 국가 간 조약이 아닌 국방부 사이 실무 협정 수준으로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만약 정식 조약이 됐다면 이 민족주의 우파 성향의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제 좀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독일에게 이 2차 세계대전 배상금 1조 3천억 원 유로 우리 돈으로 2,286조 원 수준을 거듭 요구하면서 독일과의 협력에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치의 폴란드 침공에서 비롯된 역사적 앙금이 80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 관계 짙은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국, 프랑스와는 이미 군사 지원까지 포함한 정부 차원의 안보 조약을 맺었는데 이 500km 국경을 맞댄 독일과는 그보다도 낮은 수준의 협력에 머물렀다는 점이 이 관계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지 매체는 독일은 폴란드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하지만 독일과 협력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폴란드 국방장관이 서명식에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와 안보는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언론을 통해서 앞서서도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가 러시아와 독일 관계보다 더 좋아지는 게 우리의 지정학적 전략의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면서 양국 우호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독일과 폴란드도 쉽지 않네요.
0: 네, 맞습니다.
1: 다음 키워드 엄마의 이름으로.
0: 월드컵 소식인데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또 이색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뉴질랜드 수비수 타일러 빈던이라는 선수인데요. 이란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선수라고 합니다. 이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건데 어머니에 이어서 아들이 월드컵에 출전한 세계 최초 모자 월드컵 기록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럼 누구냐? 어머니는 제니 빈던이라는 사람인데 2007년과 2011년 여자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까지 출전을 했던 뉴질랜드 여자 대표팀의 골키퍼 출신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현재는 또 같은 팀 코치로 활동 중이라고 또 하는데요. 그간에는 아버지랑 아들이 대를
1: 그런 경우가 좀 아무래도
0: 맞습니다.
1: 많았겠죠.
0: 누구의 이제 주니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어머니에 이어서 아들이 출전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를 좀 보니 더 더 놀라운 게 가족 전체가 스포츠 집안이라고.
1: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예, 유전자를 무시할 그러니까. 수 없어요. 네.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그랜트 빈던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배구 대표팀 주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냥
1: 가족이 전부 다 국가대표.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1: 잘하지 않으면 집에서부터 이제 좀 큰일 나는 거죠.
0: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응원도 응원인데 이제 다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잘하는지 매 눈으로 지켜봤을 것 같은데 경기가 열린 이 LA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서 아들의 역사적인 데뷔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1: 얼마나 기분이 좋으셔서 그래도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1: 한 개만 더 알아볼까요? 네. 알바하기 좋은 나이.
0: 네, 일본 도쿄 젊은이들이 몰리는 이 시부야 번화가의 특별한 카페가 또 인기라고 합니다. 네. 카운터 너머 직원들의 머리를 보면 하나같이 희끗희끗한데 네, 이 카페 알바생들의 평균 나이가 73세. 라고 합니다. 최고령이 80세라고 하고요. 네. 이곳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년을 넘긴 시니어 17명이 교대로 매장을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카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인생 선배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진로, 연애, 뭐 하루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찾아온다고 하고 홀로 상경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보고 싶은 그리운 청년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노인분들이 부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보여준 사례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코코모의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들려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면서 순방 성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의 입력 오류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북도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개표소가 있던 서울올림픽공원의 봉쇄 시위 사태로 일부 체육단체의 운영 마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젯밤 30대 남성이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자해를 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 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1: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칠레의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는데요. 요즘 칠레에서 고고학이 인기가 있는 건가요?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인기도 있고 수요도 있습니다. 네. 고고학이라고 하면 유적지 현장이나 대학 연구실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네. 사실 칠레 고고학자들의 가장 큰 고용처는 바로 광산과 건설 현장입니다.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만큼 대형 광산 개발이 끊이지 않는데요. 네. 법적으로 착공 전에 반드시 문화재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란 토양 수질 그리고 대기 오염과 생태계 파괴 주민 건강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필수 제도인데요. 칠레 고고학자는 이런 과정에서 문화유산과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사와 보존 방안을 제시합니다. 네. 땅을 개발하는 광산회사가 고고학자들의 가장 큰 고용주라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1: 그러니까요.
2: 대규모 개발이 오히려 잠들어 있는 그 유물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 네.
2: 실제로 따라카카 광산 개발과 아라우카니아 풍력단지 건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최근 고대 유물이 발견된 바 있으며 라마디타스 유적에서는 기원전 초기 세기의 구리 재련 슬래그와 재련로가 확인되어서 고대 금속 문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1: 네.
2: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인식 확산과 국제 기준 강화로 인해서 문화유산 보호를 필수 절차로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은 역사 박물관이나 문화재청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칠레가 세계 고고학계에서 손꼽히는 첫 번째 이유가 미라 문화 덕분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칠레는 잉카, 아즈텍, 마야처럼 거대 제국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인류의 오래된 흔적이 경이로울 정도로 잘 보존된 곳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북부의 친초로 문화입니다.
1: 네.
2: 이곳에서는 이집트보다 2000년 앞선 약 7000년 전에 인공미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917년 독일 고고학자 막스 울레가 처음 보고한 후에 네. 1943년 아리카 지역 공사 현장에서 100여 기의 미라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1: 네.
2: 단순히 건조한 기후 덕에 보존된 것이 아니라 시신을 해부하고 진흙과 가죽을 덧입혀서 정교하게 제작된 인공미라로 인류 장래 문화의 시초이자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칠레 미라 외에도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독특한 유적들이 많잖아요.
2: 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에는 인간 형상 지상화 중에서 세계 최대 크기인 아타카마 거인이 있습니다.
1: 네.
2: 우니타스 언덕 비탈에 새겨진 이 그림은 119m에 달해서 땅에서는 볼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다봐야만 드러납니다. 사막 지면에 돌을 치워서 밝은 흙을 드러내거나 돌을 배열해서 만든 것으로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안정된 지면 그리고 낮은 인구밀도 덕분에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잉카 이전 선주민들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상화는 달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계절과 우기를 예측하는 천문 달력 역할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절반 크기인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서 1000년 넘게 달을 올려다보면서 계절을 헤아리던 거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 고고학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2: 여기에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스터섬의 그 900개가 넘는 신비로운 모아이 석상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 네.
2: 이런 유물들이 남아있는 칠레는 인류의 시작점과 또 환경 적응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명해주는 천연 연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칠레 고고학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어떤 점일까요?
2: 네, 칠레 고고학만의 차별화된 매력이란 바로 변방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문화의 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잉카 제국이 세력을 확장했음에도 그 칠레 남부의 마푸체 공동체는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내 자신들만의 문화와 세계 사회 체계를 지켜낸 저항과 그리고 자율성의 상징이자 강인한 집단이었습니다. 땅의 사람들을 뜻하는 마푸체의 유적과 유물 그리고 사회적 저항과 문화적 지속성은 오늘날 고고학이 탐구해야 할 생생한 증거이자 또 칠레 고고학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과 해안, 산악, 섬 그런 여러 가지 어우러진 다양한 환경 때문에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머리카락과 직물 그리고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흔적을 따라서 기후변화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했는지를 추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칠레라는 공간은 오늘날에도 고대 인류의 삶이 봉인된 살아있는 타임 캡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칠레 고고학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칠레 고고학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첨단 과학기술과의 결합에 있는데요. 드론과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인간의 눈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유적을 탐지하는가 하면 고대인의 뼈에서 추출한 DNA로 질병과 식생활, 이동 경로까지 추적합니다. 여기에 3차원 스캐닝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가능성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1: 네.
2: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유적이 훼손되더라도 디지털로 원형을 보존할 수가 있고 가상현실로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칠레 고고학은 과거를 파헤치는 학문을 넘어서 미래의 세대와 역사를 읽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독자적인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0: 최근 미국 정부가 사상 최초로 AI 모델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그 이유와 영향 등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경제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에게 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미국 정부가 AI 모델 수출 통제에 나선 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1: 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0: 네.
1: 미국 시간으로 이달 12일 지난주 금요일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AI 모델 회사인 미국 엔트로픽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0: 네.
1: 핵심은 엔트로픽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 5와 미토스 5를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쓸 수 없게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건데요.
0: 네.
1: 엔트로픽은 오픈 AI의 챗 GPT,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인기 AI 모델인 클로드를 개발한 회사이고요.
0: 네.
1: 만약 외국인이 클로드의 가장 최신이자 고성능 모델인 이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접근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면 형사,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0: 그러니까 AI 모델 이게

0: 어떤 물건은 아닌 거잖아요. 기술인 아닙니다. 거죠.
1: 네.
0: 예. 이 모델을 수출 통제한다는 게 네. 조금 낯선 거죠. 저는.
2: 그렇습니다. 상무부가 수출 통제로 든 건 2018년에 제정한 수출 통제 개혁법인데요.
0: 네.
2: 이 법은 민간용으로 개발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목적의 수출을 정부가 직권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수출 면허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
0: 네.
2: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했던 대상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나 그렇죠. 최첨단 반도체 칩 같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AI 모델이라는 무형의 서비스까지 수출을 막겠다고 한 거고요.
0: 네.
2: 외국의 물건을 직접 내다 파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에게 특정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수출로 간주해서 정부가 처벌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0: 네. 근데 이 AI 모델을 쓰는 사람이 네. 외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네. 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외국인이 쓰지 말라고 한 건데
0: 네.
2: 자기 집이나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AI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0: 네.
2: 그 사람이 이용자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일일이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엔트로픽도 상무부 통보를 받고 이날 즉시 페이블5와 미토스5 서비스를 아예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자기들도 뭐 가려낼 방법이 없으니까
0: 그렇죠.
2: 그냥 서비스를 중단한 건데요.
0: 네.
2: 엔트로픽 안에도 미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0: 아,
2: 많습니다.
0: 그렇겠죠. 네.
2: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회사 AI 서비스를 좀 개발하고 뭐 보완하려고
0: 네.
2: 접속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0: 이게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2: 맞습니다.
0: 이제 더 분명히 이야기를 하자면
2: 네.
0: 수출 통제 대상이 엔트로픽의 모든 AI 네. 모델은 아닌 거고요.
2: 그건 아닙니다.
0: 최신 모델만.
2: 맞습니다.
0: 네.
2: 이달 9일에 엔트로픽이 공식 출시한 클로드 페이블 5, 미토스 5만 규제 대상이고요.
0: 네.
2: 엔트로픽은 원래 기존에도 클로드 오퍼스, 소네트, 하이쿠 같은 AI 모델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0: 네네.
2: 이런 기존 AI 서비스는 지금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미국 정부가 네. 수출 통제 왜 할까요?
2: 일단 상무부가 보낸 서한에는 구체적으로 왜 엔트로픽의 AI 모델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건지 왜 이걸 중단할 금지 이용을 금지하라고 한 건지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수출 통제 대상인 페이블5와 미토스5가 성능이 뛰어나서
0: 네.
2: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허점,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 모델들은 기존 다른 모델들보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0: 네네.
2: 고도로 복잡한 추론 작업에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만약에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 AI 모델을 이용할 경우엔 미국 정부 기관을 해킹할 수도 있다. 이런 사이버 보안 우려 때문에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2: 그냥 일반인들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일반 AI 모델 수준을 넘어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0: 아, 그게 그렇게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네. 더 위협적인 건가요?
2: 네. 사실 이번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선 미토스5의 경우
0: 네.
2: 올해 4월에도 엔트로픽이 초기 버전인 미토스 프리뷰라는 걸 내놓았다가
0: 네.
2: 공식 출시를 보류했었거든요.
0: 아.
2: 그때도 이 AI 모델이 사이버 보안을 뚫는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발적으로 이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토스5 출시를 밀어놓고서 미국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JP모건 같은 검증된 회사들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접근을 지금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0: 네.
2: 이런 미토스5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도 쓸 수 있게 내놓은 게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함께 포함된 페이블5입니다.
0: 그럼 페이블5는 안전장치 네. 있으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요?
2: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안전장치를 해커들이 뚫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또 제기된 건데요.
0: 예.
2: 엔트로픽에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을 투자한 핵심 주주이자 파트너인 미국 아마존의 연구진들이
0: 네.
2: 페이블5의 안전망을 뚫을 수 있는 우회로를 발견해서 미국 정부의 일을 보고해버린 겁니다. 도둑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했더니 보안요원이 건물 안에 CCTV가 어디 있는지 속속 알려주고 있더라.
0: 아.
2: 뭐 이런 보고를 한 건데요.
0: 예.
2: 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좀 놀라웠던 이유는
0: 네.
2: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이후로 한국 기업을 콕 집어 지목하면서
0: 오?
2: 졸지에 우리나라

0: 라도 발칵 뒤집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1: 한국 기업 얘기는 왜 나올까요?
0: 네, 엔트로픽이 사이버 보안 우려 때문에 검증된 네. 기업들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미토스 5.
1: 네.
0: 이 서비스의 경우엔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등이 접근 가능한 회사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 명단을 제출받아서 살펴봤더니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한국의 한 통신사가 포함돼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대 맞수인 중국이 한국 기업을 통해서 미토스5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1: 네.
0: 다만 국내 통신 3사는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일제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일축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생각해봐도 한국 통신사가 중국 연관 의혹이 있는 기업이라거나 뭐 중국 정부의 뒷배라거나 네. 뭐 이런 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엔트로픽을 규제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네. M1 한국 기업 핑계를 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명분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
0: 네, 그건 현재 트럼프 정부와 엔트로픽이 서로 소송전까지 벌일 정도로
1: 그렇죠.
0: 극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일종의 엔트로픽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동원되면서 졸지에 우리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모양새가 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1: 아,
0: 엔트로픽은 네. 원래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기밀 작전에 사용되는 유일한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 네.
0: 올해 1월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은 물론 최근 이란 전쟁에도 엔트로픽의 AI 모델이 국방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1: 그렇죠.
0: 그만큼 성능이 다른 AI 서비스보다는 뛰어나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엔트로픽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 목적의 엔트로픽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엔트로픽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건데요.
1: 네.
0: 당시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일반인에게 치명적인 완전 자율무기 개발이나 자국민 감시 등에는 엔트로픽 AI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1: 네.
0: 결국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엔트로픽을 중국 기업과 같은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지정해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엔트로픽 AI 모델을 아예 쓰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도 정부를 상대로 이걸 풀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도 양쪽의 이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이번 갑작스러운 수출 통제도 사실은 미운 엔트로픽을 정면으로 겨냥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0: 맞습니다. 뭐 이런 다 풀어달라.
1: 예, 네. 그런 생각인데 현재 엔트로픽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0: 네, 엔트로픽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1: 네.
0: 이 입장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네 AI 모델의 안전장치엔 전혀 문제가 없고
1: 네.
0: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방어막을 만드는 건 엔트로픽이 아니라 세계에 어떤 누가 와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1: 그렇죠.
0: 일단은 미국 정부가 으름장을 놓았으니까 AI 모델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지만
1: 네.
0: 정부가 사실을 오해하고 근거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엔트로픽 직원들도 직접 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 네.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도 이제 살펴볼까요?
0: 네. 특정 정부가 AI 모델의 이용을 금지시킨 건 사실 전무후무한 일인데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어떤 AI 서비스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강제로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진 거라는 그런
1: 그렇죠.
0: 우려들이 굉장히 큽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심지어 앞으로는 특정 정부의 AI 사전 허가제라는 전례 없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이렇게 되면 글로벌 AI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AI 모델들을 유료로 돈을 내고 쓰고 있는 각국 기업들도 사업 전략을 다시 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비롯한 오픈 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같은 그런 모델들을 도입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1: 네.
0: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마음이 수가 틀려서 우리 이걸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반도체 칩을 개발하거나 뭐 R&D를 하고 있는 AI 모델을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마비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언제 이용을 중단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로펌이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1: 네.
0: 법률 자문을 좀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법적 검토를 해보자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요새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건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체 AI 모델을 만드는 나라는 굉장히 소수이거든요.
1: 그렇죠.
0: 뭐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일부 국가들만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1: 네.
0: 만약 행정 인프라나 정부 시스템 등을 미국 등의 미국산 AI 모델을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자칫하면 정부 서비스가 아예 셧다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는데요.
1: 네.
0: 미국이 동맹국에는 최신 AI 모델 우선 접근권을 줘야 한다. 그리고 기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이 재발을 찍는 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식으로 미국산 AI 모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중국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요즘 딥시크 같은 가성비 AI 모델을 대중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중국산 AI가 미국산 AI의 유력한 대체제가 만약 된다면 중국의 글로벌 지배력만 강화하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1: 뭔가 미국산 AI 모델 쓰려니까 불편하고
0: 네.
1: 뭔가 뭐 제약도 많고 이러면 네.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중국산 AI 모델만 글로벌 뭐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 네.
0: AI 생태계 자체가 중국산 AI 모델에 최적화돼서 맞춰지면서 중국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추가로 생길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도 미국산 AI 모델이 아니라
1: 네.
0: 중국산 AI 모델에 맞춰 AI를 개발하고 뭔가 이용하고
1: 네.
0: 회사의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기술 표준이 바뀌는 거니까요.
0: 맞습니다.
1: 우리도 우리 기업 얘기도 나오고 해서
0: 네.
1: 좀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좀?
0: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도 현재 정부 주도로 소버린 AI라는 자체 AI 모델을 기업 손으로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버린 AI라는 건 한 나라가 외국 자본과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자원과 인재 등을 활용해서
1: 네.
0: 독자적인 신토불이 AI 모델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외국에 너무 기술 의존을 과도하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 당장 국내 기업들이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오픈 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같은 글로벌 첨단 AI 모델을 만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픈 AI, 구글 같은 외국의 빅테크들은 자본력이 엄청나고
1: 그렇죠.
0: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어떤 물적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AI 개발에 사용하는 핵심인 엔비디아 칩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도 이 나라는 미국엔 당연히 풍부한데 한국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소버린 AI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좀 돈
1: 네.
0: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1: 네.
0: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 주도로 뭐 배달 앱 같은 걸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 보고도 했지만 사실
1: 안 됐죠.
0: 예, 지금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무리 비용이 좀 낮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1: 네.
0: 성능이 좋은 유료 앱을 좀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어떤 정부의 재정을 이런 식으로 좀 낭비하는 거 아니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좀 있었던 게 맞는데
1: 네.
0: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범용 일반 AI 모델 같은 경우엔 미국 기업 서비스를 좀 울먹여 자먹기로 이용하더라도
1: 네.
0: 방산이나 국가 국방, 통신, 금융 같은 이런 그렇죠. 필수 인프라는 좀 자체 AI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또 제조업 같은 한국의 아주 특화된 AI 서비스 같은 경우엔 우리 손으로 좀 직접 개발을 해서 해외 시장에 좀 내놓아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방인 한국을 향한 불신을 드러낸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인데.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 기업들이 의혹을 지금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오해를 좀 풀려고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직원들이 뭐 만난다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서서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칠레 이야기도 들었지만 뭐

0: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우려할 만한 건 미국이 한 번 했는데 또 안 하겠느냐라는
1: 그렇죠.
0: 그런 불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낮은 구름으로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소나기 오는 곳 일부 있었는데 강원도 등 전 내륙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권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최고체감 33도 안팎, 대부분 지역 최고체감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서울 32도, 전주 30도 등 26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도 오존농도와 자외선지수 모두 높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 하늘은 흐릴 거고요. 천둥, 번개, 돌풍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 오전에 비가 시작돼서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립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 때문이고요. 장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내륙은 5에서 30mm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지만 그 밖에 전국 10에서 80mm, 지리산 및 남해안과 제주에는 무려 100에서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비대면 방식으로 서명했습니다. 14기항의 합의문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은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집회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집회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월드컵 우승 후보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첫 경기에서 예상 밖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미 연준의장 체제의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관심사는 향후 정책 방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 인상 쪽이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 고위 관계자는 언론의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60일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0: 트럼프 미 대통령과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각 17일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비대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양해각서가 즉각 발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을 할 방침이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 측에서도 양국이 양해각서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최종 확정됐고 공식 서명식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벤스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대표인 이란 측은 예정대로 스위스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 익명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연례개항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할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 이후 상황은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이 최종 합의를 위한 절대적인 마감 기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 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폭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합의문에 담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도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 때에만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이 단순히 두 단락짜리 문서가 아닌 강력하고 상세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할 때까지 폭격하겠다고 했습니다. 60일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핵 합의에 도달하면 이란 재건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 465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이란이 똑바로 행동할 때에만 지켜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의문이 최종적이지 않으며 이란 공습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국제유가는 장중한 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스위스에서 열릴 서명식 계획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후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별도의 만찬에 참석했는데 종전 서명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1: 올림픽공원 경기장 집회가 2주째 이어지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집회 현장에선 3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3: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는 오늘로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주기를 흔들며 선관위 규탄에 나섰고 일부는 경기장 출입문 앞에 텐트까지 설치했습니다.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들도 참가자 설득을 위해 집회 현장을 찾았지만 거친 발언과 욕설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장 봉쇄 장기화로 입주 체육단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경기장 안 투표지 이송을 위해 행안부 측에 지원 요청 문서를 보냈고 대한체육회 측도 경찰 등에 경기장 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제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강제 진입에 나서지 않고 있어 경기장 봉쇄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오류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첫발을 뗍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첫 회의가 열리고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데 추가 조치를 놓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회 국정조사가 시동을 거는 날 민주당은 선관위를 재건축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선관위 의사결정 체계도 따지겠다며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하자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11개 선거에 소청을 제기한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 진상규명 의지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로는 부족하다, 검경 합수본 수사도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검의 재선거 특별법까지 한꺼번에 논의해보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 속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제도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앞으로 45일 동안 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투표지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고 귀국 환영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출국 행사 때는 김 총리는 참석한 반면 정 대표가 참석 대상에서 빠지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결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선수들의 컨디션도 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내일 오전 10시 경기를 앞두고 오전 8시부터 KBS E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이번 월드컵의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이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첫 경기에서 고전하며 예상밖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6개 대회 연속 득점을 노린 호날두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41살의 나이로 자신의 6번째 대회를 맞은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주장 완장을 차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포르투갈의 첫 골은 호날두가 아닌 네베스의 머리에서 터졌습니다. 네베스는 전반 6분 네트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호날두가 전반 내내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침묵한 사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격이 거세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엔 포르투갈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놓치지 않고 위사가 강력한 헤더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전은 오히려 콩고의 공격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전술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우승후보답지 못한 부진한 경기력으로 피파 랭킹 46위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호날두는 90분간 슈팅 단 3차례, 유효 슈팅은 0개에 그쳐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터뜨린 라이벌 메시와 비교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두 골을 터뜨린 특급 공격수 해리 케인의 활약을 앞세워 크로아티아를 4대2로 제압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종합특검은 이 간부가 무자격 업체의 공사주도 정황을 알고도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6: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수사가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감사원 현직 3급 공무원 손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4년 발표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지휘하고 주요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제기된 관저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친분 업체인 21그램의 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감사원은 2년 동안 감사를 진행했지만 경호처 간부 1명 파면 요구와 수사 의뢰 수준에 그쳤습니다. 21그램이 수의 계약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어떤 경로로 계약을 따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증축공사는 자격을 갖춘 다른 종합건설업체의 요청에 이뤄졌다고도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추후 특검의 수사 등으로 면허가 없는 21g이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종합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 사실을 파악했으나 당시 감사단장이던 손 씨 주도로 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손 씨의 윗선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미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케빈 워시 신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체제에서 첫 금리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7: 시장의 압도적인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연 3.5에서 3.75%입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괜찮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시장의 관심이었던 앞으로의 정책 방향 역시

0: 수치를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9명이 한 차례 이상의 인상을 내다봤습니다. 8명은 동결, 1명은 한 차례 인하 의견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말 물가가 3월 예상 때보다 훨씬 높아진 3.6%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워시 신임 의장은 자신은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결정문도 단 4문단으로 대폭 짧아졌는데 시장과의 소통 방식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문구는 추가됐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예측치 발표나 물가 측정 방식과 같은 문제는 태스크포스에 맡겨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을 오가던 뉴욕 주식장은 1% 안팎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제 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수가 615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관련 자료를 보면 202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결혼한 가구 중 맞벌이 가구 수는 615만 가구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애틀랜타전에서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애틀랜타와의 원정 경기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1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3푼 1리를 유지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애틀랜타에 7대2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양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두 업체 모두 위법 여부를 가리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 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이른바 최혜 대우 요구 혐의로 2년 가까이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두 업체는 최근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입점 업체와 거래 구조를 바꾸고 예상 과징금에 준하는 액수를 피해 회복에 쓰겠다는 건데 공정위는 심의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업계 양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고 제출한 상생안으로 이를 구제받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번 건 외에도 쿠팡은 쇼핑몰 회원 제도에 배달 앱을 끼워 팔기 한 데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자사 서비스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차별한 사안 등이 걸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이츠는 앞으로 심의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역대 최대인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방안이 무산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1: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이름이 대중에 공개되고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처벌과 촘촘한 감시체계입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에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0: 함께 불법을 저지른 마약 유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 제도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사회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직원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 유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마약 유치급자가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이 기존 업무 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됩니다. 마약류 감시 체계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됩니다. 올해 안에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존 2주에서 3주 걸리던 데이터 분석과 감시 대상 선별이 사흘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터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초에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1: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인 2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1명입니다. 또 온열 질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중단된 철거 작업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교각 3개를 차례로 철거하고 이후 전면 통제했던 고가차도 양쪽 도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8월 초부터 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착수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08% 오르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매매 가격은 서울 전역에서 3.2%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 버스와 전기 이륜차까지 무상 안전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6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종전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중동 위기, 이게 정말 끝난 걸까요? 이제 기름값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인사이트 빅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시끄럽네요. 국민의힘은 당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여야의 속사정,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식중독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무심코 먹은 한 끼가 탈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놓치기 쉬운 식중독 위험과 예방법,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인데요. 미움과 편견이 담긴 말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쓰자고 국제사회가 함께 다짐하는 날입니다. 뭐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주는 말보다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말 우리 일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이 됐던 한마디 뭔가요? 다시 웃게 해준 말, 또 모진 시간을 버티게 해준 말도 있을 테고 그 말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팬이에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이런 말들 저 좋아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어떤 말을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4: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3: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네, 가장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임선우 캐스터는 뭡니까? 주식 올랐다?
5: 너무 세속적인 대답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의외로 제가 좀 감성적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이 됐던 게 저희 아기가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아빠.
3: 감동적인 순간이죠.
5: 네, 그리고 또 증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린이집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데리러 갔을 때 하원하는 길에서 아빠 하고 딱 한마디 했는데 그간의 그 힘듦이 한 번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3: 우리 하율이 또 예. 재헌절이 생일인 하율이.
5: 네, 재헌절 베이비죠.
3: 야, 그러고 보니까 벌써 이제 한 돌이 곧 다가오네.
5: 네, 벌써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돌잔치 네. 예정돼 있습니다.
3: 임선우 캐스터한테는 아빠라는 우리 하율이 한마디가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고 아마 미국과 이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이 종전 합의 서명했다는 소식이 또 감동적인 한마디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네,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오전 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그러면 이제 스위스 가서 서명하는 거는 아닌가 보죠? 이제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으니까.
5: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당초 이번 주말에 스위스에서 만남을 갖고 대면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걸로 전해집니다. 또 이란 측도 서명을 하면서 양측 합의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고요. 또 이제 계획 된 이 협상단의 만남은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따로 서명식 행사는 갖지 않고 네. 곧장 협상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네요.
3: 그 MOU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5: 네, 미국 측이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호르무즈 해협을 60일 동안만 무료로 개방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추후 협상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는 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이건 MOU일 뿐이다. 협상 기한인 60일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또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하겠다라고 강도 높게 경고한 데다가 합의문에도 명시되지 않은 일부 사안들이 있다 한마디 더한 점에서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치기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트럼프의 MOU일 뿐이다. 이 말이 조금 걸리네요. 사실 양해각서라는 게 뭐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5: 그렇죠.
3: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5: 그리고 또 트럼프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요. 국제유가 더 떨어졌습니까?
5: 네, 참 그나마 다행히도 이 시장은 트럼프의 엄포보다는 양측이 서명을 했다는 데 더 집중하면서 국제유가 연일 큰 폭의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전쟁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70달러대까지 내려오면서 숨통 튀어주고 있습니다.
3: 증시는 어떻습니까?
5: 네, 국내 증시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대 최고가 새로 쓰면서 9000피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도 1%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896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털고 있고 개인이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이 미국 연준의 매파적 결과에도 9000선 돌파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거치면서 미국 증시 선물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투심이 유지될 가능성 크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8,957.25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주식들 많이 하시던데 이 투자 열기가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다면서요?
5: 맞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이 교복 입고 주식창 보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왕왕 보이고요.
3: 예.
5: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 만드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예. 수치로만 봐도요. 증권사 한 곳에서만 지난 한 달간 두 배가 넘는 신규 계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모든 연령 구간에서 전부 다 늘었고요. 특히 20, 30대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세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오죽하면 반대로 증시 열기가 달아오를수록 일할 의욕이 꺾인다는 코스피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요즘인데 실제로 국민 총소득에서 일을 해본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2년 연속으로 줄었고 네.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만큼 과도한 투자 열기에 불안감뿐만 아니라 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3: 네. 이번 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나요?
5: 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캐비너시 의장이 취임하고 맞는 첫 회의이기도 해서 관심이 특히 더 컸는데 결론부터 보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상한 대로 동결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점도표를 보면요,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한 명뿐이었고요. 무려 절반, 9명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인상을, 이 가운데 6명은 두 차례 이상 인상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직전에 인상 전망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건데 올해 말 금리 전망도 3.8%로 확 뛰면서 트럼프의 기대와는 반대로 연내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 그 전에 파월 의장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다면서요?
5: 네, 성명서만 봐도 파월 때와 비교하면 분량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3: 그래요?
5: 예,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도 아예 사라졌습니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워시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만 전달하겠다라고 말한 점이나 태스크포스 출범 계획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미뤄봤을 때 매파적이고 예측이 더 어려워진다. 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네. 미국 앞서서 이제 유럽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고,
5: 예.
3: 이제 미국도 지금 임선욱께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올해 이제 연내 인상 가능성이 짙어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5: 다음 달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다에서 확실하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현송 총재가 강한 시그널을 내놨는데요. 물가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선택지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걸로 보인다 말했는데요.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을 기록할 걸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말해 경계심을 내려놓지 않았고요.
3: 네.
5: 그러면서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강조했는데 시장은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해석하고 있고요. 다만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3: 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5: 네,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 노인도 수급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종부세 대상자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는데 이를 특정 금액 이상이면 원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인데요.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소득 환산율을 더 높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렇게 부유층 노인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든 대신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3: 서울시 대표 교통정책이죠. 기후 동행카드 그리고 또 정부의 K-패스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국토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5: 네, 서울시가요 어제 기존 전기권 선불카드인 기후동행카드랑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후불제 모두의 카드를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3: 네.
5: 기존에 적용되던 혜택은 유지하면서 전국에서 쓸 수 있고 환급까지 가능해졌다라는 설명을 내놨는데 또 비슷한 기능의 두 카드를 통합해서 시민 혼란을 줄였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를 한 직후에 국토부는 사실 무근이다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3: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5: 예,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독단적이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곧장 혼란스럽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울시는 견해차가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하겠다 물러서긴 했는데 양측은 사실 집값부터 삼성역철근 누락 문제까지 이슈마다 번번이 맞붙고 있거든요. 기관들 간 싸움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 그러게요. 좀 씁쓸하네요.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3: 자, 오늘 유엔이 정한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말 대신 서로를 존중하자는 말, 존중하는 말을 쓰자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께 힘이 됐던 말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최재준님께서 저는요, 요 시간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프로를 들을 때 점심 만나게 하셨냐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이젠 기다려집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0109님께서는 그 어떤 말보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안아주며 사랑해요 해주는 게 최고네요 하셨고요. 2021님께서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야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또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622님 듣기 좋은 말요. 저는 윤인구보다 훨 잘생겼다라는 말이 듣기 좋더만요. 네, 그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927님께서는 오늘 하루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았어요. 이 말은 그 어떤 말보다 피로에 지친 나 자신에게 비타민이 되어서 미소 짓게 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또 힘을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6: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오전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쪽으로 완주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오산에서 남사 진위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더 가서는 천안 호도 휴게소에서 옥산 하이 하이패스 요금소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후로도 금강 일대로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나들목 진출램프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방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4: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가지.
1: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2: 감도 없이 사라져도.
3: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KBS 박대기 기자 송수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3: 우리 박 기자님은 또 다 함께 차차차 코너에서 보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보고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4: 아, 예. 저 땜빵 전문이라서 여기저기 빌려다니고 있습니다.
3: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5: 아, 예.
6: 땜빵 기자 아니고요. 네. 기자 중에 기자입니다. 박대기 기자는.
4: 감사합니다. 예.
6: 아니, 왜냐하면 워낙 유명세가 있으니까.
3: 아, 그렇죠.
6: 사실 KBS 기자 중에 유명한 기자를 찾기가 좀 드문, 예, 어려운데. 예. 예. 그 어려운 걸 했습니다. 예. 네.
3: 우리 박대기 기자님. 오늘 함께합니다. 첫 소식은 이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고용 지표 보면은 청년들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4: 네.
3: 근데 경제 성장은 1분기가 이제 50년 만에 최고라고 나왔던데 왜 힘들다고 하는 겁니까?
4: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 성장이 빛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아픔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의 명목 GDP가 직전 분기보다 무려 10.5%나 늘었거든요.
3: 예.
4: 10% 늘어난 거니까 뭐 숫자만 봐도 아시겠지만 1976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50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3: 그런 거예요.
4: 예. 그리고 뭐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겠지만 169% 전년 대비해서 급증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 수출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탄탄해 보이지만 같은 시기에 15살에서 29살의 청년 고용률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숫자상 경제는 역대급 호황인데 체감 특히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한겨울인 이런 성장하고 일자리가 따로 놓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네.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데 정말 역대급이잖아요.
4: 네.
3: 왜 채용은 안 좋은 겁니까?
4: 예, 일단 반도체 산업 자체가 장치 산업이라고 부르죠. 예, 장치는 이제 수십조 원씩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대한 공장을 만들어 놓는데
3: 예.
4: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에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처음에 좀 그 어떤 시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오퍼레이션 이런 작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직은 있지만 뭐 전처럼 이제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뭔가 라인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유발 개수가 반도체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호황이 이 어떤 트리클다운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 네.
4: 오히려 사람을 많이 쓰는 쪽이 제조업 취업자 수가 될 텐데 그러니까 23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소폭은 14만 명이 줄어가지고 2019년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6: 수출 효자 산업이 이제 고용 효자 산업은 아니다. 그런 네. 뜻이네요. 네.
3: 그러니까 반도체의 호황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4: 네.
3: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지표를 볼까요?
4: 네. 5월달 청년 고용률을 보면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 43.8%가 됐는데요.
3: 예.
4: 먼저 2.4%포인트가 문제입니다. 이게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에요. 5년 4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2021년 그렇죠. 1월인데요. 그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출근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많이 직장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클 정도로 청년 고용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자 수가 19만 4천 명 줄어가지고 42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구직을 아예 포기한 쉬어쓴 청년이라 부르죠. 이분들이 244만 명까지 불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3: 네. 궁금합니다. 이게 모든 세대에 공통된 현상인지 고용이 줄어든 게 아니면 유독 청년 세대만 한정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요?
4: 네. 좀 더 안타까운 점은 청년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3: 그래요?
4: 예, 30대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81.2%, 40대도 80.7%, 50대 경우에도 퇴직하신 분들도 있지만 78.5%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하고 그대로 수준이거나 약간 오르거나 한 수준인데 유독 15세에서 29세 사이만 큰 폭으로 떨어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따로 조사를 해보면 47.2%인데 60살 이상보다 낮아졌습니다. 60살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9%거든요.
3: 예.
4: 이렇게 역전된 거는 제가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가 60대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낮은 일인데
3: 네.
4: 언뜻 생각해도 20대는 물론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 텐데 60대보다도 경제활동률이 낮은 거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죠.
3: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일자리의 양도 그렇지만은 질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고용지표 중에 안정적인 정규직을 이제 의미하는 상용직 지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은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는 정규직에 관한 가까운 일자리를 가리키는데요.
3: 예.
4: 이 상용 근로자가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 줄었는데 이 폭 자체는 작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이 폭이 작긴 하지만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 점이 좀 놀라운 점이고요.
3: 네.
4: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이런 그 상용 근로자 일자리 숫자 자체 늘어났기 때문에 예, 그냥 한파가 아니라 좀 구조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좀 일상화되면서 이 AI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4: 네.
3: 예.
4: 예,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3: 네.
4: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AI가 결국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20대 상용직 가운데 정보통신업에서 5만 7천 명 일자리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정보통신업에서 많이 줄었다는 거는 사실 지금 AI가 제일 잘하는 게 코딩이잖아요. 프로그램 개발.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들에서 막대한 수익 그 코딩하는 그런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공대에서 컴퓨터공학이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3: 네.
4: 제일 인기 있는 학과였는데 갑자기 채용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 청년들 만나보면은 컴퓨터공학과 졸업해서 취업할 일자리가 많이 줄어가지고
3: 네.
4: 전공을 바꿔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그 아는 사람 중에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네.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보다 차라리 언어학 전공한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는다고 해요.
3: 그래요?
4: 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하고도 인문학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인문학 가운데 언어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을 단순히 전공만 해서는 바로 써먹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네. 코딩 자체는 AI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공부를 하려면은 언어학을 공부한다든지 합니다. 컴퓨터공학 중에서도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아주 심오한 걸 공부를 해야지 써먹을 수 있지만 단순 개발 자체는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인공지능 AI의 좀 이 위축이 되는 직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나 네. 방송을 하는 일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일선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로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4: 네, 당장 뭐 AI 앵커 도입하는 곳들이 지역 방송국입니다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도국에서도 인공지능을 써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 네.
4: 물론 사실은 어떤 기사를 쓴다든지 가치 판단을 한다든지 이건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계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는 타당한 얘기죠.
3: 네.
4: 하지만 워낙 AI들이 발달을 했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뭐 JTBC 사건 같은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언론 산업이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장치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AI가 못하는 거를 기자들이 빨리 찾아내서 거기에서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해야 한다.
3: 찾았습니까? 그런.
6: 아, 저는 지금 네. 살짝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단독 기사, 특종 기사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웬만한 분석이나 뭐 데이터를 통해서 경향을 읽는 거는 AI들이 잘 하거든요.
3: 네. 그렇겠네요.
6: 네, 그런데 한 어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출입처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오가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새로운 경향이나 흐름들은 AI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접근할 수 없으니까 내부망으로는요.
3: 예.
6: 그래서 그런 단독 특종 이런 걸 좀 더 잘 기자들이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만의 노하우를 좀 예,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많이 좀 빠르네. 하게 되더라고요. 예.
4: 기자. 저희 예. 송수진 기자가 워낙 단독 기자라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3: 진짜 단독 많이 한다면서요.
4: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나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캐내는 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밝혀내는 일은 여전히 인간 기자만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6: 아, 물론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예, 관계에서 나오는
4: 예,
3: 것들이나
4: 아니면 감춰져 있는 데이터를 찾는 일.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요. 다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자들이 단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인력이 엄청나게 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위험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캐나다 쪽의 글로벌 기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회사에 지시가 나왔습니다. AI를 써서 앞으로는 코딩을 해라. 직접 하지 말고. 네. 그래서 뭐 직원들이 말을 따랐죠. AI를 써서 열심히 코딩을 했더니 몇 달 정도 지나가지고 그 AI 속에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이 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 모아놓고 해고를 시켰대요.
6: 아니 어떡하라는
4: 다 이제 인간들 네. 예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얘기를 듣고 야.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들도 AI 쓰는 걸 다 중단을 했대요.
3: 역습을 당한 거예요.
6: 역습입니다 진짜.
4: 그런데 마찬가지로 네. 언론사에서 벌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 훈련시켜서 기사 쓰는 거 훈련시킨 다음에는 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인간 기자가 아니라 AI들이 잘 쓸 겁니다. 이런 것들이
3: 무섭네요.
4: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긴장이 지금은 시작된 국면이고 그런 것들의 통계를 통해서 서서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반대로 그럼 현재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도 있습니까?
4: 예, 다행히 조금은 있는데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21만 명이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예술, 스포츠, 여가업도 4만 명 그리고 운수창고업도 3만 6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조, 건설, 전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마이너스 그런 상황인데 네. 예, 보통은 이제 제조업이 아주 좋은 일자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노조가 강한 경우가 많고 또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즉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제조업 분야, 생산직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선망된 직장이었는데 그런 일자리가 좀 줄고 있다는 통계이기 때문에 썩 기분 좋은 통계는 아니겠습니다.
3: 네. 그 이제 일자리 질이 떨어지게 되면 소득 격차로도 이어질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KBS가 조사한 통계가 있다고요?
4: 예, 저희 그 후배 기자가 하나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이 취재 시작한 포인트가 재밌습니다. 백화점에서 오픈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명품이나 신상품 이렇게 나왔을 때 막 줄 서가지고 구매하는 건데 거기 서 계신 분들이 돈이 많을 것 같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20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예, 그 가운데는 이제 주식으로 돈 벌어서 고가 가방을 사러 왔다 20대도 있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20대 내부의 자산 격차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소득 하위 20%는 순자산이 평균 3천만 원 정도인데 상위 20%는 6억 3천만 원까지 돼서 그 상하위 간의 격차가 무려 19배나 났다고 합니다.
6: 너무 큰데요.
4: 네. 19배인데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상하위 간의 자산 격차가 5배 그리고 60대도 10배 정도 수준인데 인생을 거의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20대에서 19배가 났기 때문에 20대 세대 내 자산 격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전 세대 중에 1위거든요.
3: 이게 최근의 일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오래전부터 이랬던 겁니까?
4: 예, 이 기자가 이제 9년 전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2017년까지만 해도 20대 자산 격차가 6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19배니까 3배 이상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판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2019년에 17배 정도였는데 네, 부동산 격차가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60배로 급격하게 부동산 격차가 벌어졌고 여기에다가 2023년부터 최근까지는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식 격차까지 벌어지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일부는 거기에 올라탔고 일부는 올라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20대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 근데 이게 이제 20대 때 자기가 버는 월급으로는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원인은 뭡니까?
4: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취업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월급이라든지 물론 투자도 잘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투자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드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거? 상속이다. 뭔가 물려받은 것이다. 증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6개월간 서울 부동산을 증여받은 20대가 직전보다 66% 늘어가지고 전 세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뭐 최근에 세제가 바뀌어서 아마 이렇게 집중적으로 증여가 일어났을 네. 것 같은데.
3: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이 네. 있다는 이야기네요.
4: 예,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격 증가라든지 또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이용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최근에 또 뭐 반도체 주식이 워낙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소수는 아주 큰 부자가 됐을 텐데 내 친구들이 갑자기 그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걸 보면은 다른 20대들은 엄청나게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뭐 현명한 투자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어떤 증여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절망감을 가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더 주목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여 세제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뭐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제도들이 맞는지 그리고 뭐 다른 식의 대책은 없는 건지 좀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네.
3: 청년 세대의 고용과 자산 격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 기자, 최근 서울 주택가격 통계에서 상징적인 숫자가 나왔다면서요?
6: 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에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모두 합친 주택종합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10억 1,007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10억은 있어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 뭐 아파트건 주택이건 연립주택이건.
6: 맞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이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서울 주택종합평균 매매가격이 이렇게 10억을 넘어선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조사가 사실 주택가격지수 산출이 주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가격이나 중위 가격은 참고지표 성격이 강하다. 이 점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의 부담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인 거는 분명합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5월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서울 주택평균 매매 가격이 1년 만에 1억 넘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3: 그렇군요.
6: 그러니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데 서울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폭을 지금 슬슬 키우고 있는 거죠.
3: 어떻습니까? 이제 상승세를 주도하는 거는 주로 아파트 가격이겠죠?
6: 네네. 주로 아파트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요. 13억 3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월간 상승률이 1%를 넘었습니다. 1.06%로 나왔는데요. 이게 1%니까 작겠지 생각할 수는 없는 게 13억이면 1%면 1,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1,400만 원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급 모아가지고는 따라잡기에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이 월간 기준 1%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 역시 올해 1월 이후에 4개월 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단독주택, 연립주택도 함께 올랐는데요. 서울 단독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3천만 원대였고요. 연립주택은 3억 7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고가 주택이 평균을 끌어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 가지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함께 봐야 하는 게 이게 지표가 중위 가격입니다.
3: 중위 가격이란 건 어떤 의미인가요?
6: 그러니까 주택을 그 가격 기준으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격인데요. 평균보다 이 초고가 주택의 영향을 덜 받는 지표죠.
3: 그렇군요.
6: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도 그런데 10억을 넘었습니다. 예. 10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봐도 또 중간값을 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대에 올라선 거죠.
4: 네. 이게 특히 이제 뭐 사실 강남 아파트야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중위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중위 아파트는 그냥 서울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그런 주택인데 그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이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6: 맞습니다. 네. 이게 초고가 아파트가 특정 전체 평균을 확 끌어올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3: 그러니까 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보통 중위 가격도 1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면은 분명 주거 부담 이게 또 불만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6: 맞습니다.
3: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더 좀 민감하게 지켜보겠네요.
6: 네네. 이 숫자가 단순한 부동산 통계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사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민감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치적인 배경도 최근에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했지만 우리 서울에서는 최대 승부처로 꼽혔는데 네. 근소한 차이로 패했고 이 근거가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주거비 부담으로 꼽는 분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어서 정부 그리고 여당의 부담도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선거 결과를 부동산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이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는 점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지지율 그다음에 국정 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부동산이 이 사실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3: 그렇다면 뭐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6: 네네. 시장에서는 지금 7월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7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7월에 세제, 세금제도, 그다음에 뭐 금융, 대출, 뭐 공급 대책이 함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근데 공급 계획은 계속 나오는데도 왜 이게 이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까?
6: 아, 이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요. 이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정부의 그 부동산 제도가 주로 수요를 좀 억제시키는 것에 가까웠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방식입니다. 네. 지난 6월부터 나온 대책들이 주로 대출 조이기에 초점이 지금 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 규제 또 세제 강화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수요만 누르고 실제 공급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면은 시장에서는 아 앞으로도 서울에 살 만한 집은 부족하다 이런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3: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급이 네. 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6: 공급 대책이 다음 달에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3: 박대기 기자, 송수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방송 중에 코스피가 사상 첫 9천을 돌파했습니다. 자,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나라의 힘으로도 개인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임금이란 말을 달리 표현해서 나라의 임자라는 뜻으로 나라님 또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라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사이시옷을 넣는 것이 맞을까요? 넣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 님은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을 수 없고 사이시옷이 없는 나라님이 맞는 표기 형태입니다. 우리말에서 님은 전미사나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미사로 쓰일 때는 나라님의 경우처럼 높임의 뜻을 더해서 회장님, 원장님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달림, 별림처럼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과 같이 예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존명사로 쓰일

0: 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3: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4: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5: KBS 58분 날씨. 오늘 낮 기온도 30도 이상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등 26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경북권은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최고체감온도 33도 안팎, 그 밖의 지역 최고체감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지수 또 오존농도 모두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쪽에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하고도 기습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동, 남해안, 제주 쪽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고요. 수도권 제외한 대부분 지역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일부 내륙 5에서 30mm 정도,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영동은 50에서 120mm, 지리산 및 남해안 제주 100에서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의 강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전국 곳곳으로 내리겠는데요. 소나기 양 5에서 40mm 정도 되겠고 천둥, 번개, 돌풍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6: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제안을 받았다며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동반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이름이 대중에 공개되고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여의도

0: 대장구 코너가 준비된 목요일입니다. 여야의 당권 갈등부터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까지 지금 전국을 흔드는 핵심 이슈들을 목요일의 두 남자죠.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름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식중독 비상 등이 켜졌는데요. 놓치기 쉬운 증상과 위험 음식 또 예방법까지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0: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 원래는 오늘 열린다고 했었는데 어제 하루 앞당겨서 열렸네요.
2: 오늘도 해요. 그냥 본회의 전에는 무조건 1시간 전에 본회의장에서 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냥 형식적인 의원총회는 원래 있고요. 어제 했던 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체제에 대한 뭐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선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건데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죠. 그러니까 제일 상징적인 장면이 송석준 의원이 3선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박준태 뭐 당대표 비서실장이 네.
3: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라고요.
2: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0: 그게 초선이죠.
2: 초선 의원이 3선한테 그렇게 뭐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인 예의와 전례, 관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선수도 높은데 저런 식으로 대응했다라는 것이 그만큼 장동혁 대표 측이 대단히 좀 몰리고 있다. 급하다.
0: 몰리고 있다? 네.
2: 그러니까 만약 그냥 자신들의 당권과 지도력과 리더십이 확고하다면 아니 뭐 공개하든 말든 뭐 저렇게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뭐 지져라. 그냥 우리 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이러는데 되게 날카롭게 반응하잖아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야 이거 정말 이러다가는 진짜 쫓겨날 수 있겠다.
0: 수세에 몰렸다.
2: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어제 이제 이게 열린 거는 사실 소송, 그러니까 소청, 선거 소청 때문에 열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0: 투표용지 문제로
4: 어제가 기한이었거든요. 선거를 연 다음에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6월 3일이 수요일이었으니까 어제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몇 개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 거취까지 문제까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발언을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발언하신 분들이 뭐 전통적으로 좀 많이 비판해왔던 분들 뭐 권영진 의원도 있고 있는데 이제 뭐 윤한웅 의원도 있었고 박형수 의원도 있어. 박형수 의원은 이제 의성 뭐 이쪽 경북 쪽이거든요. 네. 윤한웅 의원은 경남이고 근데 원래 이제 친윤이었잖아요. 윤핵관으로 한때 불렸던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일부 친한계나 아니면 대안과 미래 여기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더 많이 확산됐다. 하지만은 침묵하는 다수 50% 이상의 관망파가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관망파가 50%나 됐어요?
4: 아니 왜냐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들이 한 뭐 1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박대출 의원이나 예를 들면 이진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옹호를 장동혁 대표 물러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강승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한 거고 공개적으로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명, 뭐 8명, 10명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발언을 안 한 거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이거는 관망파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부정적인 기류는 확실히 늘었어요.
0: 그렇죠.
4: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서 가지고 장동혁을 끌어내리진 않겠다. 일단 상황을 보겠다. 근데 원래 국힘이 원래 이래요. 원래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그 TK에 있는 분들이 뭐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더찐윤이라고 옛날엔 불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막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걸 좋아하지 나서 가지고 막 목소리 내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0: 그러니까 만약 뭐 이렇게 험악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나 보죠. 그러면.
2: 아니 험악스러웠대요. 분위기가 하여튼 뭐 그만두라고 하고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험악스럽고 얘기를 듣기 싫었으면 중간에 그냥 자리 박차고 나가버렸겠어요.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은 그냥 5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얘기 안 한 분들도 장동혁 대표가 좀 당대표로서 이제 자격이 없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0: 네.
2: 왜 침묵하셨냐? 침묵하는 중진 의원들은 다 장동혁 편이냐? 옹호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사퇴하라는 의견을 계속 쭉 듣고는 있고 여러 가지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느냐죠. 인식. 그러면 어저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장 대표님은 이제 뭐 나 사퇴한다?
2: 아니 사퇴는 안 하는데 사퇴하면 진짜 정치 생명 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2028년도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내가 다음번에 당대표에 다시 한번 연임을 해서 어떻게 총선에서 셀프 공천도 하고 내 사람 챙기고 뭐 그럴 생각을 할 거는 같은데
0: 네.
2: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들이 완전히 경멸어린 눈빛으로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도 콧방귀 낄 겁니다. 리더십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저런 당대표 조강한 김민수 뭐 박준태 이런 사람들이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어제 침묵한 그런 분들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서 거의 대부분이 다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2: 거의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어떻게 보세요, 김평론가는?
4: 또 우리 장 소장님 또 철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이제 조강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얘기하겠죠. 이제.
2: 진짜 전화한다. 진짜 지금 조강원 최고한테. 네.
4: 그러니까 뭐 다 하신 말씀이 맞고. 그러니까 사실 친장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 장동혁이 정말 우리의 리더감이다. 우리가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상 없고 그 박준태 비서실장하고 뭐 정의용 사무총장도 사실은 좀 기능적으로 하는 거고 본인이 맡은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친 장동혁계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0: 에.
4: 그러니까 지금 원 외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뭐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있다 보니까 이제 영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맞는데 사퇴 안 할 거예요. 네.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장기화되고 결국은 장동혁한테 달린 게 아니라 김재원, 신동욱 이 최고위원 두 명한테 달렸다.
0: 최고위원 네 명이 사퇴를 해야 지도부가 무너지는 건가요?
2: 예. 선출직 최고위원 네 명이 사퇴해야 되고 한 명이 사퇴하면은 또 보궐선거 또 뽑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명이 한꺼번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신동욱 최고랑 김재원 최고가 눈치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누가 결정적인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냐.
0: 네.
2: 그러면은
0: 그 결정적인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왜 뭐
2: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사퇴를 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한 명이 사퇴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또 설득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직업이 지금 최고위원인데 나 직업 그만두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0: 절박한 분은 김재원 최고위원이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다음번에 공천 챙겨줄 테니까 이번에 사퇴해. 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줘야 결심을 하겠죠. 근데 신동욱 최고위원도 약간 어제와는 오늘 오전에 좀 다른 뉘앙스로 주위 분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얘기 듣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 신동욱 최고가 결심을 하게 되면 김재원 최고는 뭐 대세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뭐 김준일 평론가님은 뭐 오래 갈 거라고 좀 얘기하시지만 네. 금방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원래 임기는 이제 내년까지인 거죠?
2: 8월.
0: 8월까지.
4: 내년 8월까지. 이렇게 대안도 없이 멀쩡한 장대표 끌어내려고 하니까 지금 대안 없는 뭐 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0: 네.
4: 장동혁 대표 끌어내려.
2: 해체해야 돼. 대안을 해체해.
4: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면 대안은 있습니까? 이 정당이?
2: 네?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0: 네.
2: 그 체제로 뭐 가면 되겠죠. 뭐 당분간 선거도 없기 때문에. 내부 수리하면 됩니다.
4: 예, 국민의힘이 2021년에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잖아요.
0: 네.
4: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대표 4명, 비대위원장 8명.
0: 자주 그리고, 바뀌었죠.
4: 예, 그래서 그냥 지도체제만 12명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권한대행까지 하면 20명이 넘어요. 5년 동안.
0: 5년새.
4: 그러니까 1년에 4번, 4명씩 이제 이게 당대표가 이제 권한대행하거나 비대위하거나 이런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 당대표 선거할 때 그 뭐였죠? 그 지방선거 지면은 책임지겠다, 물러나겠다 해서 오 들었어요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그때 후보로 다 김문수 후보부터 다 들었거든요.
0: 그랬었나요?
4: 예. 맞아요. 그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건 맞는데 이게 이제 그 좀 고질적인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도 체제가 바뀌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로 갈지 권한 대행으로 갈지 이거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게 또 이제 이 당 대표를 노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4: 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중진들이 노리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의 잔여 임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차기 새로 뽑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은 잔여 임기를 하면 공천권이 없어요 총선 때.
0: 그렇죠.
4: 그리고 다음에 그럼 재선을 도전하는 게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은 100% 장담할 수 있는 그런 1년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눈치 게임이 제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안 움직여요 지금.
0: 아.
4: 그러니까 내년에 아, 가야지.
0: 성내가 있구나.
4: 내년에 가야지 그래야지 잔여 임기가 아니고 새롭게
0: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4: 공천권은 아. 6개월 이 미만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내년으로 가야 돼. 그럼 전당대회 준비하고 그러면은 한 2월 3월 되면은 그게 이제 딱 6개월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0: 그런 거예요, 장 소장님? 네.
2: 저 말씀도 맞는데 일단 친윤들 핵심 주류들 뭐 영남권 의원들도 이제 장동혁 대표 진짜 창피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냥 비대위 체제로 내년 2월 3월까지 좀 갔다가 네. 그때 전당대회 열어도 되겠다. 그런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0: 이 와중에 왜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장동혁 대표를 엄호하는
2: 한동훈에
0: 모양새입니까?
2: 대한 뭐 반발심이 아닌가.
0: 한동훈
2: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홍준표 전 대표가.
0: 네, 네.
2: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오히려 옹호하고 좀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한동훈 대표가 복당도 못하고
0: 예.
2: 복당을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보수파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한동훈이 복당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를 좀 옹호한 것이 아닌가. 또 뭐라고 하시겠네. 무험하다. 열심하다.
0: 아니 김준일 평론가 한동훈 전 대표 저 국민의힘 복당 언제 하는 거예요? 조금 뭐 속도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4: 속도 그러니까 언시점은 모르겠고요. 네. 순서상으로 선 붕괴 후 복당인 거는 명확합니다.
0: 그렇죠. 선 붕괴 후 복당 장동혁 체제가 붕괴된 네. 후에 복당하겠다.
4: 그렇죠. 아니 복당하겠다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했고 그러면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논리 구조나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0: 네.
4: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장동혁 대표도 워낙 싫어하니까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한동훈 의원을 그러니까 선 붕괴 후 복당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 붕괴인데 언제 붕괴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대위가 들어서든 아니면 전당대회를 치르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조바심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요즘 언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좀 더 플렉서블하게 보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게 나 복당이 필요하다. 내가 전략 자세인데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거고 당권파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일군의 무리가 다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더 작은 포션이에요.
0: 아.
4: 그러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져요. 그리고 비대위가 들어서든 전당대회가 들어서든 그러니까 전당대회 바로 치르든 전당대회를 치른 다음에 한동훈을 복당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합의로. 그걸 이제 야합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강력한 당권주자를 외부에 두고 너는 리더를 하지 말고 치어리더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바람을 일으켜서 총선 때 역할을 해주지만 너에게 당권을 맡기진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암묵적 합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0: 네. 장소장님. 네.
2: 비슷한 의견이에요.
0: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 친윤계 주축 포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미래 혁신 포럼?
2: 네, 맞습니다.
0: 거기 가입을 했더라고요.
2: 그건 그냥 김기현 의원이 그 대표 의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입하라고 이렇게 좀 원서를 보냈고 의원 한 명당 세 군데에 그런 포럼을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그거는 뭐 이제 당적과 상관없이?
2: 맞아요. 민주당 포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10개, 20개 못 해요. 그냥 딱 세 개로 그냥 규정되어 있어요.
0: 네네.
2: 그래서 그냥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내가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좋게 해석될 수 있는 친윤계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오세훈 시장이 뭐 다음 주에 강연을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2: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친윤들 중진 의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국민의 뭐 미래에 계신 분들 또 차기 지도자 대선 후보급 뭐 이런 분들 뭐 불러다가 여러 가지 뭐 정치 개혁이라든지 또 당 체제에 대해서 뭐 얘기 듣는 건 그런 항상 그래요. 그냥 이렇게 전문가들 불러서도 하고.
0: 네.
2: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다.
4: 이게 국회 모임이 이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모임이거든요.
2: 그렇죠.
4: 그러면 한 당만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규정상 다른 당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어느 당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그게 보인다는 거죠.
4: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의원 꿔주기 이런 것처럼 모양이 그래서 민주당에도 사실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활동을 안 할 뿐이에요. 사실상 국힘이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과 가까운 뭐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이라든지 이렇고 무소속 의원들도 이제 들어오는 거고 세를 늘리기 위해서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이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사람들한테 다 의사타진 했다라는 거예요.
0: 아, 그런 거예요.
4: 근데 그러니까 감정이 한동훈에 대해서 안 좋으면은 안 했겠죠. 근데 김기현 의원이 딱히 한동훈 의원하고 막 주체는 물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지만은 그게 뭐 한동훈이 직접 무너뜨린 건 아니죠. 사실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뜨린 거고 약간의 동병상련도 느꼈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도 무너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 네.
2: 김기현 대표로서는 정말 남는 장사를 했죠. 솔직히 김기현 대표가 미래혁신포럼 대표인지 우리 몰랐잖아요. 이번에 국회 내에 이런 포럼이 있고 그 대표는 김기현이다.
0: 확실히 각인이 됐네.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남는 장사죠.
0: 오세훈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세훈 시장 그 특검 구형이 나왔습니다. 1년 6개월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 좀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언도 없습니다. 그냥 주장만 있어요. 주장. 명태균 씨 주장만 있고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여론조사 받아봤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대가를 줬느냐 안 줬느냐 그것도 대납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0: 네.
2: 그럼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나 진짜 여론조사 좀 해줘. 한 10차례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나의 후원회장인 김모 씨에게 그냥 돈 좀 주라고 그럴게요. 이러한 뭐 문자라든지 녹음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김한정 씨가 사실은요 검사님 진짜 오세훈 시장이 저보고 대납해라고 그래가지고 명태규 씨한테 제가 돈 줬어요. 이런 증언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좀 정치적인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무죄라고 그냥.
4: 아니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존중하는데 네. 이게 한 달 뒤에요 지금 7월 22일인가 아마 얼마 이제 왜냐면은 이제 구형을 했으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선거법은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게 빠르게 속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안에 2심 나오고 대법원 뭐 판결까지 빠르게 나오면은 내년에 재선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김한정이라는 분이 이제 뭐 후원자잖아요. 후원회장이라고까지는 이제 본인들이 부인을 하니까 후원자인데
0: 네.
4: 이 명태균 씨가 지금 3,300만 원을 받고 오세훈 시장의 맞춤형 여론조사를 10차례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공표 여론조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후원자들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정치는 가만히 있고 후원자들이 돈 다 내주고 그런 식으로 다 비용 처리하고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원 이제 그때 당시에 정무부 시장 전 정무부 시장이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100% 무죄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리스크가 상당하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빨리 결론 날 거예요. 생각보다.
0: 네. 네. 네. 그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2: 없어요.
0: 없어요.
2: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2030년에 대선 출마하고 싶어 하잖아요. 경쟁자입니다. 경쟁자끼리 무슨 연대를 해요?
0: 어쨌건 근데 30년 대선 전까지는 뭔가 같이 뭐 좀 동조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2: 장동혁 대표 쫓아내는 데는 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같은 메시지를 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두 분이 경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내 편 많이 만들기, 네. 주도권 내가 갖기, 뭐 그런 경쟁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분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악수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뭐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사이가 나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원만한 그런 우호적인 경쟁 관계가 될 거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0: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장면이 이제 오늘 그 나왔습니다. 이걸 90도 인사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2: 80도.
0: 80도?
4: 저는 이제 83도. 제가 들고 있는 YTN 라디오 오늘 아침에 나가서 오늘
2: 어디 나갔는지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4: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제가 출연을 해서 정확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90도 포위도 인상까지는 안 가고 75도 정도의 각도를 기록할 것이다. 내가
0: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공항에 국무총리와 민주당 대표가 두 사람 다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장면이라는 거죠?
4: 그러니까 뭐 예상했던 거고 거기에서 이게 사실 외부잖아요. 이쪽에서 뭐 말을 많이 하기도 어려워요. 원래 그냥 툭 고생했어요. 뭐 대통령이 말을 하더라도 없는 동안 고생했어요. 이런 한마디 하고 그냥 쑥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라서 여기에서 뭐 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정청래 대표가 공손하게 할 거는 이제 예상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90도는 굴욕적이니까 75도 정도로 할 거다.
0: 90도는 좀 오바다.
4: 예, 오바다. 그건 한동훈이나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대충 이제 그림은 맞아 떨어졌고 어쨌든 의전 가지고 너무 당대표를 배제하는 것도 조금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청와대는 판단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나와서 인사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다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배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뭐 당대표 이제 차기 문제는 또 그대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예.
0: 그 만약에 우리 장 소장님이 대통령이었다면은 정청래 대표를 딱 트램 내려오고 나서 만난 그 마음은 어땠을 거라고 보세요?
2: 저는 그냥 어깨 툭 치면서 왜 지난번에는 안 나왔어요? 강훈식 실장이 나오지 말라 그랬나? 뭐 이렇게
0: 약간 농식으로
2: 네, 농식으로 그냥 넘겼을 것 같은데 오늘 표정을 보니까 대통령이 와 정말 화가 나셨구나.
0: 그래요?
2: 살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모습 처음이거든요. 대통령 나오시면 그냥 한 말씀하고 좀 대화 나누시고 그러는데. 김민석 총리 악수할 때부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입 다물고 악수만 하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 만나면 이렇게 나 없어서 편의 때문에 조화 때문에 막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빠르게 의전 차량 타고 그냥 공항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무슨 사인인가 봐야 되겠죠.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실에서는 네. 이것도 안 나오게 하면 여러 가지 또 억측 장성철처럼 삐뚤어진 사람이 또 여기 의미부여해가지고 집권 세력의 갈등과 분란 그렇게 평가할 거다. 그러니까 나오긴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 왜 불러? 나 진짜 보기 싫은데. 나 계속 나 외국에서 국익활동하고 있는데 외교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나 비아냥거리고 시계 무슨 정권은 뭐 당권 뭐 정권 1인 1표제 뭐 볼테르 이렇게 날 막 계속 비아냥거렸는데 내가 봐야 돼? 실장이 비서실장이 그래도 나오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 모습이 오늘 얼굴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냥 인사 저렇게 한 83도 하니까
0: 83도.
2: 수고했습니다. 이 네. 말씀만 하고 그냥 빠졌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큰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뭐 예, 저 다 대부분 동의를 하고 좀 저라도 국정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0: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4: 아니 이번에 G7 갔는데 뉴스가 물론 안 쓰진 않죠. 케베스도 쓰고 다 썼는데 이슈에. 중심은커녕 변방에도 못 있었어요. 거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0: 대통령의 외교 활동이
4: 아니 되게 의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G7의 모든 정상들이 이번에 더 그 같이 합의하고 그 성명서도 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북한 김정은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안팎에서 우려하는 거는 야, 북한에 그냥 용인해 주는 거 아니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핵보유국 인정해 주고 뭐 딜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G7 국가들엔 미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0: 그렇죠.
4: 예, 그거를 원래 의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꺼내가지고 북한 비핵화 이거 같이 합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0: 화제가 덜 됐네. 그게.
4: 화제가 덜 됐는데 그 이유가 아. 이 지금 당청 갈등 뭐 이거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원인 뭐 연일 1인 1표제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계속 노이즈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빡칠만 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두 사람이 다 출마하는 거는 뭐 확실한 거죠.
2: 근데 저는 이제 저는 못 나갈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0: 정청래 대표가
2: 네. 그 권력의 견제 그리고 오늘 대통령 표정 보세요. 저 분위기 보시라고요.
0: 근데
2: 나가면 진짜 가루가 돼가지고 분쇄될 거예요. 먼지가 될 거예요.
0: 말하고도 않고 언급하고 뭐 그랬던 걸 봐서는
2: 아니, 지금이야 뭐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니까 네.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강한 의지를 표현할 텐데 오늘 좀 오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더 이제 화가 났던 게 뭐 이재명 측은이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그러한 논리에 논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출마를 해야 된다 하면서 또 대통령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엄청 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그래 아이 정청래 나왔으니까 그냥 악수하고 웃는 얼굴 하자라고 하다가 또 그거 보고 받고 진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불신은 계속 정청래 대표 쪽에서 짚이는 거네요.
4: 뭐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간질하는 사람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청래 대표 지지자를 또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정청래 대표는 너무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를 못하고 있고 연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게 지금 나라에 국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선거 이 뭐 선관위 문제 그리고 뭐 올림픽 공원에 있는 뭐 시위대 문제 그런 거잖아요.
0: 네.
4: 한마디도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입장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결책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찾아가다가 이제 어저께 원내 지도부 천준호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모경 뭐 전용기 이 세 명이 갔다가 이제 했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보낸 거 그러니까 당대표가 보낸 게 아니라 원내 지도부가 물론 같이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당 지도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좀 곱게 보일까 그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하지만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님하고 다르게 의견이 다르게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에만 있습니까? 충정로에도 있고
2: 아이고.
4: 다 있는 거 아니에요.
2: 저렇게 네. 어마무시한 말
0: 충정로?
4: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 있는데
0: 김어준
4: 민주당 어둠의 대통령 어준이가 있는데 그거 믿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저는 뭐 지금 전당대회 투표해도 반반 싸움이라고 봐요. 이게 무조건 다 내일 투표하는데 뭐 김민석 총리나 이분이 확 이길 거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난번에 권리당원을 66% 받았어요. 정청래 대표가.
0: 네.
4: 원사이드하게 받았거든요. 경로 우정성도 있고 이게 한번 저기 정청래를 찍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찍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 이제 선거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그게 일종의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배신감이나 이런 게 이런 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선거 해볼 만하다고 느낄 거예요.
0: 네. 아니 장소영님이 이제 정청래 대표 안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 못 나올 거다.
0: 못 나올 거다. 유시민 그 저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이 이제 난 여기서 물러나고 그만두겠다 하면은 이제 비평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를 돕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 아 그렇죠. 그냥 팔 걷어붙이고 내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쭉 상황을 판단해 보면 전당대회 나갔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겼어요. 대통령이 진 거잖아요.
0: 네.
2: 대통령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냥 화해하면서 그냥 온화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지낼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럼 바로 당에 대한 주도권 뺏겼죠. 레임덕 나옵니다. 죽기 살기로 이거는 당권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 대표가 나간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에서 정청래 대표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람직스럽진 않은데 네. 당연히 이거는 이 당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권을 잃는다. 주도권을 잃는다. 레임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생결단식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향한 회유와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과연 끝까지 정청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면서 지켜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진영이 분열되면 야 이거 국민의힘에게 완전히 또 총선도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주도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있으면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조국을 자기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지 정청래는 그 수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2: 정청래
0: 그렇습니까?
2: 지키기 위해서 조국까지 위험스럽게 만든다? 그렇게까지는 판단 안 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추측과 분석이에요.
0: 조국 대표는 근데 지금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2: 아닌데 결국엔 2030년에 진보 진영의 대통령은 조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렇게 서사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0: 그런 플랜이 있는 거예요?
4: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거는 네. 근데 정청래 듣는 정청래 대표가 되게 기분 나쁘겠네요. 이런 분 들으면 나는 아무 졸로 보고 지금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 장기판에 말처럼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력 대 세력 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민주당의 그렇죠. 적통을 누가 진짜 적통이냐 적통을 가리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면은 그쪽 진영에서 그럼 누가 나올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제가 보기에는.
2: 정치권에서는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또 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네. 힘이 약한데 대들면요 진짜 죽어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예요.
4: 보수 정당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네. 민주당은 네? 그렇게 죽이는 자 거의 보수 정당이라 그렇게 다 죽이고 윤석열처럼 찍어 누르고 그런
2: 아니,
4: 거지.
2: 오늘 대통령 표정 보셨잖아요. 안 무서워요?
4: 아니 표정은 그러시지만 또 속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2: 알겠습니다.
0: 마지막 질문으로 그 투표 부족 사태 선관위 국회 국정조사 특위 이제 윤상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2: 의미가 국민의힘에 물어보니까 그냥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을 다선 의원 중에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나경원 의원도 상대하고 싶었는데 선수를 뺏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적절한가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0: 그러니까 적절한 겁니까?
2: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서부지법 침탈 사건 때 윤상현 의원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아요. 적절하지 않죠.
4: 1년이면 다 있는 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0: 그게 전에 윤상현 의원이 했던 발언.
4: 김재섭 의원 야 재섭아 1년이면 다 잊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네요.
2: 그 자기 세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여의도 해장국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국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엄마 아빠 건강도 챙기는 시간 우리 집 건강 사랑방
0: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 우리 집 건강 사랑방 시간입니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6: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여름 되면 또 식중독 환자 늘잖아요. 왜 이렇게 유독 여름철에 식중독 환자 많은 겁니까?
6: 여름철에 식중독이 유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름철은 기온과 습도가 높죠. 그러면 이 온도와 습도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살모넬라, 뭐 병원성 대장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세균들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되게 잘 자라거든요. 네. 이제 여름의 온도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음식을 잠깐이라도 상온에 둔다면 식중독균의 위험한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에는 이제 휴가 많이 가시죠. 휴가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먹지 않고 상온에 보관하고 맞아요. 있다가 먹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0: 네. 이게 흔히 배탈 정도라고 이제 치부하기 쉬운데 식중독이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입니까?
6: 식중독은 단순히 배탈보다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사망자까지 나오는 질환이니까요. 이 식중독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식품 섭취를 통해서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을 섭취하게 되어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0: 예. 그러니까
6: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뭐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 아니면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이제 몸을 감염시키는 거고요. 독소형 질환이라는 것은 황색 포도상 구경 같이 세균이 만든 독소가 몸에 들어오는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0: 근데 이제 장염하고 식중독하고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6: 사실 뭐 식중독도 뭐 설사, 뭐 복통, 구토 있고
0: 증상이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6: 네,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의학적으로도 두 질환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장염이라고 하면 위와 소장, 대장 등 위장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한 건지 구분하지 않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위장관에 감염 염증이 생겨서 증상을 보이면 장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0: 네.
6: 반면에 식중독은 균이나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모든 질환입니다. 그래서 꼭 장염 증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독소에 의한 뭐 심각한 뭐 장기 부전이라든지 이런 증상들까지 식중독에 의해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형태가 장염과 비슷하게 구토, 뭐 설사, 복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따지냐 안 따지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두 질환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구분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데 굳이 그 의미를 두자면 방역을 할 때는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장염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옮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6: 근데 그 식중독은 음식을 통해서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 관리, 식당의 위생 관리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의 의미에서는 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처법을 일반인 분들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어른보다 그 아이들이 식중독에 더 위험합니까?
6: 더 위험합니다. 일단 아이들은 면역력이 미숙하죠. 근데 그 우리가 식중독을 얘기할 때 특히 장염이나 식중독을 얘기할 때 입을 통해서 균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입을 통해 균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면역 체계가 작용을 하냐면 위에 있는 위산이 일단 1차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0: 예.
6: 근데 위산이 이제 흔히 강한 상성으로 알고 있는 염산이거든요. 더 이 염산이 균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위산 분비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0: 그렇군요.
6: 균이 똑같이 들어와도 더 이제 잘 방어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우리가 균을 몇 마리 먹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더 작은 체중의 아이가 똑같은 마리의 균을 어른과 똑같이 먹었다고 하면 쉽게 더 큰 그 감염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0: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식중독이라는 게 더 좀 치명적일 수 있다 말씀인 거죠.
6: 네.
0: 근데 이제 식중독에서 위험한 것이 탈수 증상이라고 하던데. 탈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6: 그렇죠. 이제 사실 식중독 때문에 사망하는 굉장히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탈수입니다. 왜 예전에 뭐 콜레라나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들도 보면은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탈수 때문에 사망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식중독에 더 잘 걸리는데 또 탈수가 더 잘 오기 때문에 또 위험한데 일단은 탈수라는 건 몸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는 건데요. 배가 아프고 구토라니까 잘 못 먹게 되죠. 못 먹어서 이제 탈수가 오길 수도 있고 설사를 많이 하면서 또 탈수가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들은 탈수가 생기면은 내가 좀 목마르다,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탈수가 생겨도 자기가 뭔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흔히 그냥 울기만 하거나 축 처져 있기만 하거나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보기에 이게 탈수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요.
6: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탈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증상이 보이느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소변량이 확 줄어듭니다. 몸에 수분이 모자라니까 소변을 적게 만들거든요.
0: 안 마시니까 안 나오는 거죠.
6: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보통은 탈수증이 아니더라도 먹는 게 적어도 탈수가 아니면 6시간 정도면 한번 소변을 보기는 해요. 정상적인 네. 사람이라면. 근데 아이가 6시간 넘도록 소변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아이들 보통 입술이 촉촉하거든요. 근데 이 입술이 바삭바삭 말라 있거나 우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이런 것도 또 탈수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돌 이전 아이들은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숙구멍이라고 있잖아요.
0: 네, 그 부분이 말랑말랑하게.
6: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쑥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물이 모자랄 때 이런 위험 증상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아, 탈수가 왔구나. 뭔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처지기까지 한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데려오셔야겠습니다.
0: 엄마 아빠들이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들이 많네요.
6: 네.
0: 3928님께서 탈수가 걱정되는데 아이가 절대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그러셨고.
6: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주사 수액을 맞아야 됩니다.
0: 수액을 맞는 예. 게 제일 좋다.
6: 네.
0: 이게 여름철 식중독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 원인균은 뭐예요?
6: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살모넬라균입니다.
0: 살모넬라균.
6: 네, 살모넬라균은 계란이나 닭고기를 이용한 그 요리에서 잘 전파가 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식당에서 그 식중독이 단체로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가 나온 그 사건이 있었는데 네. 요때 원인균이 살모넬라균이었습니다. 이게 계란 요리를 통해서 좀 번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병원성 대장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한 십몇 년 전에 햄버거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0: 햄버거병 들어봤는데
6: 네. 네. 이게 이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아이가 병원성 대장균에 이 감염이 돼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좀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걸려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렇게 병원성 대장균은 덜 익은 고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냉동 고기를 데워 먹을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0: 그렇군요. 비브리오균은 또 뭐예요? 이것도 식중독 일으키는 원인입니까?
6: 네,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어패류와 해산물을 감염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비브리 특히 여름철에 그 조개류 같은 어패류의 회를 드셨을 때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되면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이거는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다에서 비브리오균이 나오는지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은 피해야겠고요. 지금 올해 이미 비브리오균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고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이미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어패류 날것으로 드시는 건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세균성 식중독인데요. 세균성 식중독은 주로 음식 자체가 오염되는 것이 문제여서 온도 관리가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0: 예.
6: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식품을 섭취하고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 바이러스성 감염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보통 뭐 노로바이러스 아시죠?
0: 네.
6: 그걸로 인한 식중독 같은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질환의 특징은 바이러스들은 보통 사람 간의 전염도 굉장히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다. 그러면 개인위생 관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이것도 또 뭐 두 질환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6: 예, 이런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 치료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0: 네.
6: 탈수를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탈수와 더불어서 저혈당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같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인 거는 뭐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 이거의 차이가 없고요. 뭐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는 세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잘못 쓰면 세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한 번에 내뿜어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바로 항생제 치료하진 않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투여하지 않고 바이러스성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0: 4928번 쓰시는 분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탈수는 왜 무서운 거냐고 여름에 탈수 조심하라고 하는데 물으셨거든요.
6: 네, 이제 탈수가 무서운 거는 일단 우리 몸의 한 65에서 70%는 물로 되어 있죠. 이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해서 모자라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는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해질의 농도, 뭐 혈당 농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몸에서 조절합니다. 그런 게 맞아야 신경도 돌아가고 세포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에 얼마나 섞여 있느냐입니다.
0: 네.
6: 근데 물이 모자라게 되면 이런 전해질의 농도라든지 이런 게 다 불균형이 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탈수가 심해지면 우리 몸에서 몸에 피가 모자라지거든요.
0: 네.
6: 피가 모자라지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각종 장기에 들어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뭐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장기 부전 네, 그 형태로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가 탈수이기 때문에 탈수를 예방하고 처치하는 게 장염이나 식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평소에도 물을 자주 마시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군요.
6: 네, 맞습니다.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계속 돌리려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7829님께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식재료가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6: 앞서 말씀드렸던 살모넬라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계란 요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계란이라는 건 계란 껍데기나 액란 자체가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란을 가지고 요리하셨을 때 이 손 계란을 만진 손이 살모넬라균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계속하다가 이제 다른 음식들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고 또 김밥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돼요. 김밥은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속재료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보관하다 김밥을 만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상온에 보관하다가 오염되는 경우도 많고 또 계란 지단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계란을 조심해야 되고 또 김밥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경우보다 어디 가져가셔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또 상온 보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밥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0: 네, 계란이라는 게 꼭 문제네요. 달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만드실 네. 때 캠핑이나 물놀이 또 야외 활동 이제 여름 되면 많이 하잖아요. 야외에서 음식 먹을 때 꼭 지켜야 될 수칙은 뭘까요?
6: 네, 앞서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스박스나 보냉백에 좀 음식을 잘 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리를 이제 밖에 나가서 요리를 하실 때 그 손을 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뭐 물티슈로 닦으시는 분도 있고 뭐 손소독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식중독과 장염을 일으키는 뭐 세균도 그렇지만 바이러스들이 이 알코올에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래요?
6: 네. 그래서 비누로
0: 왠지 알코올 그 저 뭐 물티슈 같은 걸로 닦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닦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6: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바이러스들이 다 살아남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꼭 손 닦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0: 왜 또 흐르는 물이에요?
6: 흐르는 물에 씻어야 이제 가장 그 이 손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씻어내고 그다음에 고인물에 닦으면 그 물에 다시 손을 닦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끝게 네. 닦고 난 다음에 또 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계곡 놀러 가시면 계곡물에 뭐 수박 담가놨다가 시원하게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계곡물이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뭐 씻어서 드시거나 요리를 하셨을 때
0: 그거는
6: 그
0: 우리가 눈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지.
6: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이제 거기에 균 묻은 걸 그대로 드시면서 감염이 걸리는 경우가
0: 있기 때문에 계곡물이라고 안심할 건 아니네요.
6: 예, 계곡물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6021님께서 식중독에 걸리면 무조건 금식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6: 이거는 예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좀 반대로 장염, 식중독에 걸리거나 장염에 걸렸을 때 먹을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장염 걸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사할 때 뭐 먹으면 바로 또 설사거든요. 네네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에요. 입에 뭔가 들어오면 장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를 반사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위장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옛날에는 금식을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특히 소화나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탈수나 전해질 교정이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탈수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치료가 더뎌지게 되기도 하고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그 식중독에서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좋아졌을 때는 빨리 식사를 안전한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 먹어도 되는 음식은 뭐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뭔지 좀 알려주세요.
6: 네,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돌전의 아이들은 수유를 하는 아이라면 분유나 모유, 아이가 원래 먹던 거 그거를 계속 먹어야 되고요. 네. 그 수분 보충을 우선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다 들어가 있죠. 그 돌이 지난 아이들은 이제 분유나 모유 안 먹으니까 맹물을 먹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경구수액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도 팔고요. 약국에서도 많이 파는데 어른이고 돌 지난 아이고 상관없이 경구수액을 좀 우선적으로 먹으면 이게 일반 맹물보다 전해질이나 당분이 들어있기도 해서 흡수도 빠르고 몸의 그 균형을 맞추는 데 좋거든요. 그래서 경구수액을 챙겨주시면 좋고 이제 이렇게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구토나 이런 게 좀 가라앉습니다. 증상이. 그래서 수분 보충을 잘 해주시면서 구토가 가라앉으면 평소 식사로 빨리 회복을 하는데 우선 먹어야 되는 거는 죽이나 밥, 바나나, 감자같이 소화가 쉬운 음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당분이 많은 주스나 이온음료, 이온음료도 오히려 안 좋아요.
0: 이온음료 많이 마시잖아요. 네. 또.
6: 근데 당분이 보통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당분이 과다한 음료를 먹게 되면 설사가 또 많이 되고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도 사실 장염 걸리면 회복이 조금 되면 이런 게 땡기거든요. 근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다시 설사를 시작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사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0: 4598님께서 어린이집에선 점심 잘 먹었다는데 집에 와선 이틀 연속 저녁을 안 먹더라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축 처져서 어린이집에 가서도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고 누워있기만 한다고 해서 집에 데려왔습니다. 뽀로로 음료수랑 냉수만 먹네요. 식중독일까요? 장염일까요?
6: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네, 요즘 수족구도 유행을 하는데 수족구도 몸이 뭐 열이 나기도 하고 속이 좀 안 좋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은 목 감기가 걸렸을 때도 목이 아플 때 그냥 안 먹어요.
0: 맞아요.
6: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지금 이 말씀하신 증상으로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뽀로로 음료수도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삭살할 수 있어서 경구수액 같은 거 약국에 팔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부터 좀 주시면 요즘 또 이런 게 옛날에 맛이 없었는데 요즘 나오는 거 맛이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중요한 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뭐고 어떨 경우에는 이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된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6: 네, 무조건 탈수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탈수의 전쟁이에요. 식중독과 장염은요. 그래서 먼저 수유를 하거나 경구색을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설사만 하고 속이 괜찮은 아이들은 편하게 주셔도 되는데 구토를 하는 아이들은 조금 골치 아픕니다.

0: 토를 한다. 그러면 이런 수율 뭐 경구 수액 같은 걸 한 숟가락만 네. 5분의 한 숟가락씩만 주세요. 그럼 이게 위까지 안 내려가고 식도로 내려가면서 꽤 흡수가 됩니다.
1: 예.
0: 이렇게 천천히 5분의 한 숟가락씩 주시다 보면 이게 수분 흡수가 되면서 탈수가 교정이 되면 되는데 탈수만 교정이 돼도 구토의 상당 부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줘보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 한 숟가락씩만 먹는데도 토한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셔도 되고요. 병원에 가시기 좀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경구수액 5분의 한 숟가락씩 줘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먹고 구역감이 가라앉는다라고 네. 하면 조금 더 이제 물을 뭐 경구수액이나 물을 좀 더 주시고요. 이렇게 먹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지는 신호가 소변이 많아집니다. 소변이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만약에 소변이 많이 보기 시작하면 아 이제 좀 탈수는 해소됐구나. 그러면 이제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탈수를 막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먹어도 계속 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후 3개월 미만의 아이가 장염 증상이 있다. 이런 아이들은 입으로 수유를 통해서 하기에는 좀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1: 5110님께서는 이제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습니까? 그리고 꼭 항생제를 써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0: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분과 전해질 당분을 수액으로 주사 수액으로 보통 보충을 하고요.
1: 역시 그다음, 이제 탈수를 막기 위해서.
0: 맞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증상을 깔아앉히는 약을 쓰는데 뭐 복통이 있으면 좀 진통제를 쓴다든지 속이 미식거리는 걸 막아주는 약 그리고 아이들은 지사제를 안 쓰는데 어른들은 이제 지사제를 좀 써서 살살 좀 먹게 합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생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균성 장염이라고 해서 항생제를 무조건 쓰지는 않는데요. 세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한 번에 내뿜는 경우에 훨씬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장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세균들은 처리를 빨리 해야 돼서 그런 경우에만 그 특수한 경우에 항생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큰 병이 생긴다 그러면은 보통 그 장염 증상에 이어서 신부전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투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이제 올여름에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지켜주시라. 하시는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0: 가장 중요한 건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1: 흐르는 손 잘 씻어라.
0: 네, 흐르는 물에 네.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잘 씻어야 되고요. 조리하기 전 그리고 하는 중간중간 그리고 조리가 끝난 다음에도 손을 잘 씻어야 되고요. 특히 달걀이나 생고기 만진 뒤에도 꼭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충분히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고기는 중심 온도가 75도씨 어패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먹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음식에서 사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바로 알아차리고 안 드시겠지만 이게 여름철에는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이라도 냄새나 맛이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저는 웬만하면 먹는데
0: 네.
1: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0: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남은 음식은 바로 버리자. 여름에는 그렇게 하시는 네. 것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 잘 씻고 잘 익혀서 먹고 그리고 의심되는 음식은 버려라. 먹지 마라. 네. 오늘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님이 해주신 식중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악뮤가 부른 후라이의 꿈 띄워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경기 남부와 경상북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대부분 30도 이상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보 해당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 온도 3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최대 남부지방의 경우 40mm까지도 보고 있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 돌풍 또 남부 일원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수원이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고온 다습한 공기의 충돌이고요. 내일 제주의 오전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밤에는 전남, 경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전국에 이어지면서 특히 영동 지역으로는 50에서 최대 120mm, 지리산 및 남해안 제주에는 100에서 200mm 안팎의 강하고도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동반되고요. 천둥, 번개, 돌풍 수반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2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은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물가 우려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출하면 신원이 공개되고 징벌적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장 수사도 도입합니다. 월드컵 우승 후보 포르투갈이 호날두의 부진 속에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두 골을 기록한 해리 케인의 활약을 앞세워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60일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백악관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각 17일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비대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양해각서가 즉각 발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을 할 방침이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 측에서도 양국이 양해각서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최종 확정됐고 공식 서명식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벤스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대표인 이란 측은 예정대로 스위스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 익명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연례개항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할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 이후 상황은 결론짓지 않았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이 최종 합의를 위한 절대적인 마감 기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 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워시 신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체제에서 첫 금리 결정 회의가 열렸지만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시장의 압도적인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연 3.5에서 3.75%입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경제 상황은 괜찮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시장의 관심이었던 앞으로의 정책 방향 역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모두 18명의 위원이 금리 예측치를 내놨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9명이 한 차례 이상의 인상을 내다봤습니다. 8명은 동결, 1명은 한 차례 인하 의견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말 물가가 3월 예상 때보다 훨씬 높아진 3.6%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워시 신임 의장은 자신은 예측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결정문도 단 4문단으로 대폭 짧아졌는데 시장과의 소통 방식이 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문구는 추가됐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예측치 발표나 물가 측정 방식과 같은 문제는 태스크포스에 맡겨 검토할 거라고 했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을 오가던 뉴욕 주식장은 1% 안팎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 어떤 입장입니까?
3: 네, 민주당은 적당히 수습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선관위를 재건축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선관위 의사결정 체계도 따지겠다며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하자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11개 선거에 소청을 제기한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 진상규명 의지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로는 부족하다, 검경 합수본 수사도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이후엔 무엇을 하려 해도 늦을 것이라며 특검에 재선거특별법까지 한꺼번에 논의해보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오늘 첫 회의를 열었죠?
3: 네, 여야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사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특위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45일 동안 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투표지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소식도 알아보죠. 원래 오늘이 여당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시한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구성 협상을 해왔는데요.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인 오늘까지 협상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원구성을 맞춰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합리적 제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특히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맞냐를 두고 양보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만큼 양쪽 다 절대 양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국회 법사위를 제자리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공소취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1: 네.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났던 이재명 대통령이

0: 오늘 귀국했죠?
1: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순방 귀국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던 지난 9일 출국 행사에는 정 대표가 불참하고 김 총리는 참석하며 당청 간 이상기류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귀국 행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혀 인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는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고 정청래 대표에겐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집회 현장에선 3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는 오늘로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선관위 규탄에 나섰고 일부는 경기장 출입문 앞에 텐트까지 설치했습니다.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들도 참가자 설득을 위해 집회 현장을 찾았지만 거친 발언과 욕설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경기장 봉쇄 장기화로 입주 체육단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경기장 안 투표지 이송을 위해 행안부 측에 지원 요청 문서를 보냈고 대한체육회 측도 경찰 등에 경기장 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제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 참가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강제 진입에 나서지 않고 있어 경기장 봉쇄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종합특검은 이 간부가 무자격 업체의 공사 주도 정황을 알고도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수사가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감사원 현직 3급 공무원 손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4년 발표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지휘하고 주요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제기된 관저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친분 업체인 21그램의 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감사원은 2년 동안 감사를 진행했지만 경호처 간부 1명 파면 요구와 수사 의뢰 수준에 그쳤습니다. 21그램이 수의 계약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어떤 경로로 계약을 따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증축공사는 자격을 갖춘 다른 종합건설업체의 요청에 이뤄졌다고도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추후 특검의 수사 등으로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종합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 사실을 파악했으나 당시 감사단장이던 손 씨 주도로 보고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손 씨의 윗선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미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0: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이름이 공개되고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처벌과 촘촘한 감시책입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에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을 저지른 마약류 취급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 제도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사회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직원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 유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마약류 취급자가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

0: 처분이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됩니다. 마약류 감시 체계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됩니다. 올해 안에 마약류 우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존 2주에서 3주 걸리던 데이터 분석과 감시 대상 선별이 사흘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 5월부터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초에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1: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이자 슈퍼스타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첫 경기에서 고전하며 예상 밖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6개 대회 연속 득점을 노린 호날두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하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41살의 나이로 자신의 6번째 대회를 맞은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주장 완장을 차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포르투갈의 첫 골은 호날두가 아닌 네베스의 머리에서 터졌습니다. 네베스는 전반 6분 네트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호날두가 전반 내내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침묵한 사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격이 거세졌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엔 포르투갈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놓치지 않고 위사가 강력한 헤더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후반전은 오히려 콩고의 공격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전술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우승후보답지 못한 부진한 경기력으로 피파 랭킹 46위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호날두는 90분간 슈팅 단 3차례, 유효 슈팅은 0개에 그쳐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터뜨린 라이벌 메시와 비교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두 골을 터뜨린 특급 공격수 해리 케인의 활약을 앞세워 크로아티아를 4대2로 제압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윤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오늘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이어 미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연준 통화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 여객 등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제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전북 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선관위원 등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 경찰국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일당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소형주를 골라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집중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이 특정 테마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를 미리 작성해 내보내고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 주문을 내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배인 2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1명입니다. 온열 질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AI 기업인 엔트로픽과 안전보안 동맹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엔트로픽의 크리스 차오리 글로벌 총괄이 참여한 가운데 AI 안전성 확보와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G7 정상들이 중국에 집중된 핵심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현지 시각 17일 발표한 공동 선언에서 히토류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특정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바가지 요금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나 차박시설,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도 단속합니다. 위반 물품은 제거하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의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남부지방에는 100mm 이상, 제주는 최대 250mm 이상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문자로 소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러나 뭐 중요한 용건이나 또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직접 이걸 하는 게 나은데도 상대방이 거듭해서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에는 종종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10대나 뭐 20대 이 젊은 층과 소통할 때 이런 일을 흔히 겪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것보다 오늘 정답인 이것보다 문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화 이것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해서 기피하는 콜포비아, 즉 전화 공포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아르바이트 플랫폼에서 지난 2024년에 만 20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 7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응답자의 약 40%가, 그러니까 뭐 10명 중 4명꼴이죠. 콜포비아를 겪고 있다고 답했고요. 약 73%는 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으로 문자나 메시지를 꼽았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청년 세대의 특징으로만 통하던 콜포비아가 요즘은 점점 확산돼서요. 직장인들도 이제는 이것보다 메신저나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선호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두 글자고요. 전화로 말을 주고받는 것. 전화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티읕 히읗이에요. 티읕 히읗.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뭐 문자와 이것 중에 어떤 게 편하신지, 이건 뭐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겠죠. 또 연령대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뭐 어떤 걸 택하셔도 좋은데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뭐 요즘 대세인 이렇게 문자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은 오늘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변함없이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도록 하죠. 김민혜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 도로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또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양방향 이렇게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작업 구간을 지날 때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지문 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가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났습니다.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남동 진출입로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2.22% 올라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전주와 같았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하에 개최한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이름이 대중에 공개되고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내일 A조 최강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전화 이것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콜포비아, 즉 전화 공포증이 1020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보다 문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답을 해야 하는 전화 이것보다는 그래도 생각을 좀 정리한 뒤에 응답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이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네, 어쨌든 오늘 정답은 두 글자고 전화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혜영 님이 저는 직접 이거 타는 게 편해요. 문자는 답답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또 안 보여서요. 문자는 속도도 느려요. 말로 하면 10초에 열마 될 것을 문자는 한 줄밖에 못하니까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정말 조금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답답하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혜영님은 글쎄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이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하여간 급한 경우에는 이것 해야죠. 예. 3000 쓰시는 분은 저도 이것이 좋습니다. 문자를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많이 나고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해 불편합니다 하셨어요. 아, 맞아요. 이게 문자를 찍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폰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입력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오타 많이 나죠. 5331번 쓰시는 분은 저는 택배기사인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톡이나 문자 보내는 게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하셨어요. 이것도 뭐 택배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기도 하겠어요. 늘 많은 분들과 이렇게 직접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고객들도 이제 뭐 이분들과 통화하실 때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럴 땐 또 뭐 이런 게 SNS나 문자가 훨씬 더 편하시기도 하겠네요. 이게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연령대마다 또 다 각기 각양각색일 것 같긴 한데 김성희님 한 번만 더 볼까요? 거래처 직원분들과 뭐 SNS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이것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0: 문자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대화가 필요한데 말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뭐 하여간 이 SNS나 문자에는 아까 어떤 분도 얘기하셨지만 그 말하는 상대방의 감정, 그 표정 이런 게 읽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네, 하여간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지역 소식도 전해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먼저 창원으로 갑니다. 강가연 리포터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0: 네, 오늘 창원 날씨 어떤가요?
1: 네, 현재 창원은 구름이 많아서 강한 볕은 가려졌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심한데요.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에는 시간당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더워요. 하여간 저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많이 덥네요. 강가연 리포터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1: 네, 저는 김해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 페페밀리 페스타에 다녀왔습니다. 줄여서 페페페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행사는 경남도의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에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싶은 문화 콘텐츠를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0: 네.
1: 김해에서는 처음 열리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문화축제라는 이름처럼 단순히 반려동물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0: 네, 어쨌든 반려동물 문화축제라고 했으니까 뭐 현장에도 귀여운 반려동물들 많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 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도 좀 전해주세요.
1: 네, 축제장을 찾은 다양한 견종의 강아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클래식 기타 선율이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0: 네.
1: 털친구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보호자품이 안겨서 귀를 쫑긋 세운 강아지들은 물론 축제가 열리는 유라천에 찾은 시민들도 함께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또 행사장 곳곳에서는 반려동물 용품 판매 부스부터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구경하는 재미를 더했는데요. 축제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2: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팩 넣어서 목수건을 감싸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 하고요. 샤베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에게.
3: 다른 개를 보고 짖는다거나 분리불안이 있다거나 반려견 문제행동 상담을 해주는 부스고요.
4: 고양이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공간으로 고양이 굿즈도 함께 만들어서 길고양이 이웃께서 오늘 함께 하고 있어요.
5: 카페거리에서 구매하시고 받아오신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서 주변 상권의 매출 향상에도 조금 도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산책하러 나왔다가 오늘 행사하는 거 보고 참여하게 됐어요. 저기 긴급 의료 상담 거기랑 그리고 나눔 거기 관심을 갖는데 굉장히 새롭고 이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7: 김해에도 반려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계속된다면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주말에 이제 나들이도 한번 갈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군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이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축제라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장 둘러보시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도 좀 있었나요?
1: 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레드카펫 입양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0: 네.
1: 구조견이나 임시보호 중인 강아지들의 평생 가족을 찾아주는 특별한 런웨이입니다.
0: 네.
1: 아파트 화단에서 새끼 3마리와 함께 발견된 진돗개 가족, 버려진 폐공장에서 구조된 믹스견, 안락사를 앞두고 보호소에서 구조된 말티즈까지 각자의 사연을 가진 강아지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0: 아유, 그렇군요. 잠깐 들었지만 사연만 들어도 참 그 강아지들이 겪었을 뭐랄까요 어려움 고통이 생각나서 마음이 좀 그런데 레드카펫 네. 입양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1: 아, 임시보호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 말끔한 모습으로 런웨이에 섰는데요.
0: 네.
1: 이 강아지들이 보호자와 함께 무대 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보호자들은 마이크를 잡고 우리 땡땡이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배변도 잘 가리고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아이예요. 라면서 강아지들의 매력을 소개했는데요.
0: 네.
1: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관객들의 응원 방식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이 큰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박수 대신 양손에 반짝반짝 흔드는 무서운 박수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0: 아, 이런 게 다 이제 하나의 배려죠. 네. 하여간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응원 속에서 이 강아지들의 새로운 가족 찾기가 이어졌네요.
1: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건 임시보호자들의 정성이었는데요. 강아지들의 사진과 특징을 담은 명함이나 물티슈를 직접 제작해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고 있었고요.
0: 네.
1: 이 물품을 받아든 방문객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강아지들이 평생 가족을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현장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사랑과 응원이 가득했던 레드카펫 입양제 현장 직접 느껴보시죠.
8: 뭉치는 한 살 남자아이입니다. 15호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뭉치예요. 지금 태양이는 임시보호랑 입양 둘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태양이 한번 출발해볼까요?
9: 레드카펫 행진을 위해서 온 친구들한테 접수 안내도 하고 있고 인보나 입양이 궁금하신 분들이 오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10: 어미 견이 아파트 화단에서 6남매를 출산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꾸준히 챙겨주고 있어요.
11: 이 친구들도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흥감 바라고 조그마한 사랑 애정만 산책 잘 시켜주는 가족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2: 입양제에서 한 번만 보고 집에 가서 아 얘가 누구였더라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하는 것보다는 물티슈 받아가신 분이 입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고 가서 고민할 수 있는 물건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0: 예, 하여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양을 독려하는 행사가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모쪼록 이날 런웨이를 걸었던 우리 견공들이 모두 평생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반려동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보니까 뭐 안전이라든지 질서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요.
0: 네.
1: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이 반려인분들이 패티켓을 정말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0: 네.
1: 반려견들은 모두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요.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마개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축제장 주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플로깅 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하여간 뭐 이런 좋은 취지의 반려동물 문화 행사는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번 행사가 그 청년들이 직접 기획했다고 하셨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의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는데요. 지역 청년들이 직접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제안하고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신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정정민 팀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3: 페페페는 경남도 공모사업인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사인데요.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반려동물을 주제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단순히 놀고만 가는 흥미 위주의 행사를 넘어 유기동물 입양제와 반려견 동반 플로깅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반려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생명 존중 가치를 확산하고 나아가 성숙한 패티캣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생면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반려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김해 지역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사장님들이 함께 참여해 반려 문화와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김해에서 처음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 펫패밀리 페스타. 생명 존중과 책임감 있는 반려생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창원 강가연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충주로 또 건너가보죠. 유다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네,
0: 충주도 오늘 많이 덥나요?
14: 네, 충주 현재 기온 30.7도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14: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양산을 챙기시는 등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0: 네, 요즘 보면 뭐 K-POP, K K-콘텐츠처럼 K가 붙은 문화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랑받고 있는 추세인데 충주에서도 이런 K문화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면서요.
14: 네, 바로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2026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위드 마이 K 페스타라는 제목으로 열렸는데요.
0: 네.
14: 공연과

0: 체험, 전시 그리고 먹거리까지 K컬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충주 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 네. 기존의 그 다이브 페스티벌 보면 아주 화려한 공연 라인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0: 맞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가수들의 무대가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케이 페스타에 선정되면서 K-POP뿐만 아니라 K-아트, K-뷰티 등 K-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1: 네.
0: 축제에서는 한복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패션쇼부터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연극 공연, 우리나라 전통 놀이개를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는데요. 저와 함께 현장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빠져보시죠.
2: 집중해 주시고 빠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께 어린이 연극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물이 없어졌네. 이상하다.
4: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전통 무늬를 붙일 거거든요. 하나 골라주시고 딸님도 하나 골라주세요. 아니면 저기 이미 스티커가 붙여있는 것도 있어요. 저쪽에 보시면. 자, 그리고 골라주셨다고 하면.
1: 예, 뭐 신나는 공연부터 체험하는 소리까지 잘 들리는데 축제 현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올해 다이브 페스티벌은 개막부터 남달랐는데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드론쇼, 그리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1: 네.
0: 이후에 힙합 콘서트와 케이팝 콘서트는 물론이고요. 국악과 파페라, 트로트 공연까지 이어지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1: 근데 뭐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물론 많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들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시민들은 단순히 관람객으로 축제를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여했는데요. 생활문화 페스티벌 공간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기도 했고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생생마켓이 운영되면서 함께 만드는 축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네.
0: 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과 만나는 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프리카 전통음악 연주를 비롯해서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K-POP과 K-뷰티 같은 한류 콘텐츠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면서 축제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이번 다이브 페스티벌을 어떻게 즐겼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5: SNS 보고 되게 즐거운 것 같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약간의 일탈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약간 체험하는 게 재밌어요. 저거 아프리카 전통음악.
7: 그 붙이는 게 진짜 재밌어요.
6: 콘서트 다양한 체험하고서 음식 먹고 막 그런 거 좋아요.
8: 축제 되게 즐겁게 충주 시민들도 다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충주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안들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전통을 즐기는 게 어린 아이들이나 또 성인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충주시가 잘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9: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충주를 알리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연예인을 막 자꾸 이렇게 섭외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연예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좀 많이 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0: 앞으로도 이런 많은 활동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뭐 관광객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체로 만족도가 높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처럼 가수들보다는 그 지역 예술인들이 더 많이 소개되는 행사였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네요. 기억에 남습니다.
0: 네, 다이브 페스티벌의 의미는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다이브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케이 페스타 연계 행사로 선정되면서 지역 축제를 넘어서 전국 단위 문화관광축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1: 네.
0: K컬처 콘텐츠를 통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축제 준비 과정에서 청년 기획단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힘을 보태는 등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축제를 직접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야기

0: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 주의 농산물이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그러니까 충주의 다양한 매력들이 있어요. 뭐 음악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농산물적인 부분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번에 진행한 행사에서 저희 K문화를 좀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이 아트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수거나무 병뚜껑을 재활용해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이면서 공예이면서 안에는 우리 전통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도 하고 우리 K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통 무늬가 들어가 있는
3: 충주에 오면 일단은 충주는 뭐 물이 가장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볼 것도 굉장히 많으면서 이런 K뷰티의 장점들 여러 가지 뭐 옆에도 이 수안보 물을 이용한 화장품도 있고 저희같이 이렇게 한방원료를 이용한 화장품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자연 친화적인 이런 거에서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0: 충주의 농산물부터 지역 기업의 제품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활동까지 다이브 페스티벌은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축제를 넘어서 충주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였는데요. 화려한 무대 위 공연도 축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뒤에서 축제를 함께 만들고 채워간 시민들의 참여 역시 다이브 페스티벌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K컬처에 풍덩 빠지고 충주의 매력에도 깊게 빠질 수 있었던 다이브 페스티벌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충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유다정 리포터였습니다.
5: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4: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짚어봅니다.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4: 예, 각 지역마다 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동안 산적한 문제와 또 수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떤 사안들이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나요?
6: 네, 대구의 경우 대구 경북 신공항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데요. 이 TK 신공항은 대구 미래를 담보할 거점 물류공항 조성에다 군 현대화와 국방 전력 강화 그리고 군의회 개발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 선거철 때마다 관심이 모입니다.
4: 네.
6: 2023년 4월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전후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재원 조달 문제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 민관 공동개발 사업 특수목적 법인 구성 방식 추진이 어려워져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로 방향을 바꿨지만 정부와의 이견으로 올해 군공항 이전과 건설사업 시작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에서 2028년에 고상 및 기본 설계가 이뤄질 예정이고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2033년에 개항할 예정입니다. 다만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에 차이가 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확정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4: 네,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대구광역시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6: 이번에 당선된 추경호 대구시장은 신공항은 대구 경북의 발전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적극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신공항은 국가 주도로 해야 한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정부와 여당의 협력 없이는 재개가 어렵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큽니다. 결국 기재부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신청사 건립 등의 현안이 대구에 산적해 있습니다.
4: 네, 그렇군요. 그리고 경북에서는 또 어떤 사안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나요?
6: 대구시와도 연관된 사안이긴 하지만 대구 경북 통합에 특히 관심이 모입니다.
4: 아하.
6: 지역민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사안이었는데요. 비록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회 등

0: 영내 반대 여론으로 한 차례 무산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재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관심사입니다.
1: 네.
0: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품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1급 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며 균형발전의 실질적 모델을 만드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이런 통합 재추진을 위해서 그럼 경북도는 실제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0: 먼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시행 이후 필요한 보완과제를 사전에 정리해서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고요. 경북 북부권에서 북부권 낙후 가속화를 이유로 통합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던 만큼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체계 개편 등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인식하고 이를 풀어가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네.
0: 다만 대통령이 나서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겠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작해 사이 합의가 이뤄져도 행정 절차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물론 대구에서도 앞으로 어떤 묘안을 찾아낼지 주목되고요. 이외에도 경북에는 국립의대 신설, 울릉공항 개항, 공공기관 유치 등의 수건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데 근데 이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이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 짧게 설명하면 행안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재원입니다.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이 투입되고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계획을 평가해 타등 배분합니다. 단순한 행정유지가 아니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책의 마중물로 쓰라는 것이 도입의 취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지자체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및 집행 내역을 보면 대구 경북은 대구 남구, 서구, 동구, 군위군 그리고 경북 22개 시군 다수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돼서 기금 배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 네.
0: 이 22개 단체에 배분된 기금은 7,051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국 배분액의 19.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1: 거의 20%나 되는 셈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0: 네, 맞습니다. 2024년 기준 대구 경북 22개 지자체의 평균 집행률은 38.2%에 불과했습니다. 이 100만 원을 지원받아도 62만 원을 쓰지 못하고 방치된 것인데요. 집행률 추락세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전국 평균 집행률이 2022년 81.5%에서 2024년 40.7%로 떨어지는 동안 대구 경북은 같은 기간 85.5%에서 38.2%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지역을 살릴 골든타임 예산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뭐 실제로 아예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쓰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2014년 인구 감소 지역 기금으로 총 64억 원을 배분받았지만 결산 기준 실제 집행액은 0원이었습니다. 전국 122개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 중 집행률 0%를 기록한 곳은 영천시를 포함해 단 7곳뿐입니다.
1: 네.
0: 그중에서도 인구가 급격히 소멸해 가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인구 감소 지역 그룹에서 0%를 기록한 곳은 경북 영천시, 경기 연천군, 전남 고흥군 단 3곳이었습니다. 다만 영천시가 처음부터 기금을 쓰지 못했던 것은 아닌데요. 사업 첫 해인 2022년만 해도 영천시는 72억 원을 배분받아서 62억 원을 집행하며 양호한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이듬해인 2013년 96억 원으로 배분액이 늘어나자 집행률은 9.3%로 폭락했고 2024년에는 64억 원을 받고도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서 집행률 0%가 됐습니다.

0: 이에 대해 영천시 측은 집계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2014년 사업부지 관련 문제가 있어서 수치가 0%가 된 것이라며 연말엔 집행을 늘려 11.3%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나 제도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돼야 이제 효력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해마다 달라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던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로 집행률이 떨어지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이 예산이 좀 제대로 쓰이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0: 네,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4년간 전국에서 2,100여 건의 사업이 시행됐고 대구 경북 22개 지자체에서는 473건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자체 대부분은 토목과 건축, 즉 하드웨어 사업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화관광과 노인의료 부문이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돼 있어서 이마저도 논란입니다.
1: 네.
0: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절실한데도 당장 눈에 띄는 건물 짓기에 치중하면서 집행 지연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하드웨어 사업은 부지나 건축자재 등의 비용이나 입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집행도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방소멸 해결에 마중물이 되는 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현희 기자, 감기가 심한 것 같은데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오늘 영남일보 조현희 기자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문자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0157님. 저는 보이스피싱 전화일까 봐 신경 쓰여서 낯선 전화는 아예 안 받고요. 문자로 연락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요즘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이 주변에 계시더군요. 민순이님은 사업할 때는 저도 콜포비아였는데요. 사업을 접근하니 전화 오는 곳은 딸아이들밖에 없네요 하셨습니다. 가끔은 사람 목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실제로. 예. 자,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또 2부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1부 끝곡 나가고 있네요. 진추하와 아비가 함께 부릅니다. One Summer Night.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전에 제주에 비를 시작으로 해서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돼 모레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영동 및 남부지방 10에서 80mm, 영동 많은 곳과 남해안 제주에는 100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수반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이런 경북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32도대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31, 전주 30도 등 26에서 3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 자외선 지수 높겠고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2도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닷물 높이 높은 기간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와 남해 서부 해상 안개 지수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투표소의 투표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매수가 맞지 않거나 날이 넘는 용지에 기표가 진행되는 등 부실선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계획서를 합의 처리했습니다. 다만 추가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선거소청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검과 특별법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순방 귀국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문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60일 무료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정보객주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의사소통할 때 뭐 자주 발생하는 문제라면 뭐니뭐니 해도 뉘앙스, 그러니까 어감을 담을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모티콘이나 다양한 문자 부호를 사용하곤 하죠. 예를 들어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그냥 아니요라고만 쓰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아니요 다음에 물결 모양이라든지 뭐 하트 또는 웃는 이모티콘을 좀 붙여주면 서로가 좀 덜 어색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친한 사이가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자칫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오타와 비문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특히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받침은 물론이고 모음 같은 게 틀리게 되면 이 상대에 대한 인상이 자칫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전화 이것 할 때 오늘 정답인 이것 할 때 예절이 있듯이 문자 예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0: 합니다. 자, 어쨌든 전화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란 뜻을 지닌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역사 이야기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0584님이 저는 고향에 연로하신 부모님께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안부 전화를 합니다. 직접 이것 해야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도 있고요. 부모님 목소리를 들어야 저도 안심이 됩니다 하셨는데 안부 전화는 특히 정말 이걸 직접 하셔야죠. 아, 문자 보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면 또 괜히 걱정되고 답이 안 오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예, 직접 이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439님은 저는 고객센터에서 항의하는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콜포비아가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아, 감정노동자분들 정말 이거 직접 이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이분들에게는 좋기도 하겠네요. 예, 조금이나마 위로 되시라고 커피 쿠폰 하나 선물 드리고요. 0572님 저는 문자 치는 속도가 느려서 음성으로 문자를 입력합니다. 물론 오타가 날 때도 있는데 수정하면 됩니다. 하여간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콜포비아가 있으시거나 혹은 뭐 이 0572님처럼 문자가 느리신 분들은 정말 요즘은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나 하는데 보니까 그냥 음성으로 입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067님 저는 40대인데 문자보다 이것이 더 좋아요. 문자는 전달력이 떨어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것으로 할 때 의사소통이 더 원활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 얘기는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고 8540님 옛날에는 편지로 소통했었는데 이젠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전화 이것을 할 수 있는데도 문자를 주고받는 세상이 됐네요 하셨습니다. 정경숙님 한 분만 더 보죠. 친정엄마가 올해 92세신데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엔 문자로 수다 떨어요. 엄마는 문자 속도가 느리지만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셨는데 와, 92세 어르신이 그래도 이게 잘 다루시나 봅니다. 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또 뭐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예. 자, 좋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제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국적으로 이미 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긴 전인 것 같은데 근데도 벌써 온열 질환자 수가 300명 가까이 발생했다고요?
1: 예,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달 16일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297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 192명에 비하면 1.5배 규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무더위가 이 기승을 부리는 16일 하루에만 1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올해 온열 질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3명 가운데 1명꼴로 65세 이상 고령자였고요.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이 156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 뒤를 이어 열사병과 이 열실신 순이었습니다. 이 온열 질환을 피하려면 폭염 시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양산이나 모자용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고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0: 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덕과 부산 기장이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또 소형 모듈 원자로 1기 이제 건설 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건설 비용과 이 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큰 것 같네요.
1: 예,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군이 유치한 신규 원전은 총 2.8기가와트 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2기이고요. 2037년부터 2038년 사이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건설 비용은 약 12조 원이고 건설 기간 8년과 운전 기간 60년을 합한 향후 68년간 법정 지원금은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2022년 산업부가 발표한 원자력 발전 백서에 따르면 8년의 이 건설 기간에 연 인원 720만 명 안팎의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연 4,5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0: 네.
1: 도는 이번 대형 원전 유치가 이 초대형 산불대로 침체한 영덕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신규 건설을 계기로 동해안의 안전

0: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과 철강, 수소, 인공지능 산업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유치한 부산 기장군의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의 발전량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영덕군의 절반 수준의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네요.
0: 예,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지평동 공사 현장에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고요. 건설 노동자, 광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주요 책임자 11명을 검찰에 우선 송치했는데요. 구속된 4명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 대리인, 감리 단장, 철골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 상태도를 변경해서 시공 불량을 유발했고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 두 개를 잇기 위한 접합부 용접 과정에서는 자격이 없는 노동자를 투입했고요. 시공 불량 현상을 사전에 확인했지만 전수검사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1: 네.
0: 경찰은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추가 입건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접합부 용접 불량과 전수검사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이 부산 북구청이 추진해온 신청사 건립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죠?
0: 예, 부산 북구청장직 인수위가 신청사 건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북구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론조사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신청사 부지를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북구는 신청사 부지의 40%에 달하는 토지를 동교법인 자명사로부터 기부받기로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후 해당 토지에 100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부는 무산됐습니다.
1: 네.
0: 결국 북구는 해당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인수위는 기부가 무산된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북구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위는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한 여론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청사 부지 내에 있는 3개 필지에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구는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사안들을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한 지역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역사 여행 해볼까요?
2: 네,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 찾는 분이 많아지셨습니다.
1: 정말 많아졌습니다.
2: 정말 많아지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에 관해서 국내외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문화유산 상당수가 6.25 전쟁 때 피란을 다녀왔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1: 그랬을 수 있겠네요, 정말.
2: 네. 예.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 얘기 들으니까 확 와닿았어요. 박물관에 근데 갈 때마다 사실 느끼는 건데요.
2: 네.
1: 그 수많은 외침과 그 3년 넘게 지금 한국전쟁을 겪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긴 했었어요.
2: 맞습니다. 한국전쟁 관련해서 아마 비참한 글과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사실 또 이 전쟁이 좀 특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서울을 두 번이나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1: 그렇죠.
2: 전쟁 초기에 일사후퇴 당시에.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전국의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이 위태로웠을 거다라는 것들은 이제 쉽게 짐작할 수가

0: 있습니다.
1: 네. 근데 뭐 어디 그뿐인가요? 일제강점기에도 모르긴 해도 엄청난 순환을 당했을 것 같은데요.
0: 네.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사실은 일본에 굉장히 많은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폭격이 있을 수 있겠다. 한반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유산을 소개시킨다 그러죠. 이제 한쪽으로 피신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1천여 점의 문화유산을 폭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 당시로 볼 때는 부여하고 경주였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기도 했었습니다. 숫자로는 한 2% 정도에 불과했지만 금관청에서 출토된 뭐 금관 이런 것들처럼 중요도에서 높은 유물들이 한때 지방에 갔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서울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일제가 패망한 뒤에 그럼 그 우리 문화유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광복 직후에 사실은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38선이 그어지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 남쪽에 있던 문화유산은 미군 쪽으로 그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문화유산은 이제 소련군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때 남한 지역에 있었던 분관이 개성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분관이 되는데 개성, 공주, 부여, 경주. 있었고 북한 지역은 이제 평양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을 포함해서 네 개 지역에 있었던 문화유산은 안전하게 이제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1: 네.
0: 38선이 그어지고 한참 지나서 이제 남북 정부가 수립하고 나서는 조금 위험해진 박물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개성입니다.
1: 어허.
0: 개성이 38선 바로 이남에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전쟁 직전에도 여기에는 여기저기서 소규모 전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38선 이남에 있었지만 개성 불입박물관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이 박물관을 관리하던 관계자들이
1: 네.
0: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옮겨버립니다.
1: 어허.
0: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신의 이제 문교부라고 했었죠. 문교부 국장이 담당자들에게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옮겼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대 폭탄이 바로 박물관 뒤에 떨어지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1: 아이고.
0: 때문에
1: 예.
0: 이제 이거를 사전 승낙 없이 진행을 했고
1: 네.
0: 당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김재원 선생이 이거를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1: 아니, 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언제 승인받고 뭘 합니까? 빨리 일단 선조치 후복을 해야죠.
0: 네.
1: 어쨌든 이제 이 개성 박물관에 있던 문화유산은 그럼 서울로 무사히 옮겨진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이 일이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6.25 전쟁이 일어난 당일 새벽 5시에 개성이 점령당합니다. 전쟁이
1: 아하.
0: 일어난 지 1시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때 옮기지 않았다면 개성 불입박물관에 있었던 유물들은 북한 쪽에 소개가 되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렇다면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상당수의 청자 유물이 있거든요.
1: 네.
0: 이 유물은 지금 서울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때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더불어서 당시 이제 총독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1: 네.
0: 6월 25일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박물관 관계자들이 관장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옮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 6월 28일 날 한강 인도교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원들이 이제 큰 혼란에 빠졌을 거다라는 것들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칫 뭐 모두 빼앗기게 생긴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어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6월 29일 북한의 이제 김용태라는 인물이
1: 네.
0: 조선 물질문화 유물 조사 보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몇몇 중요한 유물들을 딱 찍어서 이거 상자에 담으시오라고 하고 더불어서 당시 덕수궁 석좌전 창고로 옮겨라라고 명령을 하게 됐는데
1: 네.
0: 이렇게 유물을 포장하도록 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1: 가져가려고
0: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1: 그렇죠.
0: 가져가기 위해서였고요. 북한군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북동에 있는 전영필 집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문화유산도 포장하라. 간송미술관에 있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이 됐다면 상당수의 문화유산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없게 되었을 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0: 네.
1: 그럼 어떻게 이 문화유산을 지킨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박물관 직원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일단은 포장을 지연하는 겁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포장을 해야 되고 깨지기 쉬운 거니까 하면서 여러 번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덕수궁 석조전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방공호를 파야 되니까 종묘 쪽에다가 옮겨야 된다. 그래서 또 거기다 방공호를 만들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지연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와중에 잘 알려진 것처럼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전황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문화유산을 싣고 갈 트럭도 군사용으로 징발이 됩니다.
1: 네.
0: 결국 북한군은 문화유산을 다 포장을 해놓고 그대로 퇴각하게 되고 그게 9월 24일이었고요.
1: 야.
0: 한 4일 동안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박물관 직원들은 합숙하면서 이 문화유산을 지켰다고 합니다.
1: 야, 이게 정말 어떤 영화보다 더 극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네요.
0: 네.
1: 그러나 또 이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0: 네.
1: 부산까지 밀리는 등 전세가 또 불리해지잖아요.
0: 네, 네.
1: 그럼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졌겠죠?
0: 네. 앞에서는 옮기는데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이제 11월 달에 중공군이 참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관장님이었던 김재원 관장 같은 경우는 문교부 장관의 정식 허가를 받습니다.
1: 네.
0: 이거 서울에 두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 지금 임시 수도가 있는 부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허락을 받아냈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당시 미국 공무원 한국 지부장이었던 유진 크네즈 대위가 차량이라든지 철도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것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한군의 명령으로 포장했던 그 상태 그대로 12월 7일 날 국립박물관 소장품 83상자, 덕수궁 미술관 소장품 155상자를 네 차례에 걸쳐서 부산으로 옮기는 대규모의 수송 작전이 펼쳐지게 되고요.
1: 네.
0: 이렇게 옮겨온 문화유산은 다 모아보니까 430상자 1만 9천 점의 문화유산을 부산으로 옮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 정말 다행입니다.
0: 네.
1: 그러나 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일부 문화유산이 미국으로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경주박물관 문화유산이었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은행에 보관하고 이제 보관료도 지불했는데
1: 네.
0: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문화유산 전체를 미국 하와이로 옮기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 네.
0: 거기에 이제 미국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그럴 바에는 일본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1: 네.
0: 이 일은 없었던 걸로 취소가 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유산을 지금껏 환수하지 못하는 것도 수두룩하잖아요.
0: 네.
1: 아예 뭐 거저 다 가져갈 뻔했네요.
0: 네. 뭐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재 때문에 그러니까 소실된 문화유산이 조금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을 제외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켜낸 문화재는 18,880점이었고요.
1: 네.
0: 소실된 문화유산은 안타깝게도 한 7,100여 점이 소실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문화유산을 지켜낸 분들이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던 상당수의 유물은 없었을 거나 아니면 복제품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정말 박수쳐드릴 일인데요.
0: 그럼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박물관 문화유산을 보면은
1: 네.
0: 아우, 저기 있는 유산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구나.
1: 그러니까요. 피난도 갔다 오고.
0: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노력한 분들에게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들고 더불어 이 전쟁이라는 게 인명 외에도 정말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겠구나. 비극적인 사건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이번 뭐 이란 미국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도 거기에 또 많은 폭탄들이 떨어지면서 많이 훼손됐다고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정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정 역사 이야기 오늘은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 이야기를 시간나게 들어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통화였습니다. 뭐 답을 맞히시기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3079님 문자 보내는 게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상대방 기분까지 생각하고 보내야 되니까요 하셨어요. 4880 쓰시는 분은 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민원을 문자나 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서로 만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모이거나 통화를 기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아, 물론 뭐 문자나 SNS 편리하지만 의도가 잘못 전달돼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줄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2: 통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얼굴 마주하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서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얘기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1480님은 우체국에 가서 전화 신청한 다음 언제쯤 우리 집 전화기로 자유롭게 통화를 하나 손꼽아 기다리던 옛 시절이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집집마다 전화가 없어서 그 이웃집 전화 빌려 쓰고 뭐 이 연락을 전해 듣고 뭐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아, 옛 시절을 떠올리면서 또 추억을 보내주셨네요. 커피 쿠폰 또 1480님께도 그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사연들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자비의 쿠가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리아 엘레나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각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일상은 여전히 전쟁터의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습니다. 폭력의 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안무처럼 활용한다든가 하는 식이죠. 희극과 비극이 섞인 형태의 그 무엇을 지향하면서요. 유머는 사회적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고정관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보는 이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진입로가 되어주죠.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던 델리아가 달라지는 건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석연찮은 구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자 딸의 예비 남편이 보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왜 바다 깔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원망하던 딸은 폭력의 낌새를 보이는 예비 남편 앞에서 무안한 듯 웃고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마르첼라는 그토록 경멸했던 엄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딸에게 예정된 폭력은 가부장제의 현실입니다. 어느 대에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나타나는 질병 같은 현상이죠. 누군가 행동하지 않으면 운명은 반복됩니다. 델리아는 결국 결혼을 무마시키고 딸을 구하기로 합니다. 물론 불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운 작전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는 델리아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코르텔레시 감독은 어린 딸에게 여성 인권의 변천사를 다룬 어린이 도서를 읽어주다가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어떻게 이런 삶이 있어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딸에게 과거를 알려주려 했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영화는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사랑의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엔드크레딧에 등장하는 라우레타를 위해 라는 자막. 라우레타는 딸의 이름입니다. 인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 6월 18일은 자폐인 긍지의 날입니다. 자폐,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은 신경발달 장애에 속하는데요. 이런 장애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다양성의 일부로 보고 이들을 신경다양인으로 부르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고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여서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미정 대표는 신경다양인에 대한 편견과 맞서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국내 처음으로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인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세바다를 만들었는데요. 사회적 약자인 신경다양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신경다양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며 우리 사회의 벽을 깨고 있는 조미정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미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세바다라는 모임의 대표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국내 최초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신경다양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요. 네. 예, 좀 풀어주신다면요.
1: 신경다양성이라고 하면 자폐, ADHD, 읽기장애, 뭐 쓰기장애와 같은 학습장애라든지 네. 혹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같은 더 넓은 장애까지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발달의 차이들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중해야 될 다양성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그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 것들을 다양성으로 인정한다. 네. 자폐라든가 뭐 읽기 장애로 어려움도 있으시고 네. 또 학습이 잘 안 되는 네. 분도 있고 그렇군요. 사실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우리 조미정 대표님이 이 신경 다양성 지지 모임이라는 세바다의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네. 이 모임을 왜 만들게 되셨는지요?
1: 사실은 세바다를 처음 할 때만 당시만 해도 저는 사실 신경다양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네.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뭐 신경다양인, 신경다양성 뭐 이런 몇 가지 개념들만 보고 나서 글을 좀 썼어요. SNS에.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DM으로 저에게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에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0: 아.
1: 네가 쓴 글을 잘 봤다. 너의 글을 포기하고 싶고 너를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으로 모시고 싶다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게 세바다였는데 원래는 세바다가 아니었어요. 예. 그냥 신경다양성 톡방이라고 아. 널리 칭하는 그냥 오픈 채팅방이었고요.
0: 네네.
1: 단체로 바꾸어서 제가 다시 초대 대표를 맡은 상황이고요.
0: 네네.
1: 그렇게 해서 연임까지 하게 됐습니다.
0: 이 신경다양성 모임에는 어떤 분들이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1: 아, 저와 같이 뭐 자폐나 혹은 뭐 성격장애 혹은 뭐 정신장애를 함께 갖고 계신 뭐 중복장애인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요. 사실 중복장애인 분들이 세바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0: 사회에서 적응이 좀 쉽지 않죠.
1: 사회에서도 쉽지가 않고 서로 어울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0: 본인들도. 네. 예, 그렇네요.
1: 그래서
0: 예.
1: 세바다가 이런 분들을 그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0: 네. 지금 조미정 대표님이 이제 본인이 자폐라는 얘기를 하셔서 네. 사실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자폐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우리 조미정 대표도 신경다양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1: 사실 자폐진단은 세바다를 시작하고 난 몇 년 뒤에 뒤늦게 받은 거고요.
0: 네.
1: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조현영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0: 네.
1: 조현영 성격장애가 정신장애에도 자폐에도 그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특성이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0: 네.
1: 그래서 아 신경다양성하고 자폐를 둘로 나누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세바다 대표가 돼서 칼럼에서도 단체 칼럼에서도 정신질환을 신경다양성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라는 도발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신장애와 신경다양성은 나눠질 수도 없고 나눠서도 안 되고 신경다양성은 정신장애인의 마지막 보루니까 독점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딱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기에 얘는 서로 막 중첩되고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1: 네.
0: 조현영 성격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그럼 실생활에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1: 지금은 그 진단명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0: 네.
1: 당시에는 제가 좀 피해의식이 심했어요.
0: 아.
1: 16살 때도 학교에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날 짜고 괴롭힌다.
0: 아.
1: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사실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0: 네.
1: 그런 거 외에도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저보고 저보고 뭐 너는 좀 내향적이라서 집행부를 나가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0: 네.
1: 아 동아리 사람들이 날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동아리가 점점 뭐 가족들이 내 옷을 버리고 내 물건을 버리고 뭐 도둑질을 한다고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게 또 국정원이 드론을 보내서 나를 감시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훔쳐온다 라는 생각이라든지 좀 그런 망상 쪽으로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1: 네.
0: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1: 네.
0: 예, 좀 실제로 있지 않은 것까지 피해의식을 느끼는
1: 네.
0: 사는데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1: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살만한 것 같아요.
0: 예, 세바다 활동을 하면서 좀 좋아진 부분이 있나요?
1: 좋아진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더 악화가 된 면도 있고 좋아진 면이라고 하면은 저에게 딱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서
0: 예.
1: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뭐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는 저에게 좋은 일이고요.
0: 네.
1: 또 그게 세바다 일이 좀 희생을 대표에게 강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좀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0: 네.
1: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어쩔 때는 활동가들이 못하실 때는 제가 그 일을 다 떠맡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런 견무 때문에 제 입원을 4번 정도 했어요.
0: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동력을 찾기도 했지만 좀 일이 힘든 것은 사실이군요.
1: 네, 사실이죠.
0: 네. 세바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1: 그 세바다는 일단은 가장 최근 사업으로는 쉼터 사업이라고 해서 신경다양인을 위한 쉼터, 그러니까 주간 쉼터라고 해서 낮 동안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요리할 수 있고
0: 네.
1: 뭐 그런 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경다양성 행사라고 해서 뭐 자폐인 근제 날이라든지 혹은 신경다양성 기회 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고 또 있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신경다양성 전파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0: 알리느라고.
1: 또 신경다양성 콘텐츠를 예전에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 칼럼을 쓴다든가 카드 뉴스를 쓴다든가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좀 계기가 되어서 뭐 에이블 뉴스에도 칼럼을 썼었고
0: 네.
1: 더 인디고에서도 칼럼을 썼었고 신경다양성이라는 정신이 좀 딱 다른 그 장애인 전문 언론으로 퍼져나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0: 네네.
1: 또 신경다양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자문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 생소해서 신경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사회에 좀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적응을 한다거나 같이 어울려가는데 힘든 많은 어떤 유형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많은 부분이 이 신경다양성 과 조금 관계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세바다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이 모임에서 주간 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 주간 쉼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쉼터니까 와서 그냥 휴게도 하고 활동 같은 것들을 좀 합니까?
1: 아, 뭐 보통 오시면은 저랑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0: 네.
1: 그 중에서는 뭐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아주 간단하게 동료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놀러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같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0: 아.
1: 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혹은 그 저희 쉼터에 오시는 그 당사자이신 그 자원봉사자가 한 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혹은 그분께 우리가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0: 예.
1: 그리고 또 뭐 해가 지나면은 카운트다운 파티 같은 것도
0: 파티도 하고
1: 거기서 했고
0: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군요.
1: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저희 쉼터는 프로그램보다는 쉼을 먼저 우선시를
0: 아,
1: 하고 있어요.
0: 그 공간에 오면 어떻게 조금 처지가 비슷하다 그러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1: 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 손쉼터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묵묵히 들어드리는 게 제 일인 아. 것 같고 사실 뭐 동료 지원이라는 게 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뭐 100시간짜리 교육을 수강해서 이수를 하고 실습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출장을 가고 뭐 어디를 하고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동료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귀담아 듣는 것이 동료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동료

0: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동료지원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1: 네.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보다 이 쉼터에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어려움을 쉽게 밖에 나가서 털어놓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건데요.
0: 네.
1: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밖에 사회에서는 그걸 숨기고 살아야 한다. 이제 그걸 마스킹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0: 네, 그런 게 힘들죠. 왜냐면은 사실은 마스킹을 한다는 게 비장애인 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장애가 갖고 있는 걸 없애거나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지체장애인 분들만 하더라도 장애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정신적 장애인들은 그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장애를 숨기라고 세상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특히 여성 당사자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안 가면 회사에서 잘리고 뭐 친구도 잃고 뭐 그렇게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1: 네. 마스킹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미정 대표님도 그렇고 이 신경 다양성의 범주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요.
0: 그렇죠.
1: 예.
0: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장애 등록 기준이
1: 네.
0: 좀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S-ray 상에서 혹은 뭐 CT, MRI, CD 같은 거 판독을 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쉽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장애를 받기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 검사를 한 몇십만 원 심리 검사를 돈을 주고 하더라도 뭐 그 장애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 검사에서 뭐 2, 3점이라도 높게 나왔다든지 혹은 뭐 재판정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장애 아닌 것 같다고 떨어뜨리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힘들게 장애 등록을 했었고 지금이 네. 재판정 중인데 근데 이거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신체장애인 분들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장애 등록했을 때도 써주시는 의사쌤이 진단서를 써주시면서 떨어져도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로 사실은 그 정도로 어려워요.
1: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나 수강할 만한 어떤 기준 같은 게 아직 좀 마련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미비된 게 있지 않나.
0: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기존이 좀 사회적 모델, 장애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뭔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혹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의학적인 모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의 약을 먹고 있는가, 몇 번에 재입원했는가,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고 있는가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하니까 사실은 아무리 일상에서 힘드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이 병원에서 말을 해서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연금공단에서는 판정을 안 해줘요.
1: 네, 네. 근데 그쪽에서도 아마 뭐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예.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런 공감대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0: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경다양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신경다양인들의 특징에서 비롯된 강점 같은 게또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이걸 잘 찾아내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1: 뭐, 신경다양이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이 많지만, 사실은 신경다양인의 단점을 뒤집어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한된 관심사라고, 그 특정한 관심사에 집착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 진짜로 관심을 두고 싶은 주제는 정말 무서운

0: 집중력이 뛰어나다라고 뒤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신현단이 눈 맞춤을 못한다 하는 네. 거는 사실은 자신을 잘 숨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킹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순수한 마음 뭐 그런 거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신경다인이 좀 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이 그 감각이 예민하면은 좀 그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감각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그 자폐인 예술가분들만 채용해서 그 디자인 물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자폐인이나 뭐 신경다인은 좀 세세한 거에 숲보다 나무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글을 쓰거나 혹은 교정을 하거나 혹은 그 감수를 하는데 좀 재능이 있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분들을 모아서 또 쉬운 정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 발달장애인 분들이 다 감수를 하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범주가 있고, 또 조 대표님이 얘기하는 신경 다양성이라는 범주에 또 자폐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도 다양하고 자폐 안에도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든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있는 게 이중 공간 문제라고 해서
1: 네.
0: 사실은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소통하면은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폐인끼리 의사소통한다 혹은 신경다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더 잘 된다. 결국에는 그 이런 비유를 들면은 어떨까 싶은데, 그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어를 쓰면 소통이 잘 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그 한국어를 쓰라고 하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은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모국어를 사용해서 소통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면은 좀 이중 공간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자폐인들끼리 두면 소통이 네. 서로 잘 됩니까? 실제로? 자폐 특성이 어떤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자폐인들끼리 있다면 서로한테 관심을 두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0: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사실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자폐인 분들 중에 미등록이지만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1: 네.
0: 그리고 또 넷플릭스의 러브 온 더 스펙트럼을 보면은 자폐인도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1: 네.
0: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자폐인들끼리 서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도 서로의 담론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1: 서로의 어디에 관심이?
0: 담론.
1: 그러니까 서로의 담론?
0: 이야기.
1: 서로의 얘기에 관심이 많다.
0: 그래서 토론을 자주 해요.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참 뭐 물론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자폐인 커플이 자주 만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일반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네요. 자폐인은 이렇다라고 얘기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할 것도 같고.
0: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 당사자 내부에서는 자폐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1: 네.
0: 그게 공론화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폐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자폐 이름을 바꾼다면은 자폐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될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0: 어느 것도 자폐인을 딱 그렇다고 묶어주는 게 없어요.
1: 아,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붙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렇게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신경 다양인들도 있잖아요. 네. 증세가 좀 심하면 좀 어렵겠지만, 네.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경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요.
0: 네. 뭐 어려움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뒤늦게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신경다양인 분들 중에서 좀 그 저처럼 회사에서 잘린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자기가 못하겠다고 먼저 말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공장 같은 데라도 가면은 너무 시끄럽고 눈이 부시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0: 뭐 그 유명한 물류센터 알바,
1: 예.
0: 쿠땡 알바 저도 뛰어봤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예. 진짜 너무 저에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또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그러니까 그냥 흔한 물류센터 알바가 그러니까 신경다양인들에게는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신경다양성에는 아무래도 좀 자폐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0: 네.
1: 자폐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4월 2일이 자폐인의 날, 네. 6월 18일이 자폐인 긍지의 날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좀 인정받고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살길 원한다라는 그게 지금 이 그 날의 재정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자폐인의 날, 자폐인 근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사자 단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정신장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 부고를 접할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을 자주 느끼죠. 책임감도 느끼고 그냥 신경다양인들이 세바다를 통해서 뭔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네. 걸 느꼈으면 좋겠고
1: 네네.
0: 권익이 좀 더 증진되길 바라는 네. 마음도 있죠.
1: 예. 아, 진짜 혼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은데 누군가 나랑 같이 생각하고 같이 손잡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경다양인들을 위한 지지 모임인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세바다의 조미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 호남에 이어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급히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강수량 차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은 최대 30mm 정도인데요.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남부지방 위주로 1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역 동풍

0: 있고요. 파도도 상당히 높겠습니다. 동풍이 강한 가운데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5에서 40mm 천둥 번개 돌풍 또 일부 지역 쌀알구박도 주의해 주시고 내일도 역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중부와 경북 위주로 오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중부 쪽에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 서울 32도대 내일도 역시 서울 32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서입니다. 코스피 시장 종가와 장중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106선까지 고점을 높였고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7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99.6포인트 상승한 9063.84에 코스닥은 31.03포인트 하락한 1000.9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하락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7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4%대 급등했고 SK하이닉스 7%대 급등하며 사흘째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SK스퀘어와 삼성전기, 미래에셋생명 신고가 돌파했고 가온전선과 미래에셋증권 강세였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2차전지주와 항공기 부품, 유통과 해운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광통신과 스페이스X 관련주, 제약바이오는 약세를, PSK와 VM 등 반도체 장비주는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527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손실 위험이 커져 금융당국이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 사이 주가가 하락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최대 낙폭은 평균 36.9%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인 개별 종목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집중될 수 있어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오늘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미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연준 통화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계속 유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만 종료되는 화물 여객 등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제 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주가 조작 세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일당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소형주를 골라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집중 매수한

때 해당 종목이 특정 테마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를 미리 작성해 내보내고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수가 615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관련 자료를 보면 202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결혼한 가구 중 맞벌이 가구 수는 615만 가구로 전체 48.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에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염준 의장이 주재한 첫 FOMC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대와는 달리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곳곳에서 시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자세하게 설명하던 연준의 소통 방식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진 미 연준에 대해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고요. 시장에 미칠 파장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네, 먼저 그 경제뉴스 브리핑이죠. 임종윤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시장부터 먼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2: 어제 오후랑 되게 유사한 장이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코스피는 뒤로 가면서 더 좋았는데 코스닥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낙폭이 커졌다. 오늘 코스피 드디어 9천을 넘어섰습니다. 잠깐 찍고 내려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찍고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막판에 살짝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어도 오늘 2.2% 올라서 9063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마이너스 3%까지 낙폭이 커지면서 오늘 딱 1000을 겨우 좀 방어를 하면서 딱 1000에 마감이 됐습니다.
1: 1000에 정확히 걸쳤군요.
2: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앞서 잠깐 오프닝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뉴욕 증시가 연준에 동결을 했지만 사실 좀 매파적이었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영향을 미치면서 거의 다 떨어졌는데요. 업종으로는 11개 업종이 다 떨어졌는데 반도체만 오늘 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관심 있어 하는 뭐 마이크론이 뭐 이런 종목들이 주로 좀 올라서 오늘 그 부분이 좀 있었고, 사실 우리 시장은 오늘 그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부터 반도체주들은 좋았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좀 특이했던 현상이, 뉴욕 시장의 정규장이 오늘 꽤 뭐 나스닥 1% 넘게 떨어졌으니까 좀 꽤 낙폭도 있었는데,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 선물은 초반부터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특히 네. 나스닥 선물은 점점점 상승폭을 키워가더니 나중에 1%도 넘겼었거든요. 우리 시장이 특히 정규장은 나스닥 선물 움직임을 많이 요즘에 추종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어서 오늘 그 부분도 우리 시장이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정규장은 떨어졌는데 나스닥 선물은 올랐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매파적 동결을 하긴 했는데 오늘 연준이 나눈 그 경제 전망 중에 그래서 PC 물가지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거에 전제로 깔았던 게, 이거 이렇게 상향 조정한 거는 유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이 이제 합의가 사실상 돼가고 있고
1: 네.
2: 유가가 7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후에 만약에 유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연준의 PC 물가지수 전망도 결국은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서 말은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뭐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연내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어라는 심리가 오늘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1: 그렇군요.
2: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6.5% 올라서 273만 원까지 찍다가 268만 5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270만 원 올 때는 찍었고요. 삼성전자도 장 초반에는 좀 비리비리했는데 1% 정도 전후다가 막판에 또 계속 상승폭이 어제처럼 올라가면서 오늘 4.6% 올라서 36만 2,5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고점이 36만 3천 원이었거든요. 거의 고점에 마감이 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도체가 어제 오늘 이번 주 내내 강하냐 보면, 일단 오늘 나왔던 기사는 애플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어라고 팀쿡 CEO가 얘기했던 게, 이게 반도체 이 메모리 이 쇼티지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얘기를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오늘 하이닉스가 HBM4E죠. 이 샘플을 출하했다는 것도 오늘 영향을 좀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오르든 뭐 어떡하든 반도체는 무조건 가. 라는 심리가 시장에 더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오늘 좀 사실 하게 됐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코스피 쏠림이 오늘 다시 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수로는 9대 1 차이가 나는 그런 날이었고요. 장중에 상승 종목들 하락 종목들 살펴보면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하락한 종목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6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7배나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코스피 코스닥에서 오른 종목

0: 오늘 사실 눈에 띄는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 세 종목 정도 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을 살려고 나머지 종목들을 파는 어떤 장세가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정도고요. 이 코스피 특히 코스닥은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런 그 금리 인상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 악재의 타격을 온몸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온 세상이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가 공개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란 측에 유리한 내용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0: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왜 미국이 공개를 이렇게 늦게 했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법할 정도로 내용인데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란이 원했던 거 이를테면은 이란의 그 자산 해외 자산 동결하는 걸 다 해제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그 이란의 원유 수출 그다음에 석유제품 수출을 뭐 바로 시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란의 은행 거래를 다 풀어준다 등등등 그동안에 이란의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렇게 틀어쥐었었던 각종 서방의 제재 특히 미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을 선이행을 하는 식으로 풀어준다. 합의만 네. 하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래 주고받았네 생각이 들 법한데 되게 중요한 조항이 하나 들어간 게 호르무즈 해 그러니까 60일 그러니까 종전협상이 이제 60일 동안 이제 19일 서명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60일 동안에는 무료로 지금처럼 그 기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서비스 의료를 받겠다. 이게 이란의 요구인데 이거를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이 MOU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침 그거에 더 힘을 실어준 게 이란 외무장관이 60일 뒤부터는 우리 서비스료 받을 거야라고 또 얘기를 한 내용도 좀 전해졌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그 합의냐. 결국 이란이 승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그 3천억 달러짜리 재건기금 얘기. 그 내용도 여기 포함이 좀 돼 있었고요. 이게 저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이 통행 수수료 문제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부과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간 한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0조 정도 비용이 늘어나게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를 중동에서 들여오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연간 한 3~4조 정도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대로 만약에 확정이 되고 우리가 계속 이 상황에서도 중동에서 70%의 원유를 들여온다면 한 1년에 3~4조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로 인플레 압박의 요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바보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중동산 원유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식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뭐 한 4~5조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우려를 굳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시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다만 이란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면 우리부터 당장 원유 수입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줄일 거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쉽게 이란이 원하는 대로 그런 수입을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와 관련한 경보가 발동됐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0: 며칠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구두개 비슷하게 좀 위험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오늘 이렇게 뭐 경보 발령 발동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지난 6월 4일부터 6월 8일 연속 하락장 당시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이 36% 정도.
1: 엄청나네요.
0: 하이닉스는 38%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 이후에 좀 줄긴 했습니다만 가격이 좀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워낙 크고 이게 손실폭을 대폭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좀 주의하라. 이게 이제 금융 감독 당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그도 그럴 게 사실 상장한 지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총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는 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회전율이라고 그랬죠. 주인이 바뀐 회전율이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지금 100% 훨씬 넘습니다.
1: 네.
0: 근데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들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들의 거의 4배 정도에 달하는 이 회전율, 그러니까 손바뀜, 그러니까 단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을 국내 투자들이 단타를 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것 때문에
1: 그러네요.
0: 더욱더 변동성도 커지고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을 때 손실이 훨씬 커지니까 가급적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건 좀 마음이니까 어쨌든 주의하라 이제 이 얘기를 감독당국에서 내놨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여기서 하나 강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V코스피라고 하는 코스피 변동성이 지수가 지금

0: 70에서 80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에서 5% 정도 떨어지거나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변동성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무조건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정책 핵심이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인데 요 건설 부지가 결정됐다고요?
0: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 원전 정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원전 두 기는 경북 영덕군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 이제 짓게 되는 SMR 말씀하신 이거는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이 좀 됐습니다. 대형 원전은 한 기당 1.4기가와트, 그래서 두 기 합쳐서 2.8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형 가압경수로 설계 모델이죠. APR 1400, 요게 기술이 적용이 좀 되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 모델은 1기가와트 규모, 우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사실 관심사는 SMR인데요.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라 그런데, 이번 부산 기장에 도입돼 신설되는 이 SMR은 0.7기가와트 규모로 결정이 됐습니다. 좀 의아스러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SMR은 보통 300메가와트 이하 출력, 그러니까 0.3기가와트짜리를 보통 SMR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SMR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은 설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한국형 SMR은 좀 사이즈가 일반적 SMR 좀 더 크게 좀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덕이나 이번에 부산 기장 모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 적석성 부분과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언제 지어지느냐 관심사실 텐데,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 2038년이 준공 목표고 SMR 1기는 2035년 준공이 좀 목표입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부터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 대미 투자법 협상법, 이게 이제 오늘 또 협력법,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원전주 오늘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초반에 장 초반에는 좀 강세로 가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서 오늘 원전주들도 사실 많이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아시나요? 현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신비한 존재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 유니콘이 살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5천억 원을 넘긴 비상장 기업을 바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된 메타, 우버도 상장 전엔 다 유니콘 시절을 거쳤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런 대박 스타트업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을 미리 선정해 지원하는 예비 유니콘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유니콘 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는 것과 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외형적인 성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유니콘이 됐던 미국의 공유 킥보드 기업 버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공격적으로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며 몸집은 키웠지만 킥보드가 망가지고 방전될 때마다 들어가는 수리비와 배터리 충전비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 서비스를 유지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눈에 보이는 높은 기업 가치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돈을 버는 반복 가능한 성장 모델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만큼 글로벌 모델을 뒤흔들 대한민국 유니콘들의 멋진 질주를 기대해봅니다. 유니콘 기업,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오늘 새벽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개최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또 연내의 금리 인상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에는 연준위원 절반이 1회 이상 인상을 내다보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오늘 FOMC에 대해서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오건영 단장과의 인터뷰 시간 도중에 관련 질문이나 좋은 댓글을 문자 샵 9730으로 남겨주시면 20분을 뽑아서 오건영 단장의 신간이죠. 부의 갈림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9730번인데요. 9730으로 질문이나 소감을 생방송 중에 남겨주십시오.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네. 네, 책 얘기는 좀 이따 네네. 하도록 하고요. 네네.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FOMC 얘기를 또 해야 네네.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FOMC 회의였던 것 같은데 일단 금리는 동결됐다고 하고요. 네네. 이제 단장님은 그러면 이번 회의를 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좀 지켜보셨을까요?
2: 일단은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빈워 씨의 첫 등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빈 워시가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2: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걸 보면은 새로 오시는 분이 예전 분보다 힘들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아무리 힘든 분이라고 해도 뭐 4년, 8년 이렇게 모시면 시장이 거기에 적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8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8년간 익숙해졌던 게 좀 많이 바뀔 거니까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케빈 워시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얼라인을 맞춰가지고 연준의 개혁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1: 그렇군요.
2: 그래서 케빈 워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연준 내에서 지금 분열이 상당해요.
1: 아, 연준 분열이요?
2: 예, 그렇죠. 연준 내 분열이 상당하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연준 내에서도 지난 4월 달이었죠. 결국에는 반대표를 세 표를 행사했었거든요.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걸 줄 때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명서에다가 이징 사이클을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연준이 24년도 9월 달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 왔단 말이에요. 네.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여러 번 이어지는 걸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1: 아,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은.
2: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건데 금리 인하 사이클상에 있다는 얘기는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네. 약간 우리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포즈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비디오 같은 거 어렸을 때 보면 포즈하면 이렇게 딱 멈춰 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놀면 여기서부터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서 포즈를 한 거냐 네. 아니면 스톱을 하면 아예 그냥 비디오 끄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톱을 하는 거냐 이거였는데 지난 4월 달의 핵심은 약간 네. 포즈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는 얘기를 여전히 넣어놨단 말이에요.
1: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포즈지 스탑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스탑을 하자고 세 명이 반대를 했었어요.
1: 아,
2: 그래서
1: 그렇군요.
2: 이번에는 그 네. 이징 사이클이란 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습니다라는 거를 과연 뺄지 네.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금리 인하 기조하에 있다라는 걸 그대로 또 넣어주면 네. 지금 잠시 멈춰있는 거지 또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이 메시지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아. 그거 다 지우고 이제 우리는 다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쪽도 열려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게 지난번 FOMC에서의 반대표의 핵심이었어요.
1: 네.
2: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뚜껑이 열렸죠. 이 얘기가 좀 길긴 한데 그냥
1: 아니, 좋습니다.
2: 계속,
1: 예, 계속해 주시죠.
2: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좀 주목했던 포인트는 첫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케빈 워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닉 티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2: 이 양반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해가지고
1: 기자인데 예, 그렇죠. 연준 내부 정보를 잘 전달하는
2: 예, 그렇죠.
1: 기자시죠.
2: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분인데 이제 네. 그분이 이제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케빈 워시한테 이 질문을 해요. 아,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건데 아니 지금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얘기를 하신다. 케빈 워시가 그런 얘기를 해요.
1: 네.
2: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어봐요.
1: 네.
2: 아, 이제 요거 첫 판부터 세게 들어온 건데 네. 잠깐만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이게 제 생각에 하반기 금융시장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2: 네, 이게 잠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성장이 강하잖아요.
1: 네.
2: 그럼 수요가 강해져요. 수요가 강해지면 물가가 올라와요.
1: 네.
2: 물가가 올라오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1: 네.
2: 그러면 성장이 강하면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가 구성이 돼요, 보통.
1: 네.
2: 이런 구성이 보통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케빈 어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탄탄하잖아요, 성장이. 그럼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금리 인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케빈 어시가 얘기하는 건 노노 잘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90년대에 그런 게 있었대요. 90년대에도 보면은 성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물가가 예. 안 올랐대요. 왜? 생산성이 높아서. 이걸 한번 잠깐 보죠.
1: 아.
2: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1: 네.
2: 제가 물건을 이제 생산하는데 업자예요. 1,000원을 들여가지고 내 비용을 1,000원을 딱 때려가지고 10개의 물건을 생산했어요.
1: 네.
2: 그러면 1,000원을 들여서 10개를 생산하면 개별 제품의 원가가 100원이잖아요.
1: 네.
2: 한 개당. 그럼 여기에 제가 이제 최 대표님한테 팔 때 여기에 10% 마진을 붙이면 110원에 네. 팔면 되겠죠.
1: 네.
2: 그럼 이제 110원의 제품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생산성이 개선이 됐어요. 로봇이 등장하고 분업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 다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1,000원을 딱 때려놓으니까 이제 100개가 생산이 돼요.
1: 네.
2: 그럼 개별 생산 원가가 단가가 10원이죠.
1: 10원으로 내려가요.
2: 예, 그렇죠. 거기에 10% 마진을 붙여도 11원에 팔잖아요.
1: 네.
2: 그럼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110원짜리가 11원이 돼요.
1: 네.
2: 그럼 싸지잖아요.
1: 물가가 확 내려가 버리네요.
2: 예, 그렇죠. 제가 네. 기억나는 게 98년도부터 제가 핸드폰을 썼거든요. 조그만
1: 네.
2: 핸드폰을 썼는데 그때 그 전에는 핸드폰이 어떤 게 있었냐면 회장님 폰이라는 게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1: 네.
2: 이만한 벽돌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98년도에 첫 핸드폰을 받을 때 그게 한 1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벽돌폰이 얼마였냐면 500만 원 정도 한대요.
1: 네.
2: 정확한 가격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럼 500만 원이면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1: 예.
2: 근데 10만 원이면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에브리바디가 핸드폰의 수요자가 되죠. 그래서 핸드폰이 없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사요.
1: 네.
2: 그럼 거대한 시장이 되고 그럼 생산이 늘어나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 그만큼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성장이 되게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1: 네.
2: 그럼 수요가 올라오면서 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110원이 111원이 됐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럼 물가가 안 올라오죠.
1: 네.
2: 그러면 아름답고 강한 성장과 함께 낮은 물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물가가 낮으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죠.
1: 네.
2: 그럼 저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성장을 때려잡는 게 보통 성장이 너무 세서 금리를 올리니까 성장이 흔들리는데
1: 네.
2: 금리가 낮은 수준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성장이 와 하면서 오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90년대 그렇게 아름다운 성장이 오래 갔대요. 이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이 연준 보는 사람들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외롭게 보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그 당시 연준 의장이시죠.
2: 예, 그렇죠. 이분 네. 별명이 마에스트로예요.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장인이라는 그 마에스트로라는 별명을 왜 받았냐면
1: 네.
2: 95년도가 그 배경이에요. 아, 이게 좀 공교롭게도 94년도에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 미국 월드컵이 있던 그 94년에 미국이 물가가 좀 높았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연준 내에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95년도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1: 네.
2: 성장이 나오니까 그럼 연준 위원들이 작년에 그 물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거 성장이 강해지니까 금방 물가 올라온다. 선제적으로 금리 올려가지고 때려잡아야 돼. 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 네.
2: 그린스펀한테 딱 얘기하니까 그린스펀이 딱 듣다가 노노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린스펀이 이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IT 혁명 때문에 정보기술 혁명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성장이 나오더라도 물가는 안정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아.
2: 그때 당시 회고록을 돌아보면 연준 위원들 표정이 네가 뭐하러 이런 표정이었대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린스펀은 그거 아니라고 노노 한 거죠. 혼자 노노 했는데 결국은 그린스펀이 맞았어요.
1: 네.
2: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린 상태에서 물가가 안 올라가요. 성장은 강한데.
1: 네.
2: 그렇게 해서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미국의 성장세가 되게 길게 이어졌고요.
1: 네.
2: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8년, 99년에 그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였어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압도적으로 강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끝에는 닷컴 버블로 이어졌습니다만
1: 네.
2: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린스펀의 선택이 적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나 케빈 어시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린스펀을 본받으라고
1: 네.
2: 아, 성장 올라오면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무조건 올려야 돼 이런 얘기 그만하고
1: 네.
2: 이렇게 생산성이 개선이 되는 걸 갖다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AI가 그 생산성 개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IT 혁명이 있었으면 지금은 AI 혁명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1: 되게 비슷하네요.
2: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딱 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티밀하우스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연준 의장이 되니까 딱 그 질문 받은 거죠.
1: 왠지 티밀하우스는 그거를 좀 부정하는 뉘앙스로 질문했나요?
2: 그 자체로서는 뉘앙스가 네. 드러나진 않았는데 질문 네. 자체는 근데 이 티밀하우스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반신반의하는 거죠.
1: 네.
2: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케빈 어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AI 혁명이 공급에 영향을 줄 때가 있고 수요에 영향을 줄 때가 있대요. 잠깐 보죠. 공급에 네.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공급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네. 공급이 쏟아지게 되니까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AI 혁명이 수요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뭐냐면 AI 관련주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었다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성장이 강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오히려 강해지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AI 혁명이

0: 공급에 영향을 주냐 수요에 영향을 주냐 이걸 얘기했는데 팀 그 저기 이제 케빈어 씨의 말은 지금은 단기로는 수요에 영향을 준다. 근데 장기로는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그 얘기는 뭐냐면 AI 혁명이 있잖아요. 연준 내에서도 컨센서스는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장기적으로는 AI 혁명이 맞는 것 같다고 생산성 혁명이 엄청난 걸 바꿀 거다. 이 얘기는 동의해요.
1: 네.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 가려면 여러 가지 험로를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AI 혁명 만들려면 데이터 센터부터 때려 짓고 그다음에 일단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반도체 잔뜩 사와야 되죠.
1: 네.
0: 그다음에 원자재 잔뜩 사와야 되죠.
1: 네.
0: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공사 돌려야 되죠. 그러면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필 중동전쟁 터져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은 단기로는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단기로는 물가를 끌어올리지만 장기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도 나오지만
1: 네.
0: 그 아름다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케빈 오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단기로는 수요, 장기로는 공급 이렇게 얘기한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단기로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질 것 같아 이 얘기를
1: 네.
0: 해준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 요 얘기를 갖고서 그대로 FOMC에서 이번에 점도표가 나왔거든요.
1: 네.
0: 점도표가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 점도표에는 3월 달의 점도표에는요 연내 한 번 이나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1: 한 번 이나였다.
0: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요 한두 번 정도는 올릴 것 같다는 걸로 확 전환이 됐거든요.
1: 네.
0: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보통 이렇게 이나 인상 나오잖아요. 그럼 올해 인하가 시작이 올해 인상이 시작이 되면 내년엔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더 올리고 그 정도에서 보통 끝나요.
1: 네.
0: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신기한 게 올해는 올리는데
1: 네.
0: 내년에 좀 내려와 있는 걸로 찍어놨어요.
1: 아 올해는 좀 올리고 내년 아
0: 네.
1: 그러면은 올 지금의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단기적이라는
0: 그렇죠.
1: 해석인가요?
0: 그렇죠. 잠깐 아. 들어보시죠. 이게 무슨 네. 말씀이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연준하고 싸우고 와 있는데 그 논리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연준은 물가 높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아, 왜 그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핵심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관세 때문에 그래. 관세는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는데
1: 네.
0: 작년에 때린 관세가 올해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관세를 매년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올라온 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1: 예.
0: 내년에는 물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률의 영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오는 거면 이거 무시하라. 왜냐하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일시적이니까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때문에 그래. 그러면 MOU 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기름값 떨어진다니까. 전쟁이 끝났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또 생산성 개선이 일어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럼 연준 내 매파하고 비둘기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비둘기파가 하는 생각 말씀드려볼게요. 단기로는 물가가 높지만 장기로는 내려올 거야. 그럼 비둘기파는 그럼 내깔려 놔두면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연준 위원들 중에 절반이 동결을 찍었어요.
1: 네.
0: 이분들은 비둘기죠. 아니 어차피 내년에 내려올 거면 내깔려 놔두면 되지. 이게 포인트고요. 매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게 단기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셀지 몰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고 고질병을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은 올려서 잡아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한두 번 정도 올려주면 물가가 안정이 돼서 내년에는 오히려 내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매파들의 포인트가 되겠죠.
1: 네.
0: 그래서 물가의 경로가 요번에 좀 독특해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당장 올해는 높지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안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시적인 물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컨셉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시적인 물가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갈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점도표가 조금은 독특하게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지금 오단장님이 뭐 한번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정말 서사를 담아가지고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그 생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좋은 댓글을 네. 주신 분들에게는 또 오건영 단장의 신간이죠.
0: 네.
1: 부의 갈림길 이거를 보내드리거든요. 아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거나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 연준이 좀 쪼개져 있었다. 그리고
0: 네네.
1: 점도표를 통해서 그것도 알 수가 있었다.
0: 네네.
1: 근데 AI 질문이 되게 중요했다고 일단 처음부터 그 얘기를 바로 해버리시는 거네요.
0: 일단 네네.
1: 엄청나게
0: 그렇죠.
1: 중요한 거네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연준에서 그러면 그 TF를 만들어가지고 AI도 뭐 스터디를 한다.
0: 예, 맞아요.
1: 그렇게 알고 있는데
0: 네네.
1: 그러면 아까 이게 연말이 되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네요.
0: 네, 이게 TF를 만드는데 이제 아까 전에 좀 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1: 네.
0: 이게 TF를 만드는데 다섯 개의 TF를 만들어요.
1: 아, 다섯 개를
0: 만드는 예, 그게 뭐냐면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차대조표, 세 번째는 데이터, 그다음에 네, 네 번째가 말씀하셨던 AI와 생산성, 네, 그리고 다섯 번째

0: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이렇게 다섯 가지를 TF를 만들어요. 아. 이거는 제가 그냥 이거는 제 해석인데 네. 이렇게 보시죠. 케빈 오시가 지금 연준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게 얘네들이 다예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케빈 오시가 하는 얘기가 연준이 너무 말이 많다. 연준 위원들 19명이 계속 떠드니까 시장이 네. 오히려 혼란하다. 네. 그래서 너무 번잡하니까 우리 연준은 말 많이 안 하면 돼. 이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그린스펀이 그랬어요.
1: 네.
0: 그린스펀이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게 버냉키라는 사람이 있을 때 네. 금융위기 직후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났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 이거 말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연준한테 안 좋은 거야. 오히려 시장에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금리 올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올리지 않으면 욕먹고 이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검토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로 대차대조표를 되게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국채를 네. 많이 사놨는데 이게 국채를 많이 사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팔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1: 네.
0: 그럼 언제 파냐 이게 문제예요.
1: 맞아요. 그런 이슈 있을 때마다 금리가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네,
0: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언제 파냐가 정치화될 수도 있는 거죠.
1: 아.
0: 어느 시기에 파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연준이 정치화돼 있는데 어느 정당이 있을 때 팔고 어느 정당이 있을 때는 안 팔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너무 독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어.
1: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치에 포획되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걸 바라보면 보통 트럼프가 연준 괴롭혀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돼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케빈 오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연준이 너무 이것저것 그냥 오지랖하니까
1: 네.
0: 이게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1: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금리만 결정하자 약간 네,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네요.
0: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대차대조표 관련 TF가 두 번째고
1: 네.
0: 세 번째가 데이터인데 그 케빈 오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금 PC 물가라는 걸 보거든요.
1: 네.
0: 지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설명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네. 그냥 PC 물가라는 걸 보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절사평균 물가라고 해서
1: 네.
0: 되게 많이 올라있는 물가나 되게 적게 오른 항목별로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거나 너무 많이 떨어진 거는 이거는 제외.
1: 네, 그러니까 양 극단에 그렇죠. 있는 극단적인 데이터를 그렇죠. 빼자 이 말이잖아요.
0: 그거 빼고 네. 중간값 데이터를 봐야 기본적인 기류 추세를 읽는 거지. 추세를 읽으면서 아. 대응을 해야지 이거 좀 올라왔다고 막 선제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아.
1: 네.
0: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에 대한 점검을 하는 TF가 하나 더 있어요.
1: 네.
0: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AI TF가 있고
1: 네.
0: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인데
1: 네.
0: 어떤 식으로 물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보는 게 이제 다섯 번째 TF일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케빈 오시가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해왔던 게 뭐냐면 연준을 개혁해야 되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1: 네.
0: 각 포인트별로 지금 여기에 다 TF가 하나씩 박혔어요.
1: 네.
0: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 제가 케빈 오시예요. 딱 등장해요. 연준이 합의제거든요. 등장하자마자 자 오케이 이렇게 바꿔 이러면 반발이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TF를 통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1: 맞죠.
0: 그런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TF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1: 네.
0: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 교두보를 삼을 수 있겠죠.
1: 네.
0: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변화를 하겠네. 각각의 포인트별로. 그래서 이제 지금 첫 판부터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그 포석을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1: 네. 근데 포석상으로는 거의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예,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네. 봐야겠죠. TF별로. 근데 이 TF별로 아마 그래도 저기 이슈 제기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다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게 아니라 케빈 오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게 아니라 연준 내에서 리서치를 했을 때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1: 네.
0: 라고 하면 연준 위원들 설득하기가 한결 낫지 않을까요?
1: 네.
0: 예, 반발도 들하고 아마 이제 그렇게 아마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시간을 두고서 서서히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문자들이 벌써부터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6252님이 문자로 오건영 단장님 반갑습니다. 늘 쉽고 귀에 쏙쏙 박히는 정보 감사드려요. 항상 신뢰가 가고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보내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9006님은 케빈 오시 첫 인터뷰에 따른 하늘의 방향성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6065님은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은 언제 얼마만큼 인상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뭐 하는 얘기도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연준 얘기를 좀 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0: 네네.
1: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연준 소식 계속 이어나가 보면은
0: 네네.
1: 점도표를 통해서 아까도 그 연준이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0: 네네.
1: 근데 그 점도표도 그러면은 앞으로 안 찍힐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0: 이게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무슨 얘기냐면 케빈 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이 점도표가 제가 기억하는 게 2012년부터 시작됐어요.
1: 예.
0: 그래서 2012년에 처음 점도표 나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뭐야 이랬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때는 점도표를 찍었던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좀 배경을 네. 설명해 드리면 이게 버냉키 때 갑자기 버냉키에 대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이렇게 드러내는 거 좋아해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버냉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끝났잖아요.
1: 네.
0: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퍼부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경기를 끌어올렸어요. 제로금리까지 만들어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로금리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조금 경기 좋아지면 물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금리 또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버냉키가 고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3년간은 금리 안 올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네.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먼저 가이드를 주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저기 아주 좋아지지 않으면 금리 안 올릴게 이러면 갑자기 물어보시잖아요. 아주 좋아지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물가 상승률이 2.5 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금리 안 올려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줘요.
1: 네.
0: 이런 게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거든요.
1: 네.
0: 그럼 클리어 하잖아요. 그럼 지금 숫자 보니까 아직 멀었네 하면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믿음을 갖게 되죠.
1: 예.
0: 점도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연준위원들, 우리 금리 결정하는 이 멤버들은 이렇게 찍고 있어. 라고 딱 보니까 아, 한동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네? 그러면 실제 믿어주세요 이것보다는 그렇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세게 가주니까
1: 네.
0: 시장에서는 믿음을 갖겠죠. 아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건 한동안 없겠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실물 경기가 투자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사실은 설비 투자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이 뭐죠 그 저기 자산 시장이 들썩들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S&P 500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식이 전성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가 돼요.
1: 네.
0: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처음 했었던 배경은 그건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약간 뭐랄까요? 시장한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속하는 느낌? 왜냐면 지금 상황을 가정했을 땐 이렇게 갈 거야 이건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하고 약속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내지는 어떤 위원은 금리 올린다고 하고 누구는 내린다고 하고 막 서로 막 교차되잖아요 지금
1: 네.
0: 보면은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오는 거고 연준은 자기가 말했던 것 때문에 연준을 올가매는 그런 부작용을 낳으니까 이런 건 없어지는 게 좋아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없애 이럴 순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시작한 게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된 문구를요. 대폭 줄여놨어요.
1: 아,
0: 예, 성명서에
1: 힘을 빼고 있군요.
0: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제 기자회견이나 내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줘 그 저기 점도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 TF에 있는 결과를 보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1: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그럼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결국은
0: 네.
1: 케빈 워시의 연준이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뭔가 인상할 것 같은 그런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까
0: 네네.
1: 아니면은 좀 비둘기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까를 좀 알고 싶었던 건데
0: 네네.
1: 첫 회의 때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까?
0: 저는 뭐 그러니까 그 케빈 워시가
1: 네.
0: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1: 예.
0: 이제 약간 케빈 워시는 트럼프의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공교롭게도 FOMC 며칠 전에 MOU가 체결된 거예요.
1: 네.
0: 이런 전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그러면 그리고 유가도 75달러까지 확 내려갔잖아요.
1: 네.
0: 야 이러면 저기 케빈 워시가 금리 인상이라는 건 안 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오히려 점도표에서도 금리 인상 찍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1: 네.
0: 하우스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비들 중에서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보는 쪽도
1: 네.
0: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 기대를 갖다가 어긋나게 만들었죠.
1: 네.
0: 물론 케빈 워시는 거기에 점도표에서 점을 찍지 않았대요. 본인은
1: 아 본인은 안 찍었군요.
0: 본인은 안 찍었어요. 예.
1: 네.
0: 변화에 서막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찍지 않고 남은 위원들은 일단 찍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케빈 워시가 지금 모든 걸 다 첫술에 배부르냐 이런 것처럼
1: 네.
0: 첫술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뉘앙스를 하나하나 풍겨주는 거지 처음부터 아 나는 무조건 금리를 인하할 거야. 금리 인상 없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들어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도 오늘 이제 아침에 기자난 걸 보니까 이제 코멘트를 연준이 금리 동결했다. 그리고 이제 인상할 수 있다. 이제 이 코멘트를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대요.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연준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다.
1: 네.
0: 그 사람이 뭐 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것 같고요.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도 이란 전쟁 한창일 때 5월 달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베센트거든요.
1: 네.
0: 베센트가 연내 금리 인하 쉽지 않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약간은 금리 인하를 신중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코멘트를 한 게 있거든요. 트럼프가 막무가내가 아니라 타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 네.
0: 물러설 때 되게 화끈하게 물러서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진짜 그렇게 원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면 작년 초에 파월을 잘랐겠죠.
1: 네.
0: 근데 파월을 만약 잘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시장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돼서 물가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창궐해버리면 이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니까
1: 네.
0: 그런 현실론에 부딪혔었겠죠. 네.
1: 그 FOMC 발표하고 나서 뭐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요.
0: 네.
1: 국채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하는데 혹시 뭐 장단기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체크하셨습니까?
0: 네,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장기 금리는 네. 단기 금리는 조금 더 많이 올랐고요.
1: 단기 금리가 올랐고
0: 네, 장기 금리는 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네. 연준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리는 단기 금리예요. 왜냐하면 연준의 기준 금리는
1: 네.
0: 하루짜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2년 금리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저 멀리 10년에 있는 건
1: 네.
0: 여기 있는 이 메아리가 저희 끝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 30년에서는 오히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조금 놀란 것 같아요.
1: 네.
0: 금리 인상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단기로는 금리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겠죠. 근데 장기로는 이게 오히려 실물 경기의 둔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금리가 올라가서
1: 네.
0: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사라지고 실물 경기의 성장도 둔화가 되니까
1: 네.
0: 10년, 20년, 30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은 이제 숨을 죽이는 막 폭락했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어쨌든 시장은 되게 좀 방만하게 생각을 했다가 어? 이제 이런 느낌? 예, 그 정도 받지 않았나 싶어요.
1: 네,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정책 금리 영향을 받으니까 단기 금리는 이제 이번 FOMC 결과를 반영을 한 것 같고
0: 네네.
1: 근데 장기 금리 내린 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장기 금리가 내려간 거는 시장에는 그게 아주 나쁜 신호가 아닌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이제 그 이런 거죠. 물론 그 장기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높은
1: 네.
0: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요인은 될 수 있는데
1: 네.
0: 문제는 이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이
1: 네.
0: 실물 경기의 둔화 우려를 갖다가 반영하면서 내려간다면
1: 네.
0: 요거는 조금 우려 요인이 돼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어제 뉴욕 증시도 조금 숨 고르긴 했거든요.
1: 네.
0: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스냅샷만 딱 봤을 때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인데 이런 느낌?
1: 그렇군요.
0: 그런 거 분명히 줬던 것 같아요.
1: 네.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모기지 같은 거를
0: 네네.
1: 30년 장기 금리로 조달을 하는데
0: 네.
1: 그런 장기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주택 시장도 굉장히 경색돼 있다 이런 분석이나 이런 발언들을 연준에서도 했던 것도 같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장기 금리가 조금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풀어지는 것도 있었지 않냐 약간 요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0: 아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 네.
0: 장기 금리가 내려갈 때도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1: 네.
0: 금리가 내려갈 때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도 예를 들어가지고 연준이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를 내린다 이러면서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이건 베스트예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려간다. 아, 이러면 물론 주택 시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1: 네.
0: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주택 시장에도 그렇게 결국엔 집을 살 수 있는
1: 네.
0: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나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1: 그렇군요. 저희 그 연준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0: 네네.
1: 일단은 바로 또 바로 신간으로 부의 갈림길을 또 내셨는데
0: 네네.
1: 이 부의 갈림길 책은 조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0: 아 이게 갈림길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건데요.
1: 네. 어떤
0: 이게
1: 갈림길이요?
0: 이제 저도 네. 마켓 보면서 아마 근데 마켓을 보셨으니까 그럴 거예요. 이게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의 큰 갈림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1: 네, 분기점.
0: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지금 오늘 우리 코스피 9000 넘었다고 하지만
1: 9000 넘었습니다.
0: 예, 2500에서 9000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1: 맞습니다.
0: 근데 일본 증시가 니케이가 지금 7만 1000이에요.
1: 네.
0: 참고로 아베노믹스 시작 전에요. 7000이었어요.
1: 네.
0: 텐베거죠.
1: 아우, 엄청나네요.
0: 그럼 이제 우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건 굉장히 큰 하나의 갈림길이었던 거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인 거죠.
1: 근데 그때 일본 니케이를 예, 그렇죠.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1: 좋습니다.
0: 근데 이제 이거는 결과론인 거고
1: 네.
0: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럼 그 정도가 되는 과연 갈림길이 있을까? 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지금의 상황에는 갈림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1: 네.
0: 첫 번째는 중동 전쟁이라는 갈림길이 있는 거고요.
1: 네.
0: 이거는 에너지 패권을 좀 바꾸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극화 좌파라는 갈림길이 있죠. 이거는 K자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럼 우리는 K자 경제 하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K자의 상단을 담아야 되냐 하단을 담아야 되냐 많이 오르지 못한
1: 네.
0: 그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겠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준 의장의 교체잖아요.
1: 네.
0: 이게 그러면 지난 8년 동안 내지는 버냉키 이후에 이어져 왔었던 연준의 레거시가 바뀌는 느낌이죠.
1: 네, 그러네요.
0: 이걸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까.
1: 네.
0: 이것도 하나의 갈림길이 될 수 있고
1: 네.
0: 네 번째가 AI라는 갈림길. 아마 이거는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맞나 있어요.
1: 네.
0: 그거로 좀 자세하게 좀 내용을 좀 기술을 해봤고요.
1: 네.
0: 다섯 번째는 미국 투자라는 갈림길이거든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서사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1: 네.
0: 근데 우리는 그럼 미국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되게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죠.
1: 네.
0: 만약 뭐라 세계의 큰 형님이나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번에 저 MOU 맺으면서
1: 네.
0: 저 G7 국가들한테 우리가 저희 뚫었으니까 니들이 돈 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거는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바라봤었을 때 미국의 소프트 파워
1: 네.
0: 내지는 미국의 평판 이런 것들이 만약 바뀐다면 우리가 달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미국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국 투자라는 갈림길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갈림길을 놓고서
1: 네.
0: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1: 아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너무 당장 책을 보고 싶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굉장히 그 돌이켜보면 큰 갈림길이 있다는 건
0: 그렇죠.
1: 사실인 것 같은데 오늘 연준 새로운 그러니까 케빈 워시 연준의 FOMC도 케빈 워시 연준도 새 갈림길일 수 있다.
0: 어,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다섯 가지 TFT를 통해 가지고 뭔가 많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연준의 행보에는 어쨌든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 전환점이 원웨이로
1: 네.
0: 가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출렁출렁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순탄치는 않은 험로겠죠.
1: 네.
0: 그 험로가 되겠지만 아마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무언가 기존의 연준하고는 다른 모습을 사실 2012년도에 버냉키도
1: 네.
0: 기존의 그린스펀이 만들어왔었던 연준의 레거시를 많이 바꿨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다시 바뀌는 느낌이죠.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 이제 지금부터 계속 매 FOMC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힌트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2008년에 바뀌었던 그거가 네. 이제 18년이 지나서 2026년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0: 네, 이제
1: 그런 말씀이네요.
0: 네네.
1: 어 일단 오늘 전달해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사실 더 듣고 싶은데 저는 사실 오근영 단장님 그 인형으로 만들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계속 듣고 싶습니다.
0: 아유,
1: 아마 청취자분도 거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근데 지금 시간 때문에 더 네네. 길게 듣지 못하는 건데 지금 1459님이 뭐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예전과 같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현재 예전에 책 내셨던 때보다 더 환절하가 된 상태인데
0: 네네.
1: 뭐 이런 환율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에 대한 답변을 뭐 듣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0: 네네.
1: 맞죠?
0: 네. 일단 뭐 이게 환율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네.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이 같이 이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어디까지나 전망이라는 건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졌을 때라는 그런 가정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AI라든지 이런 쪽이 만약 우리나라 경제에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런 그 논리들도 변해갈 수도 있겠죠.
1: 그렇죠.
0: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큰 변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6월 18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건영 단장의 신간 부의 갈림길 증정 이벤트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588님도 문자를 또 마지막으로 보내주셨는데 오건영 팀장님 현 시장과 상황을 쉽게 해석해 주셔서 저 같은 60대 주부도 이해가 쉬워집니다. 방송 듣고 세상과 시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됩니다.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당첨자는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게시가 될 예정이고요. 당첨된 분들께는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욱의 경제쇼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나라의 힘으로도 개인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속담에 나오는 임금이란 말을 달리 표현해서 나라의 임자라는 뜻으로 나라님 또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라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사이시옷을 넣는 것이 맞을까요? 넣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 님은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을 수 없고 사이시옷이 없는 나라님이 맞는 표기 형태입니다. 우리말에서 님은 전미사나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미사로 쓰일 때는 나라님의 경우처럼 높임의 뜻을 더해서 회장님, 원장님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달림, 별림처럼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과 같이 예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서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홍길동님처럼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서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냅니다. 의존명사기 때문에 전미사와는 달리 앞의 말과 띄어서 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3도까지 올랐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주로 34.1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가량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비슷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서울과 인천, 대구, 경기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첫 폭염특보고요.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빠릅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부산 27도 등으로 대부분 30도로 웃돌아 덥겠고 아침 기온도 서울 22도, 전주 21도, 강릉과 세종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북 그리고 남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0: 9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인천광역시 강화, 경기도 포천과 고양 등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의 폭염주의보는 지난해 첫 발령일인 6월 30일보다 12일 빠른 것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3도를 넘을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로 강화됩니다.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인 2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1명입니다. 온열 질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 브리핑에 나섭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오후 2시 벨기에 공식 방문, 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G7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순방 직후 이 대통령이 직접 성과 브리핑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손실 위험이 커져 금융당국이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2일 사이 주가가 하락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최대 낙폭은 평균 36.9%에 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 구축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부 등 9개 기관 15개 부서와 TF를 구성해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계할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 대장, 임대차 거래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등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5년간 국외 출장 내역을 보면 노태학 당시 위원장은 재임 중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명목 등으로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4개 정유사는 사전에 협의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담당하는 송파경찰서를 겨냥해 인터넷에 협박 댓글이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되보자라는 내용의 댓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경찰서는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 댓글이 게시된 경위와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공중협박 협박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이 내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6곳은 뚝섬, 여의도 수영장과 잠실, 광나루, 난지, 양화 물놀이장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31.6도입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포인트 돌파하면서 9063.8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공항 환영 행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짧게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분출한 데 이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은 선관위 문제 마무리 지은 뒤 적어도 가을 전에 지도부 임기를 마치자며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전 연령층 가운데 30대가 주택 매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30대가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른 배경과 7월 세제 개편을 앞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분석합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귀국했는데 여당 대표가 공항에 나가냐 마냐, 나가냐 마냐 이거를 우리 같은 이런 그 채널, 저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 기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쓴 적이 과연 있었나, 그 영접 행사에. 보다 못한 청와대가 어저께 아예 그냥 브리핑을 해가지고 김민석 정청래 둘 다 나온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보니까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둘 다 나와 있던데 김민석 총리 악수하고 정청래 대표 악수하고 자, 이른바 90도 폴더 인사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기영 대변님.
3: 네.
1: 무슨 뜻입니까? 폴더 인사. 왜 폴더 인사란 거예요?
3: 과하게 그렇게 90도로 인사야 했다고 하면
1: 네.
3: 본인의 마음이
1: 너무 잘, 존경해서?
3: 본인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쇼를 한 거죠.
1: 아, 그래요?
3: 근데 90도로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1: 그래요?
3: 아니, 저한테 갑자기 누군가 평상시 인사하다가 90도로 인사하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지? 제가 예전에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3: 수행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VIP나 누구한테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3: 그렇죠. 권위적으로 보이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
1: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3: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권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권위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표현을 좀 거칠게 말하면 매기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3: 아니, 매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고개를 숙였는데 나를 계속 공격해? 그럼 너가 욕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약간 논의를 좀 넓혀보면
3: 네, 예.
1: 그 서산에 시장 화재 났을 때 한동훈 당시
3: 네,
1: 그
3: 예.
1: 뭐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 좋았는데
3: 네, 예.
1: 90도 폴더 인사. 그것도 그런 게 포함돼 있어요?
3: 그것도 뭐 매겼다고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1: 네.
3: 그때는 지금이랑 양상은
1: 상황이 다르다?
3: 상황은 다르다고
1: 다시 요 얘기로 돌아와서
3: 네, 예.
1: 그게
3: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보면 시기적으로 네. 오늘 이제 그 조선일보에 민주당의 가을이라는 이제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좀 사용을 하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봄이잖아요.
1: 네.
3: 봄인데 봄이라고 하면 원래는 협력적 조율 관계. 그리고
1: 당청이?
3: 원래 그래야 되죠.
1: 당청이.
3: 그런데 그게 차별적 경쟁 관계도 넘어서서 퇴행적 갈등 관계로 넘어섰다고 볼 수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제 가을 정도

0: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분석이 있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확 추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주당의 가을이라는 칼럼도 나오고 있는데 권력이란 건 사실 실제적 권력보다는 해석되는 권력인데
1: 네.
0: 이번에 당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김민석 후보가 총리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룰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거나 아니면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를 봤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과 맞서는 모양새가 충분히 있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90도든 아니면 그냥 목례든 뭐 여러 가지 인사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해석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청렬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의 고개를 숙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매기는 거 아닌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1: 자, 90도 폴더 인사를 어떤 뭐 이 상황을 좀 약간 봉합시키거나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2: 그 결과적으로는 저는 매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의도가 과연 그런 의도까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두 가지 의도를 다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2: 싸움을 누그러뜨리든지
1: 네.
2: 아니면 당신이 더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 욕을 먹으시든지 두 가지의 의미를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끼를 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2: 예, 그런 의미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아까 전에 뭐 윤석열 한동훈 사례하고는 다르다고 하셨지만 그때도 네. 저는 그것도 매기는 거는 같은 성격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미 2023년 말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때 이미 사이가 다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모션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 이걸 봤을 때는 뭐 그때 90도 인사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또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그 단상에서 굉장히 90도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유승민이 굴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직격탄을 청와대와 대통령의 직격탄을 맞고 저렇게 장렬하게 전사하는구나
1: 그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는 거를
2: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정청래 대표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김기용 대변인 그 분석과 결과적인 것에 대한 얘기에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1: 네.
2: 좀 정청래 대표가 전반적으로 본인이 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오만하게 내가 진짜 당원들의 다수 민심을 얻고 있어. 대통령도 날 함부로 하지 못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네.
2: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파살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일단 막겠습니다.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그래요.
2: 예, 그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1: 자, 자 그럼 이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분석을 해봐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모션을 분석을 했으니까. 자, 김민석 총리하고는 딱 짧게. 대통령 표정이 오늘 거의 무표정이에요. 한 10명 정도 악수를 했거든요. 우리 또 방송 기자니까 예민하게 네. 보잖아요. 딱 악수. 정청래 악수. 김민성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청래 대표한테는 수고했습니다. 하는데 그 시간이 수고했습니다가 2초도 안 돼.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정청래 대표가 살짝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할 수 없죠. 이렇게 됐는데 20명을 지났는데 제가 보기 20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막 걸어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뭐 오면서 아이고 그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거기 뭐 강훈식 실장도 있고 무슨 홍익표 정무수석도 있으면 아이고 뭐 이렇게 한 2, 3초씩 3, 4, 5초씩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사무적으로 그 20명을 그렇게 쫙 하고 김민석 저 거의 다 기억해요. 김민석 정청래 그다음에 한병도 강훈식 홍익표 뭐 이런 수순으로 쫙 있거든요. 행안부 차관도 장관 내지 차관이 나는데 제일 나중에 저 공군 모자 쓴 그 무슨 특수임무 단장 그 사람까지 딱 와서 그냥 가버려요. 한 18초 내지 19초 걸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2: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나름의 작전을 갖고 나온 것 같은데
1: 네.
2: 이게 또 비교가 대조가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1: 네.
2: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공항에 안 나간 걸 놓고 여러 해석이 많이 나왔고 이준석 대표가 내가 들어오실 때 내가 간다 해서 갔었어요. 영접을 네. 갔었고 근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악수를 하면서 소리는 안 들리지만 좀 어느 정도 뉘앙스가 아유 이 대표 나오셨네 뭐 이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반가운

0: 척을 하는 요 정도였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건 아닌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다.
1: 근데 아까 서천 네. 화재 현장에서도 폴더 인사하니까 한동훈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툭 치면서 네네.
2: 여기가 장동혁이 지역구지 뭐 한마디 했어요. 또 그 네, 대화도 하고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직선적인 성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 약소할 때는 자기 생각을 좀 숨기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예.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중을 내비치긴 하고 그리고 너무 정청래 대표하고 말이 별로 없었죠. 금방 지나갔는데 근데 네. 이걸 또 시비 걸 수가 없는 게 앞에 인사했던 김민석 총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각각과 악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만 뭔가 무안을 주고 이런 건 또 아니었었다. 그냥 이제 쑥 지나가기로 그렇게 나름대로 전략을 짠 게 아닌가. 괜히 무슨 말을 했다가 혹은 말을 건넨 것도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한테 건넨 말의 어떤 길이라든지 내용의 차이가 있고 이러면 해석만 또 구구하게 더 나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2: 그래요. 자 그리고 자 제가 먼저 여쭤봤으니까
3: 네, 예, 예.
2: 자 김기웅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의 그 행보 제가 너, 네, 너무 네. 구체적이죠. 네, 예. 꼭 무슨 9시 리포트 하는 것처럼 했어. 자 하고 악수만 합니다. 악수하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걸린 시간은 채 사람당 1.5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네요. 리포트 네. 내용은 자 이유가 뭡니까 김기웅 대변인.
4: 근데 90도로 인사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하는 척 했잖아요. 그런데
2: 예.
4: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아니 수고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순방 기간에 수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권은 짧다.
2: 정권은 짧다라는 말로 수고했다?
4: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사람이라면 예. 감정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고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매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2: 아니 왜 서로 매긴대요 자꾸. 아니, 아까도 거. 매기고 이게 아니, 서로 매겨요. 어.
4: 아니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죠. 순간적인.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요.
2: 오늘 매기는 데였군요.
4: 아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치밀하시잖아요. 제가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가까이 있어 봤으니까 감정을 좀 많이 표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좋지 않더라도 막상 이렇게 하면 또 감정이 그때는 또 좋아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른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실제로 몸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 무섭죠 사실.
2: 아니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하고 아이고 뭐 했습니다. 그 5초 동안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4: 아, 그렇죠.
2: 그냥 지나간 거예요.
4: 아니 수고했습니다 하면 수고했다는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쌩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0도로 인사하니까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에 대한 맞받음이죠. 맞대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인데 1.5초도 눈도 마주치고 수고했다면 이렇게 눈 따뜻한 눈길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이번에 순방을 떠날 때 왜 김민석 총리를 부르고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2: 분명한 메시지라고
4: 그렇죠.
2: 보시는 거예요?
4: 왜냐하면 그게 계속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갈 때 보니까 김민석 총리랑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요. 이른바 투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도를 쳐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예전에 4월인가 정청래 대표하고 서울공항에서 나갈 때 보니까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는 장면이 아니고 그냥 갑니다. 굳은 표정으로.
2: 그래요.
4: 예, 굳은 표정으로 가는데 요번에 나갈 때 김민석 총리 있을 때는 김민석 총리를 바라보면서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2: 김민석 총리도 말을 많이 하고.
4: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이른바 설정이 있는 거죠. 야 이렇게 가면 말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친하고 너 요번에 나가는데 너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 전당대회 때 김민석 당시 후보랑 차를 탔나요? 같이 차를 타가지고 그때 유튜브에서 왜 표가 안 나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2: 기억납니다.
4: 그때 정봉주 네. 후보가 1등을 했다가 4등인가 5등 하시다가 확 올라왔거든요.
2: 네.
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는 이른바 강성 지자들 개딸들한테 영향력이 확실할 때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란 거를 각인시켜줘야겠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그 강한 메시지를 그때는 주지 않았느냐.

0: 자, 그럼 이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 한번 해볼게요. 아까 뭐 김기웅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이분도 매기고 저분도 수고했습니다도 매긴 거고 네. 폴더 인사도 매긴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인사는 하면서도 뭐 발톱이란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여튼 그 속마음은 숨겼다 그랬다면 그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투쟁은 지금부터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1: 뭐 일단 대진은 다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예, 예. 송영길 의원은 고민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송영길 의원 또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게 정청래 대표한테 더 불리할까 아니면 김민석 총리하고 애초부터 단일화를 해놓는 게 더 나을까, 요 사이에서 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0: 네.
1: 이게 어차피 결선 투표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TV 토론을 할 때 좀 공격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김민석 총리는 계속 미래 얘기를 한다거나 점잖게 토론을 하고 송영길 의원은 막 따박따박 여러 가지를 이 민주당의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따지는 이런 역할을 소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근데 또 변수가 김용민 의원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김용민 의원은 이게 친명 친천 구도에서는 어디에 딱 속해 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한 강한 고집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또 여기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정말 핵심 강성 지지층들의 또 그동안의 기대와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을 또 대변해서 또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당대회 레이스는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전당대 레이스에서 뭐라 그럴까? 서로 간의 어떤 공방이라 그럴까요? 서로 간의 네. 저격 이런 게 도를 넘으면 사실은 어느 한쪽은 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 이런 생각을 하면 국정 운영에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질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될까요?
2: 많이 지장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크게 원인을 보자면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의 경고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 경고를 줬지만 국정운행의 어떤 방향은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튼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안에서 내분이 있으면
0: 네.
2: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는. 왜냐하면 약간 진리거든요.
0: 국민들은 싫어하죠.
2: 싫어하죠. 특히나 네. 지지하시는 분들도
0: 먹고
2: 싫습니다.
0: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2: 국민들도 그렇지만 당원분들도 되게 싫어합니다.
0: 그래요.
2: 당원들도 싫어합니다. 아니 선거 여튼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이 이겼다 민주당이 이겼다 아니다 졌다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뭔가 누구든 책임지는 사람 없고 아니면 좌표 찍어서 누굴 심판하듯이 하는 이런 모양새가 여야 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표현을 거칠게 얘기하면 야당복이 좀 있었는데
0: 네.
2: 지금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저희가 여당복을 좀 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개입을 합니다. 개입하죠. 이거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힘을 썼는데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치기 당하잖아요.
0: 그럼 이름이죠.
2: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요. 레임덕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저번에 이제 대통령 되고 2개월 만에 된 전당대회에서도 박찬대 후보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그때 옥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면회를 하고 나서 아 김용 부원장이 박찬대를 지지한다.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기사가 됐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66대 33으로 권리당원이 원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정청래가 싫은데 정청래는 날 위해서 일하는 척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거칠게 욕을 먹더라도 명시적으로 김민석이 내 사람이라는 거를 거칠게라도 말을 해야겠다는 조급함이 묻어난 거고.
0: 근데 그게 만약에 마음대로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크다.
2: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을 할면 할수록 그 결과에 대한 이기더라도 그다음에 지면 더 난리지만 이긴다고 손 치더라도 사실 저는 조국 대표 조국

0: 전 대표나 조혁신당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외소화됐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친노, 친문, 친문그룹과 친명그룹의 싸움이기 때문에 외부에 네. 구명보트가 있는 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1: 네. 김순평론가님. 자, 뭐 당이 쪼개진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어쨌든 집권여당의 어떤 당권 이게 이제 또 정치권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2년 후 총선 그 뭐라 그럴까요? 공천권을 쥐고
2: 있고. 네.
1: 자, 공천권을 쥐고 의원들한테 막 공천을 주고 하다 보면 그게 또 당대표가 자기 세력이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가지고 네. 당대표는 또 대선을 꿈꾸게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치열한 이제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좀 의중에 두고 있는 사람을 조용히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좀 명시적으로 누가 봐도 아 대통령이 메시지를 주는 거구나 했을 때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저기 정청래 박찬대 이거 싸울 때는 그렇다고 이제 이거는 네. 지금 상황은 더 큰 싸움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2: 그렇죠.
1: 리스크도 그만큼 더 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동의하세요? 그런 부분.
2: 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리스크도 똑같은 게 아닌 게 친명 대 친청으로 표현하자면
1: 네.
2: 친명 쪽의 리스크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연임 도전했다가 저도 괜찮아요. 네, 너무 크게 안 지면 당내 비주류의 이미지를 갖고 또 대통령한테 좀 두들겨 맞고 뒤로 좀 밀렸다. 이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이게 어느 정권이나 그랬었잖아요. 정권
1: 네.
2: 중반부 넘어가고 하면 이제 지지율도 슬슬 꺾이고 좀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1: 네.
2: 지금까지 여당이 대선 후보를 낼 때 대통령의 직계가 나간다거나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이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 차별화돼서 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저도 또 오히려 그럼 이제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건데 비명계 중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는 대선 주자로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2: 그 점에서는 리스크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총선 때라든지 이때는 굉장히 크게 그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총선 이후에 기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져버리면은
1: 김민석이 지면
2: 그렇죠.
1: 예.
2: 지면은 그건 사실 레임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절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1: 그렇다면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2: 그렇죠.
1: 예.
2: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사인 김민석 총리를 내서 누가 봐도 이재명 픽인 후보를 내는 것이고 이미 지방선거 전에 김민석 총리는 사의를 표명할 거다라는 보도가 다 나왔었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그 1대 승부다 이렇게
1: 네.
2: 볼 수가 있는 거고 절대 지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확실한 이재명 픽인 김민석 총리가 나가는 거죠.
1: 야, 그러네요. 그 이재명 픽 하니까
3: 네.
1: 정원호가 있었고 하정호가 있었는데
3: 네.
1: 만약에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픽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가 앞으로 전국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안정성 이거하고 직결될 수 있다는
2: 네.
1: 그런 말씀이신데.
2: 그리고 정원호 후보 낼 때랑 김민석 총리 나가는 거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1: 네.
2: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인데 좀 미리 얘기를 해버려요. 임박해서 얘기하지 않고 임박해서 얘기할수록 당무 개입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라든지
1: 예, 예.
2: 그래서 조금
1: 시점상으로 좀
2: 그렇죠.
1: 떨어진
2: 예, 떨어졌을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2: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 이 대통령 생각은 더 이상은 개입 안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다 픽해가지고 사람들 보기 좋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1: 네.
2: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1: 하지만 어쨌든
2: 거다.
1: 줄기는 딱 던져놨다.
2: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모를 일인 게 또 친청계에서 이 대통령을 자극한다거나
1: 네.
2: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의 생각은 오늘 공항에서 딱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1: 네.
2: 생각은 더 이상 나는 개입 안 해. 판은 다 짜놨으니까
1: 네.
2: 나는 이제 모른 척 할 거야.
1: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
2: 그렇죠. 거기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1: 내일 유럽 순방선과 직접 발표합니다. 이거는 짧게 핵심만 어떤 내용들을 주로 강조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2: 네.
1: 어떤 좀 좋은 관계 쌓았다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뭐
1: 예.
2: 여러 가지 뭐 EU하고도 그 여러 협약이라든지
1: 예,
2: 이런
1: 예,
2: 것들을
1: 예.
2: 다
1: 예.
2: 맺어왔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또 만찬장에서 셀카 사진
1: 그러니까요.
2: 찍은 것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1: 예.
2: 뭐 전반적으로 이제 동맹이라든지 우방국들하고 서방 쪽하고 더 잘 지내고 있고 또 교황청 방문도 이번에 있었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또 이제 뭐 한반도 평화에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 또 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이런 것들 교황한테도 또 건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또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김기영 대변인님.
0: 저는 원래 이제 순방 나가시면 순방 예. 나가면 정청래 대표 당 지도부가 문제를 일으켜서 순방 성과를 가렸다 얘기했는데
1: 네.
0: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끊임없이 정청래 대표 여당 대표를 겨냥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돈 들여서 세금 들여서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셀카 찍은 거 이게 한 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관련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는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래 핵, 어떻게 보면 현재 핵은 인정하면서 미래 핵, 그리고 투발수단, ICBM 관련해서만 네. 어느 정도 되면 얼렁뚱땅 해줄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불안한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하고 트럼프의 어떤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저희는 진짜 표현을 거칠게 얘기하면 닥쳐도 개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투발수단이 없어도 ICBM이 없어도 미래 핵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의 관점에서 이 비핵화 논의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린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트럼프에 대해서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하는데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 반전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1: 자, 요거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얘기 쭉 할 텐데 교통정보 듣기 전에 김규영 대변인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입원했어요. 뭐 과로인가요? 왜 입원은 왜 한 거예요?
0: 원래 단식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지난해 연말에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사실 몸이 저는 단식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단식을 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특징이 뭔가 요령을 피우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생으로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몸이 축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에 대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장동혁 대표가 진짜 바쁘게 열심히 했다는 건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후에 송파에 있는 올림픽공원에도 매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이 좀 축났다.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압박도 받고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부터 안성까지 속도가 더디고요. 기흥부터 수원 또 다시 양재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입니다. 문학과 안현 분기점부터 3km씩 정체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 지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매송과 또 광명역부터도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성산마도까지 답답합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양지부터 용인휴게소까지 또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길게 정체고요. 군포에서도 속도가 주춤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김포요금소부터 12km 정체길입니다. 반대의 일산 쪽도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답답하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성남에서 서하남 쪽으로 이동량이 많고 상일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선거 패배 책임 등을 들어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 뭐 이렇게 의원총이 조금 흐른 다음에 한 90명 남은 의원 중에 60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고 여기에 뭐 TK 의원 혹은 친윤 분류된 의원들도 가세해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선거 결과 안 좋으면 당 지도부 물러나야 한다. 박형수 의원은 무딘칼로 내후년 총선 못 치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반면에 강승규 의원이나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좀 두둔하는 발언을 했고. 자, 김기영 대변인 보시기에 어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기류가 더 강했다고 봐도 됩니까?
0: 우선적으로 원내 대변인이 네. 좀 많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브리핑을 했죠. 네,
0: 브리핑을 예,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1: 최은석. 예. 예.
0: 최은석 원내 대변인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네. 너무나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여하튼 지난해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를 했죠. 그렇다면 당원과 국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의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나올 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연합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장동혁 후보가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얻어낸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퇴 요구가 너무 남발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조금 세력을 모아서 힘 있게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는데요. 좀 이게 너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방식도 너무 뻔합니다. 친한계에서 나가라. 그리고 대안과 미래에서 좀 몇 분이 얘기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당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러겠지만
1: 네.
0: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실무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물시간에 보면 역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더 이상 특이점을 특이상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싸움으로만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또 싸우니?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지만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매번 같은 패턴이 이러다 보니까 내성도 생기고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1: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약간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그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저런 안 따지고 한다는 거는 그건 무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어떤 민심은 조금 좀 합리적인 보수가 더 중도를 확당해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그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네. 보면은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도면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웬만한 지도부는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김기웅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잼 날리고 잼 날리듯이 이게 아니고 좀 세력화해가지고 물러나게 하려면 물러나지 않고는 뭐 어쩔 수 없게 하든가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이제 사퇴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현재로선 쉬워 보이지 않고 자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고 이
2: 네.
1: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김수민 평론가님
2: 그 제가 봤을 때는 세력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2: 왜냐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사퇴를 주장했다고 하고
1: 네.
2: 그리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면은 유희동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들어 있는데 뭐 자연스럽죠 근데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김은혜 의원도 있고 이게 점점 더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의 어떤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 그래요.
2: 예. 그렇다면은 이미 의원들은 좀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진숙 의원 같은 분이 뭐 선거 진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야구팀에서 본인이 안 타쳤다고. 본인 안 타친 거잖아요. 당선됐으니까. 근데 팀이 졌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옹호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는 공감대가 별로 형성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정치학에 네. 수동혁명, 예방혁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혁명 일어나기 전에 지배 세력이 선제적으로 개혁 조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구친윤계 의원 상당수가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해가지고 비주류들이 확 들이닥쳐버리면 다음 총선의 공천 이런 것들 상당히 받기 어려울 거다. 이 네.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선제적인 조치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장동영 대표를 사퇴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퇴 쪽으로 의견들은 기울어졌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의 대표를 중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최고위원 총사퇴 정도일 텐데 근데 네. 최고위원 또 아마 김재원, 김민수, 신동욱 최고위원 사퇴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1: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은 굳은 자고 네. 어쨌든 신동욱 양양자 우재준은 이미 사퇴할 의사가 있으면 밝혔고 그러면 신동욱과 누굽니까 김재원 두 명이 네. 변수인데 캐스팅 보트인데 어떻게 보면
2: 근데 거기서도 일단 아직은 안 풀릴 것 같거든요. 예, 예. 아마 4명이 사퇴를 해야 될
1: 걸로.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2: 그렇죠.
1: 돼요.
2: 예. 네. 거기서 막혀버리면 이게 딱히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승부수를 꺼낼 수도 있다고 봐요. 당원 다수는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봉착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의원하고 당원하고 좀 따로 논다는 겁니다. 네, 그 당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은 당내 여론은 점점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 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우선적으로 저기 경기도 의원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이 이견을 제시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정리가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신동욱 의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 의원들의 주류가 형성이 돼야 뭔가 바뀌는 것이다. 혼자 주장하거나 계파적 이익을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당 안에서의 주류적 흐름과 분위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1: 네.
0: 당분간 지도부 사퇴 얘기는 못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키맨을 움직이려면 여기서 말한 키맨이라고 하면 최고위원들이겠죠.
1: 네.
0: 그거를 신동욱 최고가 뭐라고 얘기했냐. 키맨을 움직이려면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 제안들이 당의 미래를 위해 정말로 맞는 제안이라는 신뢰를 갖게 얘기해야 키맨이 흔들리고 움직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신동욱 최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거죠. 끊임없이 당 지도부를 사퇴를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굵고 짧게 세력을 모아서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갈등이 있고 폭발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결자 해지되고 매듭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장동혁 지도부를 사퇴시킬 때 누가 이득이 되느냐 그 다음에 대한 대안에 대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력이 없는 겁니다.
1: 자 녹취 하나 듣고 질문을 이어갈게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즉시 사퇴 그전엔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아 뭐 선관위 사퇴 이거 해결하는 거 중요하니까 적어도 가을 오기 전에는 사퇴하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선관위 참정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태이고 또한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점도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장도일 대표님 정말 열심히 돕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1: 자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이렇게 뭐 그러면 선관위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빨리 마무리 짓고 가을 전에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경 대변님 그러면 아까 우리도 좀 여당복 인다보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 네. 모처럼 찾아온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당복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장동혁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 다른 방향으로 하고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자중질환은 좋은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나야 되는 건데 자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은 지금 의원들 마음속에는 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당권파 쪽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TK 의원들 중에서도 좀 갈릴 수는 있지만 마음이 있고 이른바 친한동훈계 의원이 있고 또 제3지대 그 이도저도 아닌 의원들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생각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총선 전국을 생각할 거거든요. 누구하고 같이 가면 내가 내 정치적 어떤 생명이 더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0: 현실적으로 네. 2028년 총선의 공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선이 네. 내년이잖아요.
1: 네.
0: 만약 그렇다면 장동영 지도부에 대한 교체의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근데 28년이잖아요.
1: 네.
0: 어차피 장동영 지도부는 내년 여름까지입니다.
1: 근데 그때부터는 새 지도부가 와도 막 총선 국면으로 그렇죠. 하기에 좀 바트지 않나요?
0: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는 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1: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있다
0: 일종의
1: 거죠.
0: 제가 볼 때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면 장동혁 지도부가 내려왔을 때 그 네. 공간은 누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간을 채우는 권력은 누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던지고 뛰어들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다음에 누군가 대신 그걸 했을 때 나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거는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평가를 떠나서 재선거 관련해서 단계적이냐 전면적인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1: 네.
0: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청을 하면 그거를 판단하는 쪽이 선관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선거 소청은 선관이, 선거 맞습니다. 소송은 법원.
0: 법원이잖아요. 예. 그거 어차피 선관이하고 법원의 결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치권이 그 광장의 목소리와 지금 재선거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거에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장동영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과 제가 볼 때는 이 재선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야당이 그립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책임성 있게 하는 거는 달리 봐야 된다.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 의제마저도 너무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1: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약간 좀 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2: 네. 근데 뭐 재선거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켜주는 그런 이유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광장의 그 시위대에 대해서 과연 투표지 부족에 분노했던 국민들 공정성 침해에 분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위대도 지금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칼 못 쓰게 만들었고 아니 투표지 부족하다고 다른 지역구 투표지 빌려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왜 그걸 항의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근데 거기에 사실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광장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이걸 제도권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평화적으로 진행하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가게 하든 이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공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팔로우십만 행사를 하고 있다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 열어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 국정조사계획서를 모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본회의 열리기 전에 오전에 한 얘기인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6: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최우선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과 실제 공급 과정, 선관위의 상황 보고와 의사결정 체계도 철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적당히 수습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건축 수준의 선관위 혁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국조는 시작됐으니까 이제 진행 상황 좀 살펴보면 되고 김경 대변님 방금 네. 전에 우리 녹취 나오기 전에 네. 김수인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뭐 펜싱 오상욱 이런 분들이
0: 네.
1: 자기 칼 못 갖고 이제 빌려가지고 가고 네. 출국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웃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좀 개방이 되고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현장이 보존돼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건가요? 시대
0: 그분들은 그거죠. 예. 제가 볼 때 증거 보존 절차를 빨리 누군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이 광장에 있는 분들만의 목소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재선거를 요구하는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결과적 공정도 중요하지만
1: 네.
0: 과정에서 공정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다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긴 쪽은 하지 말고 이기지 못한 쪽은 하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 거 잘했고 다만 현장에 가서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게 그 갈등에서 접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통합적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잘 설득을 했어요. 카메라 대동하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서 다 됐는데 한 분이 성조기를 이렇게 허리에 이거 매신 분이 아 자기는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 광려에서 전 답답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경찰력이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그 현장에서 사단이 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의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얘기했을 때 민주당의 반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 얘기를 하는 분들 재선거 얘기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결과의 유불리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좋아서나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칙의 문제에 2030이 민감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저도 황당한데 1년 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투표 쓰였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1: KBS 단독 보도.
0: 도장도 예. 없답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제가 이거 용지 가지고 있다가 저 할 때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부실입니까? 제가 말한 부정이 전통적인 부정선거론자가 말하는 부정과는 다르지만 이게 단순히 부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1: 자, 지금 말씀하신 선관위 관련해서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최근 사퇴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재임 중에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세 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습니다. 자, 배우자의 경비도 선관위 예산으로 지불했습니다. 헌법 기관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김준 평론가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2: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한 10년,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예. 뭘 잘하셔가지고 포상휴가를 간다. 예. 그러면 외유성을 가도 되고 뭐 가족 동반, 배우자 동반 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예. 이거는 지금 국외 공무 출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왜 배우자가 동행하는가. 사비를 낸 것도 아니고 돈을 냈다.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선관위가 내포한 문제들. 그러니까 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네, 그 기관의 성격을 그대로 이번에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하다못해 최근 수년 동안에 도입된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 공무 국외 연수 가면 그 가기 전에 사전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네. 갔다 오면은 보고서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선관위가 네, 물론 공무 공직사회에서 안 하는 기관도 많이 있겠지만 선관위는 더더군다나 뭐 감사원 감사도 안 받는 그런 독립적 조직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썩어 들어갔다. 이거는 저는 부패다. 예, 잠깐의 어떤 뭐 해이랄까 이 정도가 아닌 부패 수준이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평가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김규영 대변님 선관위에 새로 계속 나오는 팩트들을 보면 네. 하도 희한한 게 많아요. 옛날에 그 자녀 채용도 사람들이 완전히 입이 네. 떡 벌어졌는데 하도 희한한 게 많으니까 이게 좀 면역이 돼가지고 네. 아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인데 제가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 정도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 혈세인데. 이게
0: 알려진 게 이거잖아요.
1: 예.
0: 사실 투표 관련해서 개표에서 입력값이 잘못된 것도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입력값이 잘못됐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입력하는 사람이 그냥 실수든 고의가 있는지 모르죠. 여튼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 사무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저는 민주당에게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게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감사원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네. 민주당에서 확인 사사를 해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들죠?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민주당은 왜 선관위를 위해서 방탄 법안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음모론자, 부정선거, 부정선거론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의 프레임을 통해서 극우다, 부정선거론자다, 음모론자다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저는 민주당이 왜 과하게 이렇게까지 선관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위철한 상임 선관위원 있지 않습니까?
1: 네, 지금은 이제 직무대행이 됐죠.
0: 직무대행이 됐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32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많이 더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서울과 인천, 대구를 비롯해 경기 내륙과 경북 내륙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1도, 대전과 광주 30도, 부산 27도 등이 되겠고요. 볕도 뜨겁고 일부 지역은 습도가 조금 높아서 체감 온도가 기온보다 더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22도, 전주 21도, 강릉과 세종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지금 강원도 인제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후에는 전라도,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모레 토요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9063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가 8000선을 돌파한 지난달 26일 이후 16거래일 만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봇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합의문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60일 무료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순방 귀국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2.22% 올라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전주와 같았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가 뛰고 있고 특히 이런 매수세를 이끄는 이른바 30대 슈퍼바이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에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자,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 금액이 44조 원 돌파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이 전월 대비 74%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출 조이고 토지에 다 묶여 있는데 4월에 이렇게 거래가 많았던 거는 아무래도 5월까지 뭘 해라, 5월 9일까지 뭘 해라 이 영향이 컸습니까?
3: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네네. 위해서 매물을 내놓았죠.
2: 그 영향이 예. 1차적으로는 컸다.
3: 예. 절세 예. 매물이 좀 나왔고 네. 매수자들은 이제 이거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비싸면 살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는데 일단 좀 싸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세가 몰린 것 같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래는 주로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네네. 인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네.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시장 불안 지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이제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서울하고 네.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제 갈수록 굉장히 좀 이게 매매든 전세든 오르면서 불안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는 오피스텔 거래도 좀 늘어나는 모양새예요.
2: 그래요?
3: 뭐 아파트보다 많지는 않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전달보다 한 2% 정도 늘어났어요.
2: 네네.
3: 이게 아까 말씀하신 30대하고 맞물려 있어요.
2: 그래요.
3: 30대들은 오피스텔을 약간 살림집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틀 아파트, 꼬마 아파트. 네. 그냥 아파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또 지하에 헬스장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30대들이 선호하는 곳 주로 많이 찾는 곳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불안 요소 혹은 네. 또 활성화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가격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지만 어쨌든 네. 거래 측면에서는 활성화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30대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통계를 보니까요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의 생애 최초 집합 건물 매수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0: 56%.
1: 높죠.
0: 와, 역대 최고치입니다. 규제가 쏟아져도 30대 무주택자들이 이른바 새낀 매물까지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유독 30대가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사들이는 걸까요?
1: 아까 이제 그 30대를 이제 슈퍼 바이어라고 했죠. 예, 예, 예. 혹은 이제 액티브 바이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0: 네.
1: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정부 대책들이 주로 고가 주택에 좀 방향이 맞춰져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0: 규제들이
1: 그렇죠. 예, 베이비 부머라든지 X세대 좀 연령이 높은 분들이 좀 불안을 느끼는 거고 그게 어디예요? 강남하고 한강 벨트죠.
0: 그렇죠.
1: 그런 시장이 약간 위축이 돼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30대들은 주로 집을 중저가로 살 거 아니에요.
0: 예예. 예. 지역은 주로 어딜까요?
1: 지금 많이 오르는 곳들을 보면요.
0: 예, 예.
1: 수도권에서는 올 들어 5월까지 광명시가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KB 통계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용인 수지구 한 10%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안양 동안구 이런 데 단 9.7%.
0: 오.
1: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관악구 9.1%. 동대문구 한 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30대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은
0: 네.
1: 당연히 가격이 이제 오르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들 지역이 주로 직장과 가까운 곳이죠. 30대들은 맞벌이 부부가 2024년 통계로 61.5% 정도 됩니다.
0: 와, 그래요.
1: 우리나라 평균은 4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퇴근이 편리하고 그리고 좀 싼 곳. 이런 이제 주택이 몰려 있는
0: 네.
1: 부도심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르는 모양새가 나타나죠. 그런데 완전히 이제 외곽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뭐 경기 북부의 뭐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나 파주 이런 쪽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온기가 돌지 않고 굉장히 싸늘한 어떤 그런
0: 그래요.
1: 모습들이 나타나죠.
0: 그래요. 자, 그래서 박원갑 위원님께서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주택시장 판도 좌우하는 새로운 주축으로 이 30대 슈퍼바이어 이제 꼽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빚투는 아니죠. 빚을 해가지고 막 영혼까지 끌어다 사는 이른바 영끌족하고 비교하면 지금 시장에서 좀 포착되고 있는 이 슈퍼바이어들 좀 차이점이 있나요?
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예.
1: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를 바라볼 때
0: 네.
1: 이거 평균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분석이 잘 안 됩니다.
0: 그렇죠.
1: 오히려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 그룹으로 세분화해야 지금 시장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0: 예.
1: 그래서 이 맞벌이 중심의 이제 결합 자본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0: 결합 자본력이요?
1: 예. 예. 뭐 저 같은 기성세대는 뭐 전형적인 외벌이 구조였잖아요.
0: 네네.
1: 근데 지금은 일단은 맞벌이가 많고 그리고 결혼도 동질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과거의 구매력하고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변별성을 차이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간의 어떤 그런 결혼
0: 네.
1: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쌍벌이 자본력 이런 표현
0: 쌍벌이 자본력이고
1: 예.
0: 그러니까 자본력이 둘이 합쳐서 집을 살만하니까 작은 집이든 뭐 조금 더 큰 집이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1: 그렇죠.
0: 옛날에 부부들이 30대에는 잘 이렇게 엄두를 못 내던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
0: 예.
1: 주택 구입 연령을 보면요. 거의 예. 43세 이죠.
0: 그러니까요.
1: 근데 어떻게 30대에도 집을 사요?
0: 이렇게 많이 사냐고요.
1: 근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게
0: 예.
1: 어떻게 보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불안 세력이기도 하고 뭐 나쁘게 보면 교환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나 못 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서울 아파트는 약간 클럽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근데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좀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지만 경제 흐름 이런 데 되게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지금 안 사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런 거를 포착해 가지고 더 사는 그런 측면도 또 있을 것 같아요.
1: 물론 뭐 일부 조급증이나 불안감이 네. 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거래가 그렇게 폭증하지 않는 걸 보면은
0: 그렇진 않군요.
1: 2021년에 주로 이제 뭐 패닉 바잉, 네. 공포 매수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0: 봐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1: 지금 MZ 세대들은 집은요 선택적 재화지 필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0: 그렇죠.
1: 네. 오히려 주식이 필수죠.
0: 기성 세대들하고 또 다르네요.
1: 네, 주식이 네. 오히려 필수인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30대들이 어쨌든 많이 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고소득 맞벌이 이거 일본에서는 이걸 파워 커플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연봉 이제 1억에 넘는 1억은 넘는 그 고소득 부부를 말하는
0: 맞벌이 부부를
1: 이게 과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반도체 그 대기업의 뭐 성과급 특수만 이게
0: 일단은 우리가 그걸 먼저 떠올리긴 하는데 그죠? 예.
1: 근데 경기 남부 지역이 많이 오르는 거 보면 동탄 같은 경우 지금 국민주택 규모가 뭐 22억 그러잖아요.
0: 그럼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1: 일부 있다고 봐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좀 선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제라고 네. 그게 아직은 저 제외돼 있잖아요. 네. 비어가 프리미엄도 일부 작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0: 네.
1: 30대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럼 움직일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전세값이 이제 많이 오르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0: 그렇죠.
1: 일부 이제 아예 집을 사자 막 이렇게 뭐 돌아서는 수요도 있는 거로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분양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생각.
0: 공공 분양이 생각보다 그림의 떡이다.
1: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0: 네.
1: 이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게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아예 기존 주택 매매로 이제 선회하는
0: 소득에 따른 제한이 있다 보니까
1: 민간은 없죠.
0: 예,
1: 민간은
0: 예.
1: 크지 않은데 특별 분양, 일반 분양으로 아마 추첨제로 하면은
0: 네.
1: 근데 이걸 약간 좀 완화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공공택지에 과연 뭐 이런 고소득자들에게 재테크를 허용해야 되느냐 그런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0: 논란이네요.
1: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0대가요.
0: 네.
1: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비중이요.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0: 그래요.
1: 막 그런 예. 공급 불안 이것도 일부 이제 작용하고
0: 그게
1: 있다.
0: 늘 그랬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더 도드라진 특징입니까?
1: 최근에 약간 좀 더 도드라지는 뭐 그런 그래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자 그래서 뭐 30대를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군 일의 재무 지능이.
1: 네.
0: 가장 뛰어난 세대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들이 진짜 아파트 매수 과정 입지 선택 자금 조달 이런 데서 그 이전 세대와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정교한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박원갑 위원님 보시기에 이들이 좀 주도하는 매수 흐름이랄까요? 이런 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 이게 이제 그 부모 세대의
0: 네.
1: 기대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른바 비동조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0: 네.
1: 20대는 어때요? 부모와 같이 사니까
0: 예.
1: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내재화가 돼요.
0: 예, 예.
1: 이제 내 나이 37, 38이에요. 이제 애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러면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 패닉 바잉 하는 걸 봤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약간 지능을 높이는 어떤 그런 경향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0: 네, 네.
1: 말하자면은 이제 이들이 약간 마이웨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베이비 부부나 X세대 중심의 규제잖아요, 지금.
0: 네, 그렇죠.
1: 근데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로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0: 네.
1: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에서 돈을 좀 번 그런 어떤 측면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시장이 이쪽도 이동하는 이런 게 이제 기성세대, 윗세대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지금은
0: 네.
1: 약간 세금 부분에 대해서 좀 조마조마하고 불안을 느끼는 반면에
0: 네.
1: 얘는 나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관계없다는 뭐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지금 주택 시장이 어떻게 네. 보면 강남이 위축되고 오히려 비강남이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지는 네. 과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러니까요. 그런 양상이죠. 과거에는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남이 일종의 이제 그 안테나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모든 주택 시장이 강남만 쳐다봤어요.
2: 그렇죠.
1: 예. 이게 강남이 텐트폴 효과라고 텐트 기둥처럼 이렇게 네네.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강남의 지배력이 좀 어떻게 보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간적 전이가 아니라 오히려 네. 분절화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0: 아, 공간적 전이가 아니라 분절화되고 있다. 네, 예. 그 텐트폴 이펙트도 이제 적어지고 있다. 강남의 텐트폴 이펙트도
1: 네. 자,
0: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위원님 이 사람들이 고소득 맞벌이라 이제 아이고 뭐 전세 매물도 저 물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집을 사자 이런 판단을 한 부부들이 이제 많다는 건데 그래도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좀 대출도 좀 끼고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30대 가계 부채 리스크 이 부분이 뭐 어느 하나의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다고 보세요?
1: 지금은 대출 규제가 어쨌든 있죠.
0: 네네.
1: 그런데 생애 최초 이제 대출인 경우에 LTV가 70%이고 그리고 15억 이하는 지금 6억까지 대출이 되죠.
0: 네네.
1: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30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가담하는 요인인데
0: 네.
1: 우리가 2022년에 미국발로 고금리 쇼크의 어떤 후유증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집 살 때는 약간 좀 무리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0: 네네.
1: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은 대출을 내거나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이게 가격이 약간 부풀리지는 경우에 이게 충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격 전체를 어떻게 보면 흔들 정도의
0: 짓누를 수 있죠.
1: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뭐 집을 사고 안 사고는 어떤 본인의 판단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 남부 쪽이나 일부 서울 부도심 쪽에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뒤쫓아가서 사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0: 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이렇게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 7월 말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부동산 세제 개편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걸로 전망을 하고 계세요?
1: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보는 거죠.
0: 네.
1: 일단은 이제 보유세 강화는 좀 갈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고가 1주택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비거주 부분에
0: 네.
1: 대해서는 혜택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마 요시가 돼서 다 아실 텐데
0: 네.
1: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오히려 아마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좀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 뭐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최소화하고 직접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뭐 혜택을 좀 주지 않겠느냐.
0: 네.
1: 막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주 골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면 이게 이제 뭐 조세 형평이나 이런 면에서 보유세 뭐 강화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보유세가 좀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 이제 부동산 세금 전체적으로 또 봐야 된다 이런
1: 그렇죠,
0: 얘기도 있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고 또 하나는 은퇴자들 고령자들 이제 직업은 더 이상 없는데 집 한 채 달랑 갖고 그냥 국민연금 정도 갖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상의 세금이 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좀 고가 아파트라고 해서 그거를 팔고 세금으로 다 나가고 나면 거의 비슷한 아파트를 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숙제라면 숙제일 것 같아요.
1: 그렇죠. 벌써 그 보유세나 뭐
0: 네.
1: 여러 가지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 때문에
0: 네.
1: 일부 고령자들이 동요하고 있죠. 그거는 지난 3, 4월부터 주로 고가 1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온 걸 보면 어느 정도 네. 알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액 을 보면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7% 정도 돼요.
0: 네.
1: 근데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이른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잖아요.
0: 예.
1: 근데 그 사이에 거의 다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0: 그렇죠.
1: 그 반백수란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주택 수를 줄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비싸게 이제 비싼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주거 다운사이징을 하지요. 근데 요새는 과거처럼 외곽으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동네에서 머물면서
0: 오히려 평수를 줄여요.
1: 평수를 줄이는 게 약간 대세입니다. 이거를 AIC라고 그래요. 에이징 인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네, 네. 그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욕 맨해튼도 보니까요. 65세 인구가 늘어나요. 젊은 인구는 오히려 줄고. 그래서
0: 살던 사람들이 집을 줄여가지고 자기가 네. 익숙한 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1: 예, 네. 그게 아마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는 좀 아직까지 무리가 있지만
0: 네.
1: 많은 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교외에 살고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인 공간 같은 느낌은 있죠.
0: 네. 세제 개편이 약간 부동산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할 소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일부 아마 조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0: 네네.
1: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이제 조세 증가 이론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단기로는 증가가 안 되죠. 그죠? 단기로 증가되면 뭐 빈집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공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장기에 증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누가 시장에서 이제 교섭력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갈 자리를 누가 지고 있냐는 거예요. 다세대 다가구나 이런 쪽은 요새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깡통 뭐 이런 전세 이런 뭐 전세 사기 이런 여파 예, 예.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쪽은 아니잖아요. 아파트 쪽은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교섭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0: 그렇죠.
1: 되죠.
0: 예.
1: 그다음에 그 지역이 공급 과잉 지역이냐 공급 부족 지역이냐. 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유세가 늘어나면 아마 집중이 떠나야 될 겁니다.
0: 예.
1: 그렇죠. 그런데 서울은 이제 주택 보급률이 한 93.9%고 아파트는 집주인이 교섭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서울에서는 소재 증가 행위가 어쨌든 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뭐 좀 예방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리고 이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사실상 증세 효과 낼 수 있는 게 이제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조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1: 네.
0: 요런 카드도 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1: 네. 충분히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공정 가액 비율 이 부분 이게 할인율이거든 일정이에요.
0: 네네.
1: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깎아주는 거라고
0: 예,
1: 보면
0: 예.
1: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시세의 한 69% 정도 이제 반영하는 거고 보통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 할 때는 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할 때 이게 많이 하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1주택자 기준으로 한 6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과표를 계산해 보면 한 41% 정도 되는 겁니다.
0: 네네.
1: 그러면은 이제 세율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뭐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을 뭐 현실화한다면은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이거는 또 법이 아니잖아요.
0: 네.
1: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또 법 굳이 안 바꿔도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뭐 도입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된다. 다만 그렇게까지 문재인
0: 네.
1: 정부 때처럼 그렇게까지 과연 세금 보유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늘릴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래요.
1: 예. 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또 이 대통령께서
0: 만약에 그렇게까지 네. 하면은 시장이 충격이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네. 하더라도 아마 내년 정도 뭐 할 수는 있다든지 이렇게 보고 또 이 대통령께서 또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제 생각에 그 세금은 보유세라고 보면 돼요.
0: 그래요.
1: 예. 저는 네. 행간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좀 보유세가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서 뭐 이런 그 임대사업자 매물 같은 경우 보통 임대를 하고 나면 언제 팔아도 세금이 준 거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뭐 2년 안에 팔아야 혜택을 주겠다 이런 대책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또 1주택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공제가 아니라 거주공제로 만약에 바뀐다.
0: 네네.
1: 아, 그러면은 바로 시행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매물 유도라는 그런 또 정책 효과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0: 네, 네.
1: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행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단계적으로
0: 유예기간을.
1: 네,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어쨌든 지금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고가 1주택자분들 특히 고령자분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네. 아마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니까 그때 아마 발표를 보고 의사결정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겠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자, 아까 우리가 뭐 세금 인상에 따른 뭐 전가 현상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사실 뭐 매매도 매매지만 제일 이제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 수도권도 그렇고 부동산 상황 얘기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전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월세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다 심각하다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1: 지금 어느 쪽을 볼 거냐.
0: 네.
1: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른 게 없어요.
0: 그래요.
1: 네. 그런데 이제 매물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KBCC의 가장 이제 최근 통계가 5월인데요.
0: 네. 네네.
1: 이게 그 고점이 언제냐면은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요. 2022년 7월입니다.
0: 네.
1: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그때 회복을 못했어요. 지금 여전히 한 1.6% 하락한 상황입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수도권은 한 6.9% 정도 낮고요. 그다음에 지역 있잖아요. 5대 광역시는 한 12% 정도 낮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매물이. 그래서
0: 매물이 없어도 너무 없는 상황이죠 지금.
1: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한 정보업체 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한 1년 전보다 한 21% 정도 적습니다. 이게 아마 세입자들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늘잖아요.
0: 네.
1: 뭐 한 2년 동안에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가 한 11% 정도 올랐어요. 그럼 5% 올려주고. 뭐 계속 사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데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이게 집단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네. 불안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0: 그렇죠.
1: 거고. 그다음에 뭐 대출이나 뭐 이런 토지 지역에서 뭐 의무 거주 요건
0: 네.
1: 이런 어떤 제도로 인해서 이제 유통 매물이 급속하게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 네.
1: 지금은 오히려 가격보다 이런 매물 쪽에 어떤 불안정성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근데 이제 강남하고 강북이 좀 달라요.
0: 네.
1: 강남은 전세가 오르더라도 이게 매매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이가 되지 않는 구조란 말이에요.
0: 네.
1: 그죠? 가령 뭐 전세가 뭐 가령 뭐 10억 정도 사는데 뭐 15억 정도 사는데
0: 네.
1: 이게 50억짜리 어떻게 사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이제 강북 같은 경우나 수도권은 전세가 비율이 높아요. 서울이 평균은 50% 정도 되는데
0: 네, 네, 네.
1: 지금 뭐 강북구라든지 이런 데는 63.5%고 중랑구가 한 62% 정도가 됩니다. 경기 인천이 67, 6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 이거는
0: 네.
1: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저가주택일수록
0: 네.
1: 이런 주거 불안이 이게 시장 불안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좀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세 얘기가 나온 김에 대통령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월세 비중이 좀 많아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는 어떤 한 단면이라고도 이제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게 또 월세로 가는 건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라는 제도가 없이 월세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월세가 많아지는 거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로 좀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일단은 월세는 안전하죠.
0: 예.
1: 대신에 고비용 구조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길바닥에 돈 다 뿌린다는 얘기가 우리 이제 과거에 듣던 주로 얘기인데
0: 네.
1: 지금은 전세가 월세로 가는 추세는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0: 그래요.
1: 그건 대세 흐름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급 갑작스럽게 너무 네.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을 때에 네.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바꿔야 돼요. 그게 아. 전세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과도기인데 이거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공급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파트 짓는데 10년 걸려요. 그런데 지금 젊은 층들이 제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처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그게 이제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파트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빨리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네. 용적률도 지금 한 뭐 400% 이상 또 지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세대 친화적 같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비아파트 공급을 좀 활성화해서
0: 네.
1: 어쨌든 과도기적인 어떤 혼란들을 최소화하는 게 뭐 필요하지 않을까. 뭐 국토부도 최근에 오피스텔 그 활성화 관련해서 대책도 한 두 번 정도 내놨어요.
0: 그래요.
1: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주택임대차보호법 좀 고쳐야 된다는 거의 가장 핵심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잠시 말씀하신 부분 중에.
1: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전세라는 것은
0: 예, 예.
1: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부업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0: 예.
1: 만약에 그걸 전재산인데 못 돌려받아도 어떡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는 이제 전세 보증금은 공간을 매개로 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0: 네, 예, 예.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세는 싸긴 한데 이게 꿀복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한 꿀복지라는 거죠.
0: 네.
1: 이제 그러니까 세입자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뭐 대항력이라든지 확정일자 이런 것들 이제 도입한 게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 1년치를 한꺼번에 낸다. 아,
0: 네.
1: 그러면 뭐 그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뭐 바우처라든지
0: 네.
1: 아니면은 뭐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걸 좀 확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지금 이제 뭐 화성 동탄이니 뭐 용인이니 이런 반도체 초일류 기업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아까 좀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코스피 9000도 넘었습니다만 지나치게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 머니무브라 그러죠. 주식 시장으로 이제 갔던 게 또 일부 다시 또 부동산 시장으로 오는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1: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죠.
0: 네네.
1: 돈의 속성을 본다면.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주거 불안으로도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하고 주식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금의 네네. 전이가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계 입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투자가 뭐예요? 주식하고 내 집 장만이라고
0: 그렇죠.
1: 보면 되겠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 돈이 일부 흘러가요. 주택시장으로. 그래서 서울 아파트하고 코스피 간의 상관계수가 0.87 정도가 나오는데
0: 네.
1: 이걸 이제 가계 자산 굳히기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좀 불안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좀 더 예. 변동성이 낮은 이른바 저변동성 자산으로 좀 옮겨놓는 어떤 그런 심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0: 네.
1: 다만 이게 완전한 이탈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0: 그렇죠. 예.
1: 지금 그 투자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이 오히려 늘어요.
0: 네네.
1: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저는 약간 비중 조절이나 일부 이동 정도로 보는 것은 맞을 것 같다. 아마 집 장만한 다음에
0: 네.
1: 또 돈 생기면 주식시장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이기보다는 시소처럼 이제 자금을 주고받는 그런 순환적인 어떤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아마 번 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0: 네.
1: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막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우리가 좀 오랫동안 이게 생산 금융으로 좀 더 머무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환원 어떤 그런 정책 이걸 좀 더 강화해서
0: 네.
1: 자산 어떤 자체의 매력도 하고 뭐 신뢰도를 어떻게 보면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런 그 금융시장의 체질 개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뭐 부동산으로 어떤 과도한 쏠림 같은 걸 좀
0: 네.
1: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 돌파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메시지 냈는데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1: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9.60포인트, 그러니까 2.25% 오른 9063선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9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엔 9106선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도 새로 쓰기도 했고요. 사실 장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코스피도 8867선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고요. 특히 반도체와 전자장비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0: 네.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의 소비자 경보 발령했습니다. 소비자 경보 발령 이유가 뭐예요?
1: 네, 아무래도 투자자가 너무 빠르게 몰린 반면 손실 위험도 함께 커졌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네.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달 27일 처음 출시됐는데 12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원에서 9조 6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매우 강했고요. 8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전체 순매수의 92.7%를 차지한 반면 기관은 8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위험을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좀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요. 이게 일반 주식 사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1: 네, 좀 상당히 차이가 큰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이후 지난 12일까지 최대 낙폭이 평균 36.9%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최대 35.9% 하락했고요. 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가 최대 18% 떨어졌는데 손실폭은 거의 두 배였던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움직임을 두 배 정도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도 훨씬 크게 발생하고요. 특히 금감원은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정하는 구조 때문에 이른바 음해복리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은 강하게 시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다음 달 금리 인상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가 나란히 금리 인상 국면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미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로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매파적인 동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고 네.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특히 새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전망이 좀 크게 바뀌었는데요. 지난 3월과 달리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모두 9명이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한 명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말 미국의 핵심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도 기존 2.7%에서 3.6%로 크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1: 네, 역시 물가 때문인데요. 한은도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오른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 회복하고 임금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2%대 중후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 경기도 예상보다 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경상수지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흑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최근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맞벌이 가구가 역대 가장 많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 맞벌이 가구 비중이 얼마나 돼요?
1: 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모두 1,265만 가구였는데 이 중 맞벌이 가구가 615만 3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네. 작년보다 6만 7천 가구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맞벌이 비중도 처음으로 48.6%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 두 집 가운데 거의 한 집은 맞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60세 이상 맞벌이 증가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6만 7천 가구가 늘었는데 이게 전체 맞벌이 증가 규모와 정확히 같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0: 아이를 키우는 가장만 놓고 봐도 맞벌이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이에 관한 통계도 있겠죠?
1: 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건데요. 다만 저출산 영향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자체는 15만 3천 가구 감소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1만 7천 가구 줄었지만 전체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비중 중이 1년 사이에 3.3%포인트 올라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인 가구도 계속 늘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1인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1인 가구가 821만 5천 가구로 작년보다 21만 2천 가구 늘었는데 이 가운데 취업한 1인 가구가 519만 8천 가구로 9만 8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취업한 비중은 63.3%로 오히려 0.4%포인트 낮아졌고요. 소득에서도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월급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9.5%로 가장 많았지만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절반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1: 네. 이 신체 일부가 범죄와 관련됐기보다는 경찰에선 네. 지금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발견된 게 사람의 왼쪽 다리였잖아요. 이게 지난 10일 오후 2시 반쯤 발견이 됐는데 이 처음엔 강력사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대규모 수사에 착수를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병원에서 절단수술 등을 받은 환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0: 네. 그렇다면 그렇게 그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때문인데요. 네. 국과수는 발견된 신체 일부를 분석한 결과 키 161에서 165cm 정도의 성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특정 환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의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마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신체 일부가 어떤 병원 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북중미 월드컵 우리 축구 대표팀 두 번째 경기입니다. 내일 오전 멕시코와 한판 대결 벌입니다. 체코전 승리 기세 몰아서 내일 멕시코전도 가자 하는 분위기죠.
1: 분위기는 그렇죠.
0: 이겨야 되는데.
1: 네, 사실 뭐 이제 오늘 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네, 뭐 비공개 훈련 전에 이렇게 공개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좋고 또 이제 뭐 부상으로 잠깐 주춤했던 배준호 선수나 김태현 선수가 합류해서 전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뭐 우리한테 보이지 않지만 맞춤형 전술 훈련도 했다고 하고 또 상대팀 영상 분석을 완벽하게 했다고 하니까, 네, 뭐 저희 생각에는 일단 뭐 퀴노네스라고 하는 공격의 중심 선수에 대한 파악이 끝났을 거고요.
0: 네.
1: 또 이제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될 수비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항상 이런 경기에서는 결정적일 때 좀 여유도 갖고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는 세트피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홍명보 감독 뭐 상대가 가장 강팀이고 홈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물론 체코하고도 다르다. 이거 반드시 선을 딱 그었어요.
0: 네네.
1: 그런데 뭐 일주일이면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을 했고 지난해 9월 달에 2-2로 비겼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베스트 11도 이미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이제 무엇보다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거는 황인범 선수의 그 자신감이었어요.
0: 그래요.
1: 이미 뭐 역전승의 행복한 기억은 다 있고 2차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한테 관심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동안, 네, 다른 선수들이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0: 그러니까 공간이 열리니까.
1: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상대 공격수가 강하면 우리 수비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뭐 페네르호체에서 잠깐 뛰었던 이제 그 AC밀란으로 지금 넘어간 산티아고 히메네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0: 네,
1: 이 선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다. 뭐 어디 저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멕시코에는 히메네스가 두 명이에요.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지금 저 AC밀란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0: 네네,
1: 그다음에 저번에 공격에서 골을 넣었던 라울 히메네스가 또 있습니다.
0: 네네.
1: 그 선수는 산티아고 히메네스보다 한 5, 6cm가 더 커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김민재 선수가 막아야 할 선수인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준비 잘 돼 있고 자신감 차 있고 현지 적응 잘 돼 있고, 다만 이제 거의 현지가 우기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하는 환경이 변하게 되면,
0: 네,
1: 아무래도 홈팀인 멕시코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0: 네. 근데 우리 대표팀 훈련장에 드론이 떴어요. 이거 우리 전력 정탐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 네, 사실 이거 17일 날 비공개, 네, 훈련 중에 드론이 떴대는 겁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조별리그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면 아까 같은 세트피스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인데.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공개 훈련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런데 뭐 살다가 보니까 이제 드론이 뜨는 것도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소형 카메라 들고 멀리서 찍었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홍명보 감독 얘기로는 전술을 낸 전에 그것이, 예, 발견이 돼서 다행이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지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발견을 해서 멕시코, 네, 군 현재 치안을 군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론 차단 요청을 했고 드론을 격추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드론으로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신사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2024년에 캐나다 팀이 한번 그렇게 하다가,
0: 네,
1: 뉴질랜드 대표팀 훈련장에 드론 띄웠다가 조별 예선 승점 6점 감점 당하고, 그러니까 두 경기 패배로 인정되는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협회가 벌금도 내고 코치진이 뭐 이렇게 자격증 주도하기도 했거든요. 이 무대가 월드컵입니다. 네, 피파가 좀 저번에 뭐 그 우리 인종차별 이런 거 금지하고, 네네,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됐듯이 이렇게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직 뭐 누가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이 장난삼아 했다고 한다면 용서가 되지만, 만약에 뭐 우리가 모르는 대표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 그건 조금 비신사적인 행위인 건 사실입니다.
0: 네, 2차전 상대 멕시코 어떤 팀입니까?
1: 강한 팀입니다.
0: 그렇죠.
1: 네. 우리가 월드컵에선 한 번도 못 이겨본,
0: 그러니까요,
1: 팀. 하석주 선수의 백태클과 그 이후에 당한 3-1 패배. 그리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었지만 2-1로 졌었기 때문에 두 번 졌었는데, 이 팀이 또 되게 좀 저거한 게 아시아 팀에서는 월드컵에선 지난 40년간 한 번도 져보질 않았어요.
0: 아, 그 그 전통을 한번 깨야겠군요.
1: 네, 이번 기회에 깨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비공개 멕시코 역시 비공개 훈련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굉장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 하는 그 멕시코의 뭐라고 할까요? 멕시코의 메시라고 불리는 18살 선수가 있습니다. 힐베르토 모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해서 아 그래서 한국 팀은 강한 팀이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플레이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0: 네.
1: 뭐 아기대 감독 뭐 이강인 선수와의 막연한 그런 관계도 있지만 한국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나은 경기력 아무래도 홈팀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긴장한 모습이 보이고요. 전제적으로 보면 그 세자르 몬테스라고 하는 중앙 수비수 190cm의 중앙 수비수가 빠졌잖아요.
0: 네네.
1: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백의 키가 다 합쳐 평균을 내면 180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0: 그러니까
1: 우리의 이제 공격수들이 좀 뭐 손흥민 선수도 점프력이 좋고 또 이제 우리 뭐 다른 선수들이 잘만 뚫어낸다면 오히려 골을 먼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몸싸움이라든가 경기 운영 면에서는 굉장히 그 홈에서 잘하는 팀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내일 중계 방송 앞두고 있는 예측의 달인이죠. 네. 이영표 해설위원 어떤 점을 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1: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 몬테스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위치는 돼 있다. 네. 하지만 그 수비의 빈틈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0: 네.
1: 중원 장악이 되게 중요한데 황인범이 견제를 받는다면 이강인이나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경기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역시 우리가 아무리 적응을 잘했다고 해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체력 특히 이제 후반 집중.

0: 집중력이 딸렸을 경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구름 같은 관중이 뿜어내는 그 멕시코라는 그 함성일 거예요.
1: 네, 네.
0: 우리가 사실 멕시코 좀 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팬이 좀 적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뭐 근데 한편으로 우리 대표팀에서는 우리가 그런 유럽 이런 데 가서 일방적인 응원하는 경기 많이 해봤다.
1: 그러니까요. 네.
0: 자신감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멕시코도 강한 팀이긴 하지만 지금 상승세라면 우리도 만만치 않으니까 정말 멋있는 승부.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부상은 좀 주의해야
1: 그러니까요.
0: 돼요.
1: 그러니까요.
0: 네. 왜냐하면 네. 아직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멕시코하고 사실 비기기만 해도 뭐 승점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승부를 보고 승부욕이 발동을 해서 다치거나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치를 경기가 많은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1: 다치거나 옐로카드, 레드카드 이런 거요.
0: 사실 그거는 홈팀이기 때문에. 네. 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금지어가 될까 봐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럼까지 다 세심히 살폈으면 좋겠는데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또 흥분을 하니까 네. 이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브로게 나이 앞둔 39살 메시. 메시 역시 메시였습니다. 메시 이즈 메시. 자, 여섯 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최고령 월드컵 해트트릭 기록했죠.
0: 네. 어이, 저기 첫 번 골이 들어갔으면 네. 옵사이드가 안 됐으면
1: 그러니까요.
0: 한 경기 네 골을 보냈어요. 포트트릭이 될 뻔했었는데, 어우, 뭐 알제리라는 팀이 사실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0: 아프리카에서 굉장한 정말. 근데 사실 그 선제골을 뽑을 때 아, 공이 가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찬다고 직접 할 정도로 호쾌하게 들어갔고요.
1: 네.
0: 두 번째 골은 이제 후반에 아무리 아르헨티나 공격을 하고 있었지만 네. 메시도 공을 피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정확한 그 위치에 가서 정말 놀랍도록 확실한 위치 선정,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골.
1: 예.
0: 이런 거 보면 역시 메시는 메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졸지에 그 200경기째였는데요.
1: 네.
0: 월드컵 27경기째였는데 16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16번째 골은 이제 클로제 선수가 넣어서 당분간 깨기 힘든 기록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1: 요번 때 깨질 가능성이 많네요.
0: 사실 지금 첫 경기에서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포트 트릭을 했으면 바로 깨질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타르 대회에서 2연패. 사실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아르헨티나가 주목받지 못한 건 사실이었는데
1: 네. 네.
0: 메시가 이렇게 해준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항상 메시가 하면 비교되는 선수 호날두가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호날두 선수는 슈팅은 3개를 했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고 골도 넣지 못했고 그래서 경기를 콩고 공화국과 1대1로 비기고 나니까 그 특유의 호우 세레머니를 콩고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롱일 수 있고,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호날두 팀과 비겼어. 이런 상황이 돼서 에이징 커브 논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 것 같고, 사실 ESPN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빠른데 네. 벌써 호날두에게는 유효 기간이 다 됐다. 뭐 이런 평을 해놓고 있어서 또 모르죠. 워낙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2차전에서 네. 반격은 할 수 있는데 월드컵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1: 네. 괴물 공격수 노르웨이 홀란도 월드컵 데뷔전 어땠습니까?
0: 괴물은 괴물이었어요. 사실.
1: 메시 이즈 메시듯이.
0: 네,
1: 사실 괴물 몬스터 이즈 몬스터.
0: 또 비슷하게 네. 그 옵사이드가 하나만 걸리지 않았다면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메시와 함께 공동 1위. 첫 출전한 대회에서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뭐 첫 번째 골은 정말 잘 따라가서 위치 선정에 잘 해결한 거고요.
1: 네.
0: 두 번째 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념의 승리였죠. 백패스한 공을 쫓아가서 골키퍼가 처리하기 전에 골대 안에 넣어버리는.
1: 그렇죠.
0: 그럼 골키퍼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팀의 4대 2 승리를 이끌었는데
1: 네.
0: 두 골, 도움 하나, 슈팅 5개 중에 유효 슈팅이 3개, 그중에 골이 2개. 사실 28년 만에 본선에 나와서 사실 여기 만만치 않은 팀들과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프랑스하고 세네갈 그리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프랑스 음바페하고 맞대결을 펼친다면 이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잉글랜드 케인 선수도 또 오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전반 9분에 잉글랜드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1: 네.
0: 그래서 케인 선수가 찼는데 골키퍼가 막았어요. 리바코비치 선수가 막았는데 갑자기 VAR을 하면서
1: 네.
0: 차기 전에 수비수들이 들어왔다. 다시 차는 상황이 벌어져서 PK로 다시 한 골을 넣고, 그다음에 전반 42분에 팀이 이제 1대1로 쫓겨가니까 또 헤더로 골을 넣고. 이렇게 보면 잉글랜드도 오늘 뭐 4대2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상대가 강호 크로아티아라고 생각한다면 잉글랜드도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1: 그래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키보 데르데. 아까 이제

0: 포르투갈 콩고 동점으로 끝났다 무승부 끝났다 했는데 스페인과 비교해서 인상적이었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주말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1: 내일 일단 KBS ETV에서 한국과 멕시코 2차전 보셔야 되고요. 네. 뭐 상대가 개최국 홈팀이지만 상승세의 우리 태극전사들이 어떻게 끊어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토요일 네. 새벽에 미국과 호주가 새벽 4시에 경기를 갔습니다. 네네. 이번 대회 공격력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 그리고 질식 수비라고까지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 이후에 이런 수비로 이런 팀이 없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호주가 맞붙거든요. 네. 새벽에 늘지 막을지 그 경기 지켜보시면 월드컵을 보는 재미 두 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미국과 호주 경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오늘 끝곡은 내일 멕시코전 승리 기대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 듣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데이비드 게타 이제 DNA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경상도에 이어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곳은 서울과 인천, 대구와 경기 내륙, 경북 내륙 일부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내일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1도, 강릉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33도, 대전 32도, 대구 31도, 광주 30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라도,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내일 오전 열립니다. 사실상 조 2위 결정전으로 홍명보 감독은 승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0: 리그 2차전은 사실상 1위 결정전입니다. 나란히 1승을 기록한 만큼 승리하는 팀이 32강에 직행합니다. 결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홍명보 감독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선수들 컨디션도 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펼쳐질 멕시코전은 쉽지 않은 경기지만 경험 많은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체코전 역전승의 주역 황인범도 멕시코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언급하며 선수들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신뢰를 보냈습니다. 체코전 역전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던 축구 대표팀이 홈팀 멕시코마저 제압하고 2연승의 돌풍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네, 이어서 오늘 열린 북중미 월드컵 소식입니다. 포르투갈은 축구 왕자 호날두의 부진 속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비겼습니다.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의 활약 속에 조 1위 경쟁 상대인 크로아티아를 꺾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올해 41살인 크리스티안 호날두는 주장 완장을 차고 여섯 번째 월드컵에 나섰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프랑스의 음바페도 맹활약하면서 슈퍼스타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호날두의 첫 경기는 아쉬웠습니다. 호날두는 90분 동안 뛰면서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호날두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가운데 포르투갈의 경기 운영도 단조로웠습니다. 점유율 자체는 압도적이었지만 전반 6분 네베스의 머리에서 포르투갈의 첫 골이 나온 뒤 침묵했고 오히려 전반 추가 시간에 역습에 나선 콩고 민주공화국의 위사가 헤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우승 후보 포르투갈은 결국 피파 랭킹 46위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축구 종가 잉글랜드는 주장 해리 케인을 앞세워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케인은 전반 12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42분에는 헤더로 또 한 번 골을 기록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바투리나와 무사의 골로 전반을 마친 시점에 2대2로 따라붙었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터진 벨링엄의 골과 래시퍼드의 쐐기 골에 힘입어 잉글랜드가 난적 크로아티아에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가나는 파나마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이렌키가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콜롬비아는 첫 월드컵 무대에 오른 우즈베키스탄을 3대1로 제압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1: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 9천선에 고지에 올라 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종가 기준 8천선을 돌파한 지난달 26일 이후 16거래일 만입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는 출발과 동시에 소폭 오르며 8,900선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동력이 주춤하는 듯했지만 오후부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사상 처음 장중 9,000선을 돌파했고 하루 새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 9,063.84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도 9,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종가가 8,000선을 돌파한 후 16거래일 만입니다. 올 초 4,3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115% 넘게 상승해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9,000 돌파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6.51% 상승해 270만 원에 다가서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도 대폭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전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대로 내려오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낮아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팔자로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홀로 1조 2,777억 원어치를 사들여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13원 넘게 오르며 다시 1,5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1: 금융감독원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 급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2일 사이 주가가 하락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의 최대 낙폭은 평균 36.9%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번 순방 성과와 관련

0: 날 직접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1: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출국 당시 환송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아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귀국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혀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유럽연합, 이탈리아, 바티칸을 방문하고 G7 정상회의에는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 무대를 유럽으로 넓히고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리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도 틈틈이 만나 각종 현안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G7 공식 만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약 90분간 대화했는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순방 성과를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합니다. 또 순방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곧바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국내 주요 현안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오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예 담화를 하고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G7의 월권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첫발을 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열렸고 본회의에서 조사 기획서를 처리했는데 추가 조치를 놓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선거 소청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검과 특별법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가 시동을 거는 날 민주당은 선관위를 재건축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선관위 의사결정 체계도 따지겠다며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하자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11개 선거에 소청을 제기한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 진상규명 의지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로는 부족하다, 검경 합수본 수사도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검의 재선거 특별법까지 한꺼번에 논의해보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 속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투표용지 사태 발생 경위와 선거 당일 선관위의 대처,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와 함께 투개표소 시위와 경찰의 조치,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학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5년간 국외 출장 내용을 보면 노태학 당시 위원장은 재임 중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명목 등으로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왔습니다. 직원을 포함한 소요 예산은 약 9,053만 원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득표수 입력 오류를 알고도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3: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KBS가 보도한 지 8일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북도 선관위와 전주 완산구 선관위 두 곳. 경찰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과와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PC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KBS 보도 이후 선관위 일부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결과 입력 오류를 알고도 선관위원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전북도 선관위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후 2시 20분쯤 개표 결과 이상을 확인했지만 착오로 입력됐다는 사실까지 한 건 선관위원 회의가 시작된 오후 3시 이후란 겁니다. 득표수 변경까지 파악한 건 5일 오전 보고서를 받고 나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의 보고가 늦어지면서 전북도 선관위원장은 9일 오전에서야 개표 결과 입력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투표사무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0: 서울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를 담당하는 송파경찰서를 겨냥해 인터넷에 협박 댓글이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내용의 댓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게시 경위와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공중 협박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엔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60일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백악관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각 17일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비대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양해각서가 즉각 발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을 할 방침이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외무부 측에서도 양국이 양해각서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최종 확정됐고 공식 서명식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벤스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대표인 이란 측은 예정대로 스위스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 익명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14개양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할 거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 이후 상황은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이 최종 합의를 위한 절대적인 마감 기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 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이란 전쟁 개전 첫날 발생한 미군의 이란 여학교 공습 사건과 관련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오폭을 인정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프랑스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초등학교 공습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사안은 조사 중이라면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전쟁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어린이의 신체 일부다, 범죄 피해자다 등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의 신체 일부로 확인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사람 신체 일부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된 건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도중이었습니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발견된 신체 일부는 사람의 다리였고 발 크기가 작아 초기에 경찰은 어린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키 161cm에서 165cm 사이의 성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들이 절단수술을 진행한 환자의 다리로 보인다고 경찰에 알려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절단한 사람 다리가 의료 폐기물로 처리돼야 했지만 실수로 일반 폐기물과 함께 배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DNA 분석 결과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환자의 다리가 괴사 상태에 이르러 절단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적법한 의료 행위였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자국 국방부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긍정적 기대 효과와 리스크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협력을 지지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늦어도 2027년 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당분간 연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일 0시에 고시할 예정이었던 7차 석유 최고 가격의 지정을 보류한 것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현행 6차 최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본 다음 7차 최고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약 1,9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정원 의원이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는 1,953만 명입니다. 이는 티빙의 유료 회원 500만 명의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돈까지 받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경기 북부경찰청 관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 10회가량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 가운데 두 차례를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애틀랜타전에서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우는 오늘 애틀랜타와의 원정 경기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1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발간될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주가 조작 세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일당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수영주를 골라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집중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의 특정 테마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를 미리 작성해 내보내고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 주문을 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권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남부지방에는 최대 120mm 이상, 제주는 최대 250mm 이상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체결될 종전 양해 각서는 전쟁 종료와 해상 봉쇄 해제, 핵 협상 추진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 포기 여부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합의는 중동에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국제유가와 세계경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국 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와 남은 쟁점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자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네,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 이런 종전 합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유지희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5: 각서를 쓴다는 것부터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 그래도 관계가 계속 위협을 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덜 불안해하게 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가라던가 기름값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6: 솔직히 전쟁을 처음에 일으킨 명분 자체도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고,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시작한 전쟁이 많이 희석돼갖고 지금은 뭐 때문에 전쟁을 했는지 미국 국민들이 더 몰라요. 그게 현실인데 이걸 뭐 어떻게 지금 MOU가 사인을 하고 안 하고가 문을,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거는 빨리 유가가 좀 떨어져서 그 해역에 갇혀있는 배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좀 서민들 안정되게끔 유조선이나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7: 사실 모르겠어요. 앞전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뭐 휴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또 정작 이게 실현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길었던 전쟁이 좀 종료된다는 기대감도 갖고는 있는데 또 뭐 어디선가 매듭이 잘못 좀 이렇게 꼬여서 또 이게 종전이 될 것처럼 하다가 이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 트럼프가 양보를 조금 해서 어떻게든 전 세계에 그런 안정을 좀 찾기 위해서 좀 이랬다 저랬다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런 것 좀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계속 자주 보고 있어요.
1: 네, 시민 여러분들의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멈추기로 하고 14개 조항의 MOU 초안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MOU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합의가 중동 전역에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덕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3: 예, 이게 양해각서 하나 체결하는데도 너무나 그
1: 어렵죠. 네,
3: 가슴을 졸였고요. 네. 또 많은 고비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쨌든 양해각서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법적 구속 효과 효력은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예, 본 게임이 시작될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뭐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고 생각돼서 이게 평화로 가는, 영구적인 평화로 가는 어떤 마침표보다는 조금 문제를 두 달 정도 유예시키는 어떤 쉼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 조금 불안한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1: 작전 타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3: 저는 약간 그런 면이 보입니다. 양쪽 다 우선 숨을 돌려야 되는데 약간 네.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손벽이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MOU가 일단 체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MOU라는 게 사실 법적인 책임 임은 없는 것이라 예. 일단 가계약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3: 네. 본 게임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 이제부터 예. 본 게임의 협약이 시작된다라고 예. 생각하면 되겠군요. 민정훈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4: 저는 김덕일 박사님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4: 예, 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아. 총성은 끝난 것이다.
1: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4: 예. 사실 전면적인 교전은 4월 중순에 끝났어요. 그 이후에 예. 어떤 그 우발적인 마찰이라든지 함께 그 붙어 있으니까 호르무즈협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 뭔가 좀 군사적 마찰이 있었을 뿐이지 어떤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면적인 공습은 뭐 끝나지 꽤 됐잖아요.
0: 네.
4: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도 군사의 시간, 그러니까 교전의 시간이 지속되는 거를 미국과 이란 모두 원하진 않아요. 미국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일하는 생존의 이유로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0: 둘 다 얻을 게 없죠.
4: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조율하는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OU라는 것을 맺은 이유도 사실은 서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그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특히 이란 쪽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0: 네.
4: 이제는 군사의 시간에서 외교의 시간으로 왔다. 이제 치열한 협상이 시작이 될 거고 60일 내에 그것이 타결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인 것처럼 협상이 안 되면 군사작전, 공습을 재개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0: 유인이 군사적 충돌은 없을 것이다.
4: 네, 크지 않,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네.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희박하다 이렇게 희박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네.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그 시청자들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가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게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게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일 협상 기간 동안에 종전합의하고 호르무즈협을 개방하잖아요.
0: 네.
4: 물론 60일 내에 기술적으로 모두 갇혀있는 수천 척의 배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억류되어 있는 배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전 세계를 억누르던 전쟁이 이제는 60일이 지나면 두 국가 간의 전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경제를 억누르던
0: 네.
4: 그런 유가 부분은 숨을 많이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본다면 60일간의 협상이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전쟁, 잊혀진 전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0: 그렇군요.
4: 저는 이번 MOU 체결돼서 협상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4: 벌써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4: 네, 우리한테 실물 경제 오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0: 네.
4: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이제 80불 1갤런 80불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0: 네.
4: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국과 모두 싸움을 멈출 명분이 필요했는데 당연히 그 명분을 잘 잡은 것 같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교의 시간이다 하고 두 분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미국은 일단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산 원유 수출 허용, 동결 자산 해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9: 네.
0: 약속은 했어요.
9: 네.
0: 김동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이 이번 협상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실익.
9: 예.
0: 이란은 그래도 얻은 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9: 아, 우선 이제 보도에서 나올 때는 뭐 이란이 뭐 판정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9: 우선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미국이 좀 파격적으로 많이 좀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래 보여요.
9: 예, 협상장으로 예, 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0: 네.
9: 파격적인 게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본다면 예, 원유 수출 같은 거 이제 미국의 해상 봉쇄를 계속해서 이란이 제일 난처했던 게 민생 뭐 민생 이란 지금 권위주의 국가인데 통치 체제를 핵심을 담당하는 그 혁명 수비대를 비롯해 이 사람들이 자금줄이 막힌이 컸었거든요.
0: 그렇죠. 결국 원유 수출이잖아요.
9: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해제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싼 값에 헐값으로 이렇게 그림자 선단 이용해서 이렇게 밀 수출 안 해도 된다는 거가 되거든요.
0: 네네네.
9: 그러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선은 이란 경제가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었는데요. 미국이 우선 협상장에 나오게 하도록 위해서 호흡기를 달아준 게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 네.
9: 이것에 대해서 아니 왜 이란 같은 그래서 한간에 이런 것도 이란 같은 나쁜 정권을 왜 더 몰아붙여야지 왜 호흡기를 달아줬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도 뭐 상당히 양보를 했고 이란도 일단 여기에 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금 당장의 경제 뭐 붕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의해서 우선은 이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고 추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동결 자산 해제도 이제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따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또 미국에 원하는 데 합의될 경우에는 또 거액의 선물 3천억 달러 뭐 이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선 예, 당장에 급한 불은 껐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채찍으로 많이 후려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당근 책을 좀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예. 가장 큰 건 이란산 원유 수출의 일시적인 허용. 예. 이 부분이 이란의 마음을 좀 많이 돌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9: 그렇죠. 예.
0: 네. 알겠습니다. 미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재개라는 성과를 확보를 일단 했습니다. 이게 주 목표잖아요. 핵 협상 재개. 이번 합의를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거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민정 교수님.
4: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도 보고 전 세계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유리한 거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네. 이란이 선방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4: 이게 뭐 그렇지만 많은 국내 쪽으로 이제 거의 그 많은 군사 시설이라든지 거점 시설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크죠. 그리고 많은 이란 국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그 거래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황을 본다면 이란에게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0: 네.
4: 거의 50년에 걸쳐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해서 지금의 이슬람 정권에 들어오고 그 반미 반서방 정권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이란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왔다.
0: 네.
4: 첫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JCPOA라는 핵합의를 통해서 뭔가 진짜로 기술적인 협상을 해서 이제 이란이 핵 역량을 줄이면 그거에 이제 부합하는 경제제재계를 풀어주면서 혜택을 주는 이런 거였거든요.
0: 네.
4: 그것을 이제 그 이란이 믿고 다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는데 3년 후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걸 갖다 다 철회하면서 망가뜨려버렸단 말이에요.
0: 네네네.
4: 그러고 나서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는데 그걸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로 거래하는 부분에서 통 크게 주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나도 거기에 맞춰 주겠다.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는데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장악력이 국내적으로 좋다 보니까 정말로 파격적인 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떤 우라늄 농축한 거 갖다가 해석하고 폐기해 주면 그러면 동결 자산하고 그다음에 경제에 다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란이 원유 수출하는 거
0: 네.
4: 그리고 관련된 제품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그렇다면 정권의 생존과 더불어서 이제 그 국제 경제 시스템에 이란이 들어갈 수 있는 정상국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란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퍼주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란이 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구매도 하지 않는다. 무기한으로 한다 이걸 한다면
0: 네.
4: 그렇다면 이란의 핵을 포기시켰다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일몰 조항 뭐 15년 25년 주면서 그동안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했던 것보다 더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을 금지시킨 이유는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 신뢰를 못하니까 그걸 막은 거였는데 아예 핵무기를 안 하겠다. 그게 이란의 뭐 전통적인 교리든 뭐든 약속을 받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로 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0: 네.
4: 항구적인 평화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중동에 단기적이라도 안정은 올 거예요.
0: 네네.
4: 그러면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이 세 국가가 어쨌든 보다 더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들어온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중동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4: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죠.
0: MOU 전문 공개 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외교적으로 구역을 맛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사실상 뭐 판정패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 있을 회담에 있어서 뭐 이란이 핵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전에 오바마 정부보다도 더 많은 포기가 있었다면 그것도 미국이 엄청난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4: 원래 전쟁을 시작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목적은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정권 교체였던 것 같아요.
0: 정권 교체였다.
4: 네, 정권 교체.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 지도자를 딱 떼어내고 그 밑에 크게 그 세력을 바꾸지 않으면서 친미적인 정권을 만드는 네. 요거를 꿈꿔서 한 그 48명의 지도자를 폭사시켜가지고 네. 그 날이 빨리 올 거라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케이스 같이 그렇죠. 이란 쪽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축출해낸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었군요.
4: 축출하고 다음에 보다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만들겠다, 낼 수 있겠다. 이런 정말로 그 착오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0: 장기전으로 갔죠.
4: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비싼 수업료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불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될 수만 있다면
0: 네.
4: 그렇다면 실질적인 성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트럼프의 이런 실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업료를 냈네요.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김두길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쪽에 좀 유리했던 협상이라고 보세요?
9: 겉으로만 이제 딱 보면은요. 네. 아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굴욕적이다. 이거 너무 이란에 양보한 거 아니야. 오바마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0: 맞아요.
9: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 17억

0: 현금 줬다더니 뭐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켜볼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원유 수출 허용 같은 제재는 풀어줬는데 상당 부분은 조건부예요. 여기서 보면. 예,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란이 선택해야 될 일종의 또 딜레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럼 핵을 이제 민영 교수님 이제 낙관적인 조망을 많이 해주는데 저는 약간 좀 성악설을 믿거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1: 이란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0: 그런 네. 부분에서 이란 안에서도 자, 핵을 이번에 그냥 포기를 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서 우리도 국제 경제 참여해서 좀 잘 살아보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실권을 잡고 있다는 쪽 협상파 쪽 말고 약간 항전파들도 있는데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일단 미리 받고 네. 핵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좀 시간을 끌자. 침대 축구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 간에 그 일종에서 얘기가 좀 다를 겁니다. 강경파 안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것인지 미국의 의견대로 따라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끝까지 받을 것만 받고 좀 들어놓을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미국이 상당히 양보를 했지만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1: 만약에 핵 협상이 미국이 유리한 구도로 간다면 미국에도 엄청 많은 남는 예.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0: 그래서 보통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돈을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네. 이란이라는 국가가 일단 신정체제 국가고 혁명수비대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도 많이 하게 돼.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을 절충하는데 물론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깔끔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간편한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경파 안에서도 협상파냐 아니면 항전파냐 그리고 핵 같은 경우에는 이란 어린아이들 교과서에서부터 우리의 주권이라고 배우거든요.
1: 맞아요.
0: 그럼 그것부터 이제 바꿔야 되는 또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란 내부에서 아마 심각한 또 갑론을박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란의 선택이 이제 앞으로 60일간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60일간의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핵에 대해서 풀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란이 평화적 핵 이용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맞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네. 이것도 바뀔까요 그러면?
0: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네. 우선 미국이 이제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최종 합의까지 다 끝날 경우 여기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호르무즈도 있고 근데 할 경우에는 상당히 달콤한 제안이 있죠. 3천억 달러 무슨 뭐 재건 기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번에 입은 전쟁 피해가 대략 2,70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상세하고도 남는 금액이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핵에 대해서 과연 이란이 양보할 것인가? 뭐 모스타바도 처음에는 이제 성명 대독할 때는 핵은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주권이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네. 앞으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농축 핵 우라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미국으로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1: 그렇죠.
0: 이란 내부 안에서도 지금 IAEA 감시하에서는 뭐 희석하거나 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앞으로 이제 두 달간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데 네. 기술적인 부분이 또 논쟁이 있을 것이고요. 뭐 핵과학자, 금융 부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JCPOA 같은 경우가 1년 반이 넘는 기간 대략 한 20개월 동안 159페이지에 달하는 페이지로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60일 동안에 핵 하나 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서 무슨 조문을 만든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1: 될까요?
0: 지금 예, 그러니까 평행선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 부분 뭐 협상 또 연장할 수 있다고는 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1: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군요.
0: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1: 좀 보면. 비관적으로 보시고 네. 낙관적인 이야기도 네. 좀 들어볼게요.
2: 왜냐하면 네. 낙관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기본적으로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뭐 그래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을 믿는 게 네. 우리 그 정신 건강에도 좋고
1: 그렇죠.
2: 그렇긴 네. 합니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우라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간을 얼마나 금지할 거냐. 그다음에 기 농축된 60%의 440kg에 달하는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였는데 네. 거의 MOU 체결되기 거의 최근에 와서 전자가 말이 좀 그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 이 얘기가 쏙 들어가면서 네. 뭘로 바뀌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이제 핵을 갖지 않는다. 핵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1: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 확언을 해주고 대신 미국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가능?
2: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그렇다면 이란이 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거고 이란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고 저농축 그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 미만을 얘기하는데 지금 5% 아니면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미국이 인정을 해주고 평화적 이용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농축된 우라늄을 그게 440kg든지 아니면은 그 더 60% 미만인 전원주가에서 11톤 전체가 됐든 그게 IAEA의 어떤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 국제사회의 사찰을 통해가지고 희석 폐기한다.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1: 네.
2: 그렇다면 충분히
1: 가능하다.
2: 가능하다 이렇게 오, 보는 거죠.
1: 그런데
2: 잘 그 우리 김도열 박사도 계시지만 확인해 보세요.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이 MOU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0: 네. 없어요.
2: 없고 그 얘기가 언젠가부터 쏙 빠졌어요.
1: 그러네요.
2: 그러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것은 이란이 핵을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1: 네.
2: 이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평화 중이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탄도미사일 아예 못 갖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주권의 문제니까 가혹하다. 불편 이런 얘기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요거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정권교체, 미사일 역량, 뭐 무력화 제한 이런 얘기는 다 빠져버렸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해본다면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그대로 간다면 결국 60일 동안에 두 미국과 이란이 해야 될 부분은 저 지금 기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희석해서 폐기할 거냐. 그거의 대가로 어떻게 그 미국이 상호 조치를 해줄 거냐. 이렇게 집중이 된다면 60일이 더 지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1: 네.
2: 생각보다 이제 그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큰 부분에서 미국이 양보를 해줬다면.
1: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MOU 제8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이거 잘 지켜질까요? 박사님.
0: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네.
0: 이란은 원래부터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1: 그래요.
0: 예, 예전 이제 알리 하메네이 지도자 때부터 핵무기는 위험한 무기니까 이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갖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60%까지 농축을 했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1: 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핵무기 추구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핵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60%까지 농축했다는 것 자체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지금 비교 대상을 삼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1: 맞아요.
0: 저 2015년 포괄적 합의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게 허용해줬던 것이 3.67% 우라늄 농축을 해주는 것을 15년간 일몰 기간 줬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엄청난 굴욕적인 협정이었다. 이건 엄청나게 협정이었고 이란을 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 네.
0: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벌써 비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오바마 때부터 나온 게 뭐냐. 전쟁이 왜 있냐인데.
1: 아니 전쟁을 한 이유는 오바마 때보다 나은 결과를 네. 가져오기 위한 건데 지금 네.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0: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왜 그러면 MOU 얘기를 안 넣냐. MOU에 이거부터 넣으면은 저는 MOU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달간 치열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은 좋은 게 좋은 시가 상당히 모호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양해각서가 아니라 오해각서가 되더라도 일단 이렇게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우선 0%
1: 네.
0: 우라늄 농축 대신 예전에는 영구적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서 우선 20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지난번에 그래도 얘기했던 것이 뭐 5년에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달간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두 달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결렬될 수도 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OU 제8조 이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제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 방법은 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와 또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합의 안에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싸우는 레바논 전선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 철수와 헤즈볼라 무장해제 문제가 또 맞물려 있고요. 어느 한쪽도 먼저 양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레바논 전선에서 실질적인 종전이 가능할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둘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은 계속될 수

0: 수 있다고 봐요.
1: 계속 이어질 것이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MOU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어떤 종전 협상을 방해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레바논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어요.
1: 이스라엘이 근데 약간 좀 미국의 통치도 벗어난 느낌이었잖아요. 전쟁 기간 중에.
0: 그렇지 않습니다. 간을 보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굉장히 세게 레바논을 때렸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 그 네타냐후 총리가 한번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이 정도 때려도 괜찮을까.
1: 어느 정도까지 때려도 괜찮나요? 네, 이런 거군요.
0: 한번 심하게 때려보고 그래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이란의 반발이 있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니까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1: 네.
0: 그 이후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헤즈볼라가 교전이 있고 레바논 공습을 했습니다만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헤즈볼라의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군사적 격전을 계속 했는데
1: 네.
0: 지금 MOU 거의 체결됐을 때에서는 이란이 자꾸 이스라엘이 자꾸 해방을 놓으니까 미국이 이제 그 격노하면서 네. MOU 초안도 안 보여줬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1: 그 이스라엘 너 좀 빠져 이제 잠깐. 네,
0: 잠깐 빠져서 이제 경고를 그 강하게 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1: 그만에 이제 좀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군요.
0: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내 유태인의 세력이 강하다고 그러고
1: 네.
0: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미국이 중동 정책을 유지하는 데서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과도 힘의 불균형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 혼자 버텨갈 수가 없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 MOU 체결된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굉장히 또 그 분노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이 형제를 버렸다 이런 그 구구 진영에서 그런 평가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보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나설 그래도 가능성을 김도길 박사님은 믿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성악설을 또 믿고 계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아주
2: 만약에
1: 않다.
2: 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이제 관계를 당분간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만큼은 이제
1: 안 볼 생각 해야 되는군요.
2: 그렇겠죠. 이제 엄청나게 욕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제 위기에 있고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 말고 유력한 야권 후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 네네.
2: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비슷해요. 예, 이거 헤즈볼라 문제를 계속 해야 되고 이란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전쟁 해야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1: 강력하게
2: 레짐 체인지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1: 네.
2: 이스라엘은 우선 뭐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하더라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군사행동 이란 공습하거나 이거는 좀 무리일 것 같긴 한데
1: 네.
2: 헤즈볼라 쪽도 계속 공격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상응하는 공격 같은 걸 할 수 있을 테지만 미국이 계속 자제하라고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무기 체계를 따르고 있고 부품도 있어야 되고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2: 독자적으로 이렇게 큰 군사작전 베이루트를 막 폭격한다든가 테헤란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헤즈볼라의 공격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 네.
2: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손발이 묶인 점도 있지만 역시나 헤즈볼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란이 헤즈볼라를 자제시켜야 되겠죠.
1: 그렇죠.
2: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로켓 같은 거 쏘지 말고 당분간은 좀 자제하라. 그래서 두 달간 그래서 양측 다 또 예측 불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성악설이기 때문에
1: 네.
2: 예, 상당히 좀 그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2: 예.
1: 되는군요.
2: 예.
1: 그러니까 큰 규모의 전쟁이나 이런 거는 이스라엘도 일으키긴 힘들겠지만 뭐 작은 규모의 분쟁 정도는 아마 그 접근 지역에서 좀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2: 그 일어나게 되면 또 이란 측 협상자들은 아 이거 봐라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약속을 어기지 않느냐면서
1: 이거 MOU 없습니다.
2: 우리 협상 네. 다시 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네.
2: 어떤 협상이라면 큰 흐름을 깰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우선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이 이란 재건 투자와 해상 안전 보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질서에서 걸프 국가들의 중재자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민정우 교수님.
0: 걸프 국가들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니까 자국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1: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거기 막 오스콘코 호텔 막 이런 데 막 엄청나게 폭탄 떨어지고 막 드론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이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그냥 거의 타깃이 돼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아, 몰면을 맞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나 안보를 지켜주는 어떤 그 듬직한 동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예,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협력을 중대한다 이런 부분이 대안적인 그 대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동국들이 갖고 있는 안보 불안을 중국이 대신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뭔가 더 자강력을 키우려는 노력할 것 같고요.
1: 네.
0: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이 사우디나 위에 왔던 산유국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1: 그렇죠.
0: 관광객들도 이제 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뭔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라든지 어떤 그 세력 균형 안정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걸프 국가들이 좀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도 우려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1: 그렇겠죠.
0: 9천만의 그 대국이 만약에 붕괴됐을 때 난민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 혼란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은 불보다 뻔하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급격하게 무너진 것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이 계속 못되게 구는 것도 이제 그 자국을 괴롭히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커졌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더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보여주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도 좀 기회를 좀 찾아야 되겠죠.
1: 그렇군요. 주변국들이 좀 힘을 합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경제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협력하면서 중동 국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안에 명시된 최소 3천억 달러 약 한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물 보장 조항도 좀 눈에 띄는데요. 미국 정부 재정이 아닌 영내 파트너국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2: 우선 이게 네. 최종 어떤 합의가 되어야지 이게 조건부로 미국이 내건 거거든요.
1: 그렇죠.
2: 처음부터 이게 주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1: 네.
2: 그렇다면은 이건 일단 이란이 먼저 예,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일단 합의를 해주. 양쪽이 이제 합의가 나와야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 만약에 이제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재원 조달 같은 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재원 조달이요. 예.
2: 예, 이렇게 3천억 달러가 큰 돈이긴 한데
1: 네.
2: 카타르가 이제 아까 지금 이전 질문 이제 중재 역할을 했었는데 카타르가 엄청 중재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1: 네네.
2: 공식 중재국이 파키스탄이지만 그리고 카타르가 좀 전쟁을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가 이제 카타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가스전도 공유하고 있고 크게 잘못한 거 친이란 국가에 불구하고 공격하면 이제 공격받았었고요. 그리고 미국한테 1조 2천억 투자하기로 얘기를 한 것도 미국한테 좀 전쟁하지 말고 좀 잘해 주십사 뭐 하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재원 조달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선은 자 이란의 미국과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근데 하나는 이게 지금 이게 확실한 투자할 경우에 무슨 안전 보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네.
2: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좀 변덕을 부려서 2015년 같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1: 그러니까요.
2: 들어갔다가 괜히 못
1: 이게 실질적인 약속은 아니잖아요.
2: 예, 아니죠. 예, MOU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그리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란 정부가 갑자기 또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들어가는 건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로 편입되는 것도 좋은데 자칫하면 이런 국가들이 투자했다가 이란에 또 인질이 될 수 있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1: 그 돈이 날아갈 수도 있고.
2: 그렇죠. 그래서
1: 예.
2: 저는 이 부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돈 걱정을 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 당근책을 제시했는데
1: 네.
2: 저는 이란 측에서는 이거 상당히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1: 그래요.
2: 일단은 혹하거든요.
1: 네, 아 이거 다 이건 누구나 혹합니다. 이거는.
2: 네, 혹한데
1: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 만나도 혹합니다.
2: 혹한데
1: 네.
2: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1: 네,
2: 물론 이제 혹하고 이제 합리적이란 부르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큰 돈이지만 몇 푼에 우리의 영혼을 팔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또 상당 부분도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 안에서부터 일단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민종원 교수님 이게 약간 지금 그냥 이란을 협상에 묶어두기 위한 유인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돈으로 약간 묶어놓고 협상을 하기 위한. 그렇게 생각을 해. 또 성선설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0: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앵커님하고 우리 그 김 박사님하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니 저 긍정적으로. 저는 성무성 박사님이기 때문에
0: 예, 예.
1: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긴 하지만 아예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200%를 처음에 제시하고서 120%나 100%를 얻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끝나는 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 없는 전쟁을 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비난받아야 되지만

0: 이 출구를 찾아서 뭔가 이란을 그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시키고 중동 정세를 미국에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름대로의 그 진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자꾸 핵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가 그런데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1: 핵무기를 포기한다.
0: 네, 그 부분이 거고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오바마 때보다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 충분히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의 분위기로 본다면 그 대신에 아직까지 신뢰가 부족하니까 기능 된 우라늄을 어떻게 빼올 거냐. 여기에 미국은 아마 성과로 강조할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 돈 몇 푼에 이제 뭐 우리 영어를 파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커요.
1: 아유,
0: 그 국가의 미래 네, 그다음에 그럼요. 정권의 생존에 있어서 네. 상당히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부분이고
2: 그동안 이란이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0: 3천억 달러 거기다가 동결제선 풀어준다고 하고요. 네. 경제제재 다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경영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더와는 다르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정책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그 페르시아 제국을 유지하면서 버텨왔었던 원동력도 그런 실리주의에 있다고 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 실리주의
0: 예, 네. 그 치열한 협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만약 네. 그 안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MOU까지 못 왔다고 봐.
1: 아예 시작도 못했다라고 네, 보십니까?
0: 지금까지 그 전에 그 설전하는 걸 봤을 때는 결코 강경파의 목소리를 들으면 협상적으로 나올 유인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 나오잖아요.
1: 결국 핵을 포기하고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이란이 다 얻어갈 것이다.
0: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1: 핵무기를
0: 포기하고. 예,
1: 핵무기를 예. 포기하고.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0: 그렇죠.
1: 얻어갈
0: 그렇지만
1: 것이다.
0: 그렇죠. 그렇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은 어떠한 형태로도 네. 어떠한 형태로든 이란이 지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허용해 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1: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거를 이건 핵무기만 보유 안 하는 것이고 전시 상황에서 그게 핵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런 부분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한다는 거는 우리도 원전을 짓고 있고 여러 개를 쓰고 있고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서 거의 우리 전력 수의 30%를 충당을 해요.
1: 네.
0: 그렇죠. 우리는 핵무기를 갖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핵 그 연료를 재처리를 안 하고 플루토늄을 얻지 않고 우라늄을 그 핵무기로 가려면 90% 이상으로 농축을 해야 돼요. 근데 평화적으로 이용할 때는 20% 미만이고 대부분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쓰거든요. 그 정도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러나 농축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1: 그렇죠.
0: 예, 그 농축의 어떤 밀도를 높여 90%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뢰를 이란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한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공개되면서 상당히 공경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모범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요국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 네.
0: 이제는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란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1: 신뢰를 미국과 보여줘야 된다.
0: 국제사회에 미국에. 보여줘야 되고
1: 국제사회에.
0: 그 과정에서 아예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과 검증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이란 경제에는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기업들이 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김동일 박사님.
3: 예.
1: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실제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안정장치가 필요해야
3: 예.
1: 있어야 이 기업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 네.
3: 이건 역시 또 계속 전제를 말씀드려야죠.
1: 네.
3: 합의가 될 경우에
1: 될
3: 이제
1: 경우.
3: 진출이 된다는 점이겠죠. 그런데
1: 네.
3: 혁명수비대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진출할지가 다르겠죠.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대략 30%, 지금 뭐 50%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혁명수비대 어떤 기업들과 외국 자본이 이제 뭐 인프라 복구에 아마 집중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과 뭐 합작 형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갈 것인지인데 외국 자본이 들어갈 경우에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파이가 이거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인프라 복구가 될 것이냐 중요할 것 같은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혁명 수비대라는 것이 경제적 파해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게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컸거든요. 건설 분야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명 수비대가 또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시장의 힘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1: 네.
3: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거 혁명수비대는 자신이 영향력을 가지

0: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2: 네. 이거는 뭐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야. 이제 호르무즈 해협만 열리면 네. 예, 살 수 있으니까요.
1: 그 이야기를요. 2부에서 한번 토론 나눠보도록 예.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보죠. 예. 이제 남 얘기했으니까 예. 우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부 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덕일 박사님 참 호칭이 기네요.
1: 예, 깁니다. 예.
0: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예, 네,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세요.
1: 아, 그렇죠.
0: 이 예. 중동 문제에 관심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빠삐용님께서 트럼프는 절대 손해 볼 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또 문자 보내줬습니다. 예. 예, 뭐 우리 다 같은 생각인가요?
1: 예,
0: 예, 그렇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184님,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세계가 생각하고 지켜온 안보 체계가 확 흔들린 것 같은데 앞으로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안정화되었던 그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0: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약간 엿볼 수 있었죠.
2: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G2 시대를 인정하는 그러한 느낌이 왔고 다국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변화를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0: 네.
2: 이거는 뭐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어떤 강력한 국가가 패권을 쥐고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원을 공급하면서 통제를 갖다가 그 역량이 떨어지면 좀 더 느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한국 같은 중견국들이 보다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영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다국화 시대가 되면서 국제협력과 연대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건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앞서서 그렇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면 이게 결코 이게 우리에게 위기라고만 보거나 불확실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회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자강률을 키워서 우리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국력을 한반도를 뛰어넘어가지고 글로벌에다 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커지고 러브콜도 많이 받잖아요.
0: 그러네요.
2: 만약 미국의 힘이 공고하고 허용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던 않을 수 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의 중심이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위기만 주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도 주기 때문에
0: 네.
2: 아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0: 교수님에게 되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 차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네. 네.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이지호님께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너무 중요하죠. 네. 김진희님께서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아 열려라 뚝딱 하고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호르무즈 얘기 좀 시작해보도록 네. 할게요. 아, 종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보험료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덕일 박사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우선 이 현재 양해 각서에 따르면 이제 30일 이내에 뭐 이란이 좀 어떤 책임을 지고서 기뢰 제거 같은 거 하면서 통항 자유 같은 거를 일단 60일 여기서는 또 60일간 뭐 무료 통항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0: 네.
1: 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60일 이후에 이란은 어느 정도 뭐 서비스료를 받겠다 뭐 5만 가도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이런 것이 이제 없다고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항행의 자유가 된다고 쳐도 당장의 전쟁 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량 같은 것들이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0: 그죠? 겁나서 거기 잘 안 갈 것 같아요.
1: 보험사들이 보험도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가격도 너무나 높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올 연말 또 올 지나고 연말. 내년까지도

0: 내년 초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습니다.
1: 그렇죠. 오히려 요즘 뭐 북극 항로를 뚫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무래도 좀 한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민정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2: 이제 서서히 풀려갈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전제 기준으로 정서가 될 때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가피하겠죠. 그 기뢰 제거에만 최소 3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이란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면 인도를 해갖고 천천히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선박이 빠져나오기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60일 이내에 협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많은 선박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빠져나오면서 큰 문제가 없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네. 이렇다면 보험 문제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비춰서 어차피 유가라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네. 2~3개월 앞에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안정화가 될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세계 경제가 생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제 차근차근 정상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60일 정도면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60일 정도면 지금 제가 1960원에 기름 넣고 있는데 한 뭐 1600원대로 좀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2: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겠죠.
1: 점점 내려가겠죠.
2: 그렇죠. 2~3개월 정도라고 친다면 네. 그러면 석유 최고 원유 최고 가격제도 이제 정부가 언제 그거를 푸느냐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1: 내려오겠죠.
2: 그러면 내려와야죠. 네. 많이 힘들잖아요. 1960일 오시면 60원을 굉장히 싸게 드셨는데요.
1: 아 그래요? 한 동네 두 바퀴 돌다가 넣었습니다. 제일 싼 데 찾아가지고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락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 있어서 네. 물가 하락에 영향 주잖아요.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면 금리도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고 금리 인하 여력을 좀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합의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침체 우려를 좀 완화하는 그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까요, 교수님?
2: 그렇죠. 뭐 미국의 상황을 보면 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연준의 그것도 고민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동결을 확인해서 금리를 동결하긴 했습니다만 다음에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견이 하면서 어떤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유가가 거의 그 뭐 경제 상황에 완전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1: 그럼요.
2: 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의 꼭지를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1: 그리고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쵸. 상황이다라고 봐야겠고요.
2: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간다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1: 아, 네네.
2: 특히 그리고 저희가 모두의 봤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이란 전쟁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유가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점점 안정이 되고 석유화학 제품이 수급되는 것이 안정화되면 그렇다면 경제가 점점 안정화되는 모습 보이고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동안 걸리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만 체감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경제 회복과 안정성은 우리가 뭐 하나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 경제 침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긍정적인 여기 있을 거다. 오늘 하루 종일 긍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긍정의 전도 결국 그런 건 아닙니다.
1: 좋은데요. 긍정의 에너지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 코스피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네. 이게 MOU만 맺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유가까지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경제의 영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보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유가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 재정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김덕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이란산 원유의 시장 복귀를 이거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0: 이건 또 혹시나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제값으로 풀린다는 전제하에서 또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네. 양쪽에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비전 2030 해서 뭐 네옴 프로젝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이 어떤 이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85달러에서 90달러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이제 재정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유가가 이란산 공유가

0: 원유가 이제 공급이 돼서 유가 떨어진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1: 부담스럽죠. 예.
0: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고 하는 유협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아라비아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뭐냐면 자신의 어떤 미래 사업을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힌 상태에서 이란이 만약 정유 시도를 받았으면은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는 거였죠.
1: 네.
0: 자신들은 정말 뭐 벤츠 타고 다니지만 자식들은 뭐 낙타 타고 그러네요. 다닐 수도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 탈산업화에서 산업 다각화로 가고 뭐 AI 허브도 꿈꾸고 있고
1: 네.
0: 외국인 투자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뭐 이란이 뭐 예를 들어서 정상 국가 같이 되고 한다면은 뭐 이란산 이란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원유 시장 복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더 저는 잃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 예. 보시는군요.
0: 예.
1: 어떻게 보세요? 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또 우리나라의 경제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느낄 때도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번 일로?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7월에 에너지 위기가 있을 거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1: 네네네.
0: 국제 에너지 기구도 그렇고요. 이때면 비축유 같은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풀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0: 성수기잖아요.
1: 그래서 에어컨을 엄청나게 네. 많이 돌리죠.
0: 미국도 이제 지금 비축유가 뭔가 계속 좀 줄고 있다.
1: 네.
0: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7월, 8월 고비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협상 기간 또 60일이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숨은 돌려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 주가 오르고 유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거 그거 이제 신호가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이제 60일 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낙관과 비관으로 네. 좀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0: 네.
1: 김진희 님께서 네. 위기는 기회다. 네. 보증감내라고 했으니까요. 네.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이지원 님께서 이참에 전기차로 바꿔야 하나 싶습니다라고 네. 약간 좀 비관적인 느낌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토론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중동 위험 변수는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린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2: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1: 네.
2: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된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거의 70%의 원유 에너지가 수입되는 그런 의존도가 큰 국가, 물론 그것이 이제 55% 정도까지 이제 그 전쟁을 겪으면서 다변화에서 박차를 가해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1: 네.
2: 여전히 중동에 대한 원유의 의존도가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이 이란에게 어떤 그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줬다는 평가도 했지만 이게 다른 편으로 본다면 이란이 그 원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옥죄는 또 다른 재앙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세계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가를 이번에 절실히 봤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이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는 전 세계가 이제 그 박차를 가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아니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린 이카나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동의 위험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로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1: 단시간에 바꿀 네. 수 없죠.
2: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긴 합니다만 위험도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1: 네.
2: 이란에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는 거다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김대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에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이란 손에 쥐어진 거잖아요. 그게
0: 예,
1: 바로
0: 그렇죠.
1: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0: 예.
1: 다음번에도 또 안 그러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0: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이란 간의 협정이기도 하지만 이거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 네.
0: 계속해서 이란의 협상 카드다 이런 식으로 좀 전 세계가 좀 이해해 주는 측면이 있었고 이해해 줘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좀 국제사회가 좀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만약에 이제 평화협정 같은 걸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예, 앞으로 해협에 대해서는 네.
1: 선을 그어야죠.
0: 그렇죠. 선을 그어야죠.
1: 그렇죠.
0: 영구적으로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게 된다. 이런 것 확실하게 좀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고요.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기뢰 제거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1: 그러니까 기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소해. 기뢰 제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 MOU에는 뭐 이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안 될 경우에는 프랑스라든가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전에는 그렇죠. 뭐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우리는 참여 못한다 했었는데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1: 제거는 해야죠.
0: 예, 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좀 나눌 필요도 있겠고 이것은 네. 이제 미국이 나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국적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들 때문에 뭐 일본, 한국 이런 뭉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같이 좀 다국적 체제로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이 해협에 대해서 자유통항 원칙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종전이 되고 나면은 그 재건 관련된 이 주식도 코스피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언급한 역내 파트너로서 이런 재건 기금 출자 압박을 박는 동시에 향후 대규모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만든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 예. 우리 정부 기업 뭐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나가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2: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은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재건 사업이 어쨌든 3천억 달러가 되는 거고 이게 민간 투자 형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네. 벌써 우리 기업 중에 참여한 기업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1: 나오고 있죠. 예, 예.
2: 그러면 그 사업 기회가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뭔가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재건에 있어서 노하우가 좋잖아요. 인프라 부분에서.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제 그 다른 국가들 참여하는 국가들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안전이라든지 제도적인 그 조치라든지 그러한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네. 그런 부분이

0: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호르몬제 해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엽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돼요. 종전이 됐고 이제는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국제연합이 만들어져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60일 이후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수출을 걷는다 이런 목리를 못 부리게 이제 이란을 압박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필요한 거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고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번에 좋은 그런 그 열매를 좀 얻어와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흐름은 반도체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 네. 지금 이렇게 재건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면 뭐 항만이라든가 철도 뭐 건설 이런 부분도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2: 확실하게 뭐 어떤 뭐 투자라든가 이런 협정 같은 걸 맺어서 뭐 안전 보장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진출할 분야가 많죠. 그리고 네. 포괄적 합의 있었을 때 잠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진출한 적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도 보고 그 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인프라에만 있지만 이제 백색 가전 같은 분야 있지 않습니까?
1: 아, 네. 네. 그렇죠.
2: 이란 시장에서 우리나라 L사, S사 네. 같은 경우가 이란 시장에서 상당히 뭐 휩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3: TV부터 해서
2: 그렇죠. 또 한국에 있죠. 대한 호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장금을 비롯해서 주몽 네.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1: 주몽이요. 아, 너무 옛날 사람 말씀해서
2: 주몽도 인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1: 들어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예. 허준 뭐 이런 건 드라마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2: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그 또 이게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전 상당히 높다고 볼죠. 네. 인구 9천만의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 기업에게는 정말 네. 노다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1: 좀 웃어서 죄송해요. 캐대연이나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주몽을 얘기하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제가 좀 웃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동결된 이란 작업 문제 등으로 한동안 사실 이란 관계가 좀 많이 불편했어요. 예. 네, 민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종전 합의 양국 관계 이란과의 관계 사실 좀 껄끄러웠는데 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0: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말 열심히 관리해 왔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공갈을 빼지 않은 세계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른 그 학자분들과 이란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우호적인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전달한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밑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그 관리하고 개선하고 싶은 의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란에게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유용한 파트너예요. 뭐 건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전이라든지 네. 또 그리고 이란은 중동에서 몇 안 되는 제조업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젊고 또 교육률도 좋고 어떤 노동력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그 60억 달러의 뭐 원유 자금 이런 부분이 동결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중동 측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면서 동결이 됐을 뿐이지 네. 사실 우리는 이란에게 대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어떤 그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우리에게 결코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이라든지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이란에게 굉장히 신뢰가 있고 유용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1: 같이 협의를 통해 관계가 될 가능성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군사행동 나설 수 있다. 뭐 이렇게 입장도 네. 내비친 것 같아요. 이번 MOU가 장기적인 평화체제로 발전할 가능성과 아 혹시나 또 다시 무너져 내릴 가능성 네. 각각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또 성악설 성선설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일 박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2: 우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군이 지금 배치돼 있는데 그것을 바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최종 합의가 된 후 한 달 이내 철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1: 한 달 이내.
2: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최종 합의가 돼야지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계속 군사적인 압박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합의할 수 있는 협상 기간 늘린다고 하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저는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요. 아, 그리고 양측 간에 저는 정말 선의를 갖고 임했는가 네. 봤을 때는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기분이 있어요.
1: 양측이 예. 휴전이 종전을 위한 선의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서로 시간을 벌자. 예, 예 뭐 이렇게 했다.
2: 제 성향

0: 아시잖아요.
1: 아, 네. 정확하게
0: 그렇게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밀가를 낮춰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호르무즈지만 자신이 개방한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좀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이제 대비해서 큰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아마 7, 8월 이런 MOU를 조금 더 독촉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네. 보채는 입장으로까지 보이기도 했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좀 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걸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입장 차이가 저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MOU는 했지만 최종 타결까지 가는 데는 좀 상당히 좀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1: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최종 타결까지.
0: 아, 최종 타결
1: 가능성.
0: 가능성은 저는 한
1: 반반입니까?
0: 30% 40%.
1: 30% 40%. 예. 의심이 정말 많은 예. 성향이시긴 하네요. 예. 아, 30% 정도밖에 안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종훈 교수님 몇 퍼센트 정도 봐야 됩니까?
2: 김 박사님 저 천진난만하고 밝은 얼굴에서 30% 나온다니까 완전 눈물나는데요.
1: 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30%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2: 저는 90% 이상 보고 예. 있습니다.
1: 90%
2: 예.
1: 이상.
2: 그러니까 네. 이번 진짜로 개인적으로 간절히 그 바랬어요. 그 MOU 체결되고 이제 그 종전 합의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고
1: 네.
2: 뭐 위태위태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돌발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간다라는 큰 흐름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김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 모두 이제 전쟁을 계속할 유인이 없어요.
1: 그렇죠.
2: 이제 출구를 찾아서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모양새 있고 실리를 챙겨가면서 나올 것이냐 이 문제가 남은 거거든요.
1: 명분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2: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싸울 마음이었고 뭔가 얻어서 실리를 얻어서 나와야 된다는 큰 전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60일이 됐던 180일이 됐던 시간이 걸리더라도 깰 이유는 없는 거예요.
1: 네.
2: 그러고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호르몬 제협이 지금 60일 동안 무로 자유항행이 된다고 보잖아요. 물론 그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정도 억류된 선박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이 이란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보다 핵협상에 있어서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2: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갖고 있는 것을 60일로 똑같이 상장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저는 90% 이상 마무리 줄 거라. 그러나 60일에 안에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60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완벽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90% 이상 보신다.
2: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고 어쨌든 두 양측이 합의를 하는 최종
1: 단계.
2: 합의를 하는 가는 것은 네. 90%에서 가능하다.
1: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1472님께서 택시기사입니다. 유리할증후 부담. 택시업계는 상당히 힘듭니다. 얼른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김진희님께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이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종전이라는 말은 반갑지만 평화는 서명보다 이후의 시간이 더 증명을 하잖아요. 총성이 멈췄다고 불안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핵협상, 레바논 전선, 유가와 세계 경제까지 아직 뭐 넘어야 될 고비 많습니다. 이번 합의의 진짜 성적표는 지금부터 쓰이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0-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KT와 3위 삼성이 나란히 4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경쟁이 다시 흥미로워진 가운데 KT의 한 경기 차로 쫓기고 있는 선두 LG가 토러스트 선발로 양현종 선발의 기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6회 말이 진행 중인데요. LG는 여전히 토러스트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 기아는 조상우가 마운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던 경기 김도영의 역전적 시타로 3대2로 기아가 한 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위 KT는 두산과의 주중 3연전 수익과 5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KT 선발 소용준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현재 경기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3회 초 KT가 먼저 선취점을 가져왔고요. 5회 두산이 추격하면서 7회 초 현재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3위 삼성은 안우진 선발의 키움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점을 얻한 키움, 삼성이 곧바로 만회하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의 역전적 시타로 현재 키움이 3대1로 6회 말 현재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하위까지 떨어졌다가 2연승으로 탈골지에는 성공한 롯데, SS전 수입승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홈런으로만 점수가 났습니다. SS제 선취 홈런, 그리고 추격하는 롯데의 역전 홈런, 그리고 다시 한번 에레디아의 동점 홈런이 터지면서 7회 말 현재 2대2 동점입니다. 한화 대 NC의 경기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NC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1회부터 계속 꾸준하게 점수를 얻어내고 있고요. 1회 1점, 2회 2점, 그리고 5회 2점 추가로 득점하면서 7회 초 현재 5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내일 멕시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앞둔 홍명보 감독이 멕시코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지만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내일 있을 멕시코전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아시아쿼터 투수 쿄야마 마사야를 방출하고 일본과 대만에서 실업야구 선수로 활약한 우완 투수 이이무라 쇼타를 새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이이무라와 총액 7만 달러에 계약했는데요. 이이무라는 불펜에서 뛸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애틀랜타전에서 시즌 4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34일 만에 시즌 네 번째 홈런을 터뜨린 이정우는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7대2 승리에 기여했고 타율 3할 3푼 1리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상대팀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9번 타자 유격수로 나섰지만 3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쳤고 시즌 타율은 8푼 5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2026 한일 핸드볼 클럽 슈퍼매치에 출전한 일본 남녀팀이 확정됐습니다. 브레이브 킹스 가리아와 가가와 은행 지라소리 남녀 일본 대표팀으로 출전하게 됐고 우리나라 대표로는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을 잇따라 제패한 남녀통합 우승팀 인천도시공사와 SK 슈가 글라이더즈가 나섭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자, 월드컵이 오늘로 그 조별리그 1차전 일정들을 마무리했습니다. 막상 또 개막하니까요. 그 월드컵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는데 점점점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뭐 개막하자마자 잘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개막 첫 주 첫 경기부터 첫날부터 시작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날 대한민국이 체코를 2대1로 잡아주면서 아, 또 대표팀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좀 마음이 있어도 부정해왔던 분들조차 어쩔 수 없다. 네. 나의 마음은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외치시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 밖의 경기들도 너무 팀이 늘어났다. 뭐 좀 느슨해졌다. 수준 떨어지는 경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뭐 이번에 처음 출전한 나라들이나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한 약소국들이 축구 강국들을 상대로 오히려 경쟁력을 보여준 경기도 있었고 또 약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그런 어떤 가슴 뭉클한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1: 네. 확실히 그 축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1차전을 쭉 보면서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1차전 체코전을 경기력 좋은 모습으로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자, 2차전 개최국 멕시코와의 경기 드디어 내일입니다.
3: 네, 관심을 이어가려면은 이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멕시코가 홈 어드밴티지도 있고 확실히 그리고 이 팀 자체 또 우리나라가 역대 월드컵 중에서 2차전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4무 7패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월드컵 뭐 2002 한일 월드컵도 비겼기 때문에 미국전에서 그러니까 2차전에서 이긴 적이 없는 부분이 또 멕시코가 홈인 점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해볼 만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불안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그 체코전 승리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만 이어간다면은 멕시코를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석에서는 진다고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3: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순위 집계가 승점 다음으로 승자승을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일 경기에서 멕시코까지 잡는다 하면은 거의 조 1위를 확정한다고 봐야겠죠?
2: 네, 뭐 동시에 열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일찍 이른 시간에 열리는 같은 날 이른 시간에 열리는 체코와 남아공의 경기 결과를 보긴 해야 되지만 뭐 그 둘이 뭐 비긴다든지 이런 좀 유리한 결과가 나고 한국이 멕시코를 잡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 두 경기 만에 조 1위를 확정한 채로 세 번째 경기를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만 조 3위도 32강에 갈 수 있는 게 이번 대회의 룰인데 네. 이미 1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앞으로 만약에 좀 잘 안 풀려서 2패를 한다 해도 32강에 갈 확률이 이미 한 7, 80%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유리한 상태고요. 멕시코와 승리하면은 정말 더없이 좋은 것이고 네. 개최국과의 2차전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라 무승부도 좀 쉽진 않은데 무승부만 해도 거의 뭐 조 2위나 혹은 조 3위 중에서 아주 상위권을 해서 30강에 가는 것까지는 확정 단계에 들어간다 보셔도 네.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멕시코전을 앞두고는 드디어 완전체 훈련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3: 네, 배준호와 김태현이 복귀를 하면서 배준호는 돌아와서 이제 이선 자원의 활용폭을 넓혀줄 것 같고 김태현은 이제 좌측 스토퍼 이기혁이 물론 체코전 잘했긴 했지만 이기혁이 못 나올 경우에는 뭐 그 자리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태현이 돌아왔을 때 뭐 선발로 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태현이 돌아와서 수비 옵션이 늘어난 거는 확실히 홍명보 감독이 그 전체적으로 멕시코를 선을 준비할 때 운영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이거 신기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훈련장에 드론이 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2: 네. 말 그대로 이제 염탐용 드론으로 추측할 수 있는 드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촬영 기능이 다 탑재돼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그게 한국 훈련장 상공이라는 게 좀 그렇고 공중에 떠서
1: 네. 네.
2: 있는 걸 발견하고 현지에서 이제 멕시코 군이 경찰 및 군 병력이 와서 이것을 이제 그 음파 무기 같은 걸로 떨어뜨려서 격추했다고 봐야죠.
1: 네네.
2: 네, 그래서 해결을 해줬다는 얘기인데요. 다행히 한국이 어떤 전술 훈련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염탐 행위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염탐에 걸려서 우리가 뭐 유출되거나 그런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 네.
2: 그래서 떨어진 걸 확인한 뒤에 정상적인 훈련을 이어갈 수 있어서 대표팀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뛰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 자리에 잡힌 사람은 없거든요. 드론만 떨어뜨렸지. 하지만 이게 굉장히 관심 많이 갈 만한 일이면 분명하고 비슷한 일이 어느 나라의 어느 훈련장에서든 있을 수 있는 만큼
1: 그렇죠.
2: 피파 차원에서 좀 보안에 신경을 쓸 때 네. 지상뿐이 아니고 공중까지 보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대회 초반에 한 가지 바로미터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자, 어찌됐든 이제 완전체로 이틀 정도 손발을 맞췄다고 하니까 멕시코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멕시코전에서는 김태현 선수가 3백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까요?
3: 김태현이 뭐 지금 돌아오긴 했지만 평가전 두 경기에서도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뛰었고 이제 부상 때문에 좀 못 뛰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현이 나와도 남아공전에 나올 것 같고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3백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이 체코보다 더 멕시코가 더 압박이 세고 더 라우리메네즈나 뭐 키뇨네스나 이런 좋은 선수 많기 때문에 일단 수비 조합을 변화주지 않은 채로 뭐 윙백은 변화줄 수 있겠지만 3백은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어떤 선수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뭐 말씀하셨겠지만 그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이 세 명이 잘해줬잖아요.
2: 네, 뭐 체코와의 경기에 사실 가장 우려가 많은 게 3백이었는데 그 우려를 깨끗하게 날려줬습니다. 이한범 선수는 조금 경기 중에 당황하는 모습이 아시아 예선에서도 있었고 평가전에서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괜찮을까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월드컵 본선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이기혁 선수는 A매치 데뷔전은 예전에 치렀지만 실질적으로 데뷔팀에 자리 잡은 건 이번 월드컵 직전이 처음인데 완전 초보인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그 두 좌우에 있는 수비수들을 따로 불러서 자신을 믿고 뛸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1: 네.
2: 네,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적으로도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은 선수 구성면에서 볼 때 체코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지점 어디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3: 저는 공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최전방이 물론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부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최전방에서 헤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영규를 최전방에 놓고 손흥민 좌 그리고 이강인을 우측에 나와가지고 좀 손흥민, 오영규, 이강인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안 풀릴 경우에는 뭐 조규성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좀 공격진 운영을 아마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확실히 그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왠지 뭔가 칼을 갈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바짝 듭니다.
2: 네. 손흥민 선수가 앞선 체코와의 경기에서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본인이 풀어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공을 잡는 위치가 상대 수비진과 상대 미드필드 라인 사이 여기가 상당히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위치고 여기서 공을 자주 잡고 자주 연계해주는 선수가 전술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 건데 이날 두 팀 통틀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 지점에서 공을 제일 많이 잡은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동료에게 많은 득점 기회가 이어지도록 연계를 해주는 선수였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내가 득점만 하면 스포트라이트도 더 많이 받고 헤드라인도 장식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경기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이제 불식시키지 못한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칼을 갈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1: 네.
2: 또한 이제 오현규, 손흥민, 이강인이 동시에 뛰었을 때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에 멕시코와 평가전을 했었죠. 그때 오현규, 손흥민, 이강인 조합 세 명이 동시에 뛰었을 때 두 골이 났습니다. 네. 그 점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아마 이 세 명을 동시에 기용해서 또 새로운 조합을 맞추는 걸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럼 궁금해지는 거는 두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최상의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3: 저는 뭐 줄곧 말했지만 윙어로 쓰되 뭐 측면에 뛰는 윙어가 아니라 약간 중앙지향적으로 뛰고 그 약간 투톱처럼 오영규가 움직이고 이강인이 우측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약간 포메이션을 보면 3-4-1-2처럼 움직여서 좀 투톱이 분산을 시켜주고 이강인이 좀 자유롭게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제일 저는 맞아 보입니다.
2: 네. 오현규 선수가 추가로 들어왔을 때 오현규, 손흥민, 이강인이 호흡을 맞춘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방금 신동 기자가 얘기해 주신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 네.
2: 그리고 저는 뭐 새로운 조합보다는 체코와의 경기에서 한 대로 그대로 나와도 나쁘진 않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조합이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뭐 굉장히

0: 전술적으로 잘 움직이면서 다른 공격 자원들에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기도 하고요.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 커리어를 통틀어서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합작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반대편 우리의 상대인 멕시코를 살펴보면은 라울 히메네스와의 손흥민 선수의 대결.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2: 네, 히메네스가 지금 멕시코 팀들 중에서 가장 에이스고 또 골도 이번 체코전에 넣으면서 분위기도 올라왔고요. 또 근데 히메네스가 중앙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은 그 왼쪽에 있는 키뇨네스 이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그 알 카디시아에서 33골 넣으면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호날두 제치고 이 선수가 또 체코전에 골 넣었는데 아마 두 선수를 견제하는 게 3백의 가장 큰 임무인 것 같고 지금 현재에서도 손흥민과 히메네스의 좀 에이스 대결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중 누가 터지냐가 아마 결과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 선수 주목했으면 좋겠다 싶은 선수 짧게 한 분씩 그 지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0: 네, 멕시코 매체들도 이강인 선수를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체 체코전 잘했으니까 당연히 그럴만하고요. 또 멕시코와 한국 선수들 뭐 지도자 간에 인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감독, 아기레 감독과 인연이 있죠.
1: 아.
0: 네, 스페인 팀 마요르카에서 뛸 때 사실상 아기레 감독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프로팀에서 아주 주전으로 자리 잡고 기량을 쭉 끌어올릴 수 있게 이끌어준 굉장히 고마운 감독이거든요. 그런 감독과의 이강인 선수와의 맞대결. 선생님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네.
2: 저는 1골 1도움을 했던 황인범 선수가 또 2차전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되게 키 포인트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멕시코전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이 멕시코가 못 나와요.
0: 네. 주전 조합이 세사르 몬테스 선수와 또 이제 바스케스 선수인데 이 콤비 중에서 몬테스가 못 나옵니다. 몬테스 바스케스 조합이 호흡을 오래 맞춰왔어요. 얼마나 오래 맞췄냐면 2021년에 열렸던 그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멕시코가 한국을 꺾은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멕시코에 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올림픽 대표팀 조합도 이 수비 조합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년 대표부터 발을 맞춰온 조합인데 그중에 한 명이 몬테스가 앞선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오게 됐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전력상으로만 보면 큰 공백은 아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는 지난 1차전 때 멕시코 전체 선수단 통틀어서 최고 스타인 에드소 알바레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알바레스 선수가 있는데 알바레스 선수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원이 아니고 센터백으로 나오면 충분히 자리를 메울 수 있긴 해요. 그래서 큰 공백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선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센터백 간의 호흡이 조금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공략해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와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대결 또 이제 이 앞서서 펼치는 체코와 남아공의 대결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3차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공도 역시 그 핵심 미드필더인 템바 즈와네가 체코전은 물론이고 우리 경기까지 못 뛴다고요?
2: 그 뺨을 때려가지고 이게 난폭행위로 인해서 세 경기 결장인데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또 핵심이어서 아마 남아공은 지금 퇴장자 두 명이 되게 그 변수인 것 같고 그래서 체코전에서도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열리는 이 경기도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뭐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앞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언제라도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게 바로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도 잘 봐야 할 텐데요. 특히나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체코와 남아공 모두 두 팀 다 1패씩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벼랑 끝 매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이 굉장히 치열하게 아주 절실하게 맞붙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은 퇴장자가 있는데 뭐 한국전까지 못 뛰는 선수 포함해서 총 두 명이 체코전에 못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 측이 원래도 최악체인데 전력 손실도 있어서 조금 더 불리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승부는 이제 상자를 열어봐야 결과를 그렇죠. 알 수 있는 법이고요. 체코의 코베크 감독이 한국과 멕시코가 이미 A조 1위 후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이 더 인상적이다. 한국이 1위, 멕시코가 2위 약간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 대회는 조 3위까지 30위간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접해 있는 B조의 흐름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인터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조 상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B조의 조별리그 1차전 결과부터 보도록 하죠.
1: 일단 A조, 우리나라가 A조 2위로 오르면은 32강에서 만날 수 있는 게 B조이기 때문에 네. B조가 되게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 스위스가 좀 앞설 거라 봤었는데 카타르와 1대1로 비기면서 또 경기 보면은 자카도 그렇고 엠볼로도 그렇고 스타들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좀 아쉬웠고요. 또 캐나다, 개최국 캐나다가 있는데 보스니아 비겼습니다. 물론 캐나다도 좋은 모습 보이긴 했지만 보스니아의 좀 수비에 많이 고전을 하면서 이 팀이 뭔가 진짜 죽음의 조가 아닐까.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을 치른 후에도 못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기 전에 두 경기가 합니다. 스위스 보스니아, 캐나다 카타르가 하는데 이 두 경기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이제 네 팀이 모두 승점 1점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멕시코전 전에 B조 2차전 두 경기가 열립니다. 스위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맞붙고 캐나다와 카타르가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2: 2조는 진짜 누가 최강이고 누가 약체인지 네. 말하기 힘든 그런 조의 상황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개최국이 포함된 A, B, D조가 절대강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누구든 해볼 만한 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B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개최국이면서도 부진했던 카타르가 이번에도 어차피 조 꼴찌를 맡아놨겠지라는 게 세계적인 시선이었는데 카타르가 뜻밖의 원정 월드컵에서 역사상 첫 월드컵 승점을 따내면서 네. 네, 조를 더욱 돈탁하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진짜 누가 누굴 이기고 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력만 보면 B조에서 제일 앞선 팀은 캐나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고질적인 골 결정력 문제. 결국에는 앞선 경기도 경기는 잘했는데 득점을 못해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한다면 여기는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될 그런 조가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B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 상황들도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A조 1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상대는 C, E, F, H, I조 중에 3위 팀과 대결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한번 다른 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그럼 C조 상황을 보도록 하죠. C조에는 브라질이 있습니다.
1: 네, 브라질이 모로코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뭐 전반 1대1 상황에서 보면은 전반에 완전 모로코한테 밀리면서 브라질이 후반에는 아예 수비로 나왔습니다. 수비적으로 나와서 뭐 거의 수비도 올라가지 않고 공격에서도 비니시우스, 하피냐 둘한테만 좀 의존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여론이 실망감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이 또 네이마르가 어쨌든 조별리그 안에 아예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브라질에 대한 좀 아쉬운 시선이 있어가지고 브라질은 이제 IT와의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스코틀랜드가 이제 IT를 잡고 승리를 하면서 모로코와 대결을 합니다. 모로코랑 스코틀랜드 이 대결이 C조 판도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0: 네. D조는 1, 2, 3이 모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고 D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D조에는 개최국 미국이 있습니다.
2: 네. 개최국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팀은 사실 대회 전까지 좀 불안하다는 시선이 있었던 미국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남미에서 좀 만만찮다고 봤던 파라과이를 4대1로 대파를 했고요. 또한 대회 초반에는 아시아 강세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1조를 했던 팀이 바로 이제 대륙 축구 분류상 아시아로 분류가 되는 호주였습니다. 네. 호주가 튀르키예를 2대0으로 꺾은 것도 좀 이변으로 분류될 만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로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가 엔트리에 총 7명인데 그중에 3명이 난민 출신입니다. 네. 그렇다는 건 뭐 이 호주의 어떤 난민에 대한 포용성 있는 뭐 사회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호주에 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이민자 위주의 팀에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섞이면서 네. 축구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팀의 탄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오히려 난민 수용을 통해서 강해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 쿤다 선수를 비롯해서 아워 마빌 선수라든지 이런 호주의 이민자 선수들 그리고 이제 난민 선수들이 함께 쓰는 그런 어떤 서사 있는 경기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 성적을 놓고 얘기해보면 미국이 아무래도 좀 최강에 가깝기 때문에 네. 조 2, 3, 4위가 누가 될지는 왜냐하면 졌지만 튀르키예가 분명히 저력이 있거든요.
0: 그렇죠.
2: 선수단은 사실 여기서 제일 화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누가 조 2, 3, 4위가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2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조는 독일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큐라소를 7대1로 대파하면서 지난 두 대회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뭔가 씻기 위한 걸로 이제 해소했는데 코트디부아르랑 에콰도르가 워낙 좋은 팀이어가지고 물론 코트디부아르가 이기긴 했지만 에콰도르도 분명 저력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다음 경기 코트디부아르전에서 본격적으로 이 팀이 경기력이 어떤지 선수들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랑 코트디부아르랑 한 이 경기가 이 2조의 판세를 뭔가 이제 알려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리고 F조가 일명 죽음의 조로 불리면서 개막전부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뭐 이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예측됐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2: 네. 네덜란드와 일본이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 네덜란드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일본이 그렇게 무서웠는지 2-1 앞선 상황에서 엄청나게 꼬리를 말고 뭉클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다가 한 골을 따내면서 2-2 무승부가 되는.
0: 네.
2: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유럽팀 상대의 어떤 무패 행진을 9경기째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튀니지를 상대로 5-1 대승을 거뒀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선 과정에서는 거의 뭐 최악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부진했던 이 팀의 슈퍼스타 공격수 이사크 선수와 요크레스 선수가 두 명 모두 극적으로 부활하면서
0: 네.
2: 이 투톱의 위력만 놓고 보면 원래 기대를 충족한다면 월드컵 최강입니다.
0: 오.
2: 리버풀과 아스널의 주전이어야 되는 공격수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웨덴은 이 화력이 다음 경기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네.
2: 이렇게 흘러간다면 32강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G조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여긴 어땠나요?
1: 이란이 1박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와가지고 뉴질랜드 상대로 진짜 도끼 어린 모습으로 뛰었지만 여러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 비겼고 또 벨기에와 이집트가 1-1 비겼는데 벨기에가 과거와 같은 위용이 아니라서 이란이 아무리 그 미국 비자 이런 문제 때문에 변수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벨기에 이란 등에 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도 사실 아까 말한 B조와 마찬가지로 좀 판세를 알 수 없는 누가 강자고 누가 이제 올라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출전팀이 많긴 많네요.
2: 네.
0: 자, 다른 조들은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조와 I조입니다.
2: 네, H조와 I조에서는 가장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조. 사실 태든 팀 카보베르데가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카보베르데가 뭐 아까 말한 퀴라소처럼 강팀 만나면 막 10골씩 실점할 줄 알았는데 스페인과 0-0 무승부를 거뒀어요.
0: 무승부잖아요.
2: 네. 스페인의 모든 슛을 막아낸 이 팀의 골키퍼 보지냐 선수는 대회 전에 소셜 미디어 그 인별그램 팔로워가 몇만 명대였거든요. 지금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0: 천만 명.
2: 이번 대회 최고 스타예요.
0: 네.
2: 네. 뭐 나머지는 네. 뭐 이 골키퍼 얘기를 하면서 네. 적당히 넘어가도 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왜냐면 인간 승리 드라마가 너무 짜네요.
0: 그렇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I조에서는 승리를 거뒀고요. 나머지 세 조 JKL조 상황을 보도록 하죠.
1: J조는 뭐 메시 해트트릭 다름할 필요 없습니다. 신입니다. 정말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가 마흔을 앞두고 선수인지 여섯 번째 월드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잘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K조의 호날두는 무득점을 하면서 메시와 비교가 됐죠. 그래서 호날두는 좀 많이 과욕을 부리면서 좀 슈팅을 하면서 골도 못 넣고 또 팀은 콩고민주공화국과 1-1 비기면서 포르투갈은 좀 구려를 맛봤습니다. 또 이제 네. L조에서는 잉글랜드가 케인의 멀티골로 크로아티아를 4-1 이기면서 이제 우승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가나가 파나마를 1-0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골로 가나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L조는 잉글랜드 가나가 좀 앞서가는 분위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다른 조 상황까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내일 10시입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2차전 경기 KBS와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내일도 저녁 8시 반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단오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더위에 기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경상도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경우 올해 첫 폭염특보고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빠릅니다. 내일 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 32도, 대구 31도, 광주 30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이어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23도, 전주 21도, 강릉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라도,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코스피가 또 새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사상 처음 9천선을 돌파했습니다.
1: 올해 4천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에 힘입어 반년 만에 2배 수준이 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코스피 9천을
3: 9,063.84, 하루 새 200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르며 코스피는 처음으로 9,000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에도 우리 증시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중동 종전 소식으로 인한 유가 하락, AI 투자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팀쿡 CEO가 반도체 부족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됐고
3: 올 초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중동 사태 여파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시가총액은 3,500조 원에서 7,4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각각 170%, 270%가 넘습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만 포인트 전망도 잇따릅니다.
5: 실적 전망이 얼마나 더 올라가 주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요.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뭐 만 포인트 볼 수 있지 않을까.
3: 다만 반도체 관련주만 잘 나가고 있는 점은 증시 기초 체력엔 불안 요소입니다. 9,000피 투포를 쏜 오늘도 코스피 전체 900여 개 종목 중 상승 마감한 종목은 103개에 불과했습니다.

0: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증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2008년 한 달여 사이 1500포인트 선에서 9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 서서히 반등했던 코스피. 최근엔 밀렸다 가파르게 치솟는 V자 곡선이 반복됩니다. 지수는 7000에서 9000을 오갑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같은 1% 등락에도 오르내림폭은 10배가량 커졌습니다.
1: 자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사실은 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여지는 사실 크다라고.
0: 반도체주 쏠림에다 전쟁 등 나라 밖 바람도 거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서만 26차례 발동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치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2: 변동성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보면 이미 임계치는 넘은 상황이고 몰빵 투자나 이런 뭐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하면.
0: 이번 주 들어 상승세가 꺾이던 한국형 공포지수는 4거래일 만인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3: 넉 달 가까이 지속된 미국과 이란 전쟁이 마침내 사실상 끝났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14개 항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만찬 자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란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친필 서명하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양국의 종전협상 단장이 전자 서명한 데 이어 대통령들까지 원격으로 서명을 마치며 합의는 즉시 발효됐습니다. 미 당국자는 14개 항 합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관련 미국은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은 30일 안에 전쟁 전 수준으로 통항을 복원합니다. 다만 무료 개방은 60일까지, 그 이후엔 오만 포함 연안국 등과 논의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 약속도 담겼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5: 현재 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레바논 포함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이 종료되고 이란 동결자금 해제 역시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마당에도 이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6: If they don't honor that, we'll probably go back.
5: 만약 그들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할 것입니다. 폭탄의 위력은 대단한데요.
7: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 중에 종전 양해각서에 공개 서명한 것은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은 이제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진행합니다. 내일 스위스에서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영석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협상장 근처죠? 서명식은 안 한다고요?
8: 네, 제 뒤로 보이는 뷰리겐슈토크 리조트에선 내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원격으로 친필 서명을 마치면서 서명식을 건너뛰고 곧바로 후속 협상이 열립니다. 스위스 외무부도 내일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 파키스탄과 카타르 대표단이 이곳에서 만나서 협상을 진행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리조트 곳곳에선 협상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보안이 강화되면서 허가된 기자들 외에는 취재진 진입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격상하면서 이곳 리조트로 통하는 진입로 일대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인근 관광도시를 잇는 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5: 여객선은 오늘 운행되지 않습니다. 중단됐어요. 특별한 회담이 그곳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열차도 운행되지 않습니다. 터미널 관계자입니다.
3: 네, 앞으로의 협상이 진짜 난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측 대표는 누굽니까?
8: 네, 공식 서명식이 생략된 만큼 후속 협상엔 양측 협상단을 이끄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참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각국 대표단이 이곳을 향해 이동 중이라는 스위스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종 타결된 양해각서 문구를 놓고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상황인데요. 60일 동안 진행될 후속 협상의 첫 만남부터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0: 싸움이 벌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리겐 슈토크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네,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앞서 보셨지만 서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이게 맞나 싶은 논란과 비판이 있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60일간 협상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2: 가장 큰 뇌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명시한 5조 조항입니다. 60일 동안 비용 없이 통항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미 통행료 징수를 위해 법제화까지 마친 이란은 60일 뒤엔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선박 한 척당 우리 돈 최대 27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별 손해를 보지 않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의 80%를 수입하는 한국 등 아시아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 정유업계 역시 호르무즈 통행료가 유가에 반영돼 결국 국내 기름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동결자산 해제 관련 조항도 향후 협상에서 해제 관련 절차에 상호 합의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를 미룬 건데요. 다소 애매하게 합의 문구가 작성되면서 협상 과정의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미국은 이 돈을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용도로만 제한하려 해 이란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레바논 불씨도 여전합니다. 1조 조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 즉각적 종전을 명시했지만 이스라엘군의 철군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철군을 거부하는 빌미가 된 겁니다. 여기에 이란산 석유 수출을 즉시 허용하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해 주기로 한 대목은 미국 내부에서조차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만 놓고 보면 이란이 유리하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60일 후속 협상은 미국과 이란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3: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짝꿍이었던 해리 케인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며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8시즌 동안 손흥민과 함께 무려 47골이나 합작해낸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 월드컵 첫 경기 전반 8분 케인의 페널티킥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골키퍼가 먼저 움직인 게 확인됐습니다.
5: 브로코비치가 선을 키커가 차기 전에 양발이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 다시 기회를 잡은 케인, 두 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크로아티아의 거센 반격으로 동점이 된 것도 잠시 케인이 또다시 나섰습니다. 전반 41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해결하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크로아티아에 또다시 동점을 허용했지만 후반 2분 잉글랜드의 벨링엄이 우측을 돌파해 결승골을 터뜨렸고 후반 40분 래시퍼드의 추가골로 쐐기를 막았습니다.
6: You know, that's what the World Cup's for the best players to perform.
7: 월드컵은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골을 넣은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입니다.
4: 40살 모드리치는 세월의 무게 속 이렇다 할 화력 없이 후반 13분 교체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3: 어제 건재함을 과시한 메시와 달리 오늘 첫 경기를 치른 호날두는 체면을 크게 구겼습니다. 부진한 경기력에 욕심까지 부렸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욱천 기자입니다.
8: 페널티킥을 시작으로 엄청난 골세례. 러시아 월드컵에서 호날두는 무적함대 스페인을 상대로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썼지만 기록의 주인공이 호날두에서 39 메시로 바뀐 다음 날 체면을 구긴 하루가 됐습니다. 특유의 드리블로 수비진을 흔들어보지만 소득 없이 공을 뒤로 돌립니다. 포르투갈의 첫 득점은 호날두보다 19살 어린 주앙 네베스의 머리에서 나왔고
9: 4년 전에 17살이었던 소년이 이제는 포르투갈의 선취골 주인공이 됩니다.
8: 호날두는 무기력한 슈팅을 반복했습니다.
9: 호날두에게 컵백이 지금 두 차례 정도 왔는데
8: 포르투갈은 전반 종료 전 나온 콩고의 동점골 이후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해 충격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후반 22분 장면은 탐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비를 끌어주며 골문으로 향하던 호날두가 공을 받으려 급히 방향을 틀었고 좋지 않은 자세에서 슈팅에 기회를 날렸다는 겁니다.
7: 두 선수가 겹치는 게 보이시죠? 수비 쪽에서는 수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팀의 득점이 필요한 거지 호날두의 득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스포츠 해설이요.
8: 골을 넣는 사이 호날두는 첫 경기 약체를 상대로 무득점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3: 과거 한국 대표팀을 도발하는 행동으로 국내에선 악명이 높은 감독이죠. 케이로스 전 이란 감독이 이번엔 가나를 이끌고 첫 승을 따내며 역대 월드컵 최고령 승리 감독이 됐습니다. 이화연 기자입니다.
4: 2013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나온 이른바 주먹감자 세리머니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 대표팀 벤치를 도발하며 국내 축구 팬들의 악명이 높은 인물 전 이란 사령탑 케이로스 감독이 73살의 나이로 가나를 이끌고 첫 경기부터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볼 점유율에서부터 경기 내내 파나마에 밀린 가나.
10: 그렇죠. 클리크로스 슛! 나갔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멋진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파나마.
4: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아산테의 발끝에서 시작한 볼이 이렌케의 극장골로 연결됩니다. 중계진이 선수 대신 외친 이름.
10: 이 결과로 끝나잖아요. 정말 케이로스 감독은 명장입니다.
4: 파나마의 골망이 출렁인 순간 백전노장은 아이처럼 포효했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로 1953년생인 케이로스 감독은

0: 기록을 무려 1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 When they battle, we defend. We fight.
2: 상대가 던 자라트는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목숨 걸고 투지를 불태우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케이로스 가나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0: 또 한편에선 노장은 죽지 않는다를 몸소 증명했단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3: 드디어 내일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이 치러집니다. 홍명보 감독은 2002년 4강 신화를 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1차전 영웅 황인범의 각오도 대단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체코전 짜릿한 역전승으로 힘차게 출발한 축구대표팀이 이제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돌풍을 이어갑니다.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을 앞뒀지만 선수들은 긴장감을 풀고 밝은 표정으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로 훈련장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베스트 11 구상을 모두 마친 홍명보 감독은 선수 시절에 자신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으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5: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들었었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 기록을 넘어섰으면은 좋겠습니다.
4: 1차전의 영웅 황인범 역시 후회 없는 승부를 약속했습니다.
6: 서로가 좀 더 도와주면서 팀적으로 압박을 벗겨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들을 잘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4: 대표팀은 사상 최초의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과 역대 성적 3번 실패에 그쳤던 2차전 첫 승에 도전합니다.
7: 한국 축구의 새로운 기록 달성과 징크스 해소까지 대표팀을 향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3: 멕시코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자신의 옛제자 이강인을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꼽으면서도 막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8: 남아공전 직후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에 고심했던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 한국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선 농담까지 던지며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9: ¿Cómo se dice en coreano? Gracias. 감사합니다.
8: 경기 대상 1호는 마요르카 시절의 제자 이강인. 하지만 이미 공략법도 선수들과 공유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2: 이강인은 중원에서부터 전반까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를 비당 이강인뿐만 아니라 한국팀 전체의 공을 뺏어올 것이며 만약 한국이 공을 소유하기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레 멕시코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8: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이 승부처로 꼽히는 가운데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처럼 될성부른 떡잎에 17살 신성 모라를 내세워 맞불을 놓을 전망입니다.
2: 이강인과 맞게 된다면 그 순간을 즐길 것입니다. 이강인은 대단한 선수고 저도 대단한 선수들과 맞붙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모라 축구대표팀이
8: 멕시코로선 부담감도 공존하는 상황.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란 분위기입니다.
2: 우리가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느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씩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랑엘 축구대표팀 선수입니다.
8: 앞판에서의 자존심은 꺾이지 않겠다는 멕시코.
10: 서로를 정조준 한 두 팀의 진검 승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3: 멕시코는 거센 압박과 속도가 강점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인데 그 답은 협력 수비라고 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1: 체코와의 1차전. 기습적인 롱스루인 상황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했지만 그래도 2대1 승리 밑거름은 수비였습니다. 이한범이 공중볼 경합 7번 중 5번을 따내고 위험지역에서 8번의 걷어내기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는 양팀 최다인 11차례의 걷어내기로 수비 중심을 잡았고 장신 공격수 시크를 고립시키며 슈팅 0개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기영 역시 왼쪽 측면에서 11차례의 결정적인 수비에 성공하며 수비 조직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2차전 상대 멕시코는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닌 팀입니다. 앞선 남아공전에서 멕시코가 터뜨린 두 골은 90%에 달하는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모두 빠른 양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K

0: 키뇨네스의 돌파와 오른쪽 알바라도의 크로스가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예리한 창끝을 꺾기 위한 해법, 바로 협력 수비입니다. 우리 좌우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진이 유기적으로 에워싸 이 공이 골대 앞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 측면 봉쇄가 성공해야만 이 중앙의 김민재가 넓은 공간을 떠안지 않고 상대팀 주 득점원인 히메네스를 묶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1: 스피드, 마무리, 득점력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울 히메네즈의 배후 침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무승부만 기록해도 만족할 수 있는 승부. 심리적인 부담도 1차전보다 적습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 수비가 가능하다면 이변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축구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에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내일이 새 역사를 쓸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3: 1986년 멕시코 때부터 11회 연속으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선 단 한 번도 웃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은 4무 7패. 1차전과 3차전에선 각각 3승씩을 거뒀지만 2차전에선 단 1승도 없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황선홍과 유상철을 앞세워 폴란드의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미국과의 2차전에선 아쉽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2006년 독일에서도 프랑스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2022년 역시 가나에 2-3으로 패하며 지독한 징크스에 울었습니다. 또 다른 징크스는 9차례 맞붙은 중남미 국가와의 기록. 2무 7패로 유독 약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는 1998년 퇴장 악재 속에 1-3으로 역전패했고 2018년 1-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각오가 대단합니다.
4: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들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워낙 멕시코라는 팀은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3: 월드컵 때마다 우리나라를 옥죄어온 2차전과 중남미 징크스 사슬을 끊어내는 일. 40년 묵은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홍명보호가 풀어내야 할 한국 축구의 숙제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오늘은 축구 별들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만나보시죠.
5: 팔을 들고 감아줍니다. 헤더! 다시 앞서갑니다. 역시 해리케인. 막상에서의 해리케인은 밖에서나 마찬가지로 정말 무섭습니다.
6: 월드컵 10번째 골을 기록하는 해리케인입니다.
5: 네. 야, 이렇게 두 골을 모두 책임지네요. 전반에만. 케인 쪽, 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왼발 막혔습니다.
6: 다시
5: 한번 슈팅, 터치!
6: 또 쳐냈어요.
5: 자 유효 슈팅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잉글랜드. 지금 크로아티아의 골문 앞에서 정말 폭풍이 몰아쳤는데요. 우리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던.
7: 아 가나 지금 살았어요.
6: 들고 옵니다. 세메뇨 왼쪽
7: 공간. 아사티가
6: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아사티가

0: 이상의 기회가 왔는데.
1: 예, 후비드 퍼펙트. 네, 이펙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 공원 집회가 벌써 두 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등 혼란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남성. 몸을 비틀거리며 태극기를 휘두릅니다. 다른 한 손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다가가 남성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아 제압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젯밤 10시 반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

0: 를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올림픽 공원 집회는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을 쓰거나 그늘막 아래서 더위를 피하는 참가자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도 제각각입니다. 그제 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여성 참가자 한 명의 체육단체 진입이 최종 불발된 이후 추가 진입 시도는 이틀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육단체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1: 펜싱뿐만이 아니고 핸드볼이라든지 또 수중핀수영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 국제대회를 인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0: 인터넷에는 올림픽 공원 집회 관할 경찰서를 겨냥한 협박성 댓글이 발견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허리를 90도로 숙여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당권을 둘러싼 당청 갈등설을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에선 오늘도 정 대표를 향한 압박과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3: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서서 기다립니다. 악수하며 지나가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는 90도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짧은 말만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때 김 총리만 불렀다 차기 당권에 대한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것 아니냐 뒷말이 나오자 이번엔 모두 부른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지만 선거 결과 책임져라 연임 도전하지 말라는 정 대표를 향한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4: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정청래 대표가 미래가 있다. 의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청래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아요.
5: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딸려있다
6: 더불어민주당
5: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3: 한 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의 90도 인사를 두고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의전이다 알면서 의도를 담아 정치 기술을 선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귀국 행사 뒤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 대표는 복잡한 심경을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7: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3: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정 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위가 구성되는 다음 주 연임 도전 여부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8: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하에 개최한 첫 금리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당분간 연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행 6차 최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호르무스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상황을 지켜본 뒤 7차 최고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유가 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2.22% 올라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로 전주와 같았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의 피해자 규모가 1,9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티빙의 유료 회원 500만 명의 4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입점업체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최근 위법 여부를 가리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이름이 대중에 공개되고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가 이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등에 대한 바가지 요금과 함께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합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 수가 615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국가대이사처가 발표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 6월 18일은 자폐인 긍지의 날입니다. 자폐,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은 신경발달 장애에 속하는데요. 이런 장애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다양성의 일부로 보고 이들을 신경다양인으로 부르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림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고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여서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애인 등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조미정 대표는 신경다양인에 대한 편견과 맞서고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국내 처음으로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인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세바다를 만들었는데요. 사회적 약자인 신경다양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신경다양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며 우리 사회의 벽을 깨고 있는 조미정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미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세바다라는 모임의 대표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국내 최초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 네. 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신경다양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요. 네. 예, 좀 풀어주신다면요.
1: 신경다양성이라고 하면 자폐, ADHD, 읽기장애, 뭐 쓰기장애와 같은 학습장애라든지 네. 혹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같은 더 넓은 장애까지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발달의 차이들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중해야 될 다양성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그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 것들을 다양성으로 인정한다. 네. 자폐라든가 뭐 읽기 장애로 어려움도 있으시고 네. 또 학습이 잘 안 되는 분도 네. 있고 그렇군요. 사실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우리 조미정 대표님이 이 신경 다양성 지지 모임이라는 세바다의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네. 이 모임을 왜 만들게 되셨는지요?
1: 사실은 세바다를 처음 할 때만 당시만 해도 저는 사실 신경다양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네.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뭐 신경다양인, 신경다양성 뭐 이런 몇 가지 개념들만 보고 나서 글을 좀 썼어요. SNS에.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DM으로 저에게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에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0: 아.
1: 네가 쓴 글을 잘 봤다. 너의 글을 포기하고 싶고 너를 신경다양성 지지 모임으로 모시고 싶다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게 세바다였는데 원래는 세바다가 아니었어요. 예. 그냥 신경다양성 톡방이라고 아. 널리 칭하는 그냥 오픈 채팅방이었고요.
0: 네네.
1: 단체로 바꾸어서 제가 다시 초대 대표를 맡은 상황이고요.
0: 네네.
1: 그렇게 해서 연임까지 하게 됐습니다.
0: 이 신경다양성 모임에는 어떤 분들이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1: 아, 저와 같이 뭐 자폐나 혹은 뭐 성격장애 혹은 뭐 정신장애를 함께 갖고 계신 뭐 중복장애인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요. 사실 중복장애인 분들이 세바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잖아요.
0: 사회에서 적응이 좀 쉽지 않죠.
1: 사회에서도 쉽지가 않고 서로 어울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0: 본인들도. 네. 예, 그렇네요.
1: 그래서 세바다가 이런 분들을 그 묶어줄 수 있는 그런

0: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1: 네. 지금 조미정 대표님이 이제 본인이 자폐라는 얘기를 하셔서 네. 사실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아. 근데 말씀하시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자폐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우리 조미정 대표도 신경다양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0: 사실 자폐진단은 세바다를 시작하고 난 몇 년 뒤에 뒤늦게 받은 거고요.
1: 네.
0: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조현영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0: 조현영 성격장애가 정신장애에도 자폐에도 그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특성이다. 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1: 네.
0: 그래서 신경다양성하고 자폐를 둘로 나누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세바다 대표가 돼서 칼럼에서도 단체 칼럼에서도 정신질환을 신경다양성에서 배제하라는 이유라는 도발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신장애와 신경다양성은 나눠질 수도 없고 나눠서도 안 되고 신경다양성은 정신장애인의 마지막 보루니까 독점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딱 칼로 무자르듯이 자르기에 얘는 서로 막 중첩되고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0: 네.
1: 조현영 성격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그럼 실생활에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0: 지금은 그 진단명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1: 네.
0: 당시에는 제가 좀 피해의식이 심했어요. 16살 때도 학교에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날 짜고 괴롭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사실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1: 네.
0: 그런 거 외에도 대학교 동아리 에서도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저보고 뭐 너는 좀 내향적이라서 집행부를 나가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1: 네.
0: 아 동아리 사람들이 날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동아리가 점점 뭐 가족들이 내 옷을 버리고 내 물건을 버리고 뭐 도둑질 한다고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게 또 국정원이 드론을 보내서 나를 감시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훔쳐온다라는 생각이라든지 좀 그런 망상 쪽으로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0: 네.
1: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예, 좀 실제로 있지 않은 것까지 피해의식을 느끼는
0: 네.
1: 사는데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0: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살만한 것 같아요.
1: 예, 세바다 활동을 하면서 좀 좋아진 부분이 있나요?
0: 좋아진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더 악화가 된 면도 있고 좋아진 면이라고 하면은 저에게 딱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서
1: 예.
0: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뭐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는 저에게 좋은 일이고요.
1: 네.
0: 또 그게 세바다 일이 좀 희생을 대표에게 강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좀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1: 네.
0: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어쩔 때는 활동가들이 못 하실 때는 제가 그 일을 다 떠맡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1: 네.
0: 그런 견무 때문에 제 입원을 4번 정도 했어요.
1: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동력을 찾기도 했지만 좀 일이 힘든 것은 사실이군요.
0: 네, 사실이죠.
1: 네. 세바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0: 그 세바다는 일단은 가장 최근 사업으로는 쉼터 사업이라고 해서 신경다양인을 위한 쉼터, 그러니까 주간 쉼터라고 해서 낮 동안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요리할 수 있고
1: 네.
0: 뭐 그런 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경다양성 행사라고 해서 뭐 카페인 금지 날이라든지 혹은 신경 낭송 기회 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고 또 있고.

0: 네.
1: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신경단성 전파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0: 알리느라고.
1: 또 신경단성 콘텐츠를 예전에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 칼럼을 쓴다든가, 카드뉴스를 쓴다든가,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그게 좀 계기가 되어서, 뭐, 에이블뉴스에도 칼럼을 썼었고, 네. 더 인디고에서도 칼럼을 썼었고, 신경단성이라는 정신이 좀 다른 그 장애인 전문 언론으로 퍼져나가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0: 네네.
1: 또 신경단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자문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네. 이 개념이 지금 생소해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사회에 좀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적응을 한다거나 같이 어울려가는데 힘든 많은 어떤 유형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많은 부분이 이 신경 다양성 과 조금 관계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세바다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이 모임에서 주간 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 주간 쉼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쉼터니까 와서 그냥 휴게도 하고 활동 같은 것들을 좀 합니까?
1: 아, 뭐 보통 오시면은 저랑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0: 네.
1: 그 중에서는 뭐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아주 간단하게 동료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놀러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같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0: 아.
1: 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혹은 그 저희 쉼터에 오시는 그 당사자이신 그 자원봉사자가 한 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혹은 그분께 우리가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0: 예.
1: 그리고 또 뭐 해가 지나면은 카운트다운 파티 같은 것도
0: 파티도 하고
1: 거기서 했고
0: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군요.
1: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저희 쉼터는 프로그램보다는 쉼을 먼저 우선시를 하고 있어요.
0: 그 공간에 오면 어떻게 조금 처지가 비슷하다 그러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1: 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 손쉼터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묵묵히 들어드리는 게 제 일인 것 같고 사실 뭐 동료 지원이라는 게 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뭐 100시간짜리 교육을 수강해서 이수를 하고 실습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출장을 가고 뭐 어디를 하고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동료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귀담아 듣는 것이 동료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동료 지원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0: 네.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보다 이 쉼터에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어려움을 쉽게 밖에 나가서 털어놓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건데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밖에 사회에서는 그걸 숨기고 살아야 한다. 이제 그걸 마스킹이라고 하던데,
1: 네.
0: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1: 네, 그런 게 힘들죠. 왜냐면은 사실은 마스킹을 한다는 게 비장애인 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사실 우리가 장애가 갖고 있는 걸 없애거나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지체장애인 분들만 하더라도 장애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정신적 장애인들은 그게 눈에

0: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장애를 숨기라고 그 세상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특히 여성 당사자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안 가면 회사에서 잘리고 뭐 친구도 잃고 뭐 그렇게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1: 네. 마스킹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미정 대표님도 그렇고 이 신경 다양성의 범주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살아가는데 힘든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요.
0: 그렇죠.
1: 예.
0: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장애 등록 기준이
1: 네.
0: 좀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S-ray 상에서 혹은 뭐 CT, MRI, CD 같은 거 판독을 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쉽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장애를 받기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 검사를 한 몇십만 원 심리 검사 돈을 주고 하더라도 뭐 그 장애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 검사에서 뭐 2, 3점이라도 높게 나왔다든지 혹은 뭐 재판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장애 아닌 것 같다고 떨어뜨리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은 저도 굉장히 힘들게 장애 등록을 했었고 지금이 네. 재판정 중인데 근데 이거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신체장애인 분들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장애 등록했을 때도 써주시는 의사쌤이 진단서를 써주시면서 떨어져도 힘들어 하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로 사실은 그 정도로 어려워요.
1: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나 수강할 만한 어떤 기준 같은 게 아직 좀 마련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미비된 게 있지 않나.
0: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기존이 좀 사회적 모델, 장애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뭔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혹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의학적인 모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의 약을 먹고 있는가, 몇 번에 재입원했는가,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고 있는가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하니까 사실은 아무리 일상에서 힘드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이 병원에서 말을 해서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연금공단에서는 판정을 안 해줘요.
1: 네네. 근데 그쪽에서도 아마 뭐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예.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런 공감대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경 다양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신경 다양인들의 특징에서 비롯된 강점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이걸 잘 찾아내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0: 뭐 신경 다양인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이 많지만 사실은 신경 다양인의 단점을 뒤집어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제한된 관심사라고 그 특정한 관심사에 집착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1: 예.
0: 그런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 진짜로 관심을 두고 싶은 주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몰입을 잘한다.
1: 네.
0: 그런 면에서 집중력이 뛰어나다라고 뒤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신경다인이 눈 맞춤을 못한다 네. 하는 거는 사실은 자신을 잘 숨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킹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0: 뭐 그런 거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신경타인이 좀 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이 그 감각 예민하면은 좀 그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감각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그 잡힌 예술가분들만 채용해서 그 디자인 물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잡힌이나 뭐 신경타인은 좀 세세한 거에 숲보다 나무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글을 쓰거나 혹은 교정을 하거나 혹은 그 감수를 하는데 좀 재능이 있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분들을 모아서 또 쉬운 정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다 감수를 하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범주가 있고, 또 조 대표님이 얘기하는 신경 다양성이라는 범주에도 자폐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도 다양하고 자폐 안에도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게 존재하기 때문에 뭐든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0: 네,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있는 게 이중 공간 문제라고 해서
1: 네.
0: 사실은 자폐인과 비자폐인이 소통하면은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잘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폐인끼리 의사소통한다 혹은 신경타인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더 잘 된다. 결국에는 그 이런 비유를 들면은 어떨까 싶은데, 그 한국인들끼리는 한국어를 쓰면 소통이 잘 되잖아요.
1: 네네.
0: 근데 한국에 처음 외국인이 그 한국어를 쓰라고 하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은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모국어를 사용해서 소통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면은 좀 이중 공간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자폐인들끼리 두면 소통이 네. 서로 잘 됩니까? 실제로? 자폐의 특성이 어떤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자폐인들끼리 있다면 서로한테 관심을 두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0: 근데 사실은 뭐 그거는 사실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자폐인 분들 중에 미등록이지만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1: 네.
0: 그리고 또 넷플릭스의 러브 온 더 스펙트럼을 보면은 자폐인도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1: 네.
0: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자폐인들끼리 서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도 서로의 담론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1: 서로의 어디에 관심이?
0: 담론.
1: 그러니까 서로의 담론?
0: 이야기.
1: 서로의 얘기에 관심이 많다.
0: 그래서 토론을 자주 해요.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참 뭐 물론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자폐인 커플이 자주 만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일반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네요. 자폐인은 이렇다라고 얘기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할 것도 같고.
0: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 당사자 내부에서는 자폐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1: 네.
0: 그게 공론화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폐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 자폐 이름을 바꾼다면은 자폐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될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1: 네.
0: 근데 어느 것도 자폐인을 딱 그렇다고 묶어주는 게 없어요.
1: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붙은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렇게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그래도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신경 다양인들도 있잖아요. 네. 증세가 좀 심하면 좀 어렵겠지만 네.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경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요.
0: 네. 뭐 어려움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뒤늦게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은 신경 다양인 분들 중에서 좀 그 저처럼 회사에서 잘린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자기가 못하겠다고 먼저 말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공장 같은 데라도 가면은 너무 시끄럽고 눈이 부시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네.
0: 뭐 그 유명한 물류센터 알바
1: 예.
0: 쿠땡 알바 저도 뛰어봤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예. 진짜 너무 저에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또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그러니까 그냥 흔하디 흔한 물류센터 알바가 그러니까 신경다양인들에게는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 신경다양성에는 아무래도 좀 자폐가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폐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4월 2일이 자폐인의 날, 네. 6월 18일이 자폐인 긍지의 날이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좀 인정받고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살길 원한다라는 그게 지금 이 그 날의 재정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이 자폐인의 날, 자폐인 근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사자 단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정신장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 부고를 접할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을 자주 느끼죠. 책임감도 느끼고 그냥 신경다양인들이 세바다를 통해서 뭔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네. 걸 느꼈으면 좋겠고
1: 네네.
0: 권익이 좀 더 증진되길 바라는 네. 마음도 있죠.
1: 예. 아 진짜 혼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은데 누군가 나랑 같이 생각하고 같이 손잡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경다양인들을 위한 지지 모임인 세상을 바꾸는 다양성 세바다의 조미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상권은 5에 30mm가 되겠으니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늦은 오후부터 전라권, 밤부터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와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2도, 현재 습도는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국적 해운회사 바흐리가 운영하는 초대형 유조선 세척이 각각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현재 시각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은 이 가운데 한 척의 목적지를 한국의 울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란이 60일간의 무료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다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앞으로 45일 동안 투표용지 사태 원인과 당일 선관위의 대응 등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도 밝힐 예정입니다. 특위는 오늘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복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잠실 2동과 반포 4동, 노량진 1동 등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 등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오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를 재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 등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정청이 뭉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중동전쟁 존중과 더불어 대통령의 외교적인 노력이 더해지며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대통령 순방 성과를 지켜세웠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내일 오후 벨기에 공식 방문과 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그리고 G7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

0: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내일 경기장에 잘 나타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또 지난 2002년 대회에서의 4강 기록을 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적용을 연말까지로 또 연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지방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현행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기간 등을 연장하는 행정지도를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 지방주택담보대출에는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했다가 다시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권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남부지방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2도, 습도 62%입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 주간 오늘 밤 일라디오 진행을 맡은 KBS 이정민 기자입니다. 100일 넘게 세계 경제를 흔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오늘 사실상 종전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종전 합의에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국내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 9천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1만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거쳐가는 불확실성, 오늘이 잠시 숨을 고른 시간이었을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6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했죠. 네.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이 벨기에 방문이랑 또 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G7 정상회의까지 아주 바쁜 일정이었는데요.
0: 그러네요.
1: 8박 10일간의 일정을 총정리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관심사는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가 이러는데요.
0: 짧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한 9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후 직접 한반도 평화랑 미국 한미 관계를 놓고 좀 심도 깊은 대화를 했고 진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만찬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우리 부부 동반 골프 한번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펜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0: 친분 관계를 굉장히 과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네. 내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요 순방 초기에 순방 네. 내용보다 더 이목을 끌었던 건 좀 다른 얘기였잖아요.
1: 그렇죠. 그
0: 이 대통령 출국 환송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배제돼서 이제 당청 갈등설이 증폭이 됐는데
1: 네.
0: 오늘 귀국 행사에는 정 대표가 참석을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겉으로만 보면요. 갈등설을 좀 진화하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서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0: 네.
1: 두 사람 악수를 나누고 짧게 인사 주고받았는데요. 특히 정 대표가 허리를 좀 깊게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 폴더 인사라고 하죠.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장면을 두고도요. 친명계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 어떤 목소리가 나와요?
1: 어떤 얘기냐면 이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이죠. 이건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정 대표의 90도 인사요. 이걸 두고

0: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행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이 의원은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의전 원하지 않아 한다. 아니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이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도 알 건데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이러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또 말로만 하는 친명 정말 듣기 싫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일부러 보여주기식의 어떤 뭐 그런 태도다. 네. 이렇게 비판한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완전히 당청 갈등이 좀 꺼졌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네요.
0: 네. 네.
1: 이게 저희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통상 대통령 순방길 출국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배웅하고 마중하고 국무위원들 나오고 여당 대표도 나오고.
0: 네.
1: 이거는 자기가 가고 싶다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자발적으로 가는 자리라기보다는 사실상 청와대가 정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특히 서울공항 환송 환영 행사는요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자 명단 자체를 청와대랑 그리고 경호처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쉽게 말씀드려서 나도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 대표가 출국 환 송 행사에 좀 참석하지 못한 것도 본인이 안 간 게 아니라 청와대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하라고 정 대표한테 국회에 좀 남아있으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 일부러 그랬다.
0: 네. 사실 역대 정부만 좀 봐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 환송 행사 참석하는 건 거의 관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 많이 봤어요.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빠진 걸 두고 단순히 일정 문제나 또 혹은 뭐 이슈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청 관계 보여주는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할 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당시에 이제 친박이랑 비박이랑 나뉘어져서 상당히 좀 신경전을 벌였던 그때 시기인데 그 다음 해에 이른바 옥새 파동이 있었습니다.
1: 그러네요. 예.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김무성 대표 측 보좌진한테 당시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상황을 좀 전달하고 있었고요. 핵심은 이제 환송 행사에 참석 여부가 단순한 의전 문제가 아니라 뭐 대통령이랑 여당 지도부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적 온도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여야 모두 당대표 거치 놓고 좀 시끄럽잖아요.
0: 맞아요.
1: 예, 정청래 대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뭐 여당 쪽은 약간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당청 갈등을 조금 누그러뜨리려는 모습이다.
0: 네.
1: 요 내용은 맞을까요?
0: 글쎄요. 저는 아직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이런 네.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요.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덮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정 대표가 귀국 행사 참석을 하면서 겉으로는 좀 화해 모드 이런 게 연출이 됐는데 정치권이 진짜 주목하는 건 이 악수 장면이 아니라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입니다.
1: 그렇죠.
0: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금 같은 배 타고 있지만 선장 누가 할 거냐? 김인석이 할 거냐? 정청래가 할 거냐? 이걸 놓고 물밑 경쟁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가 지금 연임에 나설지 또 청와대가 어떤 신호를 보낼지가 최대 변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8월 전당대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1: 네, 얼마 안 남았죠.
0: 네, 그럴수록 이제 검찰개혁 같은 그런 중대한 이슈를 놓고 좀 온도차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청와대는 지금 속도 조절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 정 대표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 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여당은 이렇고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알아볼게요.
0: 네.
1: 장동혁 대표 사퇴를 놓고 국민의힘은 이제 당내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0: 네.
1: 장동혁 대표 입원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 네.
0: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상황을 좀 물어봤어요.
1: 아, 직접. 전화해서.
0: 네. 원래 장 대표 측 관계자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장동혁인데 최근 들어서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둘이서 얘기를 할 때 딱 봐도 아, 이 사람 상태 안 좋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료진의 권유로 입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장 대표가 뭐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단식을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단식 후 후유증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둘이 얘기할 때 좀 맥이 많이 빠져 보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충격도 좀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1: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다.
0: 그렇죠. 예.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겉으로는 이제 선거 소청 범위나 대상 지역 방법 같은 걸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알고 보니 장 대표 사퇴하라. 네. 선거에 대한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가 좀 강했다는 건데요. 제가 직접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발언권을 얻고 단상에 나가서 발언을 한 의원들 중에 사실상 장 대표를 공개적으로 옹호한 의원은 이진숙, 박대출 의원 두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가 좀 확 좁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말씀드리면 송석준, 윤한홍, 이종배, 조은희, 권영진 의원처럼 뭐 지역 계파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장 대표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장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장 대표 측도 의원총회도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권영진 의원 그럴 줄 몰랐다. 배신감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좀 내용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고
0: 네.
1: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진상규명하자고 속도 내고 있잖아요.
0: 네.
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가 채택이 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요. 투표용지 이제 부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회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고요. 기간은 45일입니다. 이제 45일 동안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이랑 전국 각급의 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걸 논의할 예정이냐면 네. 국회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또 투표용지 인쇄 수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선관위가 이 문제 언제 인지했고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걸 국회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국회의 의도는 그러니까 전방위로 다 보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
0: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눈에 띄는 건 여야 모두 이제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자. 여기에 좀 공감대를 이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요.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도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워낙에 컸던 건이라 45일간의 국정조사에 또 시선이 많이 머물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 다른 얘기, 정치권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0: 네.
1: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9000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0: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오늘 이게 가장 큰 뉴스였을 것
1: 그럴
0: 같아요.
1: 그럴 거예요. 예. 네.
0: 오늘 코스피 장중 처음으로 9000선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처음에 8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21일 이 거래일 만인데요.
1: 굉장히 빨리 올라요. 이거.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상승장을 이끈 건 아무래도 이제 삼전닉스라고 하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 준데요. 특히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동시에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쉽게 좀 비유를 해드리면 지금 코스피는 엔진 하나로 너무 빨리 달리는 자동차 같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반도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끌어올리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은 아직 체감 못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볼만했던 건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 미국과 이란이 좀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가랑 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도 좀 온기가 퍼지는 그런 조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9000선을 넘었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 이 상승세가 반도체 몇 종목에 의존을 할지 아니면 시장 전체로 확산될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삼전 닉스만 갖고 있지는 않은 분들도 많으셔서
0: 그럼요.
1: 이분들은 앞으로의 성향을 더 열심히 보실 것 같긴 합니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의 다양한 뒷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남미 리포트로 가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이자

0: 또 내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결전을 치르는 나라죠. 멕시코를 중심으로 인근 국가들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 연출하고 있는 KBS 박천기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가 바뀌었는데.
0: 그러게요. 네. 이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이제 우리 내일 오전에 하니까 네, 너무 기대 그렇습니다. 크잖아요. 이 멕시코 개막 즉식 전에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죠. 셰인바움 대통령이 불참한 걸 두고 지금 말들이 많다고 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지난 6월 11일이죠. 이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공과의 개막식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셰인바움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좀 말이 좀 많은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개막식 날 개최국의 첫 경기에 그 나라 이제 국가 원수가 등장하는 게 이제 관례로 돼 있어요.
0: 다 나오죠. 물론
1: 그렇죠. 예. 예, 뭐 관례니까 관행은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셰인바움 대통령에 그러면 배정된 VIP 티켓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티켓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예, 멕시코 정부가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 이벤트를 벌였는데,
0: 네.
1: 요 이제 VIP 티켓을 놓고 내가 왜 개막전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영상을 보내주면 한 명을 뽑아서 대통령 티켓을 주겠다.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0: 공모전 벌이네요.
1: 공모전 비슷하게 예. 한 거죠. 영상 공모전 비슷하게요. 네. 결과적으로 이 셰인바움 대통령의 VIP 티켓이 누구한테 가져갔느냐. 올해 21살의 원주민 여성이에요. 또 아마추어 축구 선수인데 이름이 요렛 세르반테스라는 여성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원주민 여성이고 또 축구 선수이고 굉장히 젊은 21살 여성이고요.
0: 의미를 부여하기 굉장히 좋네요.
1: 맞습니다. 네. 이 뭐 세르반테스는 전통 의상을 입고 맨발로 이제 축구공 리프팅을 한 영상을 올려서 큰 화제가 됐고요. 결국은 1000대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뚫고 셰인바움 대통령의 VIP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0: 경쟁률도 쎘군요.
1: 네. 예. 셰인바움 대통령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왜 본인이 경기장에 나가지 않았는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월드컵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 실제로 대다수 평범한 멕시코 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 그래요. 한 달치 월급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0: 네.
1: 이번 티켓 대 평균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멕시코 노동자의 한 달 수입에 해당하는 거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이 작정하고 축구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피파를 직격을 했죠.
0: 네.
1: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의 불참이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0: 네. 이게
1: 무슨 얘기냐면 지금 멕시코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은 지금 교사노조가 지금 거리로 나와서 임금 인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0: 아, 시위가 많군요.
1: 네, 시위가 많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카르텔에 이제 희생된 가족들,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죠. 이분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잔치냐 하면서 역시 정부의 강력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이 아무리 좀 인기가 좋다고 하지만 경기장에 나갔을 때 과연 환호의 박수만 나오겠느냐, 뭐 야유도 나오겠고요.
0: 네.
1: 이제 그런 모습을 연출되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겠죠.
0: 그러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1: 그렇습니다.
0: 아예 대통령에게 부여된 티켓을 이제 원주민에게 넘겨서.
1: 이벤트성도 있고 두 가지 네. 토끼를 잡는 거죠.
0: 인기도 좀 끌어보고.
1: 게다가 이제 약간 좀 트라우마 같은 건데요. 1968년에 이제 멕시코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0: 네.
1: 멕시코 올림픽이 열린 당일하고 전날에 굉장히 불상사가 있었어요.
0: 뭐냐면 불상사.
1: 거리에 시위가 벌어졌는데 군경이 여기다가 이제 발포를 하게 되면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비극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좀 우려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건 간에 뭐 지금 셰인바움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북중미 세 개 나라가 지금 공동 개최잖아요.
0: 그렇죠.
1: 뭐 캐나다에서 지금 카니 총리도 불참했고요.
0: 네.
1: 이런 것 되게 이벤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멕시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여러모로 북중미 월드컵이 좀 특이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어떤 관행을 좀 깬 뭐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자, 지금 얘기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1: 네.
0: 멕시코 예. 대통령은. 근데 멕시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1: 네.
0: 어떤 인물인가요?
1: 맞습니다. 예. 이 멕시코 이제 독립한 지 한 200년 정도 됐는데 멕시코 네. 헌정사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또 독특한 게 유대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계 출신이면서 여성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2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거고요.

0: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1962년생이니까 올해 만 63세입니다.
1: 네.
0: 네. 멕시코 최고 명문 대학인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이 독특한 게 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1: 이공계 출신이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에너지 공학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기후학자로 그동안 활동해 왔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니고요.
1: 네.
0: 그야말로 학자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멕시코 시티 환경장관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역시 멕시코 시티에서 최초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최초의 여성 시장을 거쳐서 지난 2024년에 멕시코의 제6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정치인 커리어는 아닌데.
0: 맞습니다.
1: 이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 평가는 그럼 어때요?
0: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요.
1: 네.
0: 높은 편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좀 우세한 건 맞습니다. 뭐 대중선동이라든지 감정에 호소하는 뭐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기술 관료라고 하죠.
1: 네.
0: 테크노 크러시라고
1: 예.
0: 하는데 뭐 전형적인 어떤 꼼꼼한 스타일은 테크노 크러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멕시코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가 강력한 나라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이제 흔히 마초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1: 예.
0: 이거 스페인에서 온 거거든요.
1: 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0: 네. 그러니까 네. 마치스모라고도 합니다. 이게 남성 우월주의.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는 사실은 하늘 별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천장을 깨부순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기도 해요.
1: 아.
0: 예. 하지만 지금 뭐 이렇게 고공행진의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도전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멕시코 좌파 정권의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도 지금 어느 정도 마찰이 있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그 지도자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돌려까기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특이하게도 셰인바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여태까지 아주 거친 욕설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1: 감정이 아주 안 좋진 않나 봐요.
0: 맞습니다. 예. 그만큼 뭐 반대적으로 보면 셰인바움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마약 카르텔 문제라든지 거쳐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죠.
1: 정치적인 소환은 있지만 난제도 많이 부딪히고 있는 셰인바움 대통령. 그런데 이 대통령 이력하고는 조금 별개로 지금 멕시코가 어쨌든 미국하고 월드컵 공동 개최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미국하고 멕시코가 지금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0: 맞습니다.
1: 말씀하신
0: 이게
1: 거잖아요.
0: 이게 지금 국제뉴스에 사실 중남미 문제가 많이 거론되지 않아서.
1: 그죠.
0: 특히 멕시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 네.
0: 미국과 지금 국경을 맞닿아 있는 국가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과거에 다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걸 다 지금 미국이 가져간 건데 지난 200년간 계속 삐걱거린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미국 뉴욕의 남부지검하고요. 미 법무부가 멕시코 시날로아주의 현직 주지사입니다.
1: 네.
0: 루벤 로차 모야라는 사람을 마약 밀매 및 무기 소지 공모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지금 양국 관계가 지금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1: 멕시코 주지사를
0: 네,
1: 미국의
0: 그렇습니다.
1: 검찰과 법무부가.
0: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다른 나라의 주지사를.
1: 그렇죠.
0: 미 법무부가. 뭐 하기는 뭐 베네수엘라 뭐 대통령도 지금 뭐 납치해 오는 상황이니까.
1: 그럴 수는 있는데 어색한 네. 상황이죠. 사실.
0: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 시날로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날로아주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1: 네.
0: 근데 모야 주지사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셰인바움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의 이런 조치가 과하다. 명백한 주권 침해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정작 이 시날로아 주의 주민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거 명백한 주권 침해다. 굉장히 분노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야 이거 뭔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카르텔과 정부 고위 관련 간에 뭔가 지금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1: 네.
0: 이게 이번에 드러난 거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 그래서 실제로 이럴 거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네.
0: 맞습니다.
1: 멕시코 주민들도.
0: 왜냐하면
1: 예.
0: 이게 멕시코에서 지금 이 카르텔과 관련된 이런 검은 커넥션을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플로모 오 플라타라는 표현인데.
1: 플로모 오 플라타.
0: 네. 이게 플로모는 스페인어로 이제 나비란 뜻이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나비 뭘 상징하냐면 총알이에요.
1: 오.
0: 그다음에 플라타는 은이에요. 은이 상징하는 건 뭐냐? 뇌물입니다. 이게 뭐냐? 카르텔이 마약 카르텔들이 멕시코 고위 관료들을 다루는 방식은
1: 네.
0: 총알을 통한 협박이나 아니면 뇌물을 통한 섭외란 얘기죠.
1: 돈 주거나 그렇죠. 힘쓰거나.
0: 둘 중에 하나란 얘기인데 네. 이게 요번에 확인됐다라는 네. 게 진알로아주 주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검찰에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간에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걸 좀 파헤쳐봐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죠.
1: 미국이 내정 간섭하는 건 싫지만 내가 사는 게 불편하니까
0: 맞습니다.
1: 의심도 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0: 네.
1: 이 최근에 멕시코가 자국 내 최대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작전까지 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됐죠. 이게 국제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네. 지난 2월 22일이에요. 좀 네. 시간이 됐습니다만 멕시코 군이 멕시코 최대 마약 밀매 조직 중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공격을 해서요. 이 조직의 수장인 네메시스 오세게라를 사살한 바가 있습니다. 뭐 네메시스 오세게라는 별명이 엘 멘초고요. 악명 높은 이게 카르텔 우두머리였는데 그동안 네. 멕시코와 미국 양국에 의해서 지명수배가 되었고요.
1: 두 나라에서 다
0: 맞습니다.
1: 지명수배했어요?
0: 이 사람이 네. 얼마나 미국이 잡고 싶어 했냐면 현상금이 무려 1,5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7억 원 정도가 되죠. 어마어마한 수죠.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꼭 잡고 싶었던 네. 인물입니다. 근데 오세게라는 이번 멕시코 정부와의 교전 중에 부상을 입었고요. 멕시코 시티로 이송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1: 아. 뭐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하고 싶은 일 한 거라고도
0: 그렇죠.
1: 볼 수 있는데.
0: 뭐 제거를 한 거죠 사실상.
1: 예, 예, 예. 예. 할리스코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계 카르텔. 신세대라는 말이 붙은 것도 좀 신기하고.
0: 그러게 말입니다.
1: 이 예. 조직은 어떤 조직이에요?
0: 예, 지금 멕시코에는 여러 조직의 어떤 마약 카르텔들이 있어요. 이제 스페인어로는 플라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광장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이제 관할 구역이거든요.
1: 네.
0: 뭐 예를 들면 할리스코 주에는 어떤 조직.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은이파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마약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각자 성장을 하면서 경쟁하면서 뭐 이런 식인데 할리스코 카르텔은 시날로아 카르텔과 함께 멕시코 양대 마약 밀매 조직이거든요.
1: 큰 조직이군요.
0: 뭐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지난 2009년에 조직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쟁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전설적인 마약왕이죠. 호아킨 구스만.
1: 네.
0: 이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예, 예. 한번 들어봤어요.
0: 호아킨 구스만. 예. 별명이 엘 차포고요. 미국에 체포돼서 이제 세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조직으로 이제 할리스코 갱 조직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특히 카르텔 가운데 이 좀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거의 뭐 일반적인 군대 조직에 군사 조직에 네. 맞먹을 정도로 예. 헬기도 갖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죠.
1: 네.
0: 최근에는 헬기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지뢰를 통해서 민간인 정부군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던 그런 조직입니다.
1: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이 강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무기에다가 뭐 거의 군대.
0: 웬만한 한 나라 군대 조직에
1: 예,
0: 먹은 거죠.
1: 가까운 예. 그런 조직이네요.
0: 네.
1: 근데 이게 할리스코라고 해서 제가 이걸 어디서 이 단어를 들어봤나 보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이 할리스코 주가 지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경기하는 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할리스코 주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여기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쪽 지역에서 뭐 카르텔에 의한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까 봐
1: 걱정되죠.
0: 선수들과 교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다행히 지금 뭐 카르텔에 의한 뭐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 카르텔들이 원칙들이 있어요. 뭐냐면 관광객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요.
1: 나름의 가이드라인은
0: 네,
1: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물론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죠. 이 마약 조직이기 때문에 불가측성은 있는데 어쨌건 간에.
1: 들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0: 예, 멕시코는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멕시코도 연방제 국가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여러 네. 개의 주가 모여서 하나의 연방제를 이룬 국가인데요.
1: 네.
0: 그래서 멕시코의 정식 국가 명칭이 멕시코 합중국입니다.
1: 미합중국 하듯이.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합중국을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가, 50개 주가 모여서 이제 합중국이 된 것처럼 멕시코 합중국인데 스페인어로는 Estados Unidos Mexicano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1개의 주, 여기는 뭐 할리스코 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리는 시날로아 주라든지 이런 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할리스코의 주도가 이제 과달라하라거든요.
1: 네.
0: 과달라라는 멕시코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내일이죠. 이곳 과달라 경기장에서 주최국 멕시코와 운명의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할리스코주가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뭐 마약 카르텔로도 좀 악명이 높지만 네.

0: 데킬라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본고향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한번 가고 싶으시겠네요.
0: 그다음에 전통 연주자인 마리아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할레스코주입니다.
1: 예. 예. 문화와 낭만의 도시 같기도 하고요.
0: 내일 경기 뭐 우리 이유미 작가가 이제 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죠.
1: 아, 모두가 기대하고 있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북중미 월드컵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네. 예. 요즘에 카리브해의 뭐 작은 섬나라라고 하던데 퀴라소라는 곳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0: 이정민 기자 혹시 미국 워싱턴에서 뭐 네. 특파원 생활도 네. 3년 가까이 했으니까 미국과 중남미 대륙이 이제 뭐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네. 퀴라소라는 나라 혹시 알고 계셨어요?
1: 몰랐어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0: 아마 대부분 네. 그러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퀴라소라는 나라 옆에 이제 아루바라는 섬 국가가 있어요.
1: 아, 아루바는
0: 아루반 들어보셨죠?
1: 예.
0: 이게 좀 그래서 퀴라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하는 건데 퀴라소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거 있잖아 아루바 옆에 있는 나라.
1: 아, 자존심 상하겠네요.
0: 자존심 상하죠. 예.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지금 커서 한류의 중심이고 한국을 이제 모르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불과 뭐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의 존재를 모르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어디야? 그러면 일본 옆에,
1: 일본 옆에 있는 나라.
0: 그런 똑같은 기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이 퀴라소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죠. 아루바가 어디야? 아, 퀴라소 옆에 있는
1: 아,
0: 나라.
1: 드디어 뒤집었군요.
0: 이제 그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네. 15일이죠.
1: 예.
0: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요. 독일이 퀴라소를 상대로 뭐 그야말로 골잔치죠. 7-1이니까 이거 뭐 굉장히 큰 차이긴 한데
1: 네.
0: 독일은 누구나 다 아는 나라잖아요.
1: 그렇죠.
0: 퀴라소는 이때 사람들이 네. 처음 들어본 거야.
1: 아,
0: 근데
1: 이름을 알렸던 경기.
0: 7-1이면은 사실은 과거 우리나라가 뭐 5-0 이렇게 져갖고 귀국할 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7-0이면 사실 큰 차이였지만 지금 퀴라소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1: 어, 왜요?
0: 졌지만 진 게 아니거든요. 독일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1: 아.
0: 선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졌지만 잘 싸웠다.
0: 그렇죠. 젖잘싸라고 하죠.
1: 네.
0: 예? 안타까운 경기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이 리바노 코메넨시아 선수가 이제 중거리포로 이제 전반 21분에 네. 역사적인 월드컵 데뷔골도 터뜨렸기 때문에
1: 네.
0: 전반적으로 지금 퀴라소 국민들은 굉장히 만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퀴라소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1: 네.
0: 우리나라에는 충남 당진 정도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작죠.
1: 네.
0: 하지만 이번에 또 우리나라도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이게 퀴라소의 지금 지휘봉을 맡은 감독이 누구냐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라고 있잖아요.
1: 아,
0: 네.
1: 여기로 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예, 이분이 또 이제 지휘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또 특별한 또
1: 그러네요.
0: 인연이 있다고 볼 수가
1: 갑자기
0: 있겠습니다.
1: 갑자기 가깝게 느껴지네요. 자, 하나만 더 좀 짚어보죠. 저희 콜롬비아에서 최근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고 해요. 1차
0: 네.
1: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데 요 콜롬비아 1차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0: 네, 현재 시간으로 지난 5월 31일이에요. 대선 1차 투표가 치러졌는데요. 결과는 한마디로 이제 극과 극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1: 네.
0: 강경 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델 에스프리에라 후보가 43.7%로 1위를 차지했고요.
1: 네.
0: 현 정권을 계승하는 좌파연합의 이반 세바다 상원의원이 40.9%로 그 뒤를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가 이제 과반을 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6월 21일 날 결선 투표에서 이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뭐 우파의 정권 탈환이냐 아니면 좌파의 정권 연장이냐를 두고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 콜롬비아도 정치 체제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나라라 또 관심 두고 보시는 분들은 또 지켜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겠네요.
0: 네.
1: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미 리포트, 내일 한국과 결전을 치르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 최신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성기 프로듀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네, 기대가 되는 월드컵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이 내일 오전에 드디어 열립니다. 한국과 멕시코 모두 첫 판을 승리로 장식했죠. 내일 2차전 결과에 따라서 조 1위의 주인공이 결정되게 됩니다. 유미에스포 2026 북중미 월드컵 내일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전 먼저 전망해보고요. 관전 포인트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나라가 내일 멕시코 상대로 이제 조별리그 2차전 드디어 치르잖아요. 이기면 이제 조 1위. 네. 사실상 확정이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순위 결정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네. 승점 다음이 승자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내일 있을 멕시코전을 이기면 멕시코나 체코가 승점 6점을 따더라도 우리는 두 팀을 모두 다 이겼으니까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조 1위가 되는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0: 골득실이나 승점에 상관없이.
1: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예. 승자승이 먼저고요. 그다음 네. 골득실, 그다음 다득점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난 월드컵과는 달라진 다르네요. 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 1위 확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남아공이 체코를 이겼을 때가 변수가 되거든요. 아. 근데 이럴 경우 만약 우리가 남아공과의 최종전을 져버리면 네. 멕시코가 체코를 이겼을 때 순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0: 늘 계산이 복잡해요. 사실.
1: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일 경기 남아공과 체코전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공이 체코를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멕시코를 이기면 그러면 우리는 조 1위 확정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와 멕시코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조 1위로 간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남아공이 마지막 경기잖아요. 남아공이. 우리가 당연히 체코를 이겼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히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라서 남아공을 이길 수 있다고 보면 뭐 사실은 내일 경기의 승자가 조 1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에 드론이 하늘에 떴다 이런 소식이 오늘 있었거든요.
0: 드론이요?
1: 네. 신원 비상의 남성 두 명이 한국의 훈련을 염탐하기 위해서 주변 주택가에 드론을 띄웠다고 하는데 아유.
0: 대단하네요.
1: 뭐 이거는 이제 바로 격추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앞서서 그나마 이게 발각이 돼서 우리의 전술이 완전히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멕시코로서도 중요한 이로게 누가 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그만큼 멕시코 쪽에서도 우리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기라는 걸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과열 양상까지 있을 정도로 네. 대단한 경기. 이제 내일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말씀하신 대로 좀 뭐 미래 행복감을 갖고 네. 아,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체코전도 상당히 잘 치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체코만큼 경기력이 멕시코전에서도 나와주는 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사실 세잖아요. 멕시코가.
1: 그럼요.
0: A조 최강이라고 불리잖아요.
1: 그리고 홈팀이잖아요. 네. 이 홈 이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 이제 체코전은 고지대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경기 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는 일찌감치 과달라하라 뭐 그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전 캠프까지 하면서 고지대 적응을 마친 상태고 이 체코 같은 경우는 경기 이틀 전에 과달라하라로 도착해서 아 이들은 무슨 생각인데 고지대 적응은 포기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보면 선수들이 경기 시작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을 정도로 체코 선수들이 힘들어했었거든요.
0: 맞아요. 늦게 가서 네. 적응이 힘들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 많이
1: 맞습니다.
0: 하셨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말 딱 하나 전술.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 높게 올려서 고공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후에 헤더로 골을 넣는 이 전술 딱 하나. 정말 단순한 전술 하나로 체코가 경기에 나섰는데 사실 우리가 선제골이 여기에 당했거든요.
0: 네, 맞아요.
1: 정말 알고도 이걸 못 막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지지는 않을 것 같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 운영을 한 끝에 뭐 황인범 선수의 정말 아름다운 골이 나왔고
0: 너무 멋있었어요.
1: 네. 네. 오연규 선수도 정말 멋진 네.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과연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이 정도의 경기력이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멕시코의 수비가 가만히 놔둘까?
0: 네.
1: 왜냐하면 멕시코는 홈팀이고 자국 리그 선수를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고지대 적응이라는 거 자체가 이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0: 너무 편안한 환경.
1: 네. 그리고 조기 소집이 돼서 선발도 오랫동안 맞춰왔거든요. 첫 경기 상대 남아공이 A조에서 가장 수월한 상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멕시코가 집중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경기에서 그 집중력이 진명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0: 체력도 정신력도 그때는 네. 좀 덜 썼으니까
1: 네. 그리고 긴장감을 훨씬 갖고 임하는 경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멕시코같이 좀 조직력이 좋은 팀들은 그래서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수록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팀들의 조직력이 나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강팀일수록 더욱더.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의 조직력이 더 좋아진다고 본다면 우리 수비진이 뭐 히메네스, 키뇨네스 이 남아공에서 골을 넣었던 이 두 선수를 어떻게 틀어 막을지 또 우리가 체코전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날카로운 공격력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호재라고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 네.
0: 멕시코에서 주전 센터백이 빠진다면서요.
1: 세사르 몬테스라는 선수가 1차전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막판에 퇴장을 당했어요. 이렇게 퇴장을 당하면 그 다음 경기는 무조건 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기에 출전을 못하는데 이 세사르 몬테스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민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의 어떤 센터팩에서도 좀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0: 네.
1: 주장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수비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호재일 순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가 누굴까에 대한 정보도 우리는 갖고 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현재로서는 몬테스를 대체할 1순위 선수로 거론되는 선수가 A매치 99경기 경력에 역시 베테랑이죠. 에드손 알바레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남아공의 후반에 좀 뛰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알바레스 선수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웨스트햄에서 뛰다가 트리키에 리그 페네르바체로 임대가 돼서 지금 뛰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
0: 네.
1: 대표팀 그 멕시코 대표팀 최종 명단을 보면 면 수비수로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로 쓰겠다. 아니면 그 미들필더와 함께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선수를 뽑은 건데 그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도 남아공전 이후에 다음 경기는 아무래도 알바레스가 센터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장기 결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은 좀 물음표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부상의 여파는 있지만
1: 네.
0: 훌륭한 백업 선수가 있었군요.
1: 맞습니다.
0: 우리나라 이제 전력도 한번 보면 우리는 지금 재활 중이었던 센터백 김태현 선수.
1: 네.
0: 이제는 좀 출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몸 상태가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그동안 부상으로 조금 회복 훈련을 했던 선수가 배준호 김태현 선수였는데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는 팀에 합류 그래서 이제 완전체로 우리가 훈련을 했다고 하거든요.
0: 네.
1: 대표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정상훈련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고 두 선수 모두 2차전 출전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의 복귀는 홍 감독에게 이제 3백 수비 라인을 더 강해지게 하는 카드가 될 수 있고요.
0: 네.
1: 배준호 선수가 뛸 수 있으니까 이제 홍 감독이 쓸 수 있는 옵션이 좀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체코와 멕시코는 축구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0: 그렇죠.
1: 드렸지만.
0: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네, 그래서 선발진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라인업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릴지 가장 좀 궁금한 건 과연 손흥민의 활용을 과연 멕시코전에서는 어떻게 할지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가 가장 궁금해 보입니다.
0: 저도 궁금합니다.
1: 네.
0: 예. 지금 손흥민 선수 얘기 잠깐 하셨지만 손흥민 선수하고 지난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은 오현규 선수.
1: 네.
0: 동반 선발 출격할 수도 있다 그래요?
1: 네. 일단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선 들리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그라운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멕시코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니까.
0: 무게감을 딱 잡아주잖아요.
1: 그럼요.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오현규 선수의 골 감각과 경기 감각이 너무 좋으니까 두 선수를 동시에 선발로 나서게 하는 전술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경기를 주도하고 갈 수가 있고 멕시코는 좀 급해질 수가 있고 또 홈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멕시코가 끌려가는 경기를 하면 그 멕시코 선수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먼저 선제 공격을 위해서 공격력 강화해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뭐 활약이 멕시코전의 뭐 키포인트라고 본다면 두 선수의 활용법은 좀 세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체코전과 같이 손흥민 선수 선발에 오영규 조커 투입.
0: 네.
1: 두 번째는 선발 원톱에 변화를 줘서 손흥민과 오영규의 역할을 바꿔서 예. 오영규를 원톱에 놓고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후반에 좀 상대가 지쳤을 때 좀 조커를 활용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손흥민과 오영규 선수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럴 때는 손흥민, 오영규가 같이 나서면 오영규 선수가 원톱으로 나서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로 갑니다.
0: 네.
1: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있고요.
0: 아.
1: 그래서 공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러면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내려와서 황인범 선수와 중원을 꾸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약간의 전술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라인업이 나와요.
0: 네.
1: 그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지금 구성을 공격진을 하겠구나라고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유 1시간 전이면 너무 짧게 알려주네요. 네,
1: 원래 그게 규정이에요. 네, 피파에서.
0: 네, 예. 우리로서는 사실은 우리 것만 쳐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0: 다른 조 특히 B조 경기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1: 사실은 우리가 체코전을 이기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B조 경기도 봐도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조 1위를 해도 좋고 네. 조 2위를 해도 괜찮은 일정이긴 합니다. 네. 조 1위를 하면 멕시코에서 일정을 이어가긴 하지만 다른 조의 3위와 붙는 그러니까 홈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점들 그 멕시코의 염두, 멕시코를 염두에 둔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 그 길, 그 꽃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 상황이 되고요. 2위로 진출을 하면 미국 LA로 가서 B조 2위와 붙습니다. 그런데 LA는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의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네네.
1: B조 팀들이 좀 예. 해볼만해요.
0: 예.
1: 그래서 조 2위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B조가 1차전 결과는 사실은 막 혼전이에요, 진짜.
1: 네, 왜냐하면 예. B조가 지금 좀 유럽의 강호 스위스가 있고요. 그 뒤를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좀 뒤따르고 거기에 개최국 캐나다, 카타르 이런 식으로 조금 뒤쫓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고 1차전을 치렀더니 스위스와 카타르가 1대1로 비기고
0: 예.
1: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1대1로 비기면서 강자도 약자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B조 1, 2위가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일 우리 경기를 앞두고
0: 네.
1: 그러니까 남아공 대 체코전이 새벽 1시에 열리면 네. 그 뒤 오전 4시에 스위스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열리고
0: 네.
1: 오전 7시에 캐나다 대 카타르의 경기가 네. 열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랑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는 일정이라서 아마 내일 1시부터 경기 보시는 분들은 잠 못 자고 계속 우리나라 경기까지 보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새벽 1시부터 깨어 있어요.
0: 아,
1: 그런
0: 힘든 내일 하루
1: 네, 그렇습니다.
0: 예상됩니다.
1: 네.
0: 저희 지금 B조도 그렇고 예상 못한 결과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1: 네.
0: 지금 뭐 요 분야에서 가장 지금 눈에 띄는
1: 네.
0: 스페인이죠.
1: 스페인이 네. H조인데요. 카보베르데라는 팀과 1차전을 치렀거든요.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아까 박창 PD님께서 퀴라소 이야기하셨잖아요. 퀴라소랑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눈에 띄지 않았던
1: 네,
0: 나라.
1: 인구 52만 명의 섬나라. 피파 랭킹 67위의 나라인데요. 이제 사실 그 전날 2조 1차전에서 독일이 이제 퀴라소를 상대로 7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스페인도 뭐 대충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골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았고요. 무려 804개의 패스를 하고요. 27차례 슈팅을 하고요.
0: 네.
1: 40개의 크로스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카보베르데의 골키퍼가 무려 7개 선방을 하면서 결국은 막아냈고요. 그래서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첫 출전에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은 그런 경기였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정말 승점 3점을 얻어야 될 경기. 그리고 스페인의 야말이라고 그 떠오르는 신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좀 몸이 힘든 상태였고 네. 이제 회복을 해서 사실은 1차전은 쉽게 가고 2차전부터 투입할 생각이었는데 골이 안 터지니까 야말 선수까지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골을 못 넣었습니다.
0: 총력전.
1: 네. 아쉬운 했는데도.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사실 우리 뭐 스페인 무적함대라고
1: 네.
0: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페인을 상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띈 선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골키퍼 아까 말씀드렸죠. 불혹의 골키퍼로 불리는 선수인데 네. 이제 사실은 카보베르데라는 팀이 아프리카 예선을 치러서 통과한 팀인데 48개국 출전권이 늘지 않았으면 네. 아프리카 10개 출전권을 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선수였는데 네. 이 선수가 그래서 40살에 처음으로 월드컵을 나오게 된 거고요.
0: 40살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1: 네. 왜냐하면 처음 월드컵이니까 이 선수가. 근데 네. 그 이 선수가 그 이제 모자 상봉을 경기장에서 할 거다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0: 미국 정부가 비자 만료 후에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서 카보베르데 등 일부 국가 시민에게 관광비자를 이제 신청할 때 돈을 좀 예치하도록 네.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어머니, 이 보지냐라는 선수인데 이 어머니가 부담스럽잖아요. 그 돈이.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카보베르데에서 볼게 했는데 미국행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미국 정계 쪽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줘서 보지냐의 어머니가 신속하게 이제 미국 비자를 받게 되면서 2차전 우루과이전은 경기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카보베르데입니다.
1: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경기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우승 후보들 사실 행보가 가장 주목이 되잖아요.
0: 네.
1: 우리는 또 관심 갖는 게 일본 경기.
0: 일본 같은 경우는 F조고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그런 조에 속해 있는데요. 네덜란드를 상대로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F조는 스웨덴이 튀니지를 5대1로 이겼는데 튀니지는 대패를 당했잖아요. 곧바로 감독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네. 21일 튀니지와 일본의 경기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일본이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을지도 궁금한데다가 F조 3위도 우리가 조 1위로 32강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상대 후보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꼬이면 우리랑 한일전이 32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튀니지와 일본의 경기가 21일에 있을 예정인데 무척이나 주목받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월드컵 이모저모 보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0: 모든 경기가 재밌습니다.
1: 네. 예, 내일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끝곡은 아바의 위너 테이크스 잇 올입니다. 내일 경기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즐겁게 보시고 다음 주에 저희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경북권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까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올라 무척 덥겠으니 온열 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1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6.4도, 현재 습도는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제 한 살을 넘겨 올해도 절반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책 읽기에 즐거움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참 소중해요.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운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던 초대 손님이시죠. 지난 가을 작은 서점을 찾아주셨던 문형배 전 재판관님 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네. 되더라고요. 네. 전 재판관님, 문형배 전 재판관님, 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항대행님. 네. 오늘은 작가님으로 네. 이렇게 호칭을 하면 되는 건가요?
2: 네, 그래 주십시오. 예.
1: 이 책 지금 그 호의에 대하여 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예. 혹시 막 몇 부 팔렸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보고 받으십니까? 출판사에서?
2: 하여튼 뭐 엄청나게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이제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 퍼지고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 이제 독서 프로그램, 책 프로그램에서 저희한테 되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섭외를 했느냐. 예. 그리고 라디오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시지 않았느냐. 예.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라디오를 안 나간다고 예. 하신 게 아니었죠?
2: 정확하게 시사 네. 방송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네.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때 이미 KBS의 장강명의 작은 서점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1: 아, 그때는 이미 섭외가 되어 네, 있었고.
2: 그래서 제가 네. 한정적인 표현을 썼던 거고 네. 오늘은 교양 방송에 나온 겁니다. 약속 어긴 거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1: 네. 지금 뭐 인터뷰나 뭐 방송 출연 요청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2: 뭐 조금 뭐 옵니다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1: 아, 오늘 이 방송 출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2: 네. 별관에 와가지고 별관에서 또 본관으로 버스 갈아타고 왔습니다.
1: 아, 영광입니다. 네. 부산 내려가신 거는 퇴임하고 바로
2: 퇴임 다음 날 내려갔습니다.
1: 저희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내려가시면 사직구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네. 롯데 경기 좀 보시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2: 5월 22일 날 사직구장에 갔고요. 네. 그때 LG를 이겼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그래서 야 올해는 뭔가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네. 역시나로 끝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1: 이게 저기 제가 굉장히 이 작가님께 롯데 야구에 대해서 여쭤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했는데 주변에서 다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2: 그리고 저는 네. 그 뉴스에 네. 야구 소식을 왜요?

0: 관리에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지방에 있는 팀들은 네네. 그 경기를 소화하려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1: 아, 완전 경직.
0: 네, 수도권에 많이. 있는 팀은 그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저는 롯데 자이언츠 좀 배려해서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우승하지 않으면요. KBO 야구 한 단계 도약 못합니다. 이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 아, 작가님 뭔가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이동 거리가 네. 많기 때문에요. 네네. 그 스케줄을 조금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경기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창원과 광주, 네. 그 세 팀, 그렇게 같이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롯데자이언츠는 희한하게도 홈 경기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하기 힘들어요.
1: 그리고 기아도 우승 많이 했지 않습니까?
0: 아, 그러니까 NC도 우승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말이 안 되니까요. 참 제가 어렵습니다.
1: 올해 야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0: 꿈에 부풀었다가 네.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1: 정말 충격의 대기록을 세우며
0: 12연패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12연패가
1: 제가 책 얘기를 해야 되고 교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은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정말 실망이 크신 것 같습니다.
0: 유감입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제 책 프로그램이니까 네. 네, 야구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네. 작가님 최근에 낸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와 인생책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네.
1: 책 소개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0: 네.
1: 그 제목이 일단 되게 눈길을 끌기도 하고
0: 네.
1: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 이제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은 게 제목 덕도 조금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고르신 건가요? 호의에 대하여?
0: 제목은 김영사 심성미 팀장이 골라줬습니다.
1: 네. 이게 그동안에 쓰신 글들을 좀 모아온 거지 않습니까?
0: 네.
1: 모아서 낸
0: 네.
1: 책인데 그 호의에 대하여라는 제목 안을 들었을 때 네. 아, 내가 써왔던 글과 좀 맞는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0: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재미나는 네. 거는 네. 처음에 제안했던 거는
1: 네.
0: 평범함의 특별함에 대하여였거든요.
1: 아, 제목 안이 여러 개 있었군요.
0: 네,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정했어요. 그거 좋다 했거든요.
1: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0: 그러더니 또 마지막으로 호의에 대하여가 어떠냐고 해서 했거든요.
1: 네.
0: 이제 최종적으로 정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3번이 옳았다. 예, 호의에 대하여가 제 책에 어떤 주제어로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 그 최종 제목을 고르신 거는 작가님이 고르셨나요?
0: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네.
0: 유시민 작가가
1: 네.
0: 유일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게 제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절대로 양보 못한다.
1: 네.
0: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저는 네. 1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2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3번이 왔을 때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출판사가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네. 호의에 대하여가 제일 좋은 것 네. 같습니다.
0: 네. 네. 책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1: 이 답변도 왠지 좀 평범한 가운데 특별한 답변처럼 느껴집니다.
0: 네.
1: 오랫동안 써오신 글을 묶은 에세이인데요. 특히 이제 한 부 전체가 독후감들이더라고요.
0: 네, 네.
1: 그리고 그 독후감이 주로 고전에 대한 독후감인데
0: 네.
1: 평소 독서도 고전 위주로 좀 하시나요?
0: 예, 예전에는 고전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전에 대한 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전을 최대한 보자.
1: 네.
0: 예를 들면 민음사에 보면 그 세계문학전집 시리즈가 있습니다.
1: 네.
0: 그걸 다 본다. 이런 이제 다짐을 가지고 상당수의 책을 봤습니다.
1: 그 한 몇백 권 되지 않습니까?
0: 하여튼 100권은 넘을 겁니다.
1: 네.
0: 그러다가 최근에는 선물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1: 네.
0: 그거 읽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읽습니다. 다는 못 읽어도 최대한. 그리고 그걸 블로그에 남깁니다.
1: 네.
0: 어쨌든 내가 이만큼 읽었다. 그런 게 저는 책을 선물하는 데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 읽으신 거는 전부 독후감을 쓰십니까, 그러면?
0: 딱 하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이 있습니다.

0: 겁니다. 예, 그거는 이 그 독후감을 쓰지 않음으로써 보복을 하는 겁니다.
1: 고전은 근데 여러 번 읽기도 하시나 봐요. 그 이 호의에 대하여 보니까 네. 죄와 벌을 세 번째로 읽고 네. 까라마조프의 가해 형제들을 두 번째로 읽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 세 네. 번씩 읽으시는 책도 많은가요?
0: 제가 이번에 그 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네. 법의 정신을 네 번 읽었고요.
1: 아, 몽테스키의
0: 법의 정신. 그다음에 죄와 벌을 네 번 읽었습니다. 여기 나온다고 한 번 더 읽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많이 읽은 책들이 저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좋은 책은 계속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1: 네.
0: 그게 제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호의에 대하여서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주셨더라고요. 네. 무지, 무경험, 무소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읽는다.
0: 네.
1: 요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네.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0: 무지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오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1: 네.
0: 뭐 저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헤르만 헤세이라는 작가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은 책을 읽지 않더라고요.
1: 법대생이니까 네. 다들 좀 네. 공부를 해야 될.
0: 그런데 네.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읽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유식해졌다 생각하고요.
1: 네.
0: 그다음 이제 무경험에 관해서 보면 판사가 되고 나면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만 하면 네. 아 판사가 뭐 그런 일을 하냐고 뭐 그런 데를 가냐고.
1: 아 이런 외부의 시선들이 또 네. 이제. 법복을 입은 사람이 뭐 예, 그렇게 예.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예,
0: 뭐 술집에 가도 뭐라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저는 술집에 가지만
1: 네.
0: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보충하는데
1: 네.
0: 책 많은 게 있겠는가
1: 네.
0: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무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
1: 네.
0: 사법 계획을 좀 많이 썼습니다.
1: 네.
0: 근데 계획이라는 건 결국 권력자를 비판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약간 두렵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책이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제가 네 번 읽은 이유가
1: 예.
0: 판사의 출발은 저는 법의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법의 정신을 읽으면 아 내가 이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글이 그 책에도 넣어지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쓴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책의 출발점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1: 네.
0: 마키아벨리 군주론에도 보면 사법제도는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1: 네.
0: 왕이 선언을 하고 스스로 예외를 설정하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1: 심지어 마키아벨리
0: 네. 그러니까 왕은 선언하고
1: 네.
0: 법관에게 예외를 설정해주면 이게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고전을 읽으면 소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입더라도 괜찮다. 난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이제 지식을 얻는 거 네. 이거는 당연히 책에서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경험을 하는 것도 뭐 간접 경험 네. 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소신도 책으로 얻으려면
0: 네.
1: 좀 그거는 좀 책을 좀 고르는 뭐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나요?
0: 책을 좀 많이 읽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1: 네.
0: 오늘 그 토론할
1: 네.
0: 그 도스토옙스키
1: 네.
0: 그 책을 보면 재판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0: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1: 네.
0: 몇 시간 전에 사면이 돼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유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 시베리아의 유형을 가서 사형 집행하기 몇 시간 전에
0: 예, 아, 네. 거꾸로죠. 예, 하여튼 예. 그렇거든요.
1: 사면을 받았죠.
0: 그렇지 않습니까?
1: 아, 사면이 아니라 아무튼 사형 집행은 예.
0: 받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예. 그런 책을 보다 보면 역사에게 역사에 있어서 그 길이라는 거는 무한정 아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참과 거짓을 또는 진리와 허위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건가. 그 역사를 네. 믿고 고전을 믿고 그 살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뭐 이렇게 좀 책들이 이제 주장이 강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가지고 뭐 좀 뭐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네. 책도 있고
0: 네.
1: 나중에 보면 이제 잘못된 주장을 펼친 책

0: 책도 있고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안 읽는 거 보면
1: 저는 다 읽음으로써 자기 생각에 그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루소의 책들이 되게 선명합니다.
0: 네네. 네.
1: 그렇지만 저는 루소의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1: 그건 다른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 루소의 책만 봤을 때는 그 네. 한계를 잘 모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읽는다, 고전을 많이 읽는다 하면 저는 소신이 제대로 형성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왜 뭐 이제 가끔 좀 우습게 섞어가지고 하는 말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1: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할 때 그래서 책을 안 읽는 게 답이 아니라 네.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을
1: 여러 읽는 권을 게. 읽고 바람직하기로는 토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같은 책을 읽어도 보는 게 다릅니다.
0: 뭐 루소가 됐건 마르크스가 됐건 예, 예, 굉장히 이제 예. 위험하면서도 힘 있는 예. 세상이라 하더라도
1: 그래서 저는
0: 막는 게 아니라
1: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재에 대해서 네. 제가 위원 의견을 밝혔습니다.
0: 네.
1: 책이라는 거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0: 네.
1: 그 책 자체가 곧바로 위험하다.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는 보호되고
0: 네.
1: 그게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0: 네.
1: 책을 읽는 거기서 법이 간섭한다는 것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저는 그 한계를 벗어난 거다. 그래서 저는 위헌 의견을 갖고 있고
0: 네.
1: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0: 지금은 이제 그 조항을 언급한 지도 사실 좀 오래됐는데
1: 여전히 뭐 살아있습니다.
0: 네, 거의 근데 뭐 사문화 네. 돼가지고 뭐 막 네. 언급은 안 하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 제 기억에 뭐 막심고리끼 책도
1: 당혹스러운 게요. 네, 제가 판례를 쭉 보면요.
0: 네.
1: 그 이적 표현물에 그 해당되는 책들이 나오잖아요.
0: 네.
1: 그 책 중에 상당수가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럼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0: 네.
1: 기소를 안 하죠.
0: 네.
1: 왜냐하면 저는 판사고 사법연수생이고 서울대 법대생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기소하냐? 평소에 뭐 반정부 투쟁을 했다거나 또는 집권자가 볼 때 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와 그 책을 엮어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예가 제법 있거든요.
0: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도
1: 그렇습니다.
0: 이거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1: 예.
0: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네. 하는 그 기소권을 가진 사람한테
1: 오용의 위험이 있다.
0: 그렇죠.
1: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0: 네.
1: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적 표현물 소지 정도는 저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고요. 그게 북한보다 우리가 나은 이유입니다.
0: 네.
1: 착각을 자꾸 하시는데요. 왜 반공을 안 하냐. 주체 사상을 비판을 안 하냐 하는데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방법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제 말은 주체 사상을 강화문 한복판에 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0: 네.
1: 그걸 왜 우리가 명쾌하게 그걸 극복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체 사상이. 그 말이 안 되는 걸 공론의장에 넣으면 바로 박살 날 것을 그걸 엄지에다 두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는
0: 네.
1: 법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표현하고 행동하고
0: 네.
1: 이럴 때는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건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지금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반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0: 네.
1: 저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쪽 생각이 맞는가 보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런 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0: 적대적 공생관계로
1: 자기 옳고 그름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0: 네.
1: 상대방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내 우리 쪽 생각이 옳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0: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론장이라는 게
1: 예.
0: 그러니까 한 사람 머리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 예.
0: 이런 책을 읽으면 또 이런 책을 읽고
1: 예.
0: 제 머릿속에서도 토론을 하고
1: 예.
0: 또 다른 사람 머리랑도
1: 예.
0: 또 토론하고 예. 굉장히 건강하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요즘 참
1: 예.
0: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 이야기를 잠시 한 5분 뒤로 미루고
1: 예.
0: 제가 이 순서가 좀 묘한데요.
1: 예.
0: 그래도 작가님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 예, 예.
0: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1: 네.
0: 그래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또 방송 작가님이 또 이렇게 막 취재해 오신 것도 있거든요.
1: 네, 네.
0: 보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고 맞는지 안 맞는지 네. 한번 봐주십시오.
1: 예.
0: 네. 일단 책 소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 예.
0: 서울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요.
1: 예.
0: 18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셨고
1: 예.
0: 부산과 경남 지역 법관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1: 네.
0: 판사 시절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공직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1: 예.
0: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1: 네.
0: 맞습니까?
1: 그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예.
0: 예. 알겠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이건 예. 책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상에 안 오르는 예. 등산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1: 네. 네.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나무 이야기에.
0: 네. 예.
1: 나무라는 게 우리가 산이 참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건 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무라는 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계속 관찰해 보면 수시로 변하는 게 또 나무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 나무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오늘 저희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무에 네. 대한 책 이야기도 네. 조금 이따 할 예정이고요. 동만관서 행만리로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1: 네.
0: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대부분 유머와 위트로 넘어가고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호명해 준다.
1: 그게 적혀 있습니까?
0: 안 적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출판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1: 그거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네. 화를 많이 냅니다.
0: 아, 많이 내시나요? 네.
1: 그래서 화에 대하여를 쓴 겁니다. 저를 다독이려고.
0: 네.
1: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0: 화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화를 내고요.
0: 네.
1: 바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0: 좀 언성이 높아지시나요?
1: 네. 주로 가족한테 화를 많이 내죠.
0: 굉장히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이제 뭐 유머와 위트로 넘어간다. 이거는 이것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1: 유머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만 화는 자주 냅니다.
0: 알겠습니다. 결정이 빠른 편이다. 책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출간할 수 있었다. 심지어 출간 제안 후 저자와의 첫 대면 미팅도 10분 이내로 끝났다.
1: 저는 오기 전에 뭐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0: 근데 굉장히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지 않으셨나요?
1: 여러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다른 출판사는 제가 추가로 쓰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출판사만
0: 네.
1: 당신이 써놓은 걸 가지고 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딱 한 네. 군데입니다.
0: 그러니까,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제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이 출판사의 그 출간 기획, 출간 그 접근 전략이 아주 네네. 아주 좋았네요. 네.
1: 왜냐하면 제가
0: 네.
1: 20년 동안 쓴 글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사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뭐 약간 잠재의식 속에는 언젠가 책을 하나 낼 거다
0: 네.
1: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탄핵만 없었다면 헌재 결정 몇 가지를 골라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하는 그걸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사건도 15개를 골라놨었어요. 그런데
0: 네.
1: 탄핵이 터졌고
0: 네.
1: 그러면서 그 출판 생각을 제가 접었어요. 접고 네.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이제 집에 내려갈 걸 생각하는 그 사이에
0: 네.
1: 그러니까 4월 4일 선고하고 4월 18일 퇴임하기 그 전 사이, 2주잖아요.
0: 네.
1: 그 사이에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안을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한번 만나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만나보자니까 금방 왔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뭐 10분 안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500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0: 1,500개.
1: 네. 네. 근데 그 중에 120개를 고른 거거든요.
0: 네.
1: 그 고른 건 제가 고른 게 아니거든요.
0: 네.
1: 출판사 팀장이 골랐고요. 저는 이제 하나만 추가를 했고요.
0: 네.
1: 근데 그게 보니까, 고르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출판한 사람의 눈하고 법률가의 눈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다 출판사 의견에 따른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0: 네.
1: 다만 이제 그런 글 중에서 너무 현학적인 글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좀 지워버렸고요.
0: 네.
1: 그다음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 하나가 김장하 선생님이 저한테 준 나무야 나무야 독후감이에요.
0: 네.
1: 이건 선생님이 저한테 준 유일한 책이거든요.
0: 독후감이기도 하고 김장하 선생님과의 인연도 네. 좀 네,
1: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빼 넣어야 되겠다.
0: 네.
1: 그래서 그것만 들어간 겁니다.
0: 좀 기분이 약간 묘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써온 글인데
1: 네.
0: 이렇게 읽히는구나, 네. 이렇게 묶이는구나 이런 네. 카테고리로 그런 경험은 좀 어땠습니까?
1: 저는 좀 태어나서 뭐 놀라는 일이 몇 번 있잖아요.
0: 네.
1: 제일 놀란 거는 뭐 탄핵이었고요.
0: 네.
1: 두 번째로 놀란 거는 제 책이 뭐 크게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는 게 놀랬습니다.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0: 원래 재료도 좋고 네. 출판사에서 이 그 카테고리도 그 키워드도 네.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1: 예, 네, 뭐 출판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놀란 게
1: 예.
0: 게스트의 음악 이제 예. 선곡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게스트가 좋아하는 노래도
1: 예.
0: 같이 듣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단은 한 곡 좀 지금 들을 노래 추천을
1: 예.
0: 받고
1: 예.
0: 나머지 노래들도 리스트가 있는데
1: 예.
0: 평소 어떤 노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1: 네네. 제가 보니까 발라드하고 락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0: 네.
1: 보니까요. 그리고 제 애창곡 흔히 말하는 18번
0: 네.
1: 18번은 안치환 가수의 내가 많이 이고요. 안치환 가수가 뭐 저항가요만 주로 불렀잖아요 옛날에.
0: 뭐 굉장히 옛날에. 낭만적인 노래도 네.
1: 근데
0: 부르시고
1: 제가 볼 때 가장 그분이 제 생각에는
0: 네.
1: 가장 잘 부른 노래가 저는 내가 많이 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0: 네. 좋죠.
1: 그 가사라든지
0: 네.
1: 그 어떤 음색이라든지
0: 네.
1: 그런 거고요.
0: 네.
1: 안치환 가수가 최근에 콘서트에서
0: 네.
1: 저를 언급했답니다. 제 책에 보면 첫 꼭지가 그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네. 이잖아요. 그게 네. 그 고백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많이를 내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밝혔거든요.
0: 네.
1: 그 점에 대해서 이 안치환 가수께서 굉장히 뿌듯해한답니다. 그걸 콘서트에서 밝혔다고 제가 전해 들어가지고
0: 네.
1: 제가 참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팬이 가수로부터 참 너가 팬이라서 좋다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안치환 가수를 존경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해 주신 인생책에 대해서 한 권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세 권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그리고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세 권 꼽아주셨고, 저희는 죄와 벌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나무야 나무야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김장한 선생님한테서 받아서 더 각별한 책이라고 해주셨죠. 어떤 책인가요?
1: 그러니까 이제 신영복 선생이 그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소감을 엽서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네.
1: 이제 그 책을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주었으니까 그 이유를 제가 헤아려야 되잖아요.
0: 네.
1: 제가 이제 최근에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근데 생각이 깊은 나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게 그 들어 있습니다.
0: 네.
1: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닐까. 너는 쇠라고 생각하지만 백성은 나무다. 자루다.
0: 네.
1: 그러니까 백성이 없는 한 판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을 저한테 준 게 아닐까. 요새 와서 든 생각이 그렇습니다.
0: 김장한 선생님이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1: 그분은 뭐 도대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0: 뭐 잠깐 아까 이제 그 대목은 이제 호의에 대하여에도 있지 않습니까?
1: 있습니다.
0: 예. 쇠가 등장했을 때 나무가 떨었는데 나무가 자루가 되지 않으면 쇠는 도끼가 될 수 없다. 저는 약간 그 부분을 책으로만 읽을 때에는 조금 전에 이제 작가님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 이거는 이제 과거에 사법부가 이제 좀 권력에 봉사하던 시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럴 수도 있고요.
0: 예. 네. 그 진주 지원장 하실 때 김장한 선생님 다시 뵀다면서요. 그때는 이제 이 책 얘기는 좀 안 하셨나요? 이거 좀 왜 저한테 주셨는지 안
1: 여쭤봐요. 그건 있습니까? 하지 않았고요.
0: 네.
1: 제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인사를 드렸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번 모시고 싶다 했더니 당신께서는 공직자의 밥은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1년을 그냥 보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떠날 때가 됐어요.
0: 네.
1: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렸죠.
0: 네.
1: 식사 한번 모시고 싶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제가 떠나면 언제 그 만날지 모르는데 그 하여튼 그렇게 거절을 하시면 뭐 하여튼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해물탕 7,000원인가 뭐 8,000원인가 그거 사드렸거든요.
0: 이 공직자가 받는 게 문제지 공직자가 이렇게 식사 사드리는
1: 제가 또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0: 네.
1: 김장한 선생님이 진주 지원장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0: 그러면은 그 해물탕을 드실 때에도 뭐 이렇게 식당에서 뭐 이렇게 칸막이 있고 룸이 있고 그런 데서 드시는 게 아니라
1: 아니에요. 그냥 다 툭 터여져 있는데 했고 저는 이제 며칠 있다 떠날 거니까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이제 떠나버리니까.
0: 네.
1: 그래서 아마 그때는 수락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그분은 제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분 같아요. 그게 그분의 존재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단지 장학금을 준 분이었다면은 제가 그냥 고마움의 대상인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럼 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공직 생활을 마쳤지 않나 싶어요.
0: 호의에 대하여 책에 보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김장한 선생님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김장한 선생님이 나한테 갚지 마라 라고 당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했더니 나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한테 주었으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한테 갚지 말고 이사에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뭐 어디에 어떻게 갚아라는 뜻인지. 그래서 이제 판사가 되고 뭐 재판관이 되고 내내 이사에 갚는 방법이 뭘까를 제가 생각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쳤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존재가 제 어떤 공직의 길을 가는데 하나의 등불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어른 김장아로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0: 네.
1: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기호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1: 그걸 취재하는 그 작가분이 네. 10년 전부터 취재를 했거든요.
0: 네.
1: 그분에게 제가 좀 에피소드도 좀 전해주고
0: 아.
1: 그다음에 출판도 독려하고
0: 네.
1: 그분은 절대 스스로 이걸 알릴 분이 아니다.
0: 네.
1: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해야 될 거다.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제가 그분 생신장치에 했던 연설도 그 작가가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0: 아 그때는 이미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1: 생각지도 않을 때 이 작가분이 네네.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0: 아.
1: 그리고 책을 쓰고 있던 중에 경남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하니까 그 화면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0: 아.
1: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이 뭐 이걸 알리는 게 뜻은 아닌 건 압니다만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한 번 희생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사이에 갈 길은 김장하 선생의 정신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버시고
0: 네.
1: 그다음에 평등을 추구하고
0: 네.
1: 박애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 자유, 평등, 박애 이것만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우리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김장하 선생님은 그렇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셨겠지만
1: 네.
0: 요즘 좀 이제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좀 어른을 네. 어른은 어떤 모습인지 좀 보고 네. 싶다.
1: 그러니까 본보기가 있어야 네.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1: 저는 제가 겪어본 이제 그 60년 동안 만나본 중에 가장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잘 실천한 분이 저는 김장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그분 그 말씀으로 다 채운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문영배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인생책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1: 네.
0: 네, 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주신 게스트분 중에서도 이미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분이 계시고요.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작가님께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어떤 책인가요?
1: 한글로 쓴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네. 해 주십시오.
1: 보통, 그분의 네. 말씀에 보면
0: 네.
1: 그 70년대에 썼잖아요.
0: 네.
1: 이걸 파괴를 견디고
0: 네.
1: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0: 네.
1: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검열을 의식하면서 그렇지만 진실을 온전히
0: 네.
1: 독자들에게 그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문학적인 성화였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게 잘 구현되었다.
0: 검열이 있던 시기에 나온 책이고 네. 또 그냥 검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작가들을 이제 아예 공안기관이 이제 네. 데려가기도 하고
1: 네.
0: 기막힌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호의에 대하여 책을 보니까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사법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읽은
1: 네네.
0: 걸로.
1: 네. 아마 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가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0: 네.
1: 그때 읽었던 책일 겁니다.
0: 그러면은 이제 다른 같이 그 독서 모임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법연수생들.
1: 네.
0: 아, 이제 곧 판사가 될
1: 네.
0: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같이 네. 읽으신 거예요. 네. 책을 선정한 거는 그럼 그때 작가님이셨나요?
1: 제가 한 건 아니었어요.
0: 네.
1: 저는 이 책을 몰랐거든요.
0: 네.
1: 근데 어떤 분이 하여튼 골랐는데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책이다.
0: 네.
1: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이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 2025년에는 확고한 고전의 반열이
1: 그렇죠.
0: 있지만
1: 예.
0: 그때 아마 한 1980년대 중반에
1: 예.
0: 읽으셨을 때는 책이 나온 지 10년이 되니까
1: 예.
0: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 어떤 문학적 승화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1: 네네.
0: 당시에는 뭐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네네. 그런 풍토도 있었을 것이고
1: 네네.
0: 20대에 읽으면 또 각별한 책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떠셨나요? 20대 때는 어떤 기분으로 읽으셨나요?
1: 아 그때는 저는 우화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0: 비유하는 거다.
1: 네.
0: 좀 이렇게 그 상황 그 전개가 조금 얇게 도약이 좀 있잖아요. 비약이.
1: 뭐 수록된 여러 글 중에 어떤 건 또 이제 좀 환상적인 분위기의 네, 네. 글도 있기도 하고 네. 일부러 뭐 지명이나 이런 걸 좀 네. 숨긴 것도 네. 있고 그렇죠.
0: 그리고 아 때로는 있는 걸 사실화처럼 묘사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렇게 우화처럼 비유처럼 하는 게 오히려 진실을 더 드러낼 수도 있겠구나.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제가 호의에 대하여를 읽다가요.
0: 네.
1: 어떤 부분을 되게 천천히 읽은 대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때
0: 네.
1: 서울대 법대를 다니실 때
0: 네.
1: 1980년대죠.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신 것도 대학 재학 중에 네. 하신 거죠.
0: 네.
1: 그때 경찰 임의 동행을 거부하지 않은 일이 내내 부끄러웠다.
0: 예.
1: 이후에도 판사 생활하는 내내 부끄러웠다라고
0: 예.
1: 하셨습니다.
0: 예.
1: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을 때도 좀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0: 네. 이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1: 네.
0: 경찰이 학생증을 내라고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내 대학 들어가는데 왜 당신한테 학생증을 보여주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파출소로 연행을 했어요.
1: 네.
0: 아무런 요건이 안 돼요.
1: 이게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0: 없어요.
1: 거고 네. 사실은 거부를 해도 되는 건데.
0: 되고 되죠.
1: 2020년대에도 거부해도 되고 1980년대에도 네.
0: 그 당시도
1: 거부해도
0: 돼요.
1: 되는 건데.
0: 근데 네. 제가 이거 파출소에서 한두 시간 있다 나왔거든요.
1: 네.
0: 결국 학생증을 내주고 나왔어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때 싸우질 못했단 말이에요.
1: 이게 사실은 그 법지식 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임의동행
0: 저는 불법이라는 걸 알거든요.
1: 네.
0: 알면서도 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내내 부끄러웠고 그게 이제 2009년도에 또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고
1: 네.
0: 당시 여당 대표가 말했어요.
1: 네.
0: 그때 제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내 그 부끄러움을 없앨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에 글도 쓰고 그다음에 공론화도 좀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법연구회가 해체가 안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했던 거고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1: 네.
0: 이른바 그 뭐 민주주의는 이제 뭐 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죠 지금은.
1: 네.
0: 옛날에는 이제 민주주의 하면 대중을 동원해가지고
1: 네.
0: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개인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로 넘어갔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법원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1: 네.
0: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해서 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시정해 나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1: 네.
0: 당시 대학교 때는 그런 개인 민주주의를 할 만큼 제도적 신뢰가 없었어요.
1: 네.
0: 그때 법원에 소송을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1: 임의 동행을 거부하면 맞지 않을까?
0: 맞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1: 네. 오히려 끌려가서 더 맞지
0: 네.
1: 않을까?
0: 그래서 저는 그때 싸우지 않고 부끄러웠던 거, 그다음에 독재 뭐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사법시험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에서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웠고. 또는 또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때가 되면
1: 네.
0: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당시에 독서 모임을 하던 예비 네. 판사,
0: 그렇죠.
1: 예비 법조인들도
0: 그렇죠. 사법연수원 갔을 때 독서 모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인권 변호사를 이제 하겠다
1: 네.
0: 이렇게 했던 건데. 36개월 이제 군복무하고 나니까 임금 변호사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게 이제 지역법관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27년 동안 저는 부산, 경남에서만 근무했거든요.
1: 네.
0: 그게 한 지역에 있으면 인사 같은 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소신껏 좀 해보자. 임금 변호사도 못 했는데 판사까지 돼가지고 뭐 승진이나 신경 쓰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끄러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1: 근데 사실
0: 예.
1: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0: 예.
1: 늘 부조리가 있고
0: 예.
1: 막 원리 원칙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조금씩 조금

0: 조금씩 다들 좀 타협을 하면서 살지 네, 않습니까?
1: 예. 타협하는 것도 괜찮다. 아. 그런데 부끄러운 건 자기는 알잖아요. 네. 그걸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
0: 타협은 타협대로.
1: 네, 그냥 그 현실적 제약 때문에 타협을 네. 하면 타협을 하시라. 그렇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네.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두는 것. 그런 게 뭐 일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올바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게 저는 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0: 보통은 사실은 이제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뭐 임의동행이라는 게 막 엄청난 무슨 뭐 예. 부조리는 아니니까 그냥 아 이번에는 뭐 타협할 수도 있지 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물들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1: 그렇게 이제 네. 권위주의 체제는 그 통치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제항을 하면 걔에게 그냥 융단 폭격을 해서 도저히 그냥 따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83년도에는 했거든요. 당시 정권들이. 네. 그게 저로서는 부끄럽죠.
0: 그 부끄러운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는 글의 힘이 정말 도움이
1: 그리죠. 글을 써놓지 않으면요. 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0: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오히려 그런데 영합하는 데 막 이용하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1: 저는 하여튼 뭐 글 같은 걸 좀 써놓고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네. 내가 이때 부끄러웠다.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흔들릴 때 한번 본단 말이에요. 아.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부끄러워서 또 미래에 내가 후회하게 만들 건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개혁이다 뭐다 이렇게 쓸 때 뭐 크게 고민 안 했어요. 아니 뭐 안 되면 뭐 나가면 되지. 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뭐. 그래서 내가 옳다 싶고 그다음 내가 가장 그 정제된 언어. 저는 말은 점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말들을 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법관 생활할 때 하려고 노력했고 재판관 갈 때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재판관 마치면 나는 바로 부산 내려간다. 퇴임 당일날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가.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내려간 거거든요.
0: 블로그 글을 쓰시기 전에도 계속 그런 어떤 뭐 짧은 에세이랄까?
1: 수첩이 있어요.
0: 수첩이. 네,
1: 아. 수첩에 글로 썼는데 네.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디에 써놨는지는 몰라요.
0: 아 그렇죠. 검색도 안 되고 검색도 나중에 안 되고. 이제 양도 많아지고. 네,
1: 양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글씨가 제가 악필이에요.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블로그에 쓰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0: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사실 뭐 현직 법관이 블로그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1: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올렸거든요. 네. 그럼 내가 길이 누구에게도 네. 내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고 저는 그 정신으로 판사생을 한 거거든요.
0: 글의 힘이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쓴 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예, 예. 예.
1: 그리고 글이 공유가 썼고. 되잖아요.
0: 네. 다른 사람들한테 예, 공개를 했고. 예.
1: 그게 글과 저는 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0: 그렇군요. 예. 말은 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한테만
1: 휘발돼버리고
0: 네. 하고 휘발되는데 글은 예. 나중에 10년 뒤에도 수천 명
1: 그래서 분석 격려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
0: 진시황이 그러니까 진짜
1: 독재자들이 네. 분석 격려를 합니다. 책을 불태워버리고 곳곳한 선비를 탄압을 하죠.
0: 이적 표현물 수집죄를 활용하기도 네, 하고.
1: 그걸 현대에 왜 되풀이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0: 알겠습니다. 문용배 작가님의 두 번째 인생책, 주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세 권의 인생책을 골라주셨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죄와벌인데 네. 그 얘기는 아직 못했고요. 예.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나무야 나무야를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일부를 들었는데 벌써 마음이 충만한 느낌이에요. 죄와벌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알찬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와벌 이야기는 그러면 내일 2부에서 더 나누기로 하고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네. 좀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노래, 어떤 노래 예. 들을까요? 네.
1: 노래가 이제 아이유의 너의 의미인데요. 이게 원래 너의 네. 의미가 김창완 씨 곡이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아이유 씨가 부르고 김창완 씨가 피처링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아이유란 그 가수가 네. 정말

0: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1: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0: 네, 노래도 잘하고 또 뭐
1: 곡도 잘 만들고
0: 착한 일도 많이 네, 하시고
1: 가사도 잘 쓰고
0: 연기도 잘하고
1: 연기도 잘하고.
0: 그래서 이게 너의 의미 이걸 제가 탄핵 심판 과정을 할 때 계속 이제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1: 아, 그러신가요? 네.
0: 네. 그러니까 너의 의미할 때 그 너가 저 같아요.
1: 아, 네네. 네. 아, 이거 사랑 노래가 아니군요. 당신의 소명을 묻는 노래군요.
0: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도 듣는데 네.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1: 아, 이거 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아주 무거운
0: 모르겠어요.
1: 노래로.
0: 저희 그렇습니다. 그냥 노래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서요.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의 추천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지난 10월 방송된 문형배 전 재판관님 편 1부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각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일상은 여전히 전쟁터의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습니다. 폭력의 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안무처럼 활용한다든가 하는 식이죠. 희극과 비극이 섞인 형태의 그 무엇을 지향하면서요. 유머는 사회적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고정관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보는 이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진입로가 되어주죠.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던 델리아가 달라지는 건 딸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석연찮은 구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자 딸의 예비 남편이 보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엄마에게 왜 바다 깔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 원망하던 딸은 폭력의 낌새를 보이는 예비 남편 앞에서 무안한 듯 웃고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마르첼라는 그토록 경멸했던 엄마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딸에게 예정된 폭력은 가부장제의 현실입니다. 어느 대에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나타나는 질병 같은 현상이죠. 누군가 행동하지 않으면 운명은 반복됩니다. 델리아는 결국 결혼을 무마시키고 딸을 구하기로 합니다. 물론 불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운 작전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는 델리아가

0: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코르텔레시 감독은 어린 딸에게 여성 인권의 변천사를 다룬 어린이 도서를 읽어주다가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어떻게 이런 삶이 있어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딸에게 과거를 알려주려 했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영화는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사랑의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엔드크레딧에 등장하는 라우레타를 위해 라는 자막. 라우레타는 딸의 이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경북권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올라 무척 덥겠으니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3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오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라권,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 2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서울 33도, 전국이 25도에 33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강원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 전남 남부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20mm 이상, 제주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 해안과 경남권 해안, 지리산 부근은 시간당 30에서 50mm, 제주도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정체전선 특유의 극심한 장대 비가 집중되겠고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1도, 파주 19도. 낮 기온 서울 33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파주 32도. 강원 영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19도, 춘천 19도, 원주 21도, 대관령 14도. 낮 기온 철원 32도, 춘천 33도, 원주 32도, 대관령 24도.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0도, 강릉 20도, 동해 20도. 낮 기온 속초 25도, 강릉 28도, 동해 26도. 충청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2도, 충주 20도, 대전 21도, 세종 20도, 전남 20도, 보령 20도. 낮 기온 청주 33도, 충주 32도, 대전 32도, 세종 31도, 전남 31도, 보령은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1도, 군산 21도, 광주 23도, 목포 21도, 여수 21도, 순천 21도입니다. 낮 기온 전주 31도, 군산 29도, 광주 30도, 목포 27도, 여수 27도, 순천 28도. 경상남북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2도, 포항 21도, 안동 21도, 부산 22도, 울산 21도, 진주는 20도.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29도, 안동 31도, 부산 28도, 진주 29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 27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 서해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북한 지역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이 19도, 신의주 19도, 개성은 19도. 낮 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 31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의 무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앞으로 45일 동안 투표용지 사태의 원인과 단일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등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도 밝힐 예정입니다. 특위는 오늘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복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350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서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선관위에 271건, 17개 시도선관위에는 79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입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4척이 미국과 이란의 본협상 기간인 60일 이내에 모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에서 선사와 연락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기 상태라고 말하고 60일 동안 선박 통항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로 만료될 예정이던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당분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행 6차 최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국제유가 상황 등을 지켜본 후에 7차 최고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 상한선은 당분간 현행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보안구역의 최신 지도를 공개하면서 현 단계에서 이곳에서 병력을 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8일 공개한 지도에서 병력 배치선은 국경에서 레바논 영토 안쪽으로 최대 10km 지점까지 동서로 이어져 있으며 이는 지난 4월 설정했던 전방 방어선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에 따른 차등 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할지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으며 이 안건은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과 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의 공동선명을 채택하자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반복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명예담화에서 북한 핵보유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며 핵보유는 자유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10일 인천의 한 생활자원 순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 입소자 80대 여성 A씨와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의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 다리를 자신들의 병원에서 배출한 것 같다며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직원 실수로 신체 일부가 재활용 폐기물로 버려지게 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약 2,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보령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5.6도, 습도 73%입니다. KBS 1 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서점가에 쏟아지는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라고 강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려온 사람들은 자기개발의 피로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 독자들에게 다소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자신과 마주하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 신간 내면의 작은 방을 출간한 아나운서 정용실 씨를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볼게요.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경서예지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정용실 아나운서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조직상담학과 석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91년 KBS에 입사해서 34년간 아나운서로 재직 중이신데요. 2005년 한국아나운서대회 대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 언젠가 사랑이 말을 걸면, 공감의 언어 등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신간 내면의 작은 방을 출간한 아나운서 정용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 요즘 스튜디오에서 자주 뵙네요.
2: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다가
2: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사석에서만
1: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롭고 좋습니다. 예전에 문화공감 진행하셨었잖아요.
2: 그때는 이름이 네. 문화공감 아니고 문화포커스였고요. 아. 2008년에서 2009년 2년간 진행을 했었고 그 전에 김영화 작가 진행하시다가 아~ 제가 받아서 진행을 했었죠.
1: 저녁 때 생방송 하셨죠?
2: 10시 때 예. 맞아요. 생방을 했었죠.
1: 네.
2: 예.
1: 그래요. 뭐 방송뿐 아니라 그간 뭐 부지런히 공부도 하시고 글 쓰고 책을 또 여러 권 내셨었는데 예. 사실 아나운서가 말하는 직업이지만 말과 글은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말로 담지 못하는 걸 글로 풀면서 힐링의 효과를 좀 얻으셨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냥 첫 책은 아무것도 모르고 썼던 에세이였고 그냥 네. 일기였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아, 이걸 좀 계속 쓰면 나한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에세이류를 제가 쭉 쓰게 됐고 공감의 언어부터 해서 제가 이제 약간 소통 쪽으로 분야를 좁혔고 이번 책은 심리서로 글이라는 게 사실 나로부터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서 객관화시키는
1: 맞아요.
2: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리적인 제가 공부도 좀 했고 그래서 심리서로 이번에는 책을 냈습니다.
1: 네. 지금 또 상담심리
2: 공부도 하고
1: 공부를
2: 있고.
1: 하고 계시기 예. 때문에 또 방송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이어가고 계실 텐데 그런 네. 만남들이 정용실 아나운서에게는 어떤 시간인가요?
2: 저는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좋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나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대학원에서도 겸임 교수를 할 때도 거기서도 좀 이야기 형태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그러다가 스피치를 좀 치유 이야기, 치유 스피치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책 가지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제, 저의 문제 이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1: 네. 최근에 이제 신간 나오면서 북토크 관련한 행사들 많으실 것 같고요. 독자와 만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대화는 또 조금 더 특별하지
2: 더
1: 않을까요?
2: 특별하죠. 네. 왜냐하면 제 책을 읽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2: 기억에 나는 분이 이제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제 또래의 주부셨어요. 근데 그날은 강연장이 좀 넓은 곳이었는데 앞줄에 앉으셨는데 처음부터 표정이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좀 아픈 상태신 것 같았고
1: 네.
2: 끝날 때까지 계속 우셨어요. 앉아서. 그래서 난 특별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우실까. 나중에 이제 사인받으러 오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섬유근육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있고
1: 네.
2: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신 분이어서 제가 이제 책에 몸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그분하고 나눴던 게 생각이 나고요. 한 분은 제가 이제 부산에 갔었는데
1: 네.
2: 마음의 병이 이미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었는데 끝날 때쯤 돼서는 좀 많이 안정돼서 저랑 사진도 찍고 막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리뷰를 써서 각자 독자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써서 주시는데 오늘 수업이 다른 것보다 정말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제격이었다 이렇게 써주셔서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제가 그분의 앞으로의 나날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 네. 이번에 내면의 작은 방 책 표지부터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뭐 정말 방을 꾸민다면 이렇게 꾸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책을 쓰게 되신 이유가 있겠죠?
2: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소통에 관한 거를 이렇게 타인을 공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고 그 마음을 읽어야 돼라고 이제 책을 썼는데. 타인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타인을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관리자를 하고 그리고서는 응급실을 가게 됐고 네. 가게 된 이후로 번아웃과 갱년기가 이제 동시에 오면서 또 제가 이제 종양도 생기고 이러면서 몸이 이제 무너졌어요. 네. 그렇게 아프면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원래 아프지 않을 땐 그 살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프면 그때까지 살아온 게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패턴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제가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삶에서 조금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조금 이해하는, 나를 이해하는 마인드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큰 틀을 바꿨어요, 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번아웃과 이제 갱년기에서 좀 벗어나게 됐고, 종양도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인생관이 바뀐 거죠 한마디로.
1: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본인에게는 좀 엄격하고 자기하고는 좀 멀리 살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살고 있는
2: 맞아요.
1: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가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2: 뭐 미라클 모닝 아침형 인간 뭐 이런 것들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나는 바이오리듬이 저녁형 인간이면 사실 참 어려운.
1: 고문이죠. 고문.
2: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외우는 거를 잘 해내는 연기하는 방송이 있고 또 그냥 자기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애드립이 많이 필요한 방송들이 있는데 저는 좀 후자 쪽에 속한다는 걸 제가 일찍이 알았고.
1: 외우는 거 제일 못합니다.
2: 네, 저도 아주 못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어떻게 잘 풀어갈까 그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고 하나에만 그냥 쭉 올인했죠.
1: 맞아요.
2: 그게 나를 아는 거죠.
1: 그렇게 알기까지가 참 힘든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제목 내면의 작은 방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할까요?
2: 대부분은 그 어떤 외형적인 공간을 원하시죠. 내 방.
1: 그렇죠.
2: 뭐 내 공간 이런 거를 갖고 싶다. 근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 많이 들죠. 네.
2: 내면의.
1: 집에 방 하는 것도 어려운데.
2: 그렇죠. 내면의 네. 방 공간도 사실은 따져보면 어느 날은 남편 생각, 어느 날은 친구 생각, 어느 날은 엄마 생각, 뭐 회사 생각. 그런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안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고 정작 나를 위한 공간은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아이가 엄마하고 애착을 형성할 때 그 애착이 중요한 이유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하는 그런 응석을 부리는 게 좀 필요한데 네. 그게 안전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존 볼비라는 사람이 쓴 안전기지라는 책이 있는데 일종의 내면의 작은 방이 내면의 안전기지 같은 역할. 이제 성인이 돼서 엄마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어디다 응석을 부리고.
1: 엄마가 또 더 약해졌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부릴 수가 없죠.
2: 나한테 내 안에서 제가 받아줘야 되니까. 찾아야 되죠. 예. 그래서 엄마가 사라진 나에게 내면의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면의 작은 방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1: 네.
2: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 두시면 딴 사람은 안 받아줘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내가 말하면 그래 그래 힘들었잖아 그래 여기서 쉬어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네. 많은 분들 특히 중년의 나이나 그 이상인 분들이 더 큰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2: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는 게 어떤 두려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같은 건데
1: 네.
2: 바깥을 보면 볼수록 지금 사회는 더 두려워지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변하고
1: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2: 예, 이게 아마 이 시대가 또 정착되는 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의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안을 좀 들여다보면서 내면의 나침반 어디로 가야 될까? 상황이 어떻든 내가 갈 길은 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밖이 변하든 말든 빌딩이 새로 생기든 말든 나는 집으로 갈 거면 집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향을 잡는 내면의 나침반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네.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사실 타인에게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남들이 원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또 그런 괴리감이 생길 때 혼란이 오고 그때 괴로워지고 뭐 아픈 사람들도 있고
2: 그렇죠.
1: 그런데
2: 이게 타인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다르면 사실 정체성이 통합이 안 되고 일종의 분열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개인만큼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1: 그게 다른 일이면 사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일은 또 타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2: 중요한데 타인이 근데 원하는 게 이럴 거다라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상정하는 거죠 사실은.
1: 네.
2: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저는 다 각자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나답게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걸 하나의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0등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에 피는 꽃이냐 어느 곳에 어떻게 피어 있느냐가 다 다르게 야생초지만 참 이쁠 때도 있고 잡초도 어떨 땐 참 아름다운 잡초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쓰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시대의 어떤 흐름은 있지만 그 안에서 나답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해서 조금 제가 그 아나운서들이 흔히 가는 방향으로 좀 아닌 쪽으로도 많이 진행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그거에 별로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좀 꽃다운 여성 진행자는 하기에는 너무 센 캐릭터라.
1: 인정합니다.
2: 그렇게, 네, 그렇게는 안 맞고.
1: 네, 그래서 뭐 큰일 날 뻔했죠.
2: 네, 안 어울리죠.
1: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성 아나운서의 입지가 많이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2: 그렇죠.
1: 예전에 생각하던 제가 아나운서 대
2: 처음 됐을 때보다는
1: 시절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소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지 않을까. 뭐 정용실 아나운서 같은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길들이 생겼겠죠. 예.
2: 네.
1: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신간 내면의 작은 방 출간한 아나운서 정용실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용실 아나운서의 추천곡들을 쭉 만나볼게요. 첫 곡은 어떤 거예요?
2: 시간은 짧고
1: 너무 많이
2: 뭘 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1: 듣고 싶으셨죠?
2: 예. 네, 제가 그 우리가 좀 취약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작든 크든 다 갖고 있고 또 외로움이나 공허감 이런 거를 잘 느끼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곡을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우린 이렇게 약한 인간이야. 차이콥스키 4개 중에서 10월 옥토버 가을의 노래 임윤찬의 연주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1: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재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워크숍이라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2: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서를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읽고 원래 그 전부터 좀 좋아해서 쭉 읽었는데 네. 장애물이 많아요. 어휘가 일단 전문 용어를 많이 맞아요. 쓰고 네. 그리고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이론을 정리한 책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 사례자의 사례가 있는 그런 책들이죠.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에겐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좀 실용적인 방송인이고 방송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각자 책을 읽는 분들이 직접 좀 해보시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도구를 만들어 본 거죠. 제가 해보면서 썼던 것들을

0: 표로 만들어서 몸은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호흡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기억과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한번 꺼내보세요.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1: 네. 1부가 자기관찰, 솔직한 몸인데요. 가장 정직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얼굴이나 무슨 말이나 이런 거는 사회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표정도 어떨 땐 좀 안 좋았다가도 싹 이렇게 바꾸죠.
1: 네.
0: 사람들 불쾌하지 않게. 그리고 말도 이렇게 배려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몸은 그런 배려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감정은 몸이에요.
1: 네.
0: 예전에 머리로 이렇게 곰이 나타날 때 머리로 곰이 나타났구나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늦어서 곰이 잡아먹어요 저희를. 그래서 몸이 탁 보는 순간에 얼어붙거나 네. 아니면 도망가거나
1: 네,
0: 태기를 하게끔 딱 몸 안에 그게 세팅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팅이 딱 되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서
1: 네.
0: 감정이 바로 그렇게 되죠. 통증, 뭐 심혈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감정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최근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암에 대해서도 자연치유 요법을 쓰신 1500명의 그 환자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10가지 치유 요소들을 뽑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6가지가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야 마음을 몸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1: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아도 바쁘다 보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걸 위해서 애쓰며 사는 걸까요?
0: 몸의 소리라고 저는 신호라기보다는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어릴 때는 잘 들어주다가 크고 바쁘고 이러면 다른 환경 때문에 아유 지금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안 들어주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아이 같아서 울 때 가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주면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면 그 신호가 몸의 소리가 끊어지는 거죠.
1: 네.
0: 몸과 마음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가 조금 심각해질 수 있는 질환으로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한 질환으로 갈 수 있는 알아채지를 못하니까
1: 네.
0: 병으로 갈 가능성이.
1: 중병으로 가는군요.
0: 예, 예. 있죠.
1: 책에 내면의 그렘린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인상적이더라고요.
0: 이게 우리가 어떨 때 이제 뭐 집에서 누워있는데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너는 이렇게 집을 더럽게 하고 있니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갖고 이제 몸을 일으켜서 그걸 하게 될 때가 있죠.
1: 그렇죠.
0: 그 자기 비판적이고 그런 내면의 잔소리 그거를 그렘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렘린이라는 건 원래 항공기나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믿었던 과거에 그걸 어떤 전설 속에 존재가 있어 개가 들어가면 그렘린이 들어가면 오작동을 하게 된다. 그런 것에서 나온 건데요. 잔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하는 잔소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군가에게서 들은 소리예요.
1: 엄마나 뭐 예전에.
0: 그렇죠. 저도
1: 괴롭혔던 사람들.
0: 좀 힘들었을 때 네. 이렇게 보면 완벽주의가 저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엄마가 너 그렇게 하면 되니? 네가 직장 다니고 나고 애를 그렇게 키우면 되니?
1: 네.
0: 하는 소리가 제 귀에 항상 들리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이 소리가 과연 누구의 목소리고 어떨 때 주로 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소리를 객관화하면서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 안에 이제 그걸 일기 형태로
1: 네.
0: 매달 며칠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그걸 쭉 적다 보면 비슷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자기가 객관화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1: 네. 아, 이거 빨리 알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렘린이 돼서 누군가를 또 괴롭히겠죠.
0: 그럴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네. 예. 이분은 자기 탐험, 절박한 감정, 내 안에 숨어있던 감정을 꺼내보라고 하는 건데 과거의 상처나 후회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 아, 그 못난 모습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고 네. 피하고 싶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숨어있는 감정을 좀 마주해야 되는 거죠.
0: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은 심리서들은 대부분 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심리와 네. 정신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부에 몸을 넣은 이유가 감정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힘든 감정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억압해놨거나 회피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알아채는 방법이 첫 번째가 몸인 거예요. 몸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혹시 내 마음의 문제가 몸으로 온 거 아니야? 라는 사인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감정이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살살 꺼내야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러니까 두 번째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또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뭐야? 그러면

0: 기억은 해요. 그런데 그때 감정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기억 뒷면에 그 기억이 왜 앞으로 나와 있냐면 기억은 감정이라는 태그를 붙여야만 그 순서상 맨 앞으로 옵니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9.11 테러 이런 거를 섬광기억이라고 하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한 감정,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강렬한 감정 때문에 맨 앞 페이지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메모리 퍼즐이라는 거기에 워크숍 이제 만들어 놓은 거에 기억들을 한번 적어보면은 나의 기억이 나의 감정을 어떤 걸 담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몸과 기억을 통해서 감정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1: 그렇군요. 현재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공부하고 계신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들이겠죠?
0: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은 책을 쓴 과정이 제가 이런 감정을 만나는 과정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책을 쓸 때 논리적으로 쓰세요.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하면서 쓰시는데 저는 구성안이 없이 써요. 그냥 백지에다가 바로 그냥 어떤 장면을 바로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로 그냥 쭉 글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글을 쓴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 기억이 생생하기만 하면 그냥 그날 하루에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나의 감정을 가져와서 불러와서 그걸로 제가 글을 쓰고 났을 때 치유되는 경험을 계속했었고 그게 이 심리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그게 또 그 방식으로 방송도 해요. 글도 그렇게 쓰지만 방송도 제가 이제 인터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 다른 분들이 아이 나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 아나운서만 오면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이제 제가 네. 상대의 마음을 열어서 말을 끌어내는 재주가 조금 있고 그거를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이분이 다 털어놓고 하게 되는가.
1: 그게 사실 나와야 뭔가
0: 얘기가 감정이 그렇죠. 나오게 되고 거죠. 그것은 그 숨겨놨다는 건 감정인 거고 그거를 꺼내야 우리 방송에선 사실 소위 좀 잘 풀렸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걸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심리 상담적인 기법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자, 신간 내면의 작은 방 출간한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사실 책을 쓰면서 음악이라는 저의 코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작업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에 첫 곡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곡 뭐 앞으로 마지막 곡까지도 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들었던 곡들이고 첫 번째 곡은 어떤 괴로움, 상처 이걸 마주하는 글을 쓸 때 들었고 이번 곡은 좀 뭔가 순수한 호기심 뭔가 좀 이관욱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왠지 좀 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가지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함?
1: 그렇군요.
0: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곡은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 들었던 곡입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작품 번호 28-15 빗방울 들어보겠습니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책의 3부는 자기 이해, 나로 가는 길인데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를 이해한다는 거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될까요?
1: 사실 이런 말을 쓰면서도 이게 상투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은 사실 명상책이나 심리서들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0: 네.
1: 좋은 말이죠.
0: 그렇죠.
1: 근데 이거를 내가 쓰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제식으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했는데

0: 제가 이제 심리서를 읽다 보면 마크 브래킷이라고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신데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룰러라고 해서 5단계로 만들어놨어요.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명명하고 표현하고 조절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제가 제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처음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인식이에요. 불편하구나. 아, 나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게 뭘까? 어, 왜 불편한데? 라고 이제 질문에 들어가는 게 이해예요. 근데 이 감정을 이해하는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그냥 감정을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를 집요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늦어요. 오늘 늦어. 그러면 제가 화가 나죠. 또 늦어?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뭔 소리야? 네가 더 늦는데. 어제는 네가 늦었잖아. 그러면 제가 아, 한 달이면 더 많이 늦지나. 그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몇 년도에 몇 회를 늦었니 말았니 이러면서 이제 횟수 세기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게임으로 빠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문제 본질이 아닌 바깥으로 네. 나간 거고요. 그럼 이 감정이 뭘까? 화난 걸까? 분노인가? 뭐 화난 거 비슷하죠. 좀 더 들어가 보면 남편이 늦는 게 왜 화가 나지? 나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탐험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왜 늦을까?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밥 먹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에는 아닌데? 그럼 그건 나한테 안 와닿으면 그건 패스. 그다음 그러면 늦어서 사고 날까 봐? 아니 뭐 걱정 별로 안 되는데? 그럼 그것도 패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와닿으면 그건 다 패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사실 남편하고 일찍 오면은 맥주 한잔 하려고 맥주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안주도 좀 맛있는 거를 좀 해놨단 말이에요.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늦는다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그 화난 건 사실 섭섭하기 때문에 내가 일찍 들어오면 같이 마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서운함. 그거를 분노라는 형태로 해야 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분노라는 건 약간 그 위에서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걸 쓰는 거지 실제는 서운함, 섭섭함 이런 감정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표현할 때는 오늘 일찍 오면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서운해. 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소통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1: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이유를 몰라.
0: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무서우니까. 하고 살짝 네. 대답을 안 하다가 네. 그다음부터 최대한 일찍 갈게. 이렇게 남자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다 바로 대답을 해요.
1: 다들 이유 없이 화낸다고 하잖아요.
0: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도 되고 네. 내 감정이 서운함이구나. 그렇게 명명하게 되면 그걸 또 표현하게 되면 치료가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나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생활에서 실천할 만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0: 나를 이제 받아들이려면 일단 나한테 집중을 해야 나를 받아들여요. 항상 타인만 계속 보고 있으면 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나에게 중심이 안 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포커스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기적 일기라는 거를 쓰자. 그러니까 나라는 주어로만 쓰는 거예요. 내 감정 일기 같은 건데요. 나는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어. 이런 누구라는 걸 좀 배제한 순수하게 내가 느낀 것들만 쓰는 거야. 그 네. 오늘 뭐 걷다가 뭐 보니까 꽃이 펴 있어요. 오늘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 뭐 하늘을 보니까 어쨌네. 내가 몸이 아프네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네. 타인과 관계 속에서가 아닌 그냥 나에게 좀 포커싱한 것들 감정들을 써보는 거를 해보자. 그래서 나로 주의를 좀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기억을 나를 받아들이려면 나쁜 기억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억을 메모리 퍼즐을 쓰다 보면 좋은 거 나쁜.
1: 기억이라는 게 희한하게 나쁜 게 먼저
0: 그건 예, 자연스럽긴 기억되니까.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터널 선샤인 이런 영화 보면은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그걸 다 삭제해버리려고 그러죠. 예, 예, 예.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고 머지않아 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렇죠. 예, 뇌에다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해지면 나쁜 기억을 삭제하려고 하지만 나쁜 기억 속에 사실은 나의 시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좀 재활용할 거를 좀 꺼내고 버릴 걸 버려야 되지 통째로 버리면 한 시기가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좀 재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기억으로 재해석해내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왜 그 사람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1: 맞아요.
0: 네, 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좀 나를 애착 안전기지인 나를 자기잡이 내면의 방으로 초대해서 나를 좀 도닥여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길을 찾는 거죠.
1: 네. 이 책 제목이기

0: 또한 내면의 작은 방이 집단 상담 참여했다가 발견한 이미지라면서요?
1: 네, 이제 그 집단 상담, 자기잡이 상담이라는 것을 참여를 했다가 방을 꾸며봐라라는 제안을 받았고, 너무나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항상 저는 상상하는 걸 좀 좋아해서 소설을 제일 좋아하고 장르 중에 그걸 이렇게 보다가 다락방 아니면은 작은 방에 벽난로가 있고 제가 그 앞에 의자에 이제 담요를 덮고 앉아서 책 보는 그 장면이 항상 저한테는 있어요, 내면에. 그리고 거기 그러면 왠지 쉬는 것 같은 느낌.
0: 그걸 떠올리면 뭔가 편안해지고.
1: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거기서. 근데 이제 저는 외할머니가 항상 저를 모든 걸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외할머니를 초대했죠.
0: 네.
1: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다른 일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요즘엔 어때? 요즘엔 그 방에 누구누구 들어와 있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남편도 들어와 있어? 남편은 문 앞에 있어. 아직 못 들어왔어.
0: 아직 못 들어왔군요.
1: 왜냐면 여기는 남편까지 들어오면 너무
0: 그쵸.
1: 네, 번잡할 것 같고.
0: 그게 작은 방이 아니라 큰 방이
1: 되죠. 그래서 저의 강아지 반려견 까지만 지금 들어와 있답니다.
0: 그렇네요. 네. 아, 매일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라시나요?
1: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항상 저는 그 뭐에 의지해서 자기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주는 것.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이 나을 거다, 좋아질 거라는 걸 믿어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더 빠르게 회복하겠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믿게 할 건가 하는 스스로의 결정을 하시고 제 책이 그거에 도움이 됐으면 나를 스스로 일으키고 내가 회복될 거다. 나에겐 아름다운 기억이 있고 나에겐 이렇게 내면의 방이 있고 회복할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이거를 확인하시면서 스스로 낫게 하겠다는 네.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쓴 거죠.
0: 네. 정말 책이 그 표지를 볼 때부터 마음 편안해지는 게 아, 나도 이런 나의 방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인데 이제 내용을 보면 아마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까요?
1: 네. 제가 공감의 언어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책을 쓸 때 항상 소설에서 모티브를 갖고 와요.
0: 네.
1: 공감의 언어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의 한 대목에서 제가 소설에서 힌트를 얻어서 책을 쓰게 됐고 이 내면의 작은 방은 일요일의 카페라는 그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이 책에 루카라는 사람이 이리스라는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해주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바라봐야 되지만 인생을 살아가려면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제가 요 글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네.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일요일에 카페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음악이 있어서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어요. 뭔가 좀 약간 누구한테 치유받아서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자꾸 임윤찬 연주를 골라서 좀 죄송한데
0: 네, 피아니스트, 이해합니다.
1: 예.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연주한 코른골드의 아름다운 밤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그 침묵의 세레나데라는 오페레타에 나오는 가장 매혹적인 왈츠곡을 피아노 곡으로 연주한 거거든요. 아마 행복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0: 네, 정용실 아나운서 방송처럼 책 한 권 한 권 쓰실 때마다 뭔가 점점 더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글 당연히 계속 쓰시겠죠?
1: 그럼요. 저는 글이 무슨 저를 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한테 치유의 과정이고 제가 아플 때 저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글 쓰는 순간이 저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쓰는 거라서 몸에 체력이 다하는 한.
0: 네.
1: 네. 쓸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요. 요즘에 또 책 새로 나와서 바쁘신 거 아는데 제가 부탁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제 몸이 좀 쉬라고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1: 한마디로 네. 번아웃이 온 거군요.
0: 네. 그래서 네. 제가 약간 요양 겸 휴가를 좀 가려고 하는데 예. 딱 이 프로그램 대신해 주실 적격이 또 정용실 아나운서셔서 예.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립니다.
1: 네. 예. 저는 좀 회복을 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가시는 거예요?
0: 2주간 제가 잘
1: 2주. 네. 네. 2주간 예. 제가 그럼 대신 좀 자리를 예.
0: 워낙에 또 베테랑이시고 하셨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도 좀 읽고 영화도 예. 보셔야 되죠. 워낙 하시는 거니까.
1: 예. 그러겠습니다. 네.
0: 그래요. 저는 정용실 아나운서의 책을 들고 휴가를 다녀와서 여러분과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1: 건강을
0: 하겠습니다.
1: 회복해서 오세요.
0: 그래요. 오늘 자신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책 내면의 작은 방 출간한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6월의 언덕, 노천명. 아카시아 꽃 핀 6월의 하늘은 사뭇 곱기만 한데 파라솔을 접듯이 마음을 접고 안으로 안으로만 든다. 이 인파 속에서 고독이 곧 얼음 모양 꽃꽃이 얼어 들어옴은 어떤 까닭이뇨. 보리밭엔 양귀비 꽃이 으스러지게 고운데 이른 아침부터 밤이 이슥도록 이야기해 볼 사람은 없어. 파라솔을 접듯이 마음을 접어가지고 안으로만 들다. 장미가 말을 배우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 사슴이 말을 안 하는 연유도 알아듣겠다. 아카시아 꽃 피는 6월의 언덕은 곱기만 한데. 무엇을 하든 날씨가 한몫하는 계절입니다. 노천명 시인의 6월의 언덕 보내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체결될 종전 양해 각서는 전쟁 종료와 해상 봉쇄 해제, 핵 협상 추진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 포기 여부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번 합의는 중동에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국제유가와 세계경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와 남은 쟁점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자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네,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국-이란 종전 합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유지희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5: 각서를 쓴다는 것부터가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 그래도 관계가 계속 위협을 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덜 불안해하게 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가라던가 기름값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6: 솔직히 전쟁을 처음에 일으킨 명분 자체도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고,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시작한 전쟁이 많이 희석돼갖고 지금은 뭐 때문에 전쟁을 했는지 미국 국민들이 더 몰라요. 그게 현실인데 이걸 뭐 어떻게 지금 MOU가 사인을 하고 안 하고가 문을,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거는 빨리 유가가 좀 떨어져서 그 해역에 갇혀있는 배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좀 서민들 안정되게끔 유조선이나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7: 사실 모르겠어요. 앞전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뭐 휴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또 정작 이게 실현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길었던 전쟁이 좀 종료된다는 기대감도 갖고는 있는데 또 뭐 어디선가 매듭이 잘못 좀 이렇게 꼬여서 또 이게 종전이 될 것처럼 하다가 이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 트럼프가 양보를 조금 해서 어떻게든 전 세계에 그런 안정을 좀 찾기 위해서 좀 이랬다 저랬다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런 것 좀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서 뉴스를 계속 자주 보고 있어요.
1: 네, 시민 여러분들의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멈추기로 하고 14개 조항의 MOU 초안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MOU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합의가 중동 전역에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덕일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3: 예, 이렇게 양해각서 하나 체결하는데도 너무나 그 가슴을 졸였고요. 네. 또 많은 고비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해각서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법적 구속력과 효력은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될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뭐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고 생각돼서 이게 평화로 가는, 영구적인 평화로 가는 어떤 마침표보다는 조금 문제를 두 달 정도 유예시키는 어떤 쉼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불안한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1: 작전 타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3: 저는 약간 그런 면이 보입니다. 양쪽 다 우선 숨을 돌려야 되는.

0: 자리라든지 함께 그 붙어 있으니까 호르몬제협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 뭔가 좀 군사적 마찰이 있었을 뿐이지 어떤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면적인 공습은 뭐 끝나지 꽤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도 군사의 시간, 그러니까 교전의 시간이 지속되는 거를 미국과 이란 모두 원하지는 않아요. 미국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이란은 생존의 이유로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1: 둘 다 얻을 게 없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네. 조율하는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OU라는 것을 맺은 이유도 사실은 서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그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특히 이란 쪽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1: 네.
0: 이제는 군사의 시간에서 외교의 시간으로 왔다. 이제 치열한 협상이 시작이 될 거고 60일 내에 그것이 타결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인 것처럼 협상이 안 되면 군사작전, 공습을 재개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1: 유인 군사적 충돌은 없을 것이다.
0: 네, 크자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1: 네.
0: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희박하다 이렇게 희박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네.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그 시청자들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가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게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게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일 협상 기간 동안에 종전합의하고 호르무즈협을 개방하잖아요.
1: 네.
0: 물론 60일 내에 기술적으로 모두 갇혀있는 수천 척의 배들이 다 빠져나올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억류되어 있는 배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전 세계를 억누르던 전쟁이 이제는 60일이 지나면 두 국가 간의 전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경제를 억누르던
1: 네.
0: 그런 유가 부분은 숨을 많이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본다면 60일간의 협상이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전쟁, 잊혀진 전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저는 이번 MOU 체결돼서 협상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0: 벌써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우리한테 실물 경제 오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1: 네.
0: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이제 80불 1갤런 80불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국과 모두 싸움을 멈출 명분이 필요했는데 당연히 그 명분을 잘 잡은 것 같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교의 시간이다라고 두 분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미국은 일단 해상봉쇄 해제와 이란산 원유 수출 허용, 동결 자산 해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2: 네.
1: 약속은 했어요.
2: 네.
1: 김도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란이 이번 협상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실익.
2: 예.
1: 이란은 그래도 얻은 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 우선 이제 보도에서 나올 때는 뭐 이란이 뭐 판정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2: 우선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미국이 좀 파격적으로 많이 좀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래 보여요.
2: 예, 협상장으로 예, 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1: 네.
2: 파격적인 게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본다면 예, 원유 수출 같은 거죠. 미국의 해상 봉쇄를 계속해서 이란이 제일 난처했던 게 민생 이란 지금 권위주의 국가인데 통치 체제를 핵심을 담당하는 그 혁명 수비대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자금줄이 막힌이 컸었거든요.
1: 그렇죠. 결국 원유 수출이잖아요.
2: 예, 그렇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제 해제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싼 값에 헐값으로 이렇게 그림자 선단 이용해서 이렇게 밀 수출 안 해도 된다는 거가 되거든요.
1: 네네네.
2: 그러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선은 이란 경제가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었는데요. 미국이 우선 협상장에 나오게 하도록 위해서 호흡기를 달아준 게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네.
2: 이것에 대해서 아니 왜 이란 같은 그래서 한간에 이런 것도 이란 같은 나쁜 정권을 왜 더 몰아붙여야지 왜 호흡기를 달아줬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도 뭐 상당히 양보를 했고 이란도 일단 여기에 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금 당장의 경제 뭐 붕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미국에 의해서 우선은 이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고 추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동결 자산 해제도 이제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따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또 미국에 원하는 데 합의될 경우에는 또 거액의 선물 3천억 달러 뭐 이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선 예, 당장에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채찍으로 많이 후려쳤잖아요.
2: 예,
1: 그렇기 때문에
2: 됐습니다.
1: 당근책을 좀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2: 예.
1: 가장 큰 건 이란산 원유 수출의 일시적인 허용.
2: 예.
1: 이 부분이 이란의 마음을 좀 많이 돌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2: 그렇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미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재개라는 성과를 확보를 일단 했습니다. 이게 주 목표잖아요. 핵 협상 재개.

0: 이번 합의를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거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민정 교수님.
1: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도 보고 전 세계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유리한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네. 이란이 선방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뭐 그렇지만 많은 국내 쪽으로 이제 거의 그 많은 군사 시설이라든지 거점 시설들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크죠. 그리고 많은 이란 국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그 거래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황을 본다면 이란에게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0: 네.
1: 거의 5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해서 지금의 이슬람 정권에 들어오고 그 반미 반서방 정권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이란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왔다.
0: 네.
1: 첫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JCPOA라는 핵합의를 통해서 뭔가 진짜로 기술적인 협상을 해서 이제 이란이 핵 역량을 줄이면 그거에 이제 부합하는 정제 제재계를 풀어주면서 혜택을 주는 이런 거였거든요.
0: 네.
1: 그것을 이제 그 이란이 믿고 다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는데 3년 후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걸 갖다 다 철회하면서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0: 네, 네, 네.
1: 그러고 나서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는데 그걸 다시 그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로 거래하는 부분에서 통 크게 주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나도 거기에 맞춰 주겠다.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는데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장악력이 국내적으로 좋다 보니까 정말로 파격적인 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떤 우라늄 농축한 거 갖다가 해석하고 폐기해 주면 그러면 동결자산하고 그다음에 경제에 다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란이 원유 수출하는 거
0: 네.
1: 그리고 관련된 제품도 획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그렇다면 정권의 생존과 더불어서 이제 그 국제 경제 시스템에 이란이 들어갈 수 있는 정상국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란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퍼주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란이 핵을 추구,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구매도 하지 않는다. 무기 안으로 한다 이걸 한다면
0: 네.
1: 그렇다면 이란의 핵을 포기시켰다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일몰 조항 뭐 15년 25년 주면서 그동안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했던 것보다 더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을 금지시킨 이유는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 신뢰를 못하니까 그걸 막은 거였는데 아예 핵무기를 안 하겠다. 그게 이란의 뭐 전통적인 교리든 뭐든 약속을 받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로 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0: 네.
1: 항구적인 평화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중동에 단기적이라도 안정은 올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면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이 세 국가가 어쨌든 보다 더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들어온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중동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그렇다면 그것만 해도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죠.
0: MOU 전문 공개 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외교적으로 구역을 맛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사실상 뭐 판정패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 있을 회담에 있어서 뭐 이란이 핵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전에 오바마 정부보다도 더 많은 포기가 있었다면 그것도 미국이 엄청난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1: 원래 전쟁을 시작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목적은 얘기는 안 하지만
0: 네.
1: 정권 교체였던 것 같아요.
0: 정권 교체였다.
1: 네, 정권 교체.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 지도자를 딱 떼어내고 그 밑에 크게 그 세력을 바꾸지 않으면서 친미적인 정권을 만드는
0: 네.
1: 요거를 꿈꿔서 한 그 48명의 지도자를 폭사시켜가지고
0: 네.
1: 그 날이 빨리 올 거라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0: 베네수엘라의 케이스 같이 그렇죠. 이란 쪽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축출해낸다.
1: 그렇죠.
0: 이런 개념이었군요.
1: 축출하고 다음에 보다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만들겠다, 낼 수 있겠다. 이런 정말로 그 착오를 한 거예요.

0: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1: 장기전으로 갔죠.
0: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비싼 수업료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불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이란 관계가 개선될 수만 있다면
1: 네.
0: 그렇다면 실질적인 성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트럼프의 이런 실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업료를 냈네요. 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김두길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쪽에 좀 유리했던 협상이라고 보세요?
2: 겉으로만 이제 딱 보면은요. 네. 아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굴욕적이다. 이거 너무 이란에 양보한 거 아니야. 오바마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1: 맞아요.
2: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뭐 17억 현금 줬다더니 뭐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켜볼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원유 수출 허용 같은 거 제재는 풀어줬는데 상당 부분은 조건부예요. 여기서 보면. 예,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한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란이 선택해야 될 일종의 또 딜레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럼 핵으로 이제 민영 교수님 이제 낙관적인 조망을 많이 해주는데 저는 약간 좀 성악설을 믿거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1: 그래서 이란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긴 해요.
2: 그런 부분에서 이란 안에서도 자, 핵을 이번에 그냥 포기를 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서 우리도 국제 경제에 참여해서 좀 잘 살아보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1: 네.
2: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실권을 잡고 있다는 쪽 협상파 쪽 말고 약간 항전파들도 있는데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 일단 미리 받고
1: 네.
2: 핵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좀 시간을 끌자. 침대 축구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 간에 그 일종에서 얘기가 좀 다를 겁니다. 강경파 안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것인지 미국의 의견대로 따라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끝까지 받을 것만 받고 좀 들어놓을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미국이 상당히 양보를 했지만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1: 만약에 핵협상이 미국이 유리한 구도로 간다면 미국에도 엄청 많은 남는 예.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2: 그래서 보통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돈을 생각하는 게 맞는데
1: 네.
2: 이란이라는 국가가 일단 신정체제 국가고 혁명수비대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1: 네.
2: 그런 점에서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을 절충하는데 물론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깔끔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간편한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경파 안에서도 협상파냐 아니면 항전파냐 그리고 핵 같은 경우에는 이란 어린아이들 교과서에서부터 우리의 주권이라고 배우거든요.
1: 맞아요.
2: 그럼 그것부터 이제 바꿔야 되는 또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란 내부에서 아마 심각한 또 갑론을박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란의 선택이 이제 앞으로 60일간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60일간의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핵에 대해서 풀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란이 평화적 핵 이용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맞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네. 이것도 바뀔까요 그러면?
2: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1: 네.
2: 우선 미국이 이제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최종 합의까지 다 끝날 경우 여기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호르무즈도 있고 근데 할 경우에는 상당히 달콤한 제안이 있죠. 3천억 달러 무슨 뭐 재건 기금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번에 입은 전쟁 피해가 대략 2,700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1: 네.
2: 그러면 그거를 상세하고도 남는 금액이고 국제적으로도 어떤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핵에 대해서 과연 이란이 양보할 것인가? 뭐 모스타바도 처음에는 이제 성명 대독할 때는 핵은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주권이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1: 네.
2: 앞으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농축 핵 우라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미국으로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1: 그렇죠.
2: 이란 내부 안에서도 지금 IAEA 감시하에서는 뭐 희석하거나 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앞으로 이제 두 달간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데
1: 네.
2: 기술적인 부분이 또 논쟁이 있을 것이고요. 뭐 핵과학자, 금융 부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JCPOA 같은 경우가 1년 반이 넘는 기간 대략 한 20개월 동안 159페이지에 달하는 페이지로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60일 동안에 핵 하나 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서 무슨 조문을 만든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1: 될까요?
2: 지금 예, 그러니까 평행선이잖아요. 아직까지는
1: 네.
2: 그래서 이 부분 뭐 협상 또 연장할 수 있다고는 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1: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군요.
2: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1: 좀 비관적으로 보시고 네. 낙관적인 이야기도 네. 좀 들어볼게요.
0: 왜냐하면 네. 낙관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기본적으로.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뭐 그래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을 믿는 게
1: 네.
0: 우리 그 정신건강에도 좋고.
1: 그렇죠.
0: 그렇긴 네. 합니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우라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간을 얼마나 금지할 거냐. 그다음에 기 농축된 60%의 440 500km에 달하는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였는데 네. 거의 MOU 체결되기 거의 최근에 와서 전자가 말이 좀 그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 이 얘기가 쏙 들어가면서 네. 뭘로 바뀌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개발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이제 핵을 갖지 않는다. 핵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확언을 해주고 대신 미국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가능?
0: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그렇다면 이란이 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 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거고 이란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고 저농축 그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 미만을 얘기하는데 지금 5% 아니면 3%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미국이 인정을 해주고 평화적 이용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농축된 우라늄을 그게 440km든지 아니면은 그 더 60% 미만인 전원축 가서 11톤 전체가 됐든 그게 IAEA의 어떤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 국제사회의 사찰을 통해 가지고 희석 폐기한다.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1: 네.
0: 그렇다면 충분히
1: 가능하다.
0: 가능하다 이렇게 오, 보는 거죠.
1: 그런데
0: 잘 그 우리 김도열 박사도 계시지만 확인해 보세요.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이 MOU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2: 네, 없어요.
0: 없고 그 얘기가 언젠가부터 쏙 빠졌어요.
1: 그러네요.
0: 그러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것은 이란이 핵을 핵무기를 가지 않을 것이다.
1: 네.
0: 이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평화 중이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탄도미사일 아예 못 갖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주권의 문제니까 가혹하다. 불편 이런 얘기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요거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정권 교체, 미사일 역량, 뭐 무력화 제한 이런 얘기를 다 빠져버렸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해 본다면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그대로 간다면 결국 60일 동안에 두 미국과 이란이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기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희석해서 폐기할 거냐. 그거의 대가로 어떻게 그 미국이 상호 조치를 해줄 거냐. 이렇게 집중이 된다면 60일이 더 지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1: 네.
0: 생각보다 이제 그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큰 부분에서 미국이 양보를 해줬다면.
1: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네. MOU 제8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이거 잘 지켜질까요? 박사님.
2: 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네.
2: 이란은 원래부터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1: 그래요.
2: 예, 예전 이제 알리 하메네이 지도자 때부터 핵무기는 위험한 무기니까 우리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가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갖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60%까지 농축을 했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1: 네.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핵무기 추구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핵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60%까지 농축했다는 것 자체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지금 비교 대상을 삼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1: 맞아요.
2: 저 2015년 포괄적 합의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게 허용해줬던 것이 3.67% 우라늄 농축을 해주는 것을 15년간 일몰 기간 줬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엄청난 굴욕적인 협정이었다. 이건 엄청나게 협정이었고 이란을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 네.
2: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벌써 비판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오바마 때부터 나온 게 뭐냐. 전쟁이 왜 있냐인데.
1: 아니 전쟁을 한 이유는 오바마 때보다 나은 결과를 네. 가져오기 위한 건데 지금 네.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2: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왜 그러면 MOU 얘기를 안 넣냐. MOU에 이거부터 넣으면은 저는 MOU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달간 치열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은 좋은 게 좋은 시가 상당히 모호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양해각서가 아니라 오해각서가 되더라도 일단 이렇게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우선 0%
1: 네.
2: 우라늄 농축 대신 예전에는 영구적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서 우선 20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지난번에 그래도 얘기했던 것이 뭐 5년에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달간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두 달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결렬될 수도 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OU 제8조 이런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제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0: 최선의 방법은 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의 레바논 철수와 또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합의 안에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싸우는 레바논 전선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 철수와 헤즈볼라 무장해제 문제가 또 맞물려 있고요. 어느 한쪽도 먼저 양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레바논 전선에서 실질적인 종전이 가능할까요? 교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1: 둘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은 계속될 수 있다고 봐요.
0: 계속 이어질 것이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MOU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어떤 종전 협상을 방해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레바논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어요.
0: 이스라엘이 근데 약간 좀 미국의 통째도 벗어난 느낌이었잖아요. 전쟁 기간 중에.
1: 그렇지 않습니다. 간을 보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굉장히 세게 레바논을 때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아마 그 네타냐후 총리가 한번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이 정도 때려도 괜찮을까.
0: 어느 정도까지 뭐 때려도 괜찮나요?
1: 예,
0: 이 정도군요.
1: 한번 심하게 때려보고 그래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이란의 반발이 있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니까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0: 네.
1: 그 이후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헤즈볼라가 교전이 있고 레바논을 공습을 했습니다만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헤즈볼라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군사적 격전을 계속 했는데
0: 네.
1: 지금 MOU 거의 체결돼서는 이란이 자꾸 이스라엘이 자꾸 해방을 놓으니까 미국이 이제 그 격노하면서 네. MOU 초안도 안 보여줬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부분을 보여주잖아요.
0: 그 이스라엘 넌 빠져 이제 잠깐. 네,
1: 잠깐 빠지고 이제 경고를 그 강하게 했다고
0: 그렇죠.
1: 생각하고요.
0: 그만해 이제 좀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군요.
1: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내 유태인의 세력이 강하다고 그러고
0: 네.
1: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미국이 중동 정책을 유지하는 데서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과도 힘의 불균형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 혼자 버텨갈 수가 없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 MOU 체결된 것은 이스라엘이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굉장히 또 그 분노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생명이 끝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이 형제를 버렸다 이런 그 구구 진영에서 그런 평가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보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나설 그래도 가능성을 김도길 박사님은 믿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성악설을 또 믿고 계셔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0: 아주
2: 만약에
0: 않다.
2: 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이제 관계를 당분간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만큼은 이제
0: 안 볼 생각해야 되는군요.
2: 그렇겠죠. 이제 엄청나게 욕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제 위기에 있고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 말고 유력한 야권 후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0: 네네.
2: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비슷해요. 예, 이거 헤즈볼라 문제를 계속 해야 되고 이란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전쟁해야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0: 강력하게
2: 레짐 체인지까지 해야 된다 이러니까 나오기 때문에
0: 네.
2: 이스라엘은 우선 뭐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하더라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 이란 공습하거나 이거는 좀 무리일 것 같긴 한데
0: 네.
2: 헤즈볼라 쪽도 계속 공격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상응하는 공격 같은 걸 할 수 있을 테지만 미국이 계속 자제하라고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무기 체계를 따르고 있고 부품도 있어야 되고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2: 독자적으로 이렇게 큰 군사 작전, 베이루트를 막 폭격한다든가 테헤란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헤즈볼라의 공격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네.
2: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손발이 묶인 점도 있지만 역시나 헤즈볼라도 여기엔 포함이 되는 거죠. 이란이 헤즈볼라를 자제시켜야 되겠죠.
0: 그렇죠.
2: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로켓 같은 거 쏘지 말고 당분간은 좀 자제하라. 그래서 두 달간 그래서 양측 다 또 예측 불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성악설이기 때문에
0: 네.
2: 예, 상당히 좀 그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2: 예.
0: 되는군요.
2: 예.
0: 그러니까 큰 규모의 전쟁이나 이런 거는 이스라엘도 일으키긴 힘들겠지만 뭐 작은 규모의 분쟁 정도는 아마 그 접근 지역에서 좀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2: 그 일어나게 되면 또 이란 측 협상자들은 이거 봐라 지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약속을 어기지 않느냐면서
0: 이거 MOU 없습니다.
2: 우리 협상 네. 다시 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0: 네.
2: 어떤 협상이라는 큰 흐름을 깰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우선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이 이란 재건 투자와 해상 안전 보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질서에서 걸프 국가들의 중재자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민정욱 교수님?
1: 걸프 국가들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니까 자국이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0: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거기 막 오스콘급 호텔 막 이런 데 막 엄청나게 폭탄 떨어지고 막 드론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1: 그러니까 이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그냥 거의 타깃이 돼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몰면을 맞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얼마나 안보를 지켜주는 어떤 그 듬직한 동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협력을 중재한다 이런 부분이 제한적인 그 대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중동국들이 갖고 있는 안보 불안을 중국이 대신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뭔가 더 자강력을 키우려는 노력할 것 같고요.
0: 네.
1: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이 사우디나 위에 왔던 산유국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0: 그렇죠.
1: 관광객들도 이제 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뭔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라든지 어떤 그 세력 균형 안정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걸프 국가들이 좀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도 우려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0: 그렇겠죠.
1: 9천만의 그 대국이 만약 붕괴됐을 때 난민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 혼란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은 불보다 뻔하거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급격하게 무너진 것도 원하지 않지만 이란이 계속 못되게 구는 것도 이제 그 자국을 괴롭히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커졌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더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보여주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도 좀 기회를 좀 찾아야 되겠죠.
0: 그렇군요. 주변국들이 좀 힘을 합할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경제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협력하면서 중동 국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안에 명시된 최소 3천억 달러 약 한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물 보장 조항도 좀 눈에 띄는데요. 미국 정부 재정이 아닌 영내 파트너국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2: 우선 이게 네. 최종 어떤 합의가 되어야지 이게 조건부로 미국이 내건 거거든요.
0: 그렇죠. 네,
2: 처음부터 이게 주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0: 네.
2: 그렇다면은 이건 일단 이란이 먼저 예,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일단 합의를 해주. 양쪽이 이제 합의가 나와야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 만약에 이제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재원 조달 같은 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재원 조달이요. 예.
2: 예 그러니까 3천억 달러가 큰 돈이긴 한데
0: 네.
2: 카타르가 이제 아까 지금 이전 질문 이제 중재 역할을 했었는데 카타르가 엄청 중재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0: 네네.
2: 공식 중재국은 파키스탄이지만 그리고 카타르가 좀 전쟁을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가 이제 카타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가스전도 공유하고 있고 크게 잘못한 거 친이란 국가에 불구하고 공격하면 이제 공격받았었고요. 그리고 미국한테 1조 2천억 투자하기로 얘기를 한 것도 미국한테 좀 전쟁하지 말고 좀 잘해 주십사 뭐 하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네. 재원 조달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선은 자 이란의 미국과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근데 하나는 이게 지금 이게 확실한 투자할 경우에 무슨 안전 보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0: 네.
2: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좀 변덕을 부려서 2015년 같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0: 그러니까요.
2: 들어갔다가 괜히 못
0: 이게 실질적인 약속은 아니잖아요.
2: 예, 아니죠. 예, MOU지 않습니까?
0: 예, 예.
2: 그리고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란 정부가 갑자기 또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들어가는 건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로 편입되는 것도 좋은데 자칫하면 이런 국가들이 투자했다가 이란에 또 인질이 될 수 있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0: 그 돈이 날아갈 수도 있고.
2: 그렇죠. 그래서
0: 예.
2: 저는 이 부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돈 걱정을 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 당근책을 제시했는데
0: 네.
2: 저는 이란 측에서는 이거 상당히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0: 그래요.
2: 일단은 혹하거든요.
0: 네네. 아 이거 다 이건 누구나 혹합니다. 이거는.
2: 네, 혹한데.
0: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 만나도 혹합니다.
2: 혹한데 네.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0: 네네. 네,
2: 물론 이제 혹하고 이제 합리적이라면 그러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큰 돈이지만 몇 푼에 우리의 영혼을 팔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일단 또 상당 부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부터 일단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0: 민종원 교수님 이게 약간 지금 그냥 이란을 협상에 묶어두기

0: 위한 유인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돈으로 약간 묶어놓고 협상을 하기 위한 그렇게 생각을 해. 또 성선설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1: 어떻게 할까요? 앵커님하고 우리 그 김 박사님하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시길.
0: 아니 저 긍정적. 저는 성선설을 믿기 때문에 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긴 하지만 네. 아예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200%를 처음에 제시하고서 120%나 100%로 얻어서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윈윈 하면서 끝나는 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 없는 전쟁을 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비난받아야 되지만 이 출구를 찾아서 뭔가 이란을 또 그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시키고 중동 정세를 미국에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름대로의 그 진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자꾸 핵을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가 그런데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2: 핵무기를 포기한다.
1: 네, 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오바마 때보다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 충분히 받을 거예요. 제가 지금의 분위기로 본다면 그 대신에 아직까지 신뢰가 부족하니까 기농축된 우라늄을 어떻게 빼올 거냐. 여기에 미국은 아마 성과로 강조할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 돈 몇 푼에 이제 뭐 우리 영어를 파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커요.
2: 아유,
1: 그 국가의 미래 네, 그다음에 그럼요. 정권의 생존에 있어서 네. 상당히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부분이고
2: 그동안 이란이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1: 3천억 달러 거기다가 동결제선 풀어준다고 하고요. 네. 경제 제재 다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경영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의 신념과 더는 다르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정책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그 페르시아 제국을 유지하면서 버텨왔었던 원동력도 그런 실리주의에 있다고 봐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 실리주의
1: 예, 네. 그 치열한 협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만약 네. 그 안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MOU까지 못 왔다고
2: 봐. 아예 시작도 못 했다라고 보시면.
1: 예, 지금까지 그 전에 그 설전하는 걸 봤을 때는 결코 강경파의 목소리를 들으면 협상적으로 나올 유인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2: 네네.
1: 그냥 나오잖아요.
2: 결국 핵을 포기하고 얻어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이란이 다 얻어갈 것이다.
1: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핵무기를 포기하고.
2: 예, 핵무기를 예. 포기하고.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그렇죠. 얻어갈 것이다.
1: 그렇죠. 그렇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은 어떠한 형태로도 미국 네. 어떠한 형태로든 이란이 지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허용해 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봐요.
2: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거를 이건 핵무기만 보유 안 하는 것이고 전시 상황에서 그게 핵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런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한다는 거는 우리도 원전을 짓고 있고 여러 개를 쓰고 있고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서 거의 우리 전력 수의 30%를 충당을 해요.
2: 네.
1: 그렇죠. 우리는 핵무기를 갖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핵 그 연료를 재처리를 안 하고 플루토늄을 얻지 않고 우라늄을 그 핵무기로 가려면 90% 이상으로 농축을 해야 돼요. 근데 평화적으로 이용할 때는 20% 미만이고 대부분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쓰거든요. 그 정도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러나 농축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2: 그렇죠.
1: 예. 그 농축의 어떤 밀도를 높여 90%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 네.
1: 그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뢰를 이란이 보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한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공개되면서 상당히 공격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모범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요국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 네.
1: 이제는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란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2: 신뢰를 미국과 보여줘야 된다.
1: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고
2: 국제사회에.
1: 그 과정에서 아예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과 검증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이란 경제에는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기업들이 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김동길 박사님.
3: 네.
2: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실제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안정장치가 필요해야
3: 네.
2: 있어야 이 기업들이
0: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역시 또 계속 전제를 말씀드려야죠. 네. 합의가 될 경우에 이제 진출이 된다는 점이겠죠. 그런데 네. 혁명수비대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진출할지가 다르겠죠.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대략 30%, 지금 뭐 50%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혁명수비대 어떤 기업들과 외국 자본이 지금 뭐

0: 인프라 복구에 아마 집중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과 뭐 합작 형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갈 것인지인데 외국 자본이 들어갈 경우에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파이가 이거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인프라 복구가 될 것이냐 중요할 것 같은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혁명 수비대라는 것이 경제적 파이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게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컸거든요. 건설 분야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명 수비대가 또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시장의 힘이 커지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거 혁명 수비대는 자신이 영향력을 가지면서 들어와야지 이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국 자본이 들어온 거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상당히 또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제는 최종 합의가 된 후에는 가능하다.
1: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협상 과정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양보입니까? 아니면 IAEA 사찰 복귀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입니까? 어떤 게 최우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요.
1: 호르무즈 해협의
2: 우리한테 개방. 가장 중요한 그거고요.
1: 우리한테
2: 그러니까 그거고 다음에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사항은 같이 가는 거예요.
1: 같이 가는 거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농축을 뭐 해제하는 것, 그다음에 제재를 하는 이거 다 그게 이제 주고받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1: 그 과정이군요.
2: 예, 그 과정에 예. 있는 거고 다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0: 네, 이거는 뭐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야. 이제 호르무즈 해협만 열리면은 네. 예, 살 수 있으니까요.
1: 그 이야기를요. 2부에서 한번
0: 2부에서 하겠습니다.
1: 토론 나눠보도록 예.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보죠. 예. 이제 남 얘기했으니까 예. 우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3: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부 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덕일 박사님 참 호칭이 기네요.
1: 예, 깁니다. 예.
0: 아세아 문제연구원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예, 네,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세요.
1: 아, 글쎄요.
0: 이 중동 문제에 관심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빠삐용님께서 트럼프는 절대 손해 볼 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또 문자 보내줬습니다.
1: 예.
0: 예, 뭐 우리 다 같은 생각인가요?
1: 예,
0: 예, 그렇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184님,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세계가 생각하고 지켜온 안보 체계가 확 흔들린 것 같은데 앞으로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안정화되었던 그 국제수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0: 그쵸.
2: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0: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약간 엿볼 수 있었죠.
2: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이 이제 G2 시대를 인정하는 그러한 느낌이 왔고 다국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변화를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네.
2: 이거는 뭐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어떤 강력한 국가가 패권을 쥐고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원을 공급하면서 통제를 갖다가 그 영역이 떨어지면 좀 더 느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한국 같은 중견국들이 보다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영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다국화 시대가 되면서 국제협력과 연대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건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앞서서 그렇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면 이게 결코 이게 우리에게 위기라고만 보거나 불확실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회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자강력을 키워서 우리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국력을 한반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글로벌에다 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커지고 러브콜도 많이 받잖아요.
0: 그러네요.
2: 만약 미국의 힘이 공고하고 허용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던 않을 수 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의 중심이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우리에게 결코 위기만 주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도 주기 때문에
0: 네.
2: 아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0: 지금 교수님에게 되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 차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네. 네.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이지호님께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너무 중요하죠. 네. 김진희님께서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아 열려라 뚝딱하고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호르무즈 얘기 좀 시작해보도록 네. 할게요. 아, 종전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보험료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덕일 박사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우선 이 현재 양해 각서에 따르면 이제 30일 이내에 뭐 이란이 좀 어떤 책임을 지고서 기뢰 제거 같은 거 하면서 통항 자유 같은 거를 일단 60일 여기서는 또 60일간 뭐 무료 통항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0: 네.
1: 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60일 이후에 이란은 어느 정도 뭐 서비스료를 받겠다 뭐 5만가도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이런 것이 이제 없다고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항행의 자유가 된다고 쳐도 당장의 전쟁 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량 같은 것들이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0: 그죠? 겁나서 거기 잘 안 갈 것 같아요.
1: 보험사들이 보험도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가격도 너무나 높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올 연말 또 지나고
0: 연말.
1: 내년 초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0: 그렇죠. 오히려 요즘 뭐 북극 항로를 뚫어야 된다 뭐
1: 그렇죠.
0: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무래도 좀 한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 네.
0: 민정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2: 이제 서서히 풀려갈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전제 기준으로 정상화될 때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가피하겠죠. 그 기뢰 제거에만 최소 3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이란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면 인도를 해갖고 천천히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선박이 빠져나오기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60일 이내에 협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많은 선박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빠져나오면서 큰 문제가 없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네. 이렇다면 보험 문제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비춰서 어차피 유가라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네. 2~3개월 앞에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안정화가 될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세계 경제가 생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제 차근차근 정상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60일 정도면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60일 정도면 지금 제가 1,960원에 기름 넣고 있는데 한 뭐 1,600원대로 좀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2: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겠죠.
0: 점점 내려가겠죠.
2: 그렇죠. 2~3개월 정도라고 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석유 최고 원유 최고 가격제도 이제 정부가 언제 그거를 푸느냐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0: 내려오겠죠.
2: 그러면 내려와야죠. 네. 많이 힘들잖아요. 1,960원 보시면 60원은 굉장히 싸게 드셨는데요.
0: 아 그래요? 한 동네 두 바퀴 돌다가 넣었습니다. 제일 싼 데 찾아가지고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락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 있어서 네. 물가 하락에 영향 을 주잖아요.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면 금리도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고 금리 인하 여력을 좀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합의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침체 우려를 좀 완화하는 그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까요, 교수님?
2: 그렇죠. 뭐 미국의 상황을 보면 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연준의 그것도 고민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동결을 하긴 해서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음에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견이 하면서 어떤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유가가 거의 그 뭐 경제 상황에 완전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0: 그럼요.
2: 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이제 하나의 꼭지를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0: 그리고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봐야겠고요.
2: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간다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0: 아, 네네.
2: 특히 그리고 저희가 모두의 봤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이란 전쟁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유가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점점 안정이 되고 석유화학 제품이 수급되는 것이 안정화되면 그렇다면 경제가 점점 안정화되는 모습 보이고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동안 걸리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만 체감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경제 회복과 안정성은 우리가 뭐 하나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 경제 침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긍정적인 여기 있을 거다. 오늘 하루 종일 긍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긍정의 전도
0: 결국 그런 건 아닙니다.
1: 긍정의 에너지 좋습니다. 네.
0: 아니 오늘 코스피도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영향이 네. 이게 MOU만 맺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유가까지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경제의 영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보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유가락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 재정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김덕일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이란산 원유의 시장 복귀를 이거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1: 이건 또 혹시나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제값으로 풀린다는 전제하에서도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네. 양쪽에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비전 2030 해서 뭐 네옴 프로젝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이 어떤 이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85달러에서 90달러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이제 재정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유가가 이란산 원유가 이제 공급이 돼서 유가 떨어진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0: 부담스럽죠. 예.
1: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고 하는 유협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아라비아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뭐냐면 자신의 어떤 미래 사업을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힌 상태에서 이란이 만약 정유 시도를 받았으면은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는 되는 거였죠. 네. 자신들은 정말 뭐 벤츠 타고 다니지만 자식들은 뭐 낙타 타고 다닐 그러네요. 수도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 탈산업화에서 산업 다각화로 가고 뭐 AI 허브도 꿈꾸고 있고 네. 외국인 투자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뭐 이란이 뭐 예를 들어서 정상 국가 같이 되고 한다면은 뭐 이란산 이란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원유 시장 복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더 저는 잃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0: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 예. 보시는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또 우리나라의 경제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느낄 때도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번 일로?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7월에 에너지 위기가 있을 거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네네. 국제 에너지 기구도 그렇고요. 이때면 비축유 같은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풀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성수기잖아요.
0: 그래서 에어컨을 엄청나게 네. 많이 돌리죠.
1: 미국도 이제 지금 비축유가 뭔가 계속 좀 줄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7월, 8월 고비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협상기가 또 60일이지 않습니까?
0: 그러네요.
1: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숨은 돌려 큰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 주가 오르고 유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거 그거 이제 신호가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아 이제 60일 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낙관과 비관으로 네. 좀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네. 김진희님께서 네. 위기는 기회다 보증감내라고 했으니까요. 네.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이지원님께서 이참에 전기차로 바꿔야 하나 싶습니다라고 네. 약간 좀 비관적인 느낌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토론에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중동 위험 변수는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린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2: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거의 70%의 원유 에너지가 수입되는 그런 의존도가 큰 국가, 물론 그것이 이제 55% 정도까지 이제 그 전쟁을 겪으면서 다변화에서 박차를 가해서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중동에 대한 원유의 의존도가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이 이란에게 어떤 그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줬다는 평가도 했지만 이게 다른 편으로 본다면 이란이 그 원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옥죄는 또 다른 재앙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세계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가를 이번에 절실히 봤기 때문에
0: 그렇죠.
2: 이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는 전 세계가 이제 그 박차를

0: 갈 거라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아니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린 이카나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동의 이원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로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1: 단시간에 바꿀 수 없죠. 네.
0: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긴 합니다만 위험도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네. 이란에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는 거다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김대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에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이란 손에 쥐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호르무즈 그렇죠. 네. 해협이잖아요. 네. 다음번에도 또 안 그러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2: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이란 간의 협정이기도 하지만 이거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네. 계속해서 이란의 협상 카드다 이런 식으로 좀 전 세계가 좀 이해해 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해해줘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좀 국제사회가 좀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만약에 이제 평화 협정 같은 걸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예, 앞으로 해협에 대해서는 네,
1: 선을 그어야죠.
2: 그렇죠. 선을 그어야죠. 그렇죠, 영구적으로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게 된다. 이런 것 확실하게 좀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고요.
1: 맞습니다.
2: 그다음에 이제 기뢰 제거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1: 그러니까 기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서요.
2: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소해. 기뢰 제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지. MOU에는 뭐 이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안 될 경우에는 프랑스라든가 이제 마크롱 같은 경우 프랑스 대통령도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전에는 그렇죠. 뭐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우리는 참여 못한다 했었는데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1: 제거는 해야죠.
2: 예, 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좀 나눌 필요도 있겠고 이것은 네. 이제 미국이 나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국적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들 때문에 뭐 일본, 한국 이런 뭉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같이 좀 다국적 체제로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이 해협에 대해서 자유통항 원칙 확실하게 세울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종전이 되고 나면은 그 재건 관련된 이 주식도 코스피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언급한 역내 파트너로서 이런 재건 기금 출자 압박을 박는 동시에 향후 대규모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 예. 우리 정부 기업 뭐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나가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0: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은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재건 사업이 어쨌든 3천억 달러가 되는 거고 이게 민간 투자 형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네. 벌써 우리 기업 중에 참여한 기업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1: 나오고 있죠. 예, 예.
0: 그러면 그 사업 기회가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뭔가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재건에 있어서 노하우가 좋잖아요. 인프라 부분에서.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제 그 다른 국가들 참여하는 국가들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이란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안전이라든지 제도적인 그 조치라든지 그러한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엽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돼요. 종전이 됐고 이제는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국제연합이 만들어져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60일 이후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수출을 거는 이런 목리를 못 부리게 이제 이란을 압박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필요한 거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고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번에 좋은 그런 그 열매를 좀 얻어와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흐름은 반도체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 네. 지금 이렇게 재건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면 뭐 항만이라든가 철도 뭐 건설 이런 부분도 같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2: 확실하게 뭐 어떤 뭐 투자라든가 이런 협정 같은 걸 맺어서 뭐 안전 보장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진출할 분야가 많죠. 그리고 네. 그 포괄적 합의 있었을 때 잠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진출한 적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도 보고 그 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인프라에만 있지만 이제 백색 가전 같은 분야 있지 않습니까?
3: 아, 네, 네, 그렇죠.
2: 이란 시장에서 우리나라 L사, S사 네. 같은 경우가 이란

0: 시장에서 상당히 뭐 휩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TV부터 해서
0: 그렇죠. 또 한국에 그렇죠. 대한 호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장금을 비롯해서 주몽 네.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2: 주몽이요. 주몽. 아 너무 옛날 드라마 말씀해서
0: 주몽도 인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2: 엄청나게 인기 있었죠. 예. 허준 뭐 이런 건 드라마도 엄청나게 인기 예. 많았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그 또 이게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전 상당히 높다고 볼죠. 네. 인구 9천만의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 맞습니다. 기업에게는 정말 네. 노다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2: 좀 웃어서 죄송해요. 캐대언이나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주몽을 얘기하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아, 예. 웃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동결된 이란 작업 문제 등으로 한동안 사실 이란 관계가 좀 많이 불편했어요. 예. 네, 민정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종전 합의 양국 관계 이란과의 관계 사실 좀 껄끄러웠는데 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3: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말 열심히 관리해왔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공갈을 빼지 않은 세계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른 그 학자분들과 이란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우호적인 걸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었고 그 이란과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 그 받아들이고 이제 전달한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밑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그 관리하고 개선하고 싶은 의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란에게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유용한 파트너예요. 뭐 건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전이라든지 네. 또 그리고 이란은 중동에서 몇 안 되는 제조업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젊고 또 교육률도 좋고 어떤 노동력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그 60억 달러의 뭐 원유 자금 이런 부분이 동결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중동 측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면서 동결이 됐을 뿐이지 네. 사실 우리는 이란에게 대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어떤 그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우리에게 결코 악감정을 가질 이유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이라든지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이란에게 굉장히 신뢰가 있고 유용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2: 같이 협의를 통해 관계가 될 가능성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군사행동 나설 수 있다. 뭐 이렇게 입장도 네. 내비친 것 같아요. 이번 MOU가 장기적인 평화체제로 발전할 가능성과 아 혹시나 또 다시 무너져 내릴 가능성 네. 각각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또 성악설 성선설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일 박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0: 우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군이 지금 배치돼 있는데 그것을 바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최종 합의가 된 후 한 달 이내 철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2: 한 달 이내.
0: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최종 합의가 돼야지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계속 군사적인 압박 같은 것들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합의할 수 있는 협상 기간 늘린다고 하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저는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요. 아, 그리고 양측 간에 저는 정말 선의를 갖고 임했는가 네. 봤을 때는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기분이 있어요.
2: 양측의 예. 휴전, 이 종전을 위한 선의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서로 시간을 벌자. 예, 예, 뭐 이렇게 했다.
0: 제 성향 아시잖아요.
2: 아이고, 정확하게
0: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밀가를 낮춰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호르무즈지만 자신이 개방한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좀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이제 대비해서 큰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아마 7, 8월 이런 MOU를 조금 더 독촉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네. 보채는 입장으로까지 보이기도 했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좀 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걸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입장 차이가 저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MOU는 했지만 최종 타결까지 가는 데는 좀 상당히 좀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2: 몇 퍼센트 정도 보십니까? 최종 타결까지.
0: 아 최종 타결
2: 가능성.
0: 가능성은 저는 한
2: 반반입니까?
0: 30%
2: 40%. 30% 40%. 의심이 정말 많은 예. 성향이시긴 하네요. 예. 아 30% 정도밖에 안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종훈 교수님. 몇 퍼센트 정도 봐야 됩니까?
3: 김 박사님 저 천진난만하고 밝은 얼굴에서 30% 나온다니까 완전 눈물 나는데요.
2: 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30%라고 말씀하셔가지고
3: 저는 90%이다 보고 있습니다.
2: 90% 이상.
3: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진짜로 개인적으로 간절히 그 바랬어요. 그 MOU 체결되고 이제 그 종전 합의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고,
1: 네.
3: 뭐 위태위태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돌발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간다라는 큰 흐름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 모두 이제 전쟁을

0: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정도 억류된 선박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이 이란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보다 핵협상에 있어서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0: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갖고 있는 것을 60일로 똑같이 상장하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저는 90% 이상 마무리 줄 거라. 그러나 60일에 안에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60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은 없지만 계속 완벽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90% 이상 보신다.
0: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고 어쨌든 두 양측이 합의를 하는 최종
1: 단계에.
0: 합의를 하는 가는 것은 90% 가능하다.
1: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1472님께서 택시기사입니다. 유리할증후 부담. 택시업계는 상당히 힘듭니다. 얼른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김진희님께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이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종전이라는 말은 반갑지만 평화는 서명보다 이후의 시간이 더 증명을 하잖아요. 총성이 멈췄다고 불안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핵협상, 레바논 전선, 유가와 세계 경제까지 아직 뭐 넘어야 될 고비 많습니다. 이번 합의의 진짜 성적표는 지금부터 쓰이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3: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2: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3: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2: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3: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증시 활황 속에서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까지는 이틀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는 매도대금 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는 연 8에서 10% 수준에 달하죠. 그렇다 보니 올해 들어 상위 증권사들의 관련 이자 수익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증권사의 수익 구조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권사들은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거래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결제만 남은 자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결제 주기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시장 효율성

재고에 나섰는데요. 증권사의 이익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철저한 점검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다이나믹 듀오의 주길로보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헌범 척추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 참석해서 기념연설을 했습니다.
2: 예,
1: 이때
2: 예.
1: 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았어요.
2: 예, 일단 뭐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런 1주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높아진 위상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글로벌한 그런 보편 가치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둘까 했는데 의외로 한반도 문제, 지금의 현실,
1: 네.
2: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 주안점이 더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향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이런 메시지 전달에 주력한 연설이 아니었나. 물론 뭐 보편적인 국제 사회 기회도 얘기했습니다만.
1: 네네. 이 뭐 교황 방북 같은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바티칸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뭐 교황 방북 같은 피카드를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2: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이미 완전히 핵 보유를 선언을 했고 기정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2018년, 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처럼 비핵화 협상 가능성이 첫 번째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가장 큰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 전쟁으로 규정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을 했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게 보면 바티칸 입장에서는 그 사륙 전쟁, 침략 전쟁에 북한이 파병까지 했기 때문에
1: 네.
2: 교황이 방북할 지금 명분이 없어요. 저도 좀 교황청의 역할을 했으면 왜냐하면 과거부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긍정적 기여 이게 뭐 대부분 교황의 뭐 프란치스코 교황부터 시작해서
1: 예.
2: 존경하신 그런 이제 교황청의 주요 외교 안보 한반도 사안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
1: 어렵지만
2: 예 교황청의 역할은 제약이 있다고 보여져요.
1: 이 대통령이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대화 제의 뭐 이렇게 봐야 할까요?
2: 예, 물론 뭐 지금 대화한다고 나오진 않겠죠. 그러나
1: 네.
2: 이 엄혹한 다시 우리가 화해 협력 그런 역사를 넘어서 다시 퇴행, 다시 남북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된 상황으로 왔다. 라는 엄혹한 현실과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6.15의 의미, 중요성 이 얘기를 강조를 좀 했거든요.
1: 네.
2: 그렇게 보면 북한에게 다시 대화와 협력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라고 봐야겠죠.
1: 그런데 이제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 성명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거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던데요.
2: 예, 그건 이제 뭐 일종의 전략적 명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아, 예.
2: 왜냐하면 이제 북핵 문제 유럽이 이란 핵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도 관심이 많습니다.
1: 네.
2: 따라서 임계점을 넘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핵화, 이게 보편 가치니까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지금 이걸 또 악화시킨 게 북한군의 파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사실 북러 군사밀착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넣는 건 외교적으로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1: 네.
2: 그러나 유럽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어쨌든 유럽과 비핵화 그다음에 북러 군사밀착에 대한 보조를 같이 했다. 입장을 같이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그래서인지 북한은 집권자가 평화 가면을 내던졌다라며 반발하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2: 뭐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죠.
1: 그렇죠.
2: 그동안 뭐 김여정 시진핑 방북 직전에 김여정 총무부장이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UST 그 미국 무역 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미중 정상회담 때 미중이 정상 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발끈해서 담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은 그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에도 바로바로 대응을 하니까
1: 네.
2: 이번에도 뭐 당연히 입장을 냈다고 봐야겠죠.
1: 그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가 나왔던데 이게 어떤 기구인가요?
2: 네, 외무성 10국은 과거의 조평통, 도국평화통일위원회,
1: 네.
2: 또 통일전선부 같은 이제 대남 기구들이 북한의 이국가론에 따라서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과

0: 남북관계 관계에 대한 방대한 조직이 10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고, 이 10국이 지금 외무성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다시.
1: 네.
0: 그러니까 외무성 산하에 10국이 들어 있는 거고, 그 10국에 있는 대변인이 이제 한미 핵협의 그룹에 대해서 NCG에 대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하니까 여기 반발해서 이제 담화를 또 낸 거죠. 본인들의 핵무장은 핵보위는 뭐 영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1: 외무성 산하에 외무성 10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군요.
0: 예,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를 예고한 직후에 김이원 장과의 1차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보여집니까?
0: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2018년 6월 12일이죠. 6.12 싱가포르 그 회담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아무 설명 없이 올렸거든요.
1: 네.
0: 이 얘기는 이제 다음번은 북한이다 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처뿐인 영광이거든요.
1: 네.
0: 뭐 어떻게 합의 나와도 잘했다는 얘기 못 들을 겁니다.
1: 그렇죠.
0: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 또다시 자신이 주연이 되는 드라마를 쓰려고 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아주 그 맞춤형 상대가 지금 김정은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러우 전쟁 24시간 24시간 안에 끝낸다. 중동 항구적으로 끝낸다. 그럼 남는 게 이제 북한이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로 본인이 주연이 되는 정치극을 좀 쓰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1: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북미 관계에 관심이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0: 뭐 당연히 있습니다.
1: 그럴까요?
0: 왜냐하면은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됐지만 그 이유는 미국과 충돌하면서 미국과 대립 관계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 대립의 결과로 체포가 된 거고, 이란도 미국과 대립하면서 결국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폭사당했거든요. 아예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미국과 대치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 경제가 뭐 외화 내빈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생 경제 이쪽은 아주 상황이 안 좋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북러 밀착 또 북중 관계 이걸로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미국의 제재를 풀지 않고서는 북한 경제에 미래가 없다. 그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겉으로는 뭐 대들고 미국과 어떤 강경한 입장으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 김정은 정권이 더 미국과의 만남을 구제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어게인 싱가포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죠.
1: 이제 올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그 이제 국제 다시 이제 중국을 와야 되죠. 그렇게 보면 지난해 10월에 경주에 왔을 때는 뭐 김정은 이름이 닳도록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 계속 떠들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월 베이징 때는 한 마디도 안 했죠.
1: 그랬죠.
0: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까지 쳐다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란 전쟁은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파열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2단계 합의, 초기 종전 합의, 실무 합의로 이어지는 초기 합의는 이제 굳혀지는 상황이니까요.
1: 네.
0: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문제 실무 진행에 맡길 거고. 그렇다면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이제 리얼티 쇼의 주인공이 될 기회는 북한 문제가 지금 제일 그 큰 계기거든요. 그렇다면
1: 네.
0: 하반기에 중국에 왔을 때 북한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예, 한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바비킴의 사랑 그놈 듣고 올게요.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죠?

0: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에 공개됐던 속보치 1.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성장을 이끈 건 수출이었는데 반도체를 비롯한 IT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이 전분기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 투자도 6.6% 늘었습니다. 내수도 개선 흐름을 보였는데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가 0.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업 수익 개선이 두드러졌는데 기업 이익 증가와 수출 가격 상승이 반영된 명목 GDP 성장률은 1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76년 1분기 이후 약 5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 네.
0: 한국은행은 이번 명목 성장률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 이익 증가가 법인세 확대와 재정 여력 개선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 국민 총소득, 즉 GNI 역시 전분기보다 11% 증가했고 물가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국민 총소득도 9.2%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올해 4만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환율 불안에 외환당국이 직접 점검에 나섰군요.
0: 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최근 외국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14년 만에 외환 공동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곳은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 이른바 NDF 시장입니다. NDF는 우리나라 밖에서 이뤄지는 선물환 거래의 일종입니다. 미래의 환율을 예상해서 계약을 체결한 뒤에 만기 시에 실제 원금을 주고받지 않고 환율 차액으로만 달러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석 달 뒤에 달러를 1달러당 1,500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환율이 1,550원이 됐다면 계약한 쪽은 환율 상승에 따른 차액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원금 자체를 교환하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환율 변동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이런 구조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NDF 계약이 늘어나면 이를 중개한 외국환 은행들은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현물을 매수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 네.
0: 실제로 올해 1분기 NDF 거래 규모만 하루 평균 155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비교하면 27% 이상 증가한 수준인데 NDF 시장은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외환 시장이 닫혀있는 새벽 시간대에도 거래가 계속 이뤄집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열리지 않는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형성된 환율의 흐름이 국내 개장 이후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NDF 거래 비중이 큰 외국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다음 달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24시간 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역외 시장의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올해 4월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류 관련 소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요?
0: 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4월 글로벌 한류 소비액이 1조 3,2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21.7%,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4.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한류 소비액은 외국인의 관광객 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공연 관람과 쇼핑, 문화체험, 패션, 스포츠 관람 등 한류와 관련된 소비를 분석해서 산출한 지표입니다. 숙박이나 교통처럼 관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는 제외됩니다. 한류 소비액은 지난해 11월 9,620억 원으로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6,450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후에는 다시 반등하면서 3월에 처음 1조 원을 돌파했고 4월에는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쇼핑의 비중이 3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뷰티와 웰니스가 22%, 패션이 14%, 라이프스타일 푸드가 12.2%, 한식이 10.2%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상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관광객들의 활동을 분석한 키워드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는데 공연 관람 관련 언급만 4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팬 활동을 의미하는 이른바 덕질이 1만 3천 건 이상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댄스 배우기와 엔터테인먼트사 방문, 드라마, 영화 촬영지 방문 등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1: 국내 ETF, 즉 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0: 네, KB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개인 투자자의 ETF 순매수와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비율인 동행 비율이 47.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인이 ETF를 순매수한 날 가격도 함께 상승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동행 비율은 2021년 38%에서 지난해 45.1%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는 47.5%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투자자의 동행 비율인 47.7%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KB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가 커진 데다가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투자 행태가 과거보다 정교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ETF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외국인 투자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형 ETF보다 중소형 ETF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순자산 1,0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 ETF들의 동행 비율은 47% 후반대를 기록했지만 순자산 1조 원 이상 ETF는 40.2%에 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밸류업, 주주가치 등 특정 테마형 ETF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이 비교적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동행 비율이 60%로 웃돌면서 개인이 매수한 날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 레버리지 ETF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타이거 레버리지 등의 동행 비율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구간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서 매수 시점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1: 네. 금융당국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추가 판매를 추진 중이죠?
0: 네, 첫 판매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몰리면서 이르면 오는 9월에 2차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 기관들로부터 추가 공급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과 정부의 재정을 함께 활용해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입니다. 1차 상품은 국민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모아서 조성이 됐는데 출시 첫날이만 전체 물량의 87%가 판매가 됐고 판매 개시 후 5 영업일 만에 전량이 완판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요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추가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공개된 방송 인터뷰에서 2차 펀드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1차 판매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구체적인 2차 판매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매 규모는 추가 소득공제 지원 여부와 재정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출시 시기는 공모정 절차를 거쳐서 오는 9월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모 펀드는 유지하고 실제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펀드만 새롭게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1차 판매 당시에 은행권 오프라인 물량은 이틀 만에 소진이 됐지만 증권사의 오프라인 물량은 상대적으로 늦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의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리고 은행권의 오프라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층의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을 전체의 20%로 설정했지만 실제 가입자 가운데 해당 계층의 비중은 38.6%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향후에는 서민층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7월부터 조정이 된다고요? 보험료가 혹시 또 오르는 걸까요?
0: 네,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보건복지부와

0: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은 3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올해도 3.4% 증가했는데요.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오르게 됩니다. 월소득이 659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60만 5천 원 수준인 보험료가 약 62만 6천 원으로 올라서 2만 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부담 증가는 월 만 원 정도입니다. 하한액도 기존의 월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월소득이 41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현재보다 약 950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소득 41만 원 이상 637만 원 이하 구간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더 많이 납부한 만큼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들은 장기적으로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상한액은 7월부터 적용이 돼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지됩니다.
1: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또 과잉 진료 우려가 제기되어 온 도수치료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로 했죠.
0: 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 해에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도수치료 가격은 30분 기준으로 4만 3,850원으로 통일됐습니다. 건강보험이 5%만 적용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여서 한 번 받을 때마다 약 4만 1,6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치료 횟수 제한도 함께 도입이 됐는데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허용되는 등 탄력성을 부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시술 행위를 줄이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저수가 구조와 과도한 본인 부담 체계는 결국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표시했는데 의료계는 이번 정책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3년 단위로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이라고 하면 일단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이 프랜차이즈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3: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거의 한 40만 개 정도 가맹점이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입니다만
1: 네.
3: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은 어떤 창업시장 관점에서 보면 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초보 창업자들은 창업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빠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빠르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의 어떤 창업 형태, 프랜차이즈가 상당히 순기능이 있는 반면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자체가 너무 수명 곡선이 짧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맹점 수익 구조보다는 본사의 수익 구조가 앞서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가맹점 창업 피해 사례도 상당히 좀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 버는 게 아닌가. 요즘 뭐 시장에서는 창업의 선수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했으면 그건 의미가 있지만
1: 네.
3: 가맹점을 창업하는 것은 그건 초보자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아.
3: 그래서 전 창업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프랜차이즈가 꼭 정답이다 이런 관점은 좀 버리는 게 맞다. 전 프랜차이즈는 직접 창업을 실행하는 창업 형태의 한 방법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내가 노하우가 있다면 직접 독립 브랜드 매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형태의 방법으로 창업할 수 있는데 이제는 초보 창업자들은 당연히 창업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초보 창업 초보자들 정말 지금도 많기 때문에
1: 네.
3: 좀 프랜차이즈의 속내를 제대로 좀 오픈해주고 공부하고 좀 이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요. 매달 뭐 수백 개의 브랜드가 생겼다 사라진다면서요?
3: 맞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그 가맹거래사업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프랜차이즈는 신규 브랜드를 만들면 1년 정도의 직영점을 운영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브랜드 수가 지금 12,000개 정도까지 가다가 최근에는 한 11,000개대로 떨어졌는데요. 한 달이면 요즘 신규 브랜드가 최소한 뭐 기본 100개 정도 최근에는 좀 신규 브랜드는 줄고요. 반대로 등록 취소된 브랜드가 수백 개가 나오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1년이면 보통 한 2,000개 정도 브랜드는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 게 프랜차이즈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3: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본사에서 그 브랜드의 가맹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가맹 점주들은 지금까지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비 이런 막대한 수천만 원의 돈을 그냥 날리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프랜차이즈 요 브랜드에 날린 문제는 이런 경기 불황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유독히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좀 너무 많이 생기고 브랜드가 너무 많다. 이런 좀 상당히 아이러니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모델 자체가 가맹점을 늘리는 데 있다 보니까 가맹점주의 성공과 본사 이익이 좀 충돌하는 구조 아닙니까?
3: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모델은 크게 보면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 이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본사가 돌아가는데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단기간 내에 가맹점을 최대한 50개 이상 아니면 100개 요즘 뭐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만 하더라도 선발 브랜드는 3,000개, 4,000개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작은 당덩이, 작은 상권에서 동일한 아이템 브랜드가 3,000개, 4,000개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금방 그 브랜드에 실증나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원오브댐 브랜드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확장, 오픈을 하면 개설 마진만 하더라도 뭐 가맹점 하나 오픈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몇천만 원 개설 마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 뭐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간에 가맹점을 1,000개, 2,000개 오픈해서 여차하면 사모펀드에 우리 본사 자체를 M&A로 팔면 어떨까. 이걸 하나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요즘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례로 요즘 뭐 프랜차이즈 기업들 IPO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런 본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 네.
3: 주식시장에 성과를 내는 본사가 별로 많지 않고요. 사실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고 해서 본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가맹점주들이 야 우리 상장 브랜드라고 해서 그 가맹점의 성과가 커지는 예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사의 수익 구조와 가맹점의 수익 구조가 서로 이런 좀 이 서로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특히 초보 창업자들은 요즘 이런 본사들이 요즘 우리 회사가 커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그 속내까지 잘 파악하면서 가맹점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정보 접근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정보를 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0: 예, 사실은 요즘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면 사업 처음에 창업 준비 기간에 특정 아이템을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보면 저 아이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빠르게 판단해서 그 브랜드의 제대로 된 속내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브랜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적으로는 모든 브랜드들은 해당 브랜드가 지금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정보공개서를 읽는 법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정보공개서의 가장 핵심은 야 최근 1년 내에 가맹점이 몇 개가 오픈했고 신규 매장은 몇 개 아니면 폐업 매장은 몇 개인가 아니면 양도양수 매장은 몇 개인가 그리고 특히나 매출액이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은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걸 월 매출로 따져서 가장 1등 가맹점의 매출액과 꼴등 가맹점의 매출액까지 정보공개서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해당 브랜드를 둘러싼 가맹점의 운영 데이터들 그리고 매출액만 있고 순이익률 오픈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문서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기존 그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점주들의 운영 만족도가 어떤가. 이거는 직접 발품 팔아서 상권에 나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 브랜드가 개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 모든 우리나라 상권에 있는 아이템들은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비스하는 무료로 서비스하는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수익성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교차 분석을 하면서 브랜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로 인한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정말 잘 기억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이 공정위에 등록이 된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0: 맞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이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달 초에 지나간 달 2월에 신규 등록 브랜드와 폐업 브랜드가 몇 개인지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가 지금 4월, 5월 최근 데이터만 보니까 첫째 신규 등록 브랜드는 4월, 5월 두 달 동안 177개 브랜드가 새로 생겼거든요.
1: 네.
0: 이 중에서 80% 정도가 외식 브랜드고 서비스업 브랜드가 아마 13%, 그다음에 도수소매업 브랜드가 한 6% 정도 되는데요. 두 달 합쳐서 177개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신규 브랜드 수는 좀 줄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 신규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0: 요즘 외식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고 많이 문 닫는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요즘 새로 생긴 아이템 뭔가 보면 요즘 대패삼겹이라든지 갈비, 곱창, 족발 같은 여전히 좀 서민형 아이템들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요즘 술 먹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식사류 아이템, 특히 국밥이나 국수, 뭐 라멘, 마라탕, 뭐 일식, 쌀국수, 덮밥류 같은 아이템은 꾸준히 신규 브랜드로 생겨나고 있고요. 카페 커피 브랜드 여전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커피 관련 브랜드만 하더라도 거의 700개가 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외에 뭐 각종 간식류 아이템들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서비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요즘 스터디 카페라든지 독서실, 헤어 뷰티 라든지 댄스 학원 뭐 이런 필라테스 이런 쪽의 아이템들은 여전히 많이 생겨난다고 보여집니다.
1: 지난 4월과 5월에 신규 등록된 브랜드 숫자가 177개 정도였는데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는 브랜드 숫자는 얼마나 많았나요?
0: 예, 등록 취소된 브랜드는 무려 763건이었거든요. 예, 무려 3배 이상. 야, 그러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이 얼마나 상당히 불안한가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 그러네요.
0: 많이 오픈했는데 오히려 등록 브랜드보다 폐업 브랜드가 지금 두 달 합쳐서 760건이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이 뭐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문 닫는 브랜드도 외식업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5% 가까이 되고요.
1: 네.
0: 서비스업 브랜드가 11%, 소매업 브랜드가 한 4% 정도라서 이건 지금 공정이 이 가맹거래 사이트에 가면 매월 픽

0: 파일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였을까요?
0: 요즘 등록 취소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제 대부분 취소권을 보면 자진 취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정위가 직권 취소가 있고 자진 취소가 있는데 자진 취소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우리 가맹 사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브랜드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 취소는 5개밖에 안 됐는데 자진 취소가 뭐 지금 사흘마다라도 560건이 넘는다는 거고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야 이거 계속 요 가맹점을 유지해 봐야 이 정보 공개에서 등록 비용 이런 다시 개선 등록 비용만 더 들어간다 이래서 아마 이렇게 등록 취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이템들은 뭐 요즘 여전히 탕후루, 소형 카페, 스터디 카페 이런 아이템들이 등록 취소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고요. 요즘 업체들마다 한 개 등록을 할 때 10개, 20개 막 이렇게 등록을 했던 이런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업체들이 뭐 12개 브랜드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9개, 10개 브랜드를 한꺼번에 취소하는 즉 여러 개 복수 브랜드를 등록했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여력이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취소하는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하실 때 꼭 명심해 두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악뮤가 부르는 소문의 낙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심리학에 바람직한 어려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진정 내 것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어려움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가며 한 번 성공하기만 하면 평생 동안 몸이 기억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봐도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학업, 취업, 출산과 육아, 가족 부양, 직장에서의 생존까지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며 삶의 방향을 바람직하게 끌고 왔을 겁니다. 혹시 요즘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한 번 바람직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죠. 양희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새노야 새노야.

네, 이정현 작가의 수필 골동품 가운데서 일부를 발췌해 소개합니다. 결혼하고 처음 남편과 크게 다툰 것은 커다란 함지박 때문이었다. 가로 80cm, 세로 50cm쯤 되는 큰 것이었다. 시골집에서 대를 물려 쓰던 재래식 다리미, 도자기 차주전자, 호롱, 어머니의 비녀, 반지, 화롯불 쏘시개, 놋국재 등의 물건을 이 함지박 속에 넣고 두꺼운 유리를 덮어 탁자가 없어 허전하고 불편하던 소파 앞에 놓았다. 그곳에 작은 화분까지 하나 넣었더니 차를 놓아도 좋을 만큼 근사한 탁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쁜 잔에 차를 마시면 좋겠다며 설레어 하던 내 기대와 달리 퇴근한 남편의 표정은 싸늘했다. 이젠 더는 못 참는다며 당장 이 신혼집에 안 어울리는 물건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었다. 남편이 기겁한 물건은 또 있었다. 내가 우연히 얻어 애지중지하던 낡은 전통 홀레복 상자였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남편은 세월에 바스라진 옛사람의 긴 머리채를 보고 혼비백산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섭섭함을 누르고 물건들을 구석진 곳으로 밀쳐두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언제 몰래 내다버릴까 조마조마해서 이거 시가로 수천만 원은 되는 거니 함부로 버리지 마요 하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다. 물론 그 물건들의 진짜 시세는 알아본 적도 없다. 요즘은 멀쩡한 새 가구들도 쉽게 길거리에 버려진다. 하지만 나는 처녀 때 쓰던 책상을 그대로 쓰고 초등학생

세시 풍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초여름 명절에 얽힌 전설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6월 19일은 설날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3대 명절로 꼽히는 단오날이지요. 매년 단오가 되면 강릉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오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행사입니다. 오늘은 이 강릉 단오제의 뿌리가 된 오래된 전설입니다. 아주 먼 옛날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 목이 너무 말라 잠이 깨서 굴산사 앞에 있는 맑은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시원하게 목을 축이려고 바가지로 물을 듬뿍 떠올렸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해가 뜰 시간도 아닌데 바가지 속 맑은 물 위로 붉은 해가 동동 떠서 비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몹시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목이 말랐던 터라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날수록 처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열 달이 지나자 처녀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덜컥 아이를 낳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가족들은

가문에 수출하며 처녀를 모질게 구박했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쑥덕거렸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처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이를 뒷산 학바위 밑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갓난아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연의 연화 준비했고요. 금오동의 아름다운 강원 산천, 그리고 하춘화의 아리랑 강.

아리랑 강릉 하춘아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방주연의 연화 그리고 금호동의 아름다운 강원 산천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일국사에 관한 전설입니다. 차디찬 바위 밑에 갓난아이를 버려두고 온 처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신을 걷어 묻어주려고 다시 학바위로 향했지요.

그런데 바위 밑에 도착한 처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아이 곁에는 커다란 학들이 있었는데 큰 날개로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붉은 열매를 물어와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지요. 처녀가 이 놀라운 사실을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동네의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하늘이 낸 아이로구나. 그 아이는 장차 나라를 들썩일 훌륭한 인물이 될 터이니 다시 데려와 귀하게 거둬야 할 것이오. 그 말에 처녀는 단숨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와서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훌쩍 자란 소년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에겐 정말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제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미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샘물에서 붉은 해를 마시고 아들을 낳게 된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된 소년은 어머니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범일, 훗날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천하를 굽어보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집을 떠난 아이는 훗날 신라의 이름 높은 승려 범일 국사가 돼 어머니 곁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세상을 떠난 뒤에는 대관령을 지키는 신, 바로 대관령 국사 성황신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강릉에 정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혼기가 꽉 찬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지요. 이 딸에 관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와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박재홍의 유정천리, 김부자의 달타령, 현철의 강원도아리랑, 그리고 문희옥의 관동팔경까지 네 곡 듣겠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지요. 박재홍의 유정천리, 김부자의 달타령, 현철의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문희옥의 관동팔경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 범일국사에 관한 전설입니다. 강릉의 정씨성을 가진 양반과 그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정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꿈속에 대관령 성황신이 나타나서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장가를 오고 싶네. 그러니 대개 귀한 따님을 내게 보내 사위로 삼아주시게. 깜짝 놀란 정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리 신이라지만 산 사람과 죽은 신이 어찌 혼인을 한단 말이오. 그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오. 단칼에 거절하고 꿈에서 깬 정씨는 그저 참으로 기이한 개꿈이로구나 생각하며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성황신의 청혼을 꿈에서 거절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씨의 딸이 노랑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숲 쪽에서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가 번개처럼 달려들더니 순식간에 정 씨의 딸을 낚아채 사라져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한 정 씨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 며칠 밤낮을 온 산을 뒤졌지만 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제야 정 씨의 뇌리에 며칠 전 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품고 정 씨는 허겁지겁 대관령 국사 성황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그의 딸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채 성황신 위패 옆에 다소곳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며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시신을 업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몸이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힘센 장정 선엇이 달려들어 땀을 뻘뻘 흘려도 딸의 시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자 정 씨는 솜씨가 좋은 화공을 불러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성황신 위패 옆에 나란히 세워줬더니 거짓말처럼 딸의 시신이 가벼워져서 집으로 옮겨와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정씨 처녀를 데려간 음력 4월 보름날이 되면 대관령이 올라가 두 신을 위로하는 성황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의 시작이라고 하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강릉 단오제의 최고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범일국사 부부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김세레나의 단오놀이, 머루와 달래의 강산아리랑, 자니브라더스의 단오가, 그리고 탐정옥의 두둥실 네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84년 6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돌아와요 부산항해 일본에서 인기 1위.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드디어 일본에서 금년도 최고 애창곡으로 선정됐다. 17일 저녁 방영된 TV 동경의 제8회 전 일본 가라오케 대상이라는 프로에서 당당히 그랑프리를 받았다. TV 동경은 매년 1회씩 전국에서 1년 동안 가라오케 등을 통해 유행하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서 최고의 인기곡을 선정해 시상해 왔다. 금년에 대상곡으로 선정된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조용필이 일본 공연을 통해 유행시킨 곡이다. 이 노래는 작년부터 대히트하기 시작. 일본인 가수들이 이 곡을 레코드에 취입, 시판시킨 것만 해도 30 종류가 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합해 이제까지 팔린 레코드 판만 해도 200만 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이날 방송의 해설이었다. 네, 요즘이야 뭐 우리 가수들이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요.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 가요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고 네, 뉴스로 나올 만한 일이었지요. 무엇보다 타국 땅에서 우리말 노래가 널리 알려지고 인기를 누릴 때 그곳에 계시던 재외 동포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의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은 한민족 방송과 KBS 1라디오 또 3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한민족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방송이 여러 차례 나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3라디오로 당일 방송이 재방송되고 또 다음 날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3라디오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는 1라디오로 재방송을 그 전날 재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방송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방송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참여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요? 신청곡 보내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0723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세월따라 노래따라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띄워주시고요. 인터넷 참여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여러분의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적으시면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흐르는 세월을 머물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다른 하루를 산다고 하지요.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만들려면 오늘 누구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일기나 메모로 남겨보시죠. 그 기록을 통해 흘러가는 세월이 조금 더 오래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을 겁니다.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당시 나는 독일을 여행 중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마음이 끌려 그곳에 갔던 것이다. 황제의 대관식을 본 뒤 부대로 돌아가던 중 겨울이 시작되어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는 내 주의를 끌만한 대화 상대도 없었고 어떤 근심이나 정념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온종일 벽난로 방에 홀로 틀어박혀 더없이 편안하게 사색에 잠겨 있었다.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풀어내는 이 문장들은 소위 말하는 딱딱한 논문체와는 거리가 멀다. 해설서에서 받은 인상과도 꽤 다르지 않은가? 다시 해설서로 돌아가 보자. 그 유명한 문구에 대해서도 해설서는 이렇게만 적고 지나간다. 제4부는 형이상학이다. 여기서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원리가 도출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원리는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설명만으로는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원리라고 부르는지 알기 어렵다. 사실 이 문장을 철학의 원리로 정한 것은 데카르트 자신이다. 다른 학자들이 동의해 준 게 아니다. 그렇다면 방법서설의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살펴보자. 우리의 감각은 때로 우리를 기만함으로 나는 감각이 우리 마음에 그려내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려 했다. 지금까지 내 정신에 들어온 모든 것은 꿈속의 환영과 같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이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페이론자의 그 어떤 터무니없는 가정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건하고 확실한 것임을 인정했기에 나는 이 진리를 내가 찾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세계의 존재는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이 맥락을 따라가면 문장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이처럼 해설서를 읽느니 원전을 읽는 편이 훨씬 정확하다. 해설서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철학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대신 요약본부터 찾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고전을 읽을 땐 그 내용에 대하여 직접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예로 들어보자. 데카르트는 이 문장을 진리라고 말했지만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가? 그의 주장에 그대로 동의해도 좋을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은 없는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따져본다. 다시 말해, 고전을 가지고 놀아보는 것이다. 데카르트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진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잘 생각해 보면 데카르트가 씨름했던 문제는 우리도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문제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정말 실제하는가? 모든 것은 감각이 만들어낸 꿈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란 무엇인가? 이 육체인가? 아니면 정신인가? 이 질문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을 의식할 나이에 가까워지면 다시 한번 반드시 떠올리게 된다. 데카르트의 사고가 완전하지 않았듯 우리도 끝까지 답을 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생각해본다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상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내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스스로 생각해본다. 책을 많이 읽어 박식해지는 것만으로는 독학이라 할 수 없다. 책을 읽기만 한다면 그건 단순한 독서에 그친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글만 봐도 알 수 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해야 비로소 독학이 된다. 완독할 필요는 없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다. 앞에서 인용한 몇 줄만 읽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충분하다. 고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을 전부 완독하려 들다가는 절반도 읽지 못한 채 삶이 끝나버릴 것이다. 옛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답을 알고 있지는 않다. 나 역시 끝내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고전을 읽는다는 건

그리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남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붓다의 말로 알려진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마찬가지다. 조금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문장은 후대에 만들어진 표현이다. 오늘날 명언으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실제로 역사 속 인물이 그대로 했던 말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고전은 정답을 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훌륭한 재료다. 그 점에서 고전은 지금도 충분히 살아있다. 밑줄이 없다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책에 밑줄을 긋는 건 뇌에 밑줄을 긋는 일이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 그러므로 독학을 위한 책은 반드시 내 돈으로 산 내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와 효용이 있다.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표시한다. 저자의 핵심 주장과 요지를 강조한다. 의문이 드는 지점이나 문제의식을 표시한다. 시각적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책을 읽고 모조리 기억할 수 있다면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기억하고 싶은 문장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책에 밑줄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뇌에 밑줄을 긋는 셈이다. 밑줄을 그음으로써 그 문장은 뇌에 깊이 각인되고 기억에 남는다. 밑줄은 선명하게 그어야 한다. HB 연필로 흐리멍덩하게 긋지 말고 3B 정도의 진한 연필로 확실하게 긋는다. 팁을 주자면 밑줄의 모양을 구분해두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편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점선은 논지의 핵심 혹은 저자의 주장, 물결표, 의심스러운 점 혹은 나중에 검증이 필요한 점. 세로선, 여러 줄에 걸친 긴 문장의 왼쪽에 길게 긋는 선.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단이나 예증이 이어질 때 효과적이다. 직선 대신 아치형으로 그리거나 괄호로 묶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런 표시들의 의미를 통일해 두지 않으면 다시 읽을 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으므로 그 점에 유의한다. 이 밖에도 특수한 경우에만 긋는 밑줄이 있다. 책을 다 읽고 나중에 대강 훑어보기만 해도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요약 밑줄이다. 요약 밑줄은 논리 전개가 분명하고 구조가 중요한 책에만 그어야 한다. 또한 일반 밑줄과 섞이지 않도록 색을 구분하거나 두께가 다른 필기구를 쓴다. 주요 키워드나 저자 특유의 용어에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밑줄만으로 충분하다. 종류가 많아지면 관리가 번거로워진다. 지금 말한 서너 종류면 충분하다. 읽으면서 긋지 말고 다 읽고 긋는다. 밑줄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이것이다. 읽고 난 뒤에 선 긋기. 흔히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논지가 정리된 몇 페이지를 먼저 읽고 나서 긋는 게 정석이다. 책 한 권을 완독하고 긋는 게 아니다.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되는 절이나 장을 다 읽은 뒤에 긋는 것이다. 그래야 쓸데없는 곳에 밑줄을 긋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소위 지식인 중에는 박학다식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많이

하는 건 유별나게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기 때문이다. 밑줄을 그으면서 책을 읽으면 저절로 기억하게 된다. 밑줄을 그으며 읽으면 굳이 노트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뭔가 적어둘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책의 여백에 적어둔다. 책의 여백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생각을 남기라는 뜻이다. 메모는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메모는 감상문과 다르다. 느낌을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가령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저자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의 제목과 해당 페이지 정도를 적는다. 이때 참조하라는 뜻으로 CF를 쓰기도 하지만 굳이 써보이려고 서양식 표기를 흉내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연결이다. 메모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다. 짧은 토막글, 단어, 핵심 구절이면 된다. 다만 명심할 점이 있다. 무엇을 적든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대충 적었다간 나중에 다시 펼쳤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알 수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읽어왔다. 정석 중에 정석이다. 그러니 이런 방식은 특별한 요령도 새로운 방법도 아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베르디아예프의 고독과 사랑과 사회를 읽고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두었다. 과학적 철학은 철학의 부정이며 철학이 지닌 우월성의 부인이다. 감정적 인식의 승인, 가치감정에 의한 공감과 사랑에 의한 인식의 승인은 결코 이성의 부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백에 이렇게 메모해 두었다. 감정이 전부다. 괴테 베르테르. 당시 나는 괴테도 읽고 있었는데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독일어 그대로 적어둔 것이다. 이 메모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저 연상되어 나왔을 뿐이다. 여백 메모는 이런 식이면 충분하다. 쓰는 행위 자체가 기억력을 강화하고 뇌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메모는 정리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책을 사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 아무리 인상 깊은 책이라도 밑줄을 긋지 않고 읽으면 시간이 지나 내용이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면 내용을 떠올리기 쉬워진다. 밑줄을 그으면 페이지에 작은 흔적이 생긴다. 그 자그마한 차이가 시각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를테면 그 문장이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있었는지 왼쪽 페이지에 있었는지까지 함께 떠오른다. 문장을 넘어서 읽던 장면 자체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전철 안에서 책을 읽다가 흔들림 때문에 줄이 삐뚤어지면 그 어긋난 선조차 기억의 일부가 된다. 나중에 삐뚤어진 밑줄을 다시 보면 아, 이동 중에 읽던 부분이었지 하고 당시의 상황까지 떠오른다. 간혹 필기 도구가 없어 밑줄을 긋지 못할 땐 페이지 귀퉁이를 접어두었다가 나중에 표시하면 된다. 위쪽 문장이면 위쪽 귀퉁이를, 아래쪽 문장이면 아래쪽 귀퉁이를 접는다. 페이지 전체가 중요하다면 아예 세로로 반 접어둔다. 밑줄을 그으며 읽어야 비로소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니 도서관 책으로는 내 공부를 할 수 없다. 컴퓨터 화면으로 읽는 글도 마찬가지다. 좀처럼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이미 절판된 책을 찾거나 다음에 살 책을 미리 훑어보는 장소로 쓰는 것이 맞다. 일종의 견본 전시장인 셈이다. 읽을 책은 내 손으로 직접 고른다. 휴대전화나 자동차에는 거리낌 없이 돈을 쓰면서 책값만 아껴 공부하겠다는 건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필요한 책을 바로 살 수 없는 환경은 독학에 치명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것이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책은 직접 페이지를 넘겨가며 군데군데 읽어볼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책인지 알 수 있다. 제목이나 소개 문구만 읽어보고 주문하는 건 무모하며 대개는 돈 낭비로 끝난다. 주변에 잡지나 편향된 베스트셀러만 진열된 서점밖에 없거나 문화적으로 빈곤한 환경에 사는 것 또한 독하게 불리하다. 이는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 각국의 식재료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컴퓨터를 이용해 공부한다라는 말도 엄밀히 따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어찌 되었든 컴퓨터는 책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현우 뭐해? 빨리 와!
1: 어, 가요!
2: 현우는 고양이 두 마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고양이들, 도련님과 함께 철조망이 찢어진 아랫부분을 기어 넘어갔다. 지난번에 초대형 라투스의 서식지로 착각하고 들어갔던 창고 건물의 왼편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커다란 건물 세 개가 디귿자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양쪽 건물은 굳게 자물쇠가 걸려 잠겨 있었지만 가운데 있는 건물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선택지는 한 가지뿐이었다. 너무 쉽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유라는 이곳에 정말 초대형 라투스가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란주는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 문을 열었다. 사방에 나 있는 창문에서 빛이 들어왔지만 거대하고 천장이 높은 건물의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다. 들어오라는 란주의 손짓에 현우와 효석, 유라가 차례로 들어갔다. 건물에는 총 4줄의 컨베이어 벨트가 놓여 있었고 양 끝에는 한때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냈을 커다란 기계가 놓여 있었다. 머리 위로 고개를 드니 천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위험해 보이는 철근과 자재들이 눈에 띄었다. 멈춰선 채

0: 어둠과 먼지 속에서 녹슬어가는 기계들의 모습은 꽤나 살풍경했다. 건물의 가장 오른편, 즉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부분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요라는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소초모들도 소리를 들은 건지 하나 둘 건물의 오른쪽을 쳐다봤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이해진이 엎어져 있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에는 공장에서 썼을 법한 더러운 천이 칭칭 감겨 있었고 엉망으로 잘린 검은 테이프가 입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절단면이 엉망인 걸로 보아 발톱이나 이빨로 찢은 것처럼 보였다. 란주와 유라는 이해진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며 이해진은 필사적으로 뭐라 말하듯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입에 붙은 테이프를 하나씩 벗겨냈다. 접착력이 센 테이프여서 하나씩 뗄 때마다 예진은 고통스러워했다. 고채령이 다가와 예진의 몸에 손을 얹었다. 팔다리 여기저기에 난 상처들을 봤기 때문이다. 몸에 엉망진창으로 돌리고 얽힌 천을 풀고 테이프를 모두 떼자 예진이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내 외쳤다.
1: 오지 마요! 그 괴물이 만든 함정이라고!
0: 소초모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났다. 컨베이어 벨트 끝에 기계 위에 거대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

0: 현우, 두 번의 재회. 그놈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등지고 선 놈의 모습은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 보였다. 현우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최령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놈은 더는 초대형 라투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라투스라 믿었단 사실이 우스울 지경이었다. 현우는 유라를 쳐다봤다. 유라 역시 저놈이 라투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력히 깨달은 모습이었다. 눈빛에서 분노와 공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다.
1: 어떻게 바로 앞에 두고 모를 수 있었지?
0: 유라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놈의 모습은 그 사이에 더 괴수처럼 변해 있었다. 덥수룩하게 온몸을 덮은 털들과 짐승같이 길고 날카로운 발톱들.
2: 오빠!
0: 채령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놈을 불렀지만 놈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대던 놈은 채령을 보고 크게 포효했다. 분노한 짐승의 소리에 현우의 가슴은 공포로 짓눌렸다. 하지만 이대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현우는 연희를 떠올렸다. 무서운 순간을 이기지 못했어도 응원해주던 손길과 결정적인 순간마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서던 모습을. 현우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강목을 꽉 쥐고 아래를 내려다보자 몸을 부풀린 도련님이 보였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도련님을 안아올렸다. 그러자 도련님은 현우의 마음을 읽고서 현우의 몸을 타고 올라가 두툼한 네 발로

0: 도련님을 위해 구부려준 어깨 위에 섰다. 여러 번 현우와 합을 맞춰 어깨 위에 올라본 도련님은 이제 현우의 몸 어느 곳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었다. 도련님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자 현우의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왔다. 현우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계 위에 있던 괴수가 땅으로 뛰어내렸고 그 큰 소리에 건물이 뒤흔들렸다. 예진의 뒤편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와 자재들이 땅바닥으로 와르르 떨어졌다. 현우는 고양이들과 함께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괴수가 다가올 때 포위망을 만들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괴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현우가 무리해서 조금 옆으로 떨어져 나오자마자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현우와 소초모들을 갈라놓았다. 현우는 도련님을 빠르게 품에 안고 뒷걸음쳤다. 괴수가 현우를 향해 몸을 틀 때마다 귀를 납작하게 눕히고 몸을 둥그렇게 부풀린 도련님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1: 현우야! 우리가 뒤에서 공격할게! 너무 겁먹지 마!
0: 괴수의 왼편에 선 효석이 외쳤다. 유라와 란주는 어떻게든 괴수의 뒤편으로 가려 움직였지만 그때마다 괴수는 앞발을 휘두르며 소초모들을 뒷걸음치게 했다.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두꺼운 앞발은 몹시 빠르고 위협적이었다. 휘두르는 저 앞발에 맞기라도 한다면 뼈도 못 추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우는 기회를 노렸다. 어쩐지 괴수가 지쳐 보이는 기색이었기 때문이다.
1: 위쪽으로 멈춘다!
0: 효석이 괴수의 눈을 보고 외치기가 무섭게 괴수는 현우에게 살짝 등을 지고 유라와 란주를 향해 오른쪽 앞발을 휘둘렀고 현우는 무릎을 구부렸다 뛰어오르며 어느새 어깨에 올라온 도련님을 괴수의 등 위로 날렸다. 도련님은 발톱으로 괴수의 피부를 찍어 누르며 괴수의 몸에 안착했다. 도련님이 목덜미를 세게 물자 괴수는 성가시게 군다는 듯 포효하며 몸을 뒤틀었다. 하지만 도련님은 괴수의 몸 위에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그러고는 괴수의 소리에 지지 않을 만큼 크고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다. 도련님의 울음소리에 현우의 앞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들이 벽을 딛고 괴수 위로 덤벼들었다. 고양이들은 괴수의 얼굴, 목, 눈에 달라붙어 핥히고 깨물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괴수는 양발을 마구 휘둘렀다. 고양이 한 마리가 괴수의 왼발에 맞아 허공에 떠올랐다. 현우는 몸을 날려 고양이를 받아냈고 곧장 채령에게 치료를 부탁했다. 괴수의 몸부림에 사냥기술이 좋은 몇 마리를 제외한 고양이들이 여기저기 부딪히며 부상을 당하자 현우는 고양이들에게 괴수의 손길을 피해 내려올 것을 지시했다. 도련님을 비롯한 고양이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자 괴수는 더 크게 양발을 휘두르며 날뛰었다. 란주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서 괴수가 휘두르는 왼발을 각목으로 쳐냈다. 란주에게 맞은 괴수는 오른발을 쳐들었다. 란주를 내려칠 모양이었다. 이를 본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힘껏 괴수의 오른팔을 향해 뛰어올랐고 놈의 팔꿈치에 매달리는 데 성공했다. 현우의 무게에 괴수는 헛스윙을 날리며 휘청였다. 여전히 괴수의 오른팔에 매달린 채 현우는 란주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현우였다. 괴수는 제팔에 매달린 현우의 두 다리를 앞발로 쥐고 들어올렸다. 놈의 발은 어찌나 큰지 현우의 두 다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고 현우는 허공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다.
1: 현우야!
0: 유라와 효석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괴수는 현우를 치려고 오른쪽 앞발을 치켜들었다. 그때 채령이 달려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0: 제발 그만해! 유라 언니, 오빠를 돌아오게 해줘요! 네!
1: 채령의 말에 유라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꽤나 복잡한 심경의 얼굴이었다. 당한 것은 유라뿐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채령을 본 괴수는 갑자기 들고 있던 현우를 떨어뜨렸다. 현우는 신음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목이 아무래도 부러진 것 같았다. 땅에 떨어진 감옥을 찾아 손에 쥔 현우는 컨베이어 벨트를 넘어 절룩거리며 걸어서 소초모들에게 합류했다. 현우를 떨어뜨린 괴수는 양발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소초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괴수에게서 한 발씩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채령은 움직이지 않고 괴수의 코앞에 버티고 서서 계속 유라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채령과 괴수 사이의 거리는 몹시 가까웠다. 괴수가 다시 양발을 휘두르기라도 한다면 다치고도 남을 거리였다. 보다 못한 효석이 앞으로 다가가 채령의 팔을 잡아 끌었다. 효석에게 이끌려 소초모가 있는 곳으로 채령이 돌아오자 괴수는 괴로워하던 몸짓을 멈췄다. 괴수는 다시 평정심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머리를 한바탕 흔든 뒤 괴수는 긴 팔로 땅을 짚고 소초모를 향해 이를 드러낸 채 으르렁댔다. 소초모를 향해 뛰어든 괴수는 또 한 번 채령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이를 드러내며 몸부림을 쳤다.
2: 너를 알아보는 거 아니야?
1: 란주가 채령을 보며 말했다.
2: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면 알아보는 것 같은데?
1: 옆에서 유라가 거들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채령은 입술을 꽉 깨물고 괴수를 향해 걸어갔다. 채령이 가까이 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괴수가 괴로운 듯 신음하며 한 발짝씩 채령에게서 물러서는 게 아닌가.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효석을 툭툭 쳤다.
3: 형, 형! 어? 이거 이용해볼 수 있겠는데요?
4: 어떻게?
3: 일단 저게 괴수 상태인 것보다는 사람 상태인 게 우리한테는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4: 그렇지.
3: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괴물이 채령이가 가까이 가면 괴로워하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채령이가 앞으로 가면서 저 괴물을 구석에 몰아넣고 유라 선배가 옆으로 접근을 해서 몸에 손을 대면?
1: 현우의 말에 란주와 효석의 눈이 유라를 향했다. 채령도 유라를 바라봤다. 유라는 못 이기겠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2: 그래, 해보자 일단.
3: 그럼 란주 선배랑 효석 선배가 채령이를 양쪽에서 보호하면서 같이 괴수의 주위를 끌고요. 저랑 유라 선배가 저기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돌아서 노베 뒤에서 접근하는 걸로 해요.
4: 좋아, 내가 움직임을 읽어보겠어. 털 때문에 저놈의 눈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1: 채령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서자 괴수가 움찔거리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 틈을 타 유라와 함께 몸을 숙이고 컨베이어 벨트 사이로 걸어갔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하나를 타고 넘어가 다시 괴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괴수는 한 번씩 현우와 유라가 오는 쪽을 보며 으르렁대다가도 다가오는 체령 때문에 고통에 차서 헐떡이며 울부짖었다. 현우와 유라는 천천히 한 걸음씩 괴수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괴수가 양팔로 땅을 후려치며 괴성을 질렀다. 그것은 채령이 다가와 고통스러워하는 몸짓 같았다. 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괴수는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다. 괴수가 발톱으로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벅벅 긁어대자 끔찍한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란조는 현우와 유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유라보다 한 발 앞장서서 괴수를 향해 걸었다. 괴수의 몸부림은 점점 격해졌다. 유라와 현우는 괴수의 옆구리에 거의 도달해 있었다. 유라가 손만 뻗으면 될 거리였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괴수를 향해 뻗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벽에 붙어 앉아서 몸부림만 치던 괴수의 앞발이 채령과 란주, 효석을 순식간에 후려쳐 모두 뒤로 밀쳐버렸다. 깜짝 놀란 현우와 유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라가 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괴수가 세 사람을 밀쳐두고 곧장 현우와 유라를 향해 몸을 틀었기 때문이다. 괴수는 고함을 치며 다시 양팔을 휘둘렀고 현우와 유라는 그것을 피하려다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9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를 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오전 동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오전 동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겠습니다. 남해서 부 앞바다. 오전 동해서 남동풍, 오후 남동해서 남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겠습니다. 남해서 부 서쪽 먼 바다.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오전 동해서 남동풍, 오후 남동해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2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 바깥 바다는 오전 남서에서 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이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동해에서 남동풍이 조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동해에서 남동풍, 오후 북동해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남동해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밀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물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겠습니다. 동중국해.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를 겠습니다. 교슈 서해.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북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1900헥토파스칼, 기온은 20.6도. 평양, 바람 없습니다. 1900헥토파스칼, 21.6도. 배경도 북풍 2.5m, 1700헥토파스칼, 20.2도. 해주, 남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2.4도. 서울, 바람 없습니다. 1800헥토파스칼, 23.4도. 인천, 남풍 1m, 1800헥토파스칼, 22.5도. 서산 북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0.6도. 군산 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0.9도. 목포 남서풍 2.5m, 1800헥토파스칼 22.6도. 여수 북동풍 1.5m, 1800헥토파스칼 22.9도. 제주 북풍 1.5m, 1800헥토파스칼 22.2도. 서귀포 남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2.4도. 통영 북동풍 0.5m, 1800헥토파스칼 21.8도. 부산 남서풍 2m, 1800헥토파스칼 23.3도. 포항 북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3.5도. 울릉도 남서풍 4m, 1900헥토파스칼 21.8도. 울진 남풍 1m, 1900헥토파스칼 21.4도. 동해 남서풍 1.5m, 1900헥토파스칼 20.7도. 강릉 바람 없습니다. 1800헥토파스칼 21.3도. 속초 북서풍 2m, 1900헥토파스칼 21.7도. 이시가카섬 남동풍 4.5m, 1100헥토파스칼 27.9도. 나하 남풍 4m, 1013헥토파스칼 26.2도. 미나미다이 도섬 남풍 0.5m, 1014헥토파스칼 23.8도. 나세 동풍 0.5m, 1012헥토파스칼 26.2도. 가고시마 서풍 3.5m, 1010헥토파스칼 25.5도. 후쿠오카 북서풍 0.5m, 1900헥토파스칼 25.6도. 이즈하라 북서풍 1m, 1900헥토파스칼 23.5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20.2도. 마쓰에 남풍 1m, 1900헥토파스칼 22.7도. 시미즈 북풍 2m, 1010헥토파스칼 22.4도. 시오노미사키 곶 북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2.1도. 오사카 남풍 1m, 1010헥토파스칼 24.3도. 와섬 남서풍 3.5m, 1010헥토파스칼 20.3도. 아오모리 북풍 2m, 1010헥토파스칼 17.6도.

삿포로 남동풍 3.5m, 전시빌더 파스칼 18.8도. 와카나이 북동풍 1.5m, 전시빌더 파스칼 14.8도. 네무로 남동풍 1.5m, 전시사이터 파스칼 12.7도. 센다이 북동풍 0.5m, 전시벡터 파스칼 19.7도. 도쿄 남서풍 1m, 전시벡터 파스칼 20도. 하치오섬 남서풍 3.5m, 전시벡터 파스칼 21.5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6.3도, 습도는 60%. 오늘 서울 적했다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앞으로 45일 동안 투표용지 사태의 원인과 당일 선관위의 대응 등을 규명하고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와 투기표소 시위, 경찰의 조치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세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마감합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오늘 마지막 회의 후 열흘간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부터 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어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를 재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과 당 지도부,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직접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공식 방문과 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및 G7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귀국 다음 날 생중계로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 사태를 틈타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김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등 4개 정유사는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가격 담합에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며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 씨에 대해 다툼의 여지 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단장을 맡았던 손 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전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인 멕시코를 상대로 한국 축구 사상 첫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는 FIFA 랭킹 13위로 22위인 한국보다 9계단 높고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4승 3무 8패로 뒤처집니다. 한국방송은 오늘 오전 9시부터 KBS E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조건부로 승인했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지 시각 18일 대국민 서면 메시지에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향후 진행될 양국 간의 대면 협상이 결코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대통령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레바논, 헤스볼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밤에는 대부분 권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남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 제주도는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81%입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통증이죠. 아프고 붓고 통증이 이어지면서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통증을 완화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뼈주사, 연골주사와 같은 주사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는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의 상태면 인공관절이 고려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설명되는 소화성 궤양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릎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들은 참 다양하죠.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반월상 연골이나 인대 손상도 생길 수 있고요. 무릎 관절 주변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들에게는 흔한 질환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점점 더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손수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걸까요?
1: 네, 대개는 맞는 말입니다. 네. 반복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릎에 있는 연골이나 연골판이 닳게 되고요.
0: 네.
1: 두께가 얇아지고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많이 헤어지고 네. 없어지고 그러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됩니다.
0: 네. 근데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서요.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관절 건강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통증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걸어 다닐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0: 그렇죠.
1: 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 같은 기저질환 조절을 위해서도 보행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내 다리로 못 간다는 그것이 마음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통증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전신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젊을 때와 비교하면 당연히 노년의 무릎 관절이 아주 좋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하면 심해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사실 나이와 꼭 정비를 하진 않습니다.
0: 네.
1: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년에

0: 나이대, 노년이 되었을 때보다 중년의 나이대에 다리의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연골판 손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중년의 나이대, 특히 이제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초기 의심 증상이 있나요?
0: 보통은 처음에는 무릎이 뻑뻑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뻣뻣해지는데 좀 움직이다 보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는 이제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그럴 때에 통증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에 이게 심한 통증은 아닌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무릎에 불편감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이제 초기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일단 앉고 서고 걷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뭔가요?
0: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제 보행 거리가 자꾸 줄어들고 보행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1: 네.
0: 통증 때문에 자꾸 예전 같으면은 쉽게 밖에 나갈 텐데 못 나가게 되고 집에 자꾸 머무르게 되고 예전 같으면 충분히 걸어갈 거리를 이제 다리가 아파오면서 못 걷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아주 많은 불편함을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여러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텐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일단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어떤 방법인가요?
0: 네. 우리가 이제 비수술 그리고 수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관절염이라는 것이 이제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중기, 말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제 비수술적으로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절염이라는 말에는 염증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통증이 생기고 무릎에 물이 차고 이런 것들이 다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치료는 이런 염증을 많이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 것이 약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약을 이제 좀 드시는 걸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1: 어떤 건가요?
0: 선생님, 교수님, 약을 먹으면 그냥 안 아프게만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약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약을 쓰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들 우리가 초기에 시작하는 약들은 소염작용만 하는 약, 통증만 줄이는 약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의 성분이 통증도 같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을 그냥 아프지 않게만 하려고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쓴다는 점을 환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요. 약제 이외에는 이제 관절내 주사를 할 수가 있겠죠. 관절내 주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사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염증을 줄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골 안에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해서 충격이라든지 마찰을 줄여주는 것 그런 것이 관절내 주사의 주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이나 주사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절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지의 근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걷기 운동, 허벅지 근육 운동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일단은 뭐 비수술적인 치료,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우리가 비수술 치료,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몇 개월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주사를 맞고 나서도 효과가 뭐 며칠밖에 안 간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또 아프다. 이런 분들은 보존적 치료에 효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것을 고려하게 되고요.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X선 검사를 해서 관절의 간격이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고 통증이 있고 또는 다리의 변형이 점점점 많이 진행이 된다든지 할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또 이 진행이 천천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들이 보거나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낄 때는 저는 뭐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근데 그렇게 많이 버티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1: 네. 뭐 수술은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그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주 많이 망가졌을 때에는 그 관절을 살려서 쓰는 것이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겁니다. 치과에서 충치가 생기면 이를 좀 갈아내야 되잖아요. 갈아내고 원래 이 모양에 맞도록 금을 씌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손상된 관절 부분을 일부 잘라내고요. 그 잘라낸 만큼의 자리에다가 아주 매끄럽고 잘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1: 그러면 인공관절 치환술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르게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0: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아주 한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조기 재활과 조기 보행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바로 다음 날부터 걷기 연습을 시작하게 되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환자분들이 오시면 수술하고 나서 뭐 무릎 꺾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수술 술기라든지 수술 기구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어렵지 않게 잘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조절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환자가 아파하면 그때 진통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통증 조절을 선제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다 도입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수술 중에 수술이가 제가 직접 무릎에다가 마취 통증 주사를 놔서 급성기 통증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런 시술들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인공관절 치환술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조기 재활, 조기 보행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온 걸까요? 뭐 신기하고 대단한데요. 수술 후에도 정기검진은 해야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을 일정 간격으로 외래 오시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릎에다가 기계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런 것이 잘 유지되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 수술해놓은 기구가 주저앉는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발생했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곧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수술 후에 감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0: 감염은 모든 인공 관절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감염과 인공 관절은 네. 아주 상극이라고 할 수 있죠.

0: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만성적으로 오래되는 감염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저한 수술적 치료와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대개는 전신 면역력이 떨어진 이후에 무릎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저도 환자분들에게 수술 이후에 일반적인 건강을 꼭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몸의 다른 곳에 염증이 있어도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0: 맞습니다. 전신 면역력이 떨어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신 분이라든지 간 질환이 있는 분,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다른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검사나 조절을 통해서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 그러면 그렇게 감염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0: 감염이 됐다고 했을 때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 금속과 그런 플라스틱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 그 안에서 번식을 하게 되면 약제를 통해서는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또 인공관절의 수명도 궁금해하시는데요. 다시 새로 바꿔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한가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술한 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0: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오해가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공관절 안에 넣어주는 소재가 마모가 되는 문제가 중요한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랬는데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소재가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년, 30년 쓸 수 있다고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수술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기계적인 합병증보다도 젊은 분들은 활동력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관절이 이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뭐 밥벌이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의 사정이 많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기계에 부담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가 망가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비만을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만이 무릎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가요?
0: 맞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아니면 뭐 점프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무릎은 우리 몸무게의 약 3배에서 4배의 부하를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1kg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무릎이 버텨야 되는 것은 3, 4kg의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진료할 때 항상 고민입니다. 비만에 대한 부분을 어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일단은 무조건 좋은데 뭐 체중 감량의 방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또 앞서 뭐 근력이 중요하고 걷기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요즘

0: 내길부터 등산까지 걷는 운동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무릎 관절을 위해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1: 걷기 운동은 항상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1: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이유도 잘 걸으려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네. 걷는 운동 참 좋다. 하지만
0: 네.
1: 등산을 다니신다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0: 네.
1: 포장되지 않은 길에서 자꾸 불안정하게 많이 걷는 거, 그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산에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0: 네.
1: 조금 비교적 평탄한 곳으로 다니시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뭐 등산 스틱이라든지
0: 네.
1: 그런 걸 적절히 잘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손수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패닉의 왼손잡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불리는 소화성 궤양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식습관이 문제인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소화성 궤양이 위 십이지장 궤양인 거죠? 비교적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 보통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함께 부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소화성이라는 말은 이제 위산이나 소화효소가 관여된다는 뜻인데, 위산과 이제 소화효소가 닿는 부위가 주로 이제 위나 십이지장에 해당되고 그쪽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데,
0: 네.
1: 그쪽에 생기는 궤양을 이제 특별히 이제 소화성 궤양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0: 네.
1: 궤양은 뭐 넓게 보게 되면은 위나 십이지장 이외에도 뭐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헐고 깊이 패이고 그러면은 네. 궤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입안에도 잘 헐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0: 네.

0: 특히 우리가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은 위산과 소화효소가 관여되는 궤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매우 이제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물론 이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좀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지만은 여전히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위 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포함한다는 건데요. 이제 헐고 깊이 패이고 이러면 궤양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좀 궤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점막에 여러 가지 병변이 생길 수가 있는데
1: 네.
0: 뭐 손상이 좀 얕고 경미한 경우에는 뭐 점막이 좀 빨갛게 붓거나 아니면 표면이 살짝 약간 파였다든지 그렇게 뭐 밀한 이렇게 약간 까졌다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에 우리가 궤양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표면이 이제 패이고 깊게 이제 헐어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네, 특히 이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하게 되면 이제 위나 십이지장 쪽에 안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또 그런 음식을 이제 분해하고 또 살균하고 하기 위한 이제 위산이나 소화효소 이런 것들이 계속 접촉하게 되는데
1: 네.
0: 보통은 이제 건강한 점막은 보호막이 잘 돼 있어서 위산이 있어도 자기 그 위나 십이지장을 녹이지 않는 그런 보호기전이 있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이 약해지거나 또 위산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어막이 약해지면서 위나 십이지장 점막이 손상되는 그리고 그 손상이 심해지는
1: 네.
0: 궤양이 생길 수가 있고
1: 네.
0: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주요 구조물, 혈관이라든지 또 근육층이라든지 이런 데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1: 네.
0: 여러 가지 합병증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방어막이 약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점막의 균형이 깨진다고 보면 될까요? 이 궤양이 생기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균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우리가 소화성 궤양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고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효소라든지
1: 네.
0: 이러한 요인들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는 필요한 요인이지만 우리 그 위나 십이지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손상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공격 요인이라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하지만 또 그러한 꼭 필요한 위산이나 소화 효소로부터 우리 점막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방어 요인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이렇게 보게 되면 점막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 요인과 방어 요인 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위나 십이지장 궤양 십이지장 점막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1: 네.
0: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어 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 점막을 덮는 이제 점액층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점액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고 또 중탄산 성분이 있어서 강산으로부터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1: 네.
0: 또 손상이 됐을 때 바로 이제 세포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라든지
1: 네.
0: 또 그리고 위 점막 자체는 이러한 소화 효소들이 더 침투하지 못하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위산이 있어도 보호막이 평상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궤양이 생기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보호막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궤양이 생기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대표적으로 이제 헬리코박터균
1: 네.
0: 같은 경우에는 기생하면서 점막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1: 네.
0: 또 이제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드시는 진통소염제가 이러한 보호물질의 생성을 줄인다든지 또 우리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경우에도 우리 방어막을 약화시켜서 궤양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헬리코박터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균 치료가 필요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화성 궤양에서 헬리코박터균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원인인데요.
1: 네.
0: 헬리코박터균 하게 되면 루세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산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균인데도 불구하고 이 균이 위 점막에 기생하고 있는데
1: 네.
0: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 분해 효소를 내면서 주변 환경을 그 산으로부터 보호하면서 기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헬리코박터균이 있게 되면은 같이 이제 방어막이 약해지게 되고 손상된 방어막으로 여러 가지 위산과 소화 효소로 인한 궤양
1: 네.
0: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그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추정될 때는
1: 네.
0: 적극적으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방어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균 치료 과정이 고약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걸 알면서도 제균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네, 물론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세균이기 때문에 제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고
1: 네.
0: 또 항생제 내성균을 가지는 또 균들이 점점 많이 생존하고 늘어나게 되면서 예전만큼 이제 항생제 치료 효과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이제 좀 충분한 용량의 또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종류별로 사용하면서 이제 또 좀 일정 기간 열흘에서 2주까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1: 예.
0: 이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드시다가 또 좀 입맛 변화라든가 또 뭐 설사가 나온다든지 메스꺼움이나 복부 불편감 이러한 증상들이 또 약 복용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소화성 궤양이 있는 상태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방치가 되게 되면 일단은 궤양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고 또 재발을 또 잘 일으킬 수가 있겠고 또 궤양을 조금 더 악화시키게 되면 이제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더 커질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을 일으키면서 위점막이 손상이 돼서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몸의 방어 기전으로 또 장상 비화생 뭐 이러한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리코박터균 자체는 사실 이제 치료하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또 이런 분들은 일단 위궤양 치료를 하면서
1: 네.
0: 잦은 추적 검사를 하면서 합병증이나 또 재발 위험 같은 것들을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1: 네.
0: 만약에 이제 이득과 손 어떤 부담을 잘 저울질해서 조금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치료했을 때 더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제균요법 기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재감염될 수도 있을 텐데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도 궁금한데 식습관을 좀 바꿔야 될까요?
0: 네. 지금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감염되는가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가는 아주 이렇게 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입으로 균이 이제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겠고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식사하거나 먹을 때 위생 상태라든지 또 함께 사용하는 뭐 식기 또 헬리코박터가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1: 네.
0: 먹으면서 감염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 전파가 좀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식습관 특히 이제 밀집된 생활 또 이런 음식이나 그릇을 함께 사용하고
1: 예.

0: 힘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위생, 특히 이제 뭐 손 씻기라든지 개인 씻기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침이 섞이지 않게 좀 따로 먹는다든지 또 깨끗하고 이제 안전한 물과 음식을 먹기 이런 것들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이 헬리코박터균뿐 아니라 앞서 진통소염제라든지 흡연, 음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소화성 궤양의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헬리코박터균과 이제 진통소염제,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소화성 궤양의 원인인데,
1: 네.
0: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진통소염제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고 또 뭐 어른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기약의 어떤 진통과 해열 효과를 위해서 이제 진통소염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마다 좀 감수성 차이가 있지만. 좀 과도하게 드시거나 좀 오래 드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위나 십이지장 궤양이 또 잘 생기시는 분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통증이 있으면 좋지만 이제 통증 없이 이제 출혈 위험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통소염제가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흡연 같은 경우에도 궤양의 치유를 늦추고 또 이제 재발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1: 네.
0: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금연하셔야 되겠고 또 흡연은 뭐 위궤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화기계 암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음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위점막을 자극하고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이제 조절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
1: 네.
0: 또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몸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뭐 다 포함될 수가 있는데 뭐 큰 수술을 받는다든지 뭐 크게 다쳤다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한 신체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궤양이 또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은 소화성 궤양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소화기 질환들이 많아서 증상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질환과 이제 소화성 궤양의 증상이 겹치기 때문에
1: 네.
0: 소화기 증상 뭐 배가 아프고 쓰린다, 더부룩하다, 뭐 메스껍다, 메스껍다, 뭐 트림이 난다, 뭐 헛배가 부른다, 뭐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화성 궤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질환인지 이제 구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가 있고 이제 증상이 있다면 주로 이제 식사 후에 위산이 과다되는 상태에서 통증이 좀 심해지실 수가 있겠고요.
1: 네.
0: 특히 이제 또 공복이나 밤에 뭐 배가 아프다든지 식사 전에 뭐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식사 후에 또 통증이 좀 완화된다 또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사람마다 좀 증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이제 위점막이 헐었다 그러면 이제 쓰리고 아프고 그런 복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1: 네.
0: 또 증상이 경미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복통이 또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되는지 임상적으로 구분이 어렵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 특히 이제 내시경 검사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실 수가 있겠는데
1: 네.
0: 특히 이제 좀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또 좀 체중이 빠진다, 식사량이 줄었다, 또 출혈로 인해서 변이 이제 검게 나온다, 빈혈이 생겼다, 구토한다, 뭐 이러한 우리가 조금 심각한 경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신속한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좀 애매한 경우도 많고 이제 식후에 생기는 속쓰림도 있지만 식사와 상관없을 때도 있고 증상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소화성 궤양인 줄 모르고 지내면서 방치가 되면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텐데 어떤 위험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궤양이 이제

0: 위점막이 패이고 허는 상태인데 네. 점점 더 헐고 손상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위점막을 이제 뚫리는 천공이라고 불리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위나 십이장이 천공이 생기게 되면 위나 십이장에 있는 내용물이 이 바깥으로 복강으로 이제 새어 나갈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복막은 이제 배 전체에 이렇게 퍼지는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장관막이라는 것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일단 복막염이 생기면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고 특히 복막 공간은 충분한 혈관이나 이러한 감염에 대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합병증이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또 이제 그 혈관이 노출되면서 혈관도 같이 손상이 되게 되면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동맥 작은 동맥 같은 것들이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면 이제 출혈량이 작은 시간에 빠른 굉장히 많은 양이 출혈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쇼크가 된다든지 아니면 출혈로 인해서 이제 그 피가 이제 위에 고여 있다가 구토를 하면서 피를 토하시면서 그 피가 또 이제 기도로 흡인된다든지 이러한 이제 생명에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병원 같은데 또 이제 장시간 누워 계시고 또 의식도 조금 떨어져 계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화성 궤양이 좀 더 늦게 발견될 수가 있어서 좀 많이 특히 이제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소화성 궤양의 치료는 약물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산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강한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또 먹는 약, 또 주사약가 다양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위산을 우선 줄이는 궤양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함께 발견이 되게 되면 제균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위산 분비 억제제와 또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비스무스라는 제제를 함께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진통소염제가 원인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빨리 중단을 하고 또 이제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처럼 이제 우리가 심혈관 질환 때문에 또 드시는 약들이 있는데 또 이러한 약들도 위궤양 또 소화기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꼭 필요한 약은 또 임의로 끊으면 또 오히려 또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필요한 약만 쓰시고 위궤양을 일으키는 약물은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 십이지장 궤양으로 불리는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9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아침 출근길 충남권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다소 답답한 상태인데요. 출근길 전남 해안에는 낮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유입되면서 일부 섬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 인천공항 등 서해안 인근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고 출근길 감속 운행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치솟으며 정체 전선이 밀려오기 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비 소식은 오늘 오후에 제주도와 전라권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가 본격화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정체 전선 폭우가 집중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 최고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 제주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기록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은 시간당 최고 5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은 시간당 최고 50mm, 제주도 시간당 50mm 이상의 급증한 야행성 폭우가 집중되겠고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며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주말 야외 일정이나 시설물 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파주 32도.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31도, 춘천 31도, 원주 31도, 대관령 23도.

강원영동 흐리고한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7도, 동해 25도. 충청 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기온 청주 33도, 충주 32도, 대전 32도, 세종 31도, 천안 31도, 보령은 29도.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자, 낮 기온 전주 31도, 군산 31도, 광주 31도, 목포 28도, 여수 26도, 순천 29도. 경서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2도, 포항 30도, 안동 32도, 부산 28도, 울산 29도, 진주 29도, 제주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기온 26도.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기온 26도. 서해오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북한 지역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31도, 신해주 28도, 개성은 32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4도, 습도는 64%. 오늘 서울 쪽 해뜬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종전 후속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연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벤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완전 개방을 강조했습니다.
1: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생중계로 순방 성과를 보고합니다. 당청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집니다.
0: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종가 기준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쏠림과 변동성 심화는 불안 요인입니다.
1: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오늘 오전 멕시코와 조별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월드컵 2차전 무승의 징크스를 깬다는 각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60일간의 후속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14개 항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도 많습니다.
1: 미국은 일단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전쟁 뒤 가장 많은 양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60일 후속 협상이 현지 시각 18일 시작됐습니다. 양측의 후속 협상은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3: 엄밀히 말하면 이란 시간으로 오늘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합의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60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
2: MOU에 따라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됐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60일간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간밤에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전쟁 시작 후 가장 많은 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미 핵무기 생산 능력을 상실했으며 향후 협상은 이러한 상태를 영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특히 경제적 보상은 이란이 약속을 이행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미국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3: 이란이 이번 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2: 이란에 너무 많은 부통령. 보상을 약속했다며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한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조만간 의회에도 합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두 나라 정상이 서명을 마치면서 스위스에서는 서명식은 열리지 않고 양측의 기싸움을 조율할 협상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벤스 미국 부통령은 대면 협상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스위스 현지에서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스위스 외무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역내 긴장 완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뷰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초기 협상이 열릴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협상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뷰르겐슈토크 리조트 주변 보안 조치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리조트로 통하는 길목 곳곳에 군과 경찰이 배치돼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스위스 연방군 2,000명이 추가로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대표인 벤스 부통령은 대면 협상이 늦춰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이란은 결코 만만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을 주요 중입니다. 벤스 부통령입니다.
4: 이란 핵 관련 현장 감시를 맡게 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IAEA 사찰단 파견 시점을 두고도 제재와 자산 동결 해제가 먼저라는 이란과 검증부터 해야 한다는 미국이 맞서는 상황에서 양측을 압박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3: 이제는 우리가 미국 측 동료들, 이란 측 동료들과 함께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입니다.
4: 후속 협상의 첫 만남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발표합니다. 교황과의 면담,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담 뒷얘기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이어질 질의응답까지 모든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성과를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합니다. 대통령이 귀국 다음 날 생중계로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와 유럽연합, 이탈리아, 바티칸을 방문한 데 이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며 유럽으로 외교 무대를 넓혔습니다. 관련 성과와 함께 교황 면담 과정에서 오간 한반도 평화 구상 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 G7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틈틈이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만큼 관련 뒷이야기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G7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약 90분간 대화했는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3: 오연주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차장입니다.
5: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 브리핑 후 질의응답은 자유롭게 받을 예정입니다. 당청 관계와 개각 구상 등 국내 현안 관련 질문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한대사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2년차 실용외교 본격화를 위한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각국에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 귀국 행사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당청 갈등설을 의식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내 압박은 여전한 가운데 정 대표는 조만간 연임 도전 여부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2: 전용기에서 내려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서서 기다립니다. 악수하며 지나가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는 90도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짧은 말만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때 김 총리만 불렀다 차기 당권에 대한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것 아니냐 뒷말이 나오자 이번엔 모두 부른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섰지만 선거 결과 책임져라 연임 도전하지 말라는 정 대표를 향한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6: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정청래 대표는 미래가 있다. 지금 상황은 정청래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아요.
7: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8: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있다. 의원입니다.
7: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2: 한 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의 90도 인사를 두고도 대통령이 싫어하는 의전이다 알면서 의도를 담아 정치 기술을 선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0: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장 대표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사퇴해야 한다, 또 신중해야 한다. 당내 내홍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1: 물러나라는 의원들 말을 면전에서 들었지만 장동혁 대표는 거취 문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사실상 거부한 재선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2: 재선거 실시 문제도 소청과 재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을 도입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 사퇴 요구를 무시하는 모습에 지도부는 또 공개 충돌했습니다.
3: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데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4: 외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중한
5: 조강한
4: 시기에
5: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4: 오히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1: 왜 굳이 공개 석상에서 이러냐고 원내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6: 공개 발언으로 하는 것은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당의 난맥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외에서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절대다수가 동의한다. 장 대표 사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7: 패배한 이후에 네. 지도부가 책임을 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어요. 처음 보는 철면피 같은 장면들인 거죠.
1: 수도권 민심에 민감한 국민의힘 경기지역 의원들도 장 대표 사퇴 촉구 성명을 추진했는데 일부가 막판 신중론으로 돌아서 무산됐습니다.
8: 서로 합의가 돼야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당 내용이 깊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피로 누적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9: 파죽지세 코스피가 사상 처음 9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4천선이었던 게 반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올라선 겁니다. 이제는 만 포인트가 눈앞인데 상승 종목이 일부에 쏠려 있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송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코스피 9천을
11: 9063.84 하루 새 200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르며 코스피는 처음으로 9천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에도 우리 증시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중동 종전 소식으로 인한 유가 하락, AI 투자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 팀쿡 CEO가 반도체 부족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됐고
11: 올 초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중동 사태 여파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시가총액은 3,500조 원에서 7,4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은 각각 170%, 270%가 넘습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만 포인트 전망도 잇따릅니다.
13: 실적 전망이 얼마나 더 올라가 주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요.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뭐 만 포인트 볼 수 있지 않을까.
11: 다만 반도체 관련주만 잘 나가고 있는 점은 증시 기초 체력엔 불안 요소입니다. 코스피 전체 900여 개 종목 중 상승 마감한 종목은 103개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9: 깊은 바다가 파고도 높은 것처럼 우리 증시는 몸집을 불리는 동안 하루 사이에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진 데다 전쟁과 AI 투자 등 환경도 복잡해진 탓에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변동폭이 더 큽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 20, 30대 투자자는 수시로 주식창을 확인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가 올랐다 내리는 장, 불안감이 커집니다.
15: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드리는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도 좀 큰 것 같아요.
14: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증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2008년 한 달여 사이 1500포인트 선에서 9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 서서히 반등했던 코스피. 최근엔 밀렸다 가파르게 치솟는 V자 곡선이 반복됩니다. 지수는 7000에서 9000을 오갑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같은 1% 등락에도 오르내림폭은 10배가량 커졌습니다.
16: 자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사실은 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여지는 사실 크다라고.
14: 반도체주 솔리메다 전쟁 등 나라 밖 바람도 거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정

0: 활용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사이드카는 올해 들어서만 26차례 발동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년치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1: 변동성이 과거 평균 대비해서 보면 이미 임계치는 넘은 상황이고 몰빵 투자나 이런 뭐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하면.
0: 이번 주 들어 상승세가 꺾이던 한국형 공포지수는 4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공동 개최국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 칩니다. 지난 체코전 기억하시죠? 선제골 내주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동점골, 오현규 선수의 결승골, 2대1의 정말 짜릿한 역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도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나란히 1승을 안고 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기는 팀이 사실상 조 1위,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판이죠.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의 안방이고 홈팀의 기세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체코전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끈기와 저력이라면은 오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현지까지 우리의 응원 열기가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축구 우리 KBS에서 중계해드린 거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 이것이 저희의 모토입니다. 자, 6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 그리고 출연자까지 같이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늘 푸는 지구 시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와 방역 방식의 변화에 대한 움직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내는 세금 시간에는 유튜브나 SNS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는 가짜 절세 정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요 AI가 이제 젖소 그리고 사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확산세 속에서 살처분 방식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새로운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아니, 저는 사실 잘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가축이나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이렇게 전파된 사례가 있다고요?
3: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야생 철새로부터 네. 이제 움직이는 질병인데요. 그 야생 철새한테는 그냥 감기죠, 감기. 예. 근데 그게 공장식 축산의 뭐 닭이나 이런 데 밀집 환경, 면역력이 없는 애들한테 오면은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고요. 그게 거기서 일하는 농장 노동자나 이런 사람

0: 사람들에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로 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홍콩에서 예. 이제 인명사고가 나면서 예. 이제 많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가 났고요. 근데 아직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는 않아요.
1: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네. 하지만 위험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건데 요즘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일명 AI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0: 예, 특히 그 2020년 이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여러 형이 있는데요. 네. H5N1, H5N1 형이 막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스필오버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새들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네. 다른 종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남미에서는 바다사자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네. 남극에서는 이 코끼리 물범 번식기 암컷의 절반 가까이가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종간 장벽을 뛰어넘다가 결국 인간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게 된 거죠.
1: 그럼 이거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까지 감염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0: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그 공포가 좀 퍼졌는데요. 예. 2024년 초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젖소에게 첫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뒤에 1,000곳 이상의 농장으로 번졌는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스콘신주의 한 농장을 마지막으로 지금 젖소 농장에서는 아직 새로운 감염 사례는 이제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최근 그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연구가 실렸는데 네.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젖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1: 성공적으로?
0: 네. 네. 원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새에게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세포 안에서만 잘 복제가 됐는데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효소 유전자에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젖소 같은 포유류 내에서도 복제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재밌는 게 젖소의 기침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파가 된 게 아니라 네. 그 젖소의 유선 조직, 그러니까 젖자는 조직에서
1: 젖이 나오는
0: 예,
1: 그
0: 조직에서 네. 완벽하게 적응해서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젖소들이 빨리 그 감염이 되냐 봤더니 그 뭐야 젖을 짜내는 그 착유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젖소로 계속 순식간에 이 바이러스가 번식이 됐던 겁니다.
1: 그럼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에서부터 또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전파될 위험이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 바이러스가 조류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젖소에서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감염이 됐다는 건 포유류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인간도 포유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야 인간에게 올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미국에서 현재까지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 기준으로 71건, 71건의 인체 감염 사례가 예.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인 41건이 젖소로부터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4년부터 그 젖소로 감염되면서 젖소는 노동자랑 계속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체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젖소는 또 포유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감염이 잘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사실 인간의 독감 바이러스와 그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만나가지고 유전자 재조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앓는 독감 바이러스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가 탄생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인간에게 감염만 됐는데 인간에서 인간으로 감염이 되는 그런 변이까지 획득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과학자들이 좀 주시하고 있죠.
1: 과학자분들 힘내주시고요. 무섭네요. 근데 그동안 이제 감염된 이 가금류들을 다 땅에 묻거나 이렇게 살처분을 해왔었는데 국제사회의 방역 기조에 조금 변화가 있다면서요?
0: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보통 이제 닭이나 우리 농장에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물론 뭐 유럽, 미국에서도 일단 딱 발생을 하면 다 살처분을 시키죠. 예.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가지고 뭐 반경 500m, 반경 3km 이내에 모든 농장을 그냥 다 살처분을 시키는 게 말하자면 표준적인 FM적인 방식이었는데 네. 2023년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논의가 네. 세계 동물보건기구 그러니까 WOAH 그 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네. 결의안의 내용이 뭐냐면 고품질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상호 보완적인 방역 수단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을 꺼렸던 이유는 무역 장벽 때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신을 맞추면은 항체가 생기는데 이게 야외 그 야생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항체가 생긴 건지 아니면 주사를 맞아 가지고 생긴 건지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수입국에서 아 너희 나라 그 항체가 있으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걸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닭고기 수입 안 할 거야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무역 장벽이 되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추지를 않았는데
1: 네.
0: 이번에 세계 동물 보건 기구는 과학적인 예찰만 좀 병행을 한다면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부당한 무역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의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살처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백신의 유용성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1: 네.
0: 그동안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는 이미 백신을 쓰기는 했었는데
1: 예.
0: 이른바 이제 축산 선진국 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나 미국은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동물 보건 기구의 이 결의안은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백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말고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0: 네덜란드가 대표적입니다.
1: 네.
0: 네덜란드는 과거 2003년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무려 3천만 마리의 가금을 네. 살처분하며 뭐 2억 7천만 유로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1: 네.
0: 그렇게 이제 살처분을 하게 되니까 주로 동물복지 농장 혹은 이제 자연 방사로 키우는 농장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는 공장식 축산도 아니고 면역력이 좋게 동물을 키우는데 왜 우리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백신을 맞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네. 동물복지나 야생방사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백신을 놨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니다. 백신을 놨더니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농장에서 네덜란드 바이닝겐 생물수의학연구소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군은 조류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100% 폐사를 했지만
1: 네.
0: 한 번 백신을 접종받은 닭은 10%로 폐사율이 뚝 떨어졌고요. 또 두 번 맞은 우리도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두 번 세 번 네. 맞았잖아요.
1: 세 번 네 번 맞았죠.
0: 예, 그걸 부스터샷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부스터샷을 맞은 닭은 거의 0% 가까이 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 네.
0: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달걀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요. 예전과 똑같이 예, 이루어졌고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보였다라고
1: 네.
0: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백신을 맞추겠다 앞으로 아직 시기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백신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선언을 했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미국 함께 실무 그룹을 설립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백신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데 어떠한 연구를 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걸 도입할 것인지 실무 그룹을 형성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1: 우리나라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토론회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국내 뭐 양계 농가 분위기는 또 좀 어떤지 좀 전해 주십시오.
0: 예. 우리나라는 여전히 백신 도입에는 조금 신중하고 살처분 네. 이주의 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산란계 협회와 국회 송옥주 의원과 AY 백신에 관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에 관한 정책 타당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1: 네.
0: 이때 일부 산란계 농장과 가금류 수의사들은 일단은 고위험 지역 그리고 차단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부터라도 좀 시범 사업을 실시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살처분 피해 당사자인 산란계 농가들은 이제 백신 찬성 쪽으로 좀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통 그 고기를 위해 가지고 한두 달 정도 길러서 바로 파는 육계 농가와는 달리 산란계 농가는 닭을 한 1, 2년 정도 사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면은 농장주에게는 다른 자연재해나 다름없는 그런 참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농가들은 백신 찬성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산란계 농가들의 움직임, 실질적인 움직임 같은 게 있습니까?
0: 지난 주말에 제가 경기 화성시에 그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1: 네.
0: 동물복지 방식으로 산란계를 총 4만 수를 키우는 곳인데
1: 네.
0: 갔더니 이제 그 개사가 다 텅 비어 있더라고요. 한 4, 5개 정도 새로 입식한 데 말고는
1: 네.
0: 텅 비어 있었는데 이 농장을 포함해서 일부 이제 농가와 그다음에 사회 단체가 백신을 요구하는 협회, 그러니까 살처분 반대와 백신 도입을 위한 시민 협의회를 최근에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산안마을 농장주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방역 정책은 그대로인데 닭들을 죽이는 살처분 기술만 아주 빨리 발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번에 보니까 이미 주변 산란계 농가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언제 이제 우리는 언제쯤에 걸릴까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밥을 주려고 하니까 뭐하러 밥을 주냐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어차피 네. 이제 걸려가지고 살처분 할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아주 그 마음이 안 좋았고 결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1: 네.
0: 공무원보다 바로 그 살처분하는 그 시설을 만드는 기술자가 먼저 와가지고
1: 업체에서.
0: 시설을 설치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살처분한 뒤에 그거를 렌더링해서 액비로 만들 거거든요. 그 액비를 만들려면 중간에다 이제 어떤 통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숙성을 시켜가지고 액비를 만드는데 바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자부터 먼저 오더라고 그래요.
1: 아이고.
0: 그래서 야, 딱 네 마리 정도 감염이 됐는데 총 4만 수를 설치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았고 지금 확실히 감염됐는지 PCR를 통해서 그 확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기술자부터 와가지고 이 살처분 바로 단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동안 노력을 안 했고 살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술만 빨리 발달했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해요.
1: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방역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답을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혜택은 늘리고 손실은 줄이는 알고 내는 세금 시간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국세청이 상속 증여세 오해와 진실이라는 안내문을 전격 배포했다고 합니다. 생활 밀착형 주제들이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오해와 어떤 진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대영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달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3: 네, 지난달에도 많이 바쁘죠.
1: 한 달 건너뛰었습니다.
3: 예, 5월은 사실 안 바쁘면 안 되는 달이라서. 네,
1: 많이 버셨습니까?
3: 예.
1: 일거리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3: 예, 많아야죠. 많아야만 하고요.
1: 아, 예. 아무튼 잘 되시길 기원하면서
3: 예.
1: 유튜브나 SNS에서 세금 정보를 얻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3: 아, 네. 저도 이제 사실 저는 찾아볼 일이 없으니까
1: 네, 네.
3: 몰랐는데
1: 그렇죠. 네.
3: 국세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
1: 네.
3: 상당한 비율로 유튜브로 이제 정보를 습득하시더라고요. 특히 상속 증여를.
1: 아무래도 유튜브에 세무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3: 예. 근데 네. 이제 그게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반은 맞고 네. 좀 반은 좀 약간 뭐랄까요? 뜬구름? 현실 가능성이 좀 적은? 법에선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구세청도 이제 안내문을 배포를 한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 정보를 제대로 안 알아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자칫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될 수 있잖아요.
3: 그렇죠.
1: 그래서 상속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국세청이 바로 알리기에 나선 것 같은데 요 상속 증여세에 관해서만 나온 겁니까 이번에?
3: 네. 이번에는 상속 증여세에서만 나왔고요. 사실 세세한 걸 다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네. 나라에서 왜 굳이 이렇게 선심을 쓰는 건가라는
1: 선심이라기보다는 네.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 게 맞으니까.
3: 예. 네.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예. 나라가 조금
1: 그렇구나. 예. 여러분들 뭔가 아리까리하고 뭔가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네. 바라면서 자 어떤 내용들이 가짜로 나왔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간에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생활비 이렇게 쓰면 세무조사 받지 않는다. 프리패스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짜 정보입니까?
3: 이게 이제 정말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녀나 네. 뭐 손자녀나를 위해서 줬다면은
1: 생활비를
3: 좀 타당하죠. 네. 근데 직장도 다니는데 버젓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월급은 다 저축하고 엄마나 아버지 카드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제주에도 있어요. 부러워요.
3: 예, 사실 엄청난 혜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예. 사실 그러면은 예. 굳이 이제 경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
1: 그렇죠.
3: 증여세로 볼 여지가 매우 큰 거죠. 아무리 생활비라고 적혀 있다고 한들
1: 메모에다가 생활비 이렇게 쓰더라도 네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죠. 탄로날 확률이 높다.
3: 매우 높죠. 왜냐 소득이 신고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1: 네. 그러니까 돈 많이 웬만큼 벌면서 부모님한테 생활비 이렇게 받아서 쓰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세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또.
3: 그렇죠. 근데 이게 대부분 언제 걸리냐인데
1: 예, 예, 예.
3: 사실 걸리는 확률은 이제 안타깝지만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서 예.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계좌 내역을 다 들춰본다든가.
1: 일반적으로
3: 그렇죠.
1: 사실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그때 걸린다는 거군요.
3: 그렇죠. 그런 경우나
1: 네.
3: 아니면 이제 정말로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차곡차곡 모아서 잘 아껴 써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뭔가를 하나 큰 거를 산다든지
1: 네.
3: 하면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와서 그거를 샀냐를 이제 구세청에서 보는 거죠.
1: 집이나 뭐 상가 이런 걸 갑자기 그렇죠, 큰 걸 그렇죠. 떡 샀을 때 그때 들여다보게 된다. 굉장히 네.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기준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얼마 기준 해가지고 이거 이상 되면 들여다보고 이거 이하 되면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기준은 딱히 없나 봐요.
3: 그런 기준을 하기에는 케이스가 생겨야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러면 실제로 부모님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3: 그렇죠.
1: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알기 어렵지 않을까요?
3: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안 걸릴 수가 없죠.
1: 안 걸릴 수가 없다.
3: 예. 왜냐면은 만약에 근무지랑 네. 자녀가 생활하는 곳, 학교랑 다르다. 네. 아니면은 돈을 쓴 곳이 누가 봐도
1: 네.
3: 연령대가 한 60대, 70대신데 마라탕집을 맨날 간다든지. 그러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1: 좋아할 수 있잖아. 마라탕 좋아할 수 있잖아.
3: 좋아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 통념상.
1: 통념상.
3: 예. 이게 사실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1: 만약에 국세청이 너 이거 다른 사람 거 쓴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이거 내가 쓴 게 아니고 어머니 카드 어머니가 쓰신 거야 라는 입증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다.
3: 그렇죠. 그렇죠.
1: 에...
3: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쉽지 않을 테죠. 일반적으로는.
1: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네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써놓으면 증여세 피해간다 이런 말도 약간 상식처럼 퍼져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라고요?
3: 이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1: 네.
3: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차용증은 있으면 좋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공증 받자. 네. 근데 공증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느낌인 거고 네. 왜냐하면은 뭐 서류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돈을 안 갚는다든지 이자를 안 준다든지 뭐 이자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등등한 사실관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네. 내가 아무리 서류만 잘 꾸며 놓는다고 한들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서류에서 심지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한 30년 무이자. 그런 거 사실 말이 안 되죠. 30년 동안 무이자로 2억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네. 나라 입장에서는 증여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빌린 거로 할 거면 갚아야 하는 거고 네. 그냥 증여를 할 거면 증여세를 내야만 탈이 없는 거죠.
1: 정말 빌렸으면
3: 그렇죠.
1: 정말 빌렸으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도 갚으시고 원금도 조금씩 갚으시는 어떤 물리적인 돈을 보내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좀 그럴듯하게 있어야죠. 뭐 기간이라든지 네. 뭐 무이자로 하더라도.
1: 그럼 그 차용증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군요 결국은.
3: 그렇죠. 차용증만 써서는 사실 너무 약하죠. 가족 간에는 증여로 무조건 다 추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우리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서류 하나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죠.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저축성 보험이나 암보험을 들어두고 보험료는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가정이 가끔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3: 실제 납부를 부모님이 해주시고 피보험자도 뭐 부모님이고 근데 수익자만 자녀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상속세로 문제가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사실 누가 납부를 했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누가 수익자인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수익자를 자녀들 뭐 두세 명 중에서 한 명한테 특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약간 예. 조금 도와주고 싶은 자녀가 있다면. 근데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수익자인 자녀의 몫을 예. 형제 자매가 나눠갖자. 예. 내놔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속세에서 문제가 되냐 안 되냐인데 증여세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수익자가 명백히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보험이 많이 들어져 있는 분들은 꼭 보험 계약을 다 봐야 되고요. 네. 안 주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전문가를 꼭 찾으셔서 이건 좀 해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1: 근데 이미 부모님이 이제 보험료를 이렇게 대신 내준 경우들이 있잖아요.
3: 네.
1: 이미 냈다. 이럴 때 이제 좀 세금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이미 과거는 사실 네. 돌이키기가 어렵고요. 정말로 한다면 네. 앞선 얘기한 차용증을 다시 써서.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빌려준 걸로 하자.
1: 빌려준 것으로.
3: 예. 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돈이 내 돈으로 나갔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이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정말 쉽지 않군요.
3: 그렇죠. 세무서나 국세청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1: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 모아가지고 신혼집에 보증금이나 혼수 마련에 보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축의금도 국세청이 출처를 다 따집니까?
3: 이게 좀 사회 통념적으로 걔네들이 네.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네.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축의금이 많다. 네. 그리고 그걸로 뭔가 큰 걸 했다. 네. 전세 보증금을 뭐 종업원 아파트를 한다든지.
1: 아 근데 친구가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네. 그 친구들이 또 부자들이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 한 30만 원씩 이렇게 했어 나한테. 100만 원 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네. 결혼해보셨으니 아실 테죠. 네, 축의금을 받으면 사실 리스트업이 다 되잖아요.
1: 그렇죠.
3: 이제 그게 이제 증빙 자료가 되는 거죠.
1: 아
3: 그러면은 피디님의 친구가 있을 거고요. 네. 피디님의 부모님의 친구가 있을 거고요. 네. 배우자님의 친구, 이제 장인 장모님의 친구가 있을 텐데 그게 어차피 네. 결국엔 다 보이니까 네. 장인 장모 부모님에 대한 거는 부모님의 몫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국세청의 시점이죠.
1: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걸로 만약에 국세청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방어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 예.
1: 요 리스트를 작성을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3: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축의금 관련된 거는 네.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은 네. 해당 사항이 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1: 네.
3: 좀 고위층들 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 일반에서 사실 엄청난 큰 액수를 받아서 그걸로 뭘 하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확률이 매우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3: 좀 불합리하죠, 사실은. 아니 정치인들은 네네.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네. 출판회도 하고
1: 네.
3: 뭐 별의별 기념회를 하면서 모으는 거는 세금을 안 걷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피땀 흘려서 내가 냈던 5만 원, 10만 원을 네. 돌려받았을 뿐인데
1: 네.
3: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1: 아니 그 정도는 들여다보진 않겠죠.

0: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막 무슨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어떤 자식의 결혼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축의금조로 그렇죠. 세금 없이 이렇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1: 매우 네. 문제가 있죠. 아. 고위층에 그렇게 가져가면.
0: 아, 이제 알겠습니다. 또 요즘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녀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1: 우선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0: 네.
1: 다 공개를 하는 거죠. 내가 모은 돈 얼마, 대출 얼마, 거기에서 이제 빈 게 이제 문제죠. 왜냐면 사실 저는 세금은 이제 이런 거는 퍼즐 맞추기라 생각하는데
0: 네.
1: 이미 다 퍼즐은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다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빈 게 과연 무엇이냐죠. 사실 운이 좋아서 뭐 주식 투자를 잘한다든지 네. 그런 건 다 내가 번 거에서 채워질 텐데
0: 네.
1: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높은 확률로 양가 부모님이 증여. 도와줬을 확률이 네, 네. 매우 높잖아요. 그걸 이제 피하고자 하는 게 앞에서 말했던 차용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넣죠. 4인간 채무를 차용증을 쓴다면.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갚지 않는 행위를 해서 이게 증여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증여를 숨겨놓고
0: 네.
1: 그냥 냈다가 통지서를 받는 거죠. 빈 거 있으니까 이거 해명해라고. 그때 이제 알고 보니 증여였다면은 그때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서 납부를 완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0: 그렇군요. 그리고 소위 부담부 증여라고 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기면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이 참 많던데 이게 오히려 과세로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국세청이 알려줬더라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채무가 껴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채무가 껴있는 거는 채무는 넘겨줄 때 증여가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0: 양도소득세를 또 낸다고요? 그렇죠. 채무인데?
1: 그렇죠. 왜냐하면 갚는 걸 이제 그 사람이 대신 갚을 거니까.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증여는 증여세를 내는데요. 이게 사실 언제 많이 쓰냐면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든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든지 그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빵원이니까 증여세만 조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요. 근데 문제는 채무를 넘겨줬잖아요.
0: 예?
1: 그럼 그 자녀는 이 채무를 갚을 수 있어야 돼요.
0: 그렇겠죠.
1: 네. 근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0: 예?
1: 아니면 비교적 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소득을 갖고 있다면 이건 누가 봐도 빚은 부모님이 갚아줄 거였구나 로 보면서 다시 증여로 다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 간의 거래는 다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입증을 다 저희가 해야 돼요. 납세자들이. 그러니까는 그 납세자들이 입증을 하려면 내 소득이 이 정도 돼서 이자도 다 내가 부담할 수 있고 그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을 확률을 보여줘야지 이제 국세청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0: 근데 이제 전세 끼고 이렇게 아파트를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고 많은데
1: 네.
0: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1: 네네.
0: 우대영 세무사께서 부모님께 전세 낀 아파트를 받았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세를 위해서
1: 네. 우선은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사람이 내는 거니까
0: 네.
1: 부모님이 저한테 판 거죠.
0: 네.
1: 그래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0: 네.
1: 증여세는 제가 내는 거니까
0: 네.
1: 제 세금을 계산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무슨 경우가 있냐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미 아파트에 포션이 나눠져 있죠.
0: 네.
1: 양도와 증여로.
0: 네.
1: 이거에 대한 취득세도 다르잖아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예, 증여가 훨씬 더 높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이 증여세를 내가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를 부모님이 이걸 감당하실 수가 있는지 부모님이 그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우리 집이 이걸 하는 게 낫겠다고 하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제일 최악의 경우인데
0: 네.
1: 등기를 다 쳐서 오시는 거예요.
0: 등기를 쳐서 온다?
1: 네.
0: 네.
1: 근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다주택자였다든지
0: 네.
1: 그럼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0: 네.
1: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자녀가 이미 10년 전에 또 다른 증여가 있었다든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0: 네.
1: 왜냐하면 증여는 또 10년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0: 네네. 10년 안에
1: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까보니까 세금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0: 그럼 등기를 치기 전에 뭔가 수를 써야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모든 거는 다

0: 하기 전에
1: 계획을 다 짜야 되는 거구나.
0: 그렇죠. 근데 혼자서 할 수는 사실 어려우니까 네. 전문가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사실 이게 좀 많이 안 하세요. 왜냐면 사실은 돈 주는 거 아깝거든요.
1: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나를 혹시 뭐 들여다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세무서는 네. 잘 들여보고요. 가족 간의 채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추적해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단순하게 뭐 5년 뒤에 안 갚고 우리 하자 쉬쉬 하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 일단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걸리면 다 토해내게 돼 있다 이런 것 같군요.
0: 근데 가산세라는 게 있으니까
1: 가산세.
0: 예, 연이자 8%고 네. 상속 증여세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15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그럼 8 곱하기 15라면 120%가 되죠. 네.
1: 잘못된 상식들을 조금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1: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때 어차피 이렇게 치고 저렇게 공제하고 이렇게 공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고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퍼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0: 반은 맞아요. 왜냐면 일괄 공제가 5억이 되죠. 거기에 배우자가 증여를 받으면 최대 6억, 아 최소 6억은 이제 보장을 해주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11억이 돼서 10억 언더면은 세금을 안 낸다. 인데요.
1: 네.
0: 이제 문제는 만약 그 자산이 다 현금이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가치가 오르지가 않잖아요. 현금의 네. 숫자가.
1: 네.
0: 근데 만약 아파트.
1: 네.
0: 이 아파트는 가치가 웬만하면 오르죠.
1: 네.
0: 전통적으로.
1: 네.
0: 근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1: 네.
0: 무슨 금액으로 과연 신고가 될까요? 나라에서 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1: 그렇죠.
0: 신고가 되겠죠.
1: 공시가로.
0: 예.
1: 네.
0: 근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시가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죠.
1: 네.
0: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로 물려받게 되니 내가 이제 이 아파트를 팔 때는 취득가액이 더 높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아.
0: 낮아지니까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1: 아, 사실 네. 신고를 상속을 받을 때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신고를 해서 내가 취득가액을 올릴지 올릴 수 있다면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꼬마 빌딩
1: 네.
0: 이런 거는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단독주택 이런 건 시가를 판단하기가
1: 네, 네.
0: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을 건지
1: 아...
0: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취득가액을 인정을 할 건지 내 걸
1: 네.
0: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죠. 단순하게 그냥 묻고 넘어가기에는
1: 네.
0: 그리고 또 상속세는 10년치의 거래 내역을 다
1: 네.
0: 더하거든요.
1: 네.
0: 지금 돌아가실 때는 5억이었는데 갖고 있는 자산이
1: 네.
0: 알고 보니 내가 그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나나 내 형제자매가 받은 게 너무 많았다면 알고 보니 내 상속 재산은 5억이 아니라 뭐 15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나라에서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주죠.
1: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뭐 한 10억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상속 뭐 신고할 필요 없어 이랬다가 나중에 뭐 작은 거 하나 물려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되팔 때
0: 그렇죠,
1: 엄청난
0: 그렇죠.
1: 이 세금을 또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속 신고도 하는 게 좋겠군요.
0: 웬만하면
1: 네.
0: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살펴보는 게
1: 전문가를 맨날 찾아갈 거면 이 라디오 방송을 왜 들어요? 좀 잘 찾아가지 않더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이제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0: 예.
1: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하다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자 그럼 이제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임종이 임박했을 때 마음이 급해져서 서둘러 증여하거나 병원비 명목으로 통장에서 현금을 대량으로 이렇게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0: 네. 우선은 나라에서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추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을 대량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출처를 셀 수가 없는 거죠. 이 돈이 과연 어디 갔는지를. 그런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막으려면 캐시로 뽑으시면 안 되고 어디다 꽂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든지 내 형제자매가 받든지 부모님 계좌로 하든지 해서 계좌이체로서 계좌 흔적을 다 남겨둬서
1: 흔적을 좀 남겨놔야 된다.
0: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기억을 찾아가는 거죠.
1: 아 이게 기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통장에
0: 네.
1: 남거나 내가 뭐 메모를 해놓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다 알아요. 뭘 아냐.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엄청난 걸 팔았다. 뭐 2, 30억짜리 건물, 뭐 토지. 그러면 세무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무서에서는 그걸 이제 주의깊게 보겠죠.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게 진짜로 잘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게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은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해명 통지서가 날아와서 좀 귀찮은 일이 생기게 되죠.
1: 경황이 없고 정황상 네. 막 정신없고 이러니까 그걸 놓치실 수 있는데 기록을 잘 해놓고 이거 결국은 내가 논리를 만들어서 방어를 잘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겠군요.
0: 네. 그리고 상속은 네. 이게 조금 가족 사연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좀 얼굴 붉히는 경우도 매우 많고요.
1: 네.
0: 세무조사가 터졌을 때 조사관이 저한테 한 말은 네. 조사가 터지고 나서는 가족끼리 안 싸우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였어요. 왜냐하면 계좌 내역을 10년치를 까기 때문에 네. 나도 몰랐던 돈이 내 동생한테 간 거고 내 누나한테 간 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감정의 골이 격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서 상속세는 되도록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서 조금 제3의 시선으로
1: 코너 제목을 전문가와 함께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왜냐하면 이게 네. 가족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은 형제 자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가 두 개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0: 각자가 신고를 하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는 세무사를 안 썼는데
1: 네.
0: 또 형제 자매 써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네 재산 분할을 그러면 안 되니까
1: 내가 형제 자매와 뭔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들리면서 오늘 알고 내는 세금 시간 네 요즘 혼란과 피해를 키우는 상속 증여세에 대한 가짜 정보 한번 알아보고 주의할 점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전문가 우대영 세무사님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로 마음 따위를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라는 뜻도 있는 세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건너다, 눈 감다, 눈치다, 다루다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눈치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뜻 중에서 마음 따위를 풀어 누그러지게 하다가 기본 의미인데 예를 들어 그는 상대를 눈치는 솜씨가 대단하다 같이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기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는 지금까지 한 말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눈치려고 했다. 또 실컷 남의 흉을 보더니 미안한지 자신의 말을 모두 농담이라고 눈치고서는 바삐 방에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눈 감다는 남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채 하다라는 뜻으로 그는 부하들의 작은 잘못도 눈 감고 지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그 실수를 눈감아달라고 사정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경북권 내륙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서울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인 가운데 밤에 흐려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전국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강수 소식이 없는데요. 5에서 20mm의 소나기에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에 비가 시작됩니다. 큰 비입니다. 오후에는 호남, 또 밤에 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 강원도와 충청 이남 대부분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정도 되겠고요. 강원도와 남부지방 50에서 100mm 안팎의 양이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전남 해안 지리산 부근은 많은 곳 120mm 안팎, 또 제주에는 50에서 180mm, 산지에서 많게는 250mm 정도의 다량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고 또 모레 오후부터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한반 후에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후속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양국 정상 간 원격 서명이 17일 이루어지면서 협상 개시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조건부로 승인했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현지 시각 18일 대국민 서면 메시지에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이란 대통령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마감합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오늘 마지막 회의 후 열흘간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부터 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직접 순방 성과를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공식 방문과 EU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등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인 멕시코를 상대로 한국 축구 사상 첫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릅니다. 앞서 열린 A조 2차전 체코와 남아공 경기가 1-1 무승부로 끝나면서 이 대표팀이 오늘 멕시코를 이길 경우 3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A조 1위 자리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방송은 오늘 오전 9시부터 KBS ETV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중동 사태를 틈타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 현대 오일뱅크 임직원 김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등 4개 정유사는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윤유와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가격 담합에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SBS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모친 명의의 증권 계좌 등으로 SBS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처분해 8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정보사위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밤에는 대부분 권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남부지방에 최대 120mm 이상, 제주는 최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일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정은혜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생중계로 직접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미국과 이란이 곧바로 60일간의 종전 후속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잠시 후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팀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귀국 영접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참석하면서 민주당 당청 갈등설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정치와이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과 관련해 전격 인터뷰에서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강한 최고위원과 인터뷰합니다.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선 사건 아이에서 짚어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미국과 이란 대통령이 결국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동안 합의됐던 내용 다 확정됐죠?
1: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새벽에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한 뒤에 취재진과 만나서 방금 베르사유에서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도 마수드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전자서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양국 정상이 직접 문서에 사인하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마친 겁니다. 백악관은 서명과 동시에 합의가 공식적으로 시행됐다고 전했습니다.
0: 네. 미국에서 공개된 최종 합의한 내용을 보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조차 사실상 이란의 승리, 미국의 항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문제가 핵심인데요. 미국은 애초에 이란의 핵물질을 밖으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이 최종안에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독 아래 이란 안에서 이란 내부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열릴 것처럼 말해왔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도 완전한 자유통항이 아니라 60일 동안만 무료 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서명 직후에 60일이 지나면 다시 통항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 이란은 이번 협상 안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걸 얻어냈다고요?
1: 네. 합의문에는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풀고 은행 거래와 보험, 운송 서비스 제한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란의 동결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반영이 됐는데 이란 입장에선 막혀있던 석유 수출길이 열리고 묶여있던 돈도 풀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특히 일부 조항은 서명 직후에 바로 이행이 되도록 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면 미국은 해상봉쇄 해제와 원유제재 유예 그리고 동결자산 해제 절차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란의 비핵화나 우라늄 처리 문제는 이후에 협상을 통해 더 논의하기로 해서 미국이 줄 걸 먼저 다 내놓고 받을 건 나중으로 미룬 합의란 비판이 나옵니다. 또 중동 내 미국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는 합의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0: 기로 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이유에서인데 정부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는지랑 종전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를 더 지켜본 뒤에 이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석유 최고 가격제를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전격 시사에서도 증시 따라잡기에서 국제유가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제유가 내려갔잖아요. 근데 국내 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왜 그대로인 걸까요?
0: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그 영향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들여온 원유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주유소에 공급되는 데는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종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내려가는 걸 체감하려면 빨라도 올해 3분기 말이나 4분기는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 출국 당시 환송 행사에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귀국 환영 행사에서는 나타났고 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 때문에 눈길을 많이 끌었죠.
0: 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서울공항에 나와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대통령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출국할 때 김민석 총리만 불렀다가 차기 당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자 이 당청 갈등설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번에는 모두 부른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갈등설 진화에 나섰지만 어제도 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져라, 연임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친명계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한 거에 대해 대통령이 싫어하는 의전인데 의도를 담아서 정치 기술을 선보인 거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공항 영접을 마친 뒤에 국회로 돌아와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조종환 전 시인 친문재인계 민주당 전 의원이기도 한데 이분의 시 구절을 인용을 해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친명계 압박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직접 하는데 당청 갈등설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1: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죠?
0: 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선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인쇄 물량을 정했는지랑 부족 사태를 언제 인지했고 현장 대응과 보고 체계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초래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 실태와 이 개표 과정의 영향, 그리고 집회 시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선관위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기강 해임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개혁 과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네. 앞으로 국조특위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국조특위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 중앙선관위로부터 기간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어 현장 조사와 증인과 참고인 신문,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서 선관위 개혁 방안도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이 손을 보려면 결국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원포인트 개헌 합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조특위위원은 여야 의원을 반반씩 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됐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태라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1: 네. 자, 우리 축구대표팀 잠시 후 오전 10시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멕시코팀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는데 이번 경기까지 이기면 사실상 32강 진출 확정된다고요?
0: 네. 체코와의 1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둔 우리 대표팀은 이번 경기까지 이기면 사실상 32강 진출이 확정됩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나란히 1승을 거두면서 현재 승점 3점을 각각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승점 6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조에서 남은 상대가 가장 약체로 평가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번 멕시코전

0: 넘으면 마지막 경기에선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덜게 됩니다. 이번 경기가 조 1위 결정전이 될 걸로 다들 보고 있는데
1: 네.
0: 그런데 한국은 월드컵 역사상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고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어서 이 기대감과 함께 과거의 징크스를 깨야 한다는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황인범 선수는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홍 감독은 멕시코는 A조 최강팀이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갖고 있어서 쉽지 않은 경기다 이러면서도 일주일 동안 충분히 준비했고 선수들이 잘 극복할 거라고 했고요. 황인범 선수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와 멕시코의 간판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의 맞대결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요. 이강인 선수와 멕시코 팀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인연도 눈길을 끕니다. 아기레 감독은 과거 스페인 마요르카 시절에 이강인을 주전으로 키워낸 스승 같은 존재인데 두 사람은 이번엔 적장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기레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공격과 수비를 모두 잘하는 선수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이라 아직까지 출근길 수월한 편인데요.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큰 막힘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건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교에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차로 통행이 어려워서요. 노원교부터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북부건선로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에서 속도가 내려가고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나들목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차량들 거북이 걸음 중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광명에서 속도가 더딥니다. 일직 분기점 진출로에는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했는데요. 현재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리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 남사제니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미국 증시 흐름 다 상승으로 마감됐네요.
3: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일단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팀 쿡의 발언이 좀 빌미가 됐는데 기존에 계속 언급됐던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옵션이라든지 레버리지에 좀 집중이 되면서 사실 좀 작은 뉴스에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여기에 또 옵션 만기의 영향이 좀 같이 들어가면서 큰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여기에 또 미국과 이란의 MOU 서명 여기에 따른 뭐 국제 효과라든지 국제 금리 하락도 긍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반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 막판에 또 이제 직전 만기 수급 여파가 좀 들어오면서 개별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3: 네,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텔 사랑이 좀 각별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1: 예.
3: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인텔이 미국 내에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를 좀 인텔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협력 계약을 발표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을 다 미국 내에서 하자. 다른 곳에 맡기지 말자.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자립적인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여기 뭐 국산화 모멘텀이 좀 강하게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의 어떤 투심을 좀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3: 여기 또 이제 엔비디아도 한 플러스 한 3%대 약 좀 상승하는 모습들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여기 AMD, 퀄컴 같은

0: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특히 이제 이 수요에 대한 둔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장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종목의 어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6% 이상 상승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요. 아마존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0: 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시련이라고 해야 되나 좀 도전장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구글의 TPU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어쨌든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만 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판매를 해서 매출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도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AI 인프라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구조를 지금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민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수요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바깥에서도 엄청나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진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밖에서 AI에 대한 아직 엄청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트레이늄이라는 어떤 클라우드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사 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같이 패키지로 좀 판매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1: 네.
0: 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크진 않습니다만 잠재적인 경쟁자로 좀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1: 네, 흥미진진하네요. 자, 유가는 어땠습니까?
0: 유가는 제가 볼 때는 하락 추세를 제가 볼 때는 전환은 확실히 된 것 같다. 다만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1: 예.
0: 일단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배럴당 한 $79, 그다음에 WTI 같은 경우 $76로 확실히 완연한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1: 네.
0: 일단은 아직까지 뭐 급격하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배들이 어쨌든 나오는 호르무즈 해역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1: 네.
0: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만 뭐 한 달 정도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배들이 다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 지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걸 좀 제거하는 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골드만삭스 같은 여러 이제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면 원유 생산량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우리 코스피는 9,000포인트를 넘기면서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계속 이제 9,000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뭐 한 9,100선을 넘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새 역사 이렇게 나왔고요.
1: 네.
0: 결국 이제 뭐 9,060선에 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만 이 상승 추세가 정말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달 15일에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선 지 거의 22일 만에 이제 9,000선을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사실 1월 달에 5,000피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이제 그 2월 달에 6,000피. 그러니까 뭐 이제 1,000포인트가 그냥 한 달 한 달씩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지금 6월 거의 뭐 초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9,000피니까 이제 제가 어제 뭐 11,500포인트
1: 네, 이제 얘기하셨죠.
0: 그런
1: 예상을 하고 있는 IB가
0: 네,
1: 있다고.
0: 네. 정말 이제 빠르게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고 또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1: 예.
0: 이게 지금 연초 이후 상승률이 거의 110%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신고가 행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는 좀 그러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중소형 성장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1: 네. 아, 그런데 환율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야간 거래 보니까 막 1,540원까지 터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와 달리 원달러 환율은 잡히지 않는 좀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좀 불안감에 넣기에 좀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FOMC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

0: 예. 일단 6월 달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준에서 어느 정도 매파적인 신호가 좀 나온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12월 혹은 뭐 빠르면 뭐 12월 내년 1월 정도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신호들로 인해서 원화가 좀 약세가 되는 좀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된다. 다만 이제 어제 좀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또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분명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네네.
0: 이 원달러 환율과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연관성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예전만큼 강해진 모습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특정 종목에 쏠리고 있는 거 이거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0: 제가 볼 때는 이런 극단적인 쏠림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기 정도에 더해서 기타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 네.
0: 코스피라고 부릅니다만 이 세 개 여기에 연관되는 뭐 종목들이 좀 제가 볼 때 뭐 SK스퀘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 두세 종목이 시장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어떤 수급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좀 출시되면서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정책을 예상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두세 개 종목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1: 그렇군요.
0: 보니까 지금 이 두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코스피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이제 지난달에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50% 넘었고
1: 네.
0: 지금 보면 한 54%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1: 어휴.
0: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28.5% 그다음에
1: 네.
0: SK하이닉스가 25.8%니까 54%니까 이제 점점점 커가는 상황인 거죠. 이번 달 말 기준 되면 더 올라가 있을 거라 보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종목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달에 코스피 종목이 약 한 950개라고 치면 100개 상승. 그다음에 850개는 하락. 이렇게. 그러니까 한 11% 정도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 네.
0: 코스피가 숫자로 보면 엄청 강세지만 그 안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대다수다.
1: 너무 많다.
0: 네.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앞에서 제가 뭐 연초 대비 110%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코스피 내에서도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격도가 있고
1: 그렇죠?
0: 지수로 보면 코스닥은 상승률이
1: 5%. 아, 너무
0: 110% 대 5%.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급격한 쏠림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의 어떤 활성화 방안도 지금 뭐 7월부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빠르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주시죠. 네,
0: 일단 미국 증시 특히 반도체 중심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묻지마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1: 네.
0: 여기에 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소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고퍼 섹터들 한번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때려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오전 우리 축구 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두 번째 경기 네. 있는데 거리 응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서 응원할 때 많이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빠른 기록인데요.
1: 네.
3: 경북 내륙에 이어 일부 수도권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된 겁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과 춘천, 청주가 33도, 대구는 32, 전주와 광주는 31도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거리 응원하실 때는 무더위에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경기는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기습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멕시코 경기가 있는 시간 동안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폭염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3: 네,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올라가 덥겠지만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25도로 오늘보다 7, 8도 정도나 떨어지겠습니다. 네. 모레 일요일부터는 29도로 30도 아래에 머물러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 네. 지금 토요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주말까지 꽤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최대 250,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대 120,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대 100mm 이상으로 매우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강원 산지 와 동해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아,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네, 선거 후에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네. 선거 저에도 한참 못 봤어요.
0: 아, 근데 장동혁 대표가 입원을 하신 거는 뭐 많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건가요?
1: 사실은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6월 3일 날 그 이제 중앙 선관위 그때 같이 가서 밤을 새웠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6월 4일 날 이제 좀 그 쉬셨으면 좋겠다. 5일 날인가 그렇게 됐는데 올림픽 공원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져버렸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갖고 있는 이제 신념, 가치는 거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 참정권 중요한 문제인데 세상이 너무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절절함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거기를 또 계속 하셨어요. 휴식을 못 취하셨어요. 또 그 후에 이제 우리 당내 그 좀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 미소아들이 계속 그 힘들게 했고 이런저런 그 심신적 여파가 많이 그 힘들게 그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아침 최고위 그 끝나고 뵀을 때
0: 예.
1: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되게 기력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워낙 우리 박준태 실장이 대표님을 잘 케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장이 대표님을 이렇게 제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은 이제 저라도 이제 좀 더 나서겠는데 우리 박준태 실장이 생각보다 차분하고 그 사려 깊게 대표님을 잘 챙기니까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소홀히 넘겼는데 어쨌든 이제 갑자기 이제 병원을 가셔가지고 의료진의 권유에 의해서 입원을 그 하시게 됐다고 저도 그렇게만 전해 듣고 지금 뵙지는 못했어요.
0: 아직 뵙지는 못하시고.
1: 네.
0: 네.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입원을 하실까요?
1: 그건 저도 오늘 이제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0: 네.
1: 이게 단식의 후유증이 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0: 그냥 시쳇말로 단식을 너무 막무식하게 하셨어요. 대부분의 다른 단식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렇게 뭐 좀 그 미음이랄까 그러니까 유동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이렇게 단식을 이제 소위 관리형 단식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제 관리형 단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네다바이형 단식이 있는데 단식한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 뭐 먹고 뭐 그러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예. 유명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
1: 그냥.
0: 예, 근데 그냥.
1: 그런 거 없이.
0: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닭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닥치고 공격?
1: 닥치고 단식을 하셨다.
0: 닥치고 단식이었죠. 아. 그냥 그저 물만 드시고. 아. 그러니까 되게 염려했죠. 쉽지 않은 거.
1: 아, 지금 그러면은 오늘 일단 봐야지 그 다음에 업무 복귀는 언제쯤 하는지 아실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0: 예.
1: 네. 그. 뭐 여러 보도가 나와서 보도를 기반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0: 예.
1: 2기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또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0: 예.
1: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원내대표의 정정식 원내대표가 됐는데 원래 정책위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면 후임 정책위 의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0: 그렇죠.
1: 그런데 네. 어떤 보도를 보니까 뭐 박수영 의원한테 제안을 했다고 박수영 의원이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상황이 혹시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0: 대상자 중에 한 분이셨던 걸로는 알고 있어요.
1: 예.
0: 박수영 의원이
1: 네.
0: 거절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네. 우리 그 소속 의원들 몇 사람으로부터 친 한동훈 계죠. 의원총회 한번 들어갔다가
1: 네.
0: 의원도 아닌 게 감히 여기를 왜 들어와? 뭐 이렇게 호통도 듣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1: 예전 의원총회 말씀하시는
0: 예전
1: 거죠?
0: 의원총회.
1: 네, 네, 네,
0: 예,
1: 네.
0: 예.
1: 네.
0: 그러니까 그 예전 총회에 계셨던 의원들이 지금도 의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원내일에는 관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덜 기울이죠.
1: 네.
0: 왜냐하면 그 정도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몇몇 국회의원에 대한 뭐 제 나름대로의 상처라면 상처고 또 국회의원 뺏지도 못한 사람으로서의 컴플렉스라고 한다면 컴플렉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가져요.
1: 네.
0: 또 물어보지도 않고 굳이 말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섞으려고 안 하고
1: 네.
0: 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들으면 발끈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1: 발끈에 할 만한 얘기를 또 하시네요.
0: 네. 여러 가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생각의 깊이도 있어야 되고 한국 정치가 현재 처해져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고뇌와 고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듣기로는 정점식 대표께서 이 좀 경제 전문가
1: 네.
0: 쪽
1: 네.
0: 경제통을 좀
1: 정책위 의장에
0: 모시고
1: 네.
0: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1: 네.
0: 이제 세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평.
1: 네, 네,
0: 그 사람에 대한 평가.
1: 네.
0: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제 막말 못 하잖아요. 물론 우리 당 소속 의원 중에 몇몇 분들은 앞에서 막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심지어는 최고위원들도 최고위원 중에서도 있고
1: 네,
0: 그런데
1: 네.
0: 대부분 이제 그 외교적으로 덕담을 하죠. 그게 사람 사이의 예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같이 그 메이트가 돼가지고 러닝메이트죠. 러닝메이트가
1: 예.
0: 돼서 함께 할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이렇게 좀 얼버무리게 되네요.
1: 네.
0: 예.
1: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0: 다 했습니까?
1: 네. 사태론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럼 네. 뭐 장도혁 네. 대표 그 9월 8월 달에 당선되고 나서 10월부터 나온 얘기예요. 작년 10월부터 6월이니까 거의 뭐 한 8개월을 갖다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예요. 다만
1: 네.
0: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불평하다가
1: 네.
0: 작년 12월부터 노골적으로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1: 근데 선거 결과를 놓고 이 선거에서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국면에서는 그 논거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렇지 않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1: 몇몇 사람들이.
0: 예. 네. 그러니까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몇몇 사람들. 예를 들면 네. 그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대안과 미래에 소속돼 있는 몇몇. 그게 이제 그냥 우리끼리는 통상 그 오세훈 시장 그룹이라고 이렇게 그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친 한동훈계의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정치 미숙아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사퇴를 거론하면서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레퍼토리로 떠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선거의 성패의 기준은 뭐냐. 그럼 민주당도 실패했다고 그러고
1: 네네.
0: 패배했다고 하잖아요.
1: 네.
0: 이긴 것 같지만 패배했다 하고 저희도 뭐 우리 당 몇몇 사람들이 패배했다고 그러는데 2018년 선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2018년 선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거든요.
1: 네.
0: 그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요. 연천 가평 빼고 29개가 전부 그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서울에서는 서초 딱 한 군데 되고 서울 구청장이 전부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8군데 단체장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선 12군데가 됐어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그때 2018년에는 그 12개의 보궐선거 중에 재보궐선거 중에 송원석 전 원내대표 딱 한 군데 됐어요. 그것도 뭐 말뚝만 꽂으면 된다는 경북 지역에서. 이번에는 울산, 대구, 그다음에 충남, 평택, 경기까지 네 군데가 됐습니다. 이거를 패배한 선거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이를테면은 사고의 기준이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저보고 뭐 막말한다고 그래요.
1: 제가 그 지금 수치를 갖고 얘기하셨는데 최수진 의원 님하고 어제 전화 인터뷰할 때 의원총회에서 박대출 의원께서 그렇게 숫자를 갖고 얘기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0: 예.
1: 그래서 좀 아, 그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대 4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최악의 여권과 내부 분탕질 속에서도 선거를 낸 거다라고 또 했더라고요.
0: 아, 그럼요.
1: 예.
0: 예.
1: 그래서 이 홍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이 이런 활약을 인정하지 않고 빈대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0: 그렇죠.
1: 공감하시는 뭐 바입니까?
0: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죠. 공감하고.
1: 네.
0: 그러니까 늘 떠들던 사람들만 떠들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거죠. 거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께서 네. 1.5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그 원내 경력이라는 것이 1.5선이죠. 사실은 보궐선거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사실 국회의원으로서는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 그 조금 그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흔쾌하지 않다고. 이제 여의도 정치에 굉장히 그 이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문의 랄까 또는 익숙하지 않은 문의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탐탁치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를 좀 해보신 분들은 명분이 없어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명분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렇다고 당신 내려오세요라는 얘기는 또 안 하세요. 그건 또 뭔 얘기 어떤 측면이냐면
1: 네.
0: 지방선거 전에는 워낙 그 언론에서 거세게 그 여론을 빙자했는지 정확한 여론의 반영인지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을 아니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진다. 경북도 질 수 있다. 거의 이런 정도 16대 빵이다라는 분석까지 내놨잖아요. 그럼 그거를 접하는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우리 장동혁 대표의 그 간판으로는 이 지방선거가 폭망할 수 있으니 좀 이 선으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거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선거가 그 패배는 아니에요. 나름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눈에는. 그런데 근거도 없이 그 자기들 마음대로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미숙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정치를 길게 봐야 되잖아요. 호흡을 길게 보고 당장 지금 닥쳐져 있는 당면 선거는 없어요.
1: 네.
0: 정치는 뭐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네. 이럴 때 우리 당이 이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좀 더 더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이후에 그러면 그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또 끝나자마자 물러나세요. 뭐 좀비 지도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정신적 그 구조, 뇌 구조가 저는 의심스러운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철부지 미숙아들 그리고 외계어를 쓴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1: 네. 위원님, 그 퇴진을 주장하시는, 퇴진을 요구하시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선거가 없잖아요. 28년도 총선까지는. 지금이 당이 변할 시기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하고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0: 네.
1: 그런데 그 쇄신, 변화의 방법을 놓고 다른 것 같습니다. 퇴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당을 쇄신할 수가 없었어요. 당 대표 취임 이후부터 흔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윤석열 정부의 불행한 유산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1: 네네네.
0: 그리고 그 윤석열 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그 구조적 어려운 점들을
1: 네.
0: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1: 네.
0: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원들은 우리 당의 당원들은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하더라도 원오브댐이에요. 그들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도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거예요. 국가에 대한 가치,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당의 구성원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120만 당원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120만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이 넘은 건 확실하거든요.
1: 네.
0: 사실은 장동혁 대표 취임 때 60만인가 80만 당원이었다가 지금 100만이 넘는 당원이 됐어요.
1: 네.
0: 그러면 20만에서 30만 이상의 책임 당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1: 예.
0: 그럼 당원이 그만큼 그 들불 번지듯이 조금 조금씩 확산되고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당이 그래도 국민들 속에서 조금 조금씩 더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기준과 무슨 근거로 그 쇄신과 쇄신을 주장하면서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는지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1: 네.
0: 이를테면 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넌 그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굉장히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도에 기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뭐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가을 전에 임기를 정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요. 또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국정조사 국면이 마무리될 때쯤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어떤 거는 기본적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전제에다가 시기를 이제 조합한 그런 얘기 입장이 나온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다음번 공천권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제거해 보겠다라는 개인 정치적 욕심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뭐 곽규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분이 왜 그랬는지 방송에서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고, 우리 저 오재준 최고 같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뚱딴지 같은 얘기를 그 카메라 앞에서 그 이제 자주 하죠. 본인의 그 자기 과시 내지는 자기 존재감의 확인, 그 엉뚱한 방향의 얘기,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0: 당 바깥에 있는 분들 얘기를 잠깐 질문으로 하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영 대표가 버틴다 해도 내년 초가 한계다라는 전망을 내놨고, 총선 공천 국면이 시작되면 당내 압박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역시 장 대표의 사퇴는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 일부 보도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지금 공천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내년 2월까지 전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당대표가 사퇴를 하시면 새로 당대표가 되시는 분은 잔여 임기,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밖에 못한다. 근데 총선 공천은 그 다음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년 2월까지는 버티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1: 뭐
0: 내놨기도
1: 세법이
0: 하더라고요.
1: 복잡한 거고요.
0: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1: 그분들 뭐
0: 네.
1: 자기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와 그
0: 네.
1: 다음에 세상의 관심이 본인들로부터 멀어지는 거를 걱정해가지고 늘그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얘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국면에
0: 네.
1: 뭐 본인들의 역할을 그렇게 뭐썩 잘했다고 볼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모시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때 안 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안 하신 이유는 본인 나름대로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0: 네.
1: 그리고 이제 뭐그이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게 다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0: 네.
1: 언론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관심 있게 그 이제 들으시고 또 그것이 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0: 네.
1: 우리 당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0: 네.
1: 관심에서 벗어나 계신 분들이니까 별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이게 어쨌든 지금 정치 집단은 그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0: 예.
1: 작년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선출이 됐고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0: 네네네.
1: 이제 선거는 다음번 이제 총선이죠. 그
0: 그렇죠.
1: 총선에는 지금 왕왕 시끄럽게 하고 계신 분들의 운명이 또 결정되는 선거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지, 내그 정치적 생명을 그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냥 셈법으로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와 원칙을 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0: 네.
1: 개인의 욕심이 앞선다 하더라도 가치와 원칙이 지켜지면서 개인의 욕심이 얹혀지는 거는 그건 뭐그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탐욕이 그냥 눈앞을 그냥 확저그 가려가지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다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저기 그 어리석은 정치 행태가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0: 네.
1: 당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원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임기 2년을 그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제가 남양주 시장을 했습니다.
0: 네.
1: 한 2년 했는데 제가 잘 못해요. 저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그래서 남양주 시민들 한 3, 4천 명 모여서 당신 시장 사퇴하시오 그러면 사퇴해야 되나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완전한 참패가 이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도덕적 하자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선
0: 알겠습니다.
1: 계속해서 똑같은 그 사퇴 요구를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앵무새처럼 떠든다는 거는 그건 거의 그 정치적 그 미숙이라고 이라는 저는 정치적

0: 세계적으로 미숙한 미숙아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떠들고 다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네.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뭐 시기가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냥 뭐 밥 먹고 그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하겠죠. 사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네. 우리 당원들의 당심, 네, 네. 일반 당원들의 그 절절함은요. 예. 한동훈 그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원들은.
1: 아.
0: 당원들한테 저는 그거를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은
1: 네.
0: 이 당에 사실 원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그 이 당을 사실은 가장 힘들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때 그냥 저희 그 패키지로 따라왔어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국 용어로는 바이 원 겟 원 프리. 그죠? 네. 예. 그런데 와가지고 한 것이라고는 총선 망치고 당 망치고 지금 당 이렇게 힘들게 한 거 말고는 없어요.
1: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그럽시다.
1: 네, 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국민의힘 조광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여의도 거리응원에 있어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전국에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정체전선상의 저기압 발달이 그 원인이 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에 지금 비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늦은 오후 호남에 또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중부와 경북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및 중서부 지방도 이틀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남부 지방은 50에서 100mm, 특히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또 지리산 부근은 120mm 이상 보고 있고요. 제주 쪽은 50에서 180mm, 산지 많은 곳 2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적으로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으로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강릉 27도, 대구, 대전 32도 등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풀 꺾여서 서울이 25도의 낮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의 안개에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6.7도.

0: 속도입니다. 강혜조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스 대표,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뭐 이 질문부터 당연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90도 인사, 폴더 인사, 각도기로 재서 이렇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공항에서의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1: 뭐 예상된 거고 그 정청래 대표가 이번만 90도 인사를 한 건 아니고 뭐 이제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은 90도에 가까운 인사, 뭐 90도 인사 뭐 여러 개가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한 75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80도는 넘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항상 좀 많이 허리를 숙였어요. 예전에도.
0: 모든 분들에게 아니면 대통령에게?
1: 대통령에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네네네. 이런 뭐 배웅이 됐든 만났을 때든 굉장히 허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숙였다. 그래서 모 친명계 핵심 인사의 얘기는 뭐 정청래 대표랑 대통령 갈등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 그림자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허리를 많이 굽히는 거는 뭐 예상된 거고 본인도 이제 계속 얘기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한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보기에 이게 그 갈등이 봉합된 거냐. 예를 들면은 2024년 1월 23일에 그때 서천시장 화재가 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눈발 날리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90도 폴더 인사했잖아요.
0: 네. 예.
1: 그때가 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숙였더라고요. 제가 각도를 재보니까 두 사람의 조금 더
0: 숙였으니까.
1: 네, 조금 더 숙였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다고 갈등이 봉합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봉합은 잠깐 됐지만은 결국은 갈등은 이제 폭발하는 거고 뭐 전당대회 이제 나온다니까. 이제 뭐 이제 당원들과 이제 국민들의 표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가장 저는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인사가 아니라
0: 네.
1: 그 언론 보도 뭐 JTBC나 뭐 채널A 몇몇 언론에서 나온 건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0: 네.
1: 그러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친명, 그러니까 친청 쪽 인사가 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졌어요. 사실 친명들이. 왜 나가고 싶으면은 본인 의지로 나가면 되지 왜 대통령을 파냐 이게. 그래서 더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 부글부글 됐어 어제.
0: 네.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기간 내내 네. 지금 선거 패배로 인정되는 민주당에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선거를 사실상 승리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버티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네.
2: 근데 저는 뭐 어제 90도 인사도 인사지만 지금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화전 양면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내지는 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막 이런 것들을 한쪽에서는 올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다. 뭐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이다. 그러다가 어제는 공항에 나가가지고 90도의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과공비례라고 해서 너무 과한 예를 차릴 때 이게 상대방한테도 상당한 좀 결례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 뭐 넥타이 색깔 하나만 매도 해석이 다 붙는 이런 상황 또 특히나 당대표 경선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 연임 그 출마 여부가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공항에서 보였던 정청래 대표의 그런 태도는 상당히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2: 무엇보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비행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참모들과 악수하면서 차에 탑승하는 그 시간이 한 18초 정도 걸렸습니다.
0: 아,
2: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0: 네.
2: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바로 차로 탑승을 한 거기 때문에
0: 네네.
2: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금의 이 여권의 어떤 기류가 상당히 좀 냉각돼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대표 경선인 8월 17일까지 상당히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90도 인사를 놓고 오히려 다분히 정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 제가 먹이다하고 먹이다하고 뭐가 표준어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0: 예.
3: 먹이다가 맞는데
0: 네.
3: 먹이다가 그러면 좀 싱겁잖아요. 먹이다가 저는 하고 싶은데 표준어는 아닙니다. 먹이다가 맞는데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그랬죠. 당원 중심주의 얘기를 했고
0: 네.
3: 정권은 짧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수행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상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과하게 이렇게 인사하면 그건 인사가 아닙니다. 사실. 먹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 네.
3: 뭘 수고했다고 하는지 잘 몰라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수고했다는 그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중유골이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해자 일종의 어떻게 본다면 언더독 그 전략을 좀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계속 밀릴 수는 없다. 그래서 면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굽히지만 지나고 나면 여기 보면 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0: 네네네.
3: 이게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앞부분하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걸 혼합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꽃이 피우겠다. 난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골적인 면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선을 확 그을 수는 없거든요. 이재명 정부 대통령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걸 가장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 내가 밀리면 내가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를 일정 부분 유지하고 싶은 건데 근데 어느 정도 선이 좀 지나면 제가 볼 때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됐다가 확 끊어질 수도 있고요. 확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팽팽하게 하다 끊어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누가 진다는 게 아니라
0: 네.
3: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0: 갈등이 더
3: 됐다. 그리고 이게 보면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대다의 문제가 되면 옆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게 증폭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사이의 어떤 간극보다도 다대다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극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띈다. 이렇게.
0: 아니 지금 김준일 대표께서 얘기하셔서 바로 찾아봤거든요.
1: 예.
0: 당무 게임 논란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까지는 저는 업데이트돼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 얘기한 걸로 또 보도가 나와서 지금 앞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게 격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정권은 짧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1: 예.
0: 더 증폭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야당이 할 말을 또 당 내에서 또 정 대표의 측근이라고 지금 인용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새로운 또 시비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뭐 그러니까 시비거리죠. 시비거리인데 네. 이제 워낙 그 정권은 짧다가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이게 이제 덜 주목은 받았어요. 언론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명 쪽에서는 좀 더 부글부글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굳이 당무 개입을 그러니까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게 법으로 네. 당무 개입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0: 없죠.
1: 예,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이게 정치적으로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각 당의 당원 당규나 이런 거 보면은 뭐 1호 당원이다, 명예 당원이다. 그리고 뭐 이렇다면은 당은 뭐 대통령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대통령은 뭐 의견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명시적으로 야, 정청래 너 나오지 마라고 하면은 이거는 명시적으로 제가 봐도 당무 개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의견을 내는 거는 뭐 당정의 지치가 중요하고 당정관이 잘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의견도 못 내냐. 저는 이런 것까지 당무 개입으로 막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당 내부에서 당무 개입이다라고 이거를 정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나오는 거죠.
0: 네네. 네. 아, 지금 사실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구도가 너무 주목을 받으니까 되레 김민석 총리가 좀 덜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하고 연합은 하는 거겠지 연대?
2: 아니 근데 뭐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면 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라고 지금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사실 그런 친명 대 친청 구도가 형성이 되면 사실상 이제 친명 구도를 대표해서 나오는 격이 되다 보니까
0: 예.
2: 뭐 그 구도가 그렇게 김민석 총리에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보면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혼자서 출마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송영길 의원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출마를 해서 구도를 다시 잡는 것이 훨씬 더 이런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좀 저지하는 데에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DJ 대통령 때부터 정치를 같이 시작한 사이고 또 오랜 기간 또 신뢰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선거 구도에서는 네. 서로 좀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네. 지금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아마 이 이슈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만 바꿔질지 바꿔질 뿐이고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총에서 네.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뭐 보도 어떤 보도는 90명 중에 60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최수진 의원은 아 그거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조강한 최고위원 앞서 인터뷰하고 가셨지만은 일부다. 그리고 늘 하던 얘기 또 반복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장제원 대표도 입원을 한 상황인데 네. 김기영 대변인 지금 당내 상황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2: 제가 의원들 속마음은 모르죠. 그런데 의총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90명 중에서 60명이다. 그건 좀 명백히 오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누가 뭐 카운트한 건 아니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게 표현되는 게 있고요. 표현되지 않는 게 있을 때 우리가 표현되는 것만 이렇게 해석하고 무게를 두면 안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비겁해서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인 거죠. 정치라는 건. 장도영역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부를 내려놓게 했을 때 다음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되는 게 좋을 것인가. 일종의 저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체제가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악 이분법적으로 봐서 장동혁 지도부를 대놓고는 지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저는 지도자가 리더가 어떤 이슈를 자기 것으로 이슈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재선거 이슈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다?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다만 그 이슈가 얘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 거죠. 근데 재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여야를 통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숙하게 한 게 있죠. 그 정도와 깊이와 여러 가지 시선은 있을 수 있지만
1: 네.
2: 이거는 저는 일정 부분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2030에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전체적으로 재선거를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느냐 이거는요. 우선 이건 떠났어요. 우리 손을.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네. 그 광장의 목소리와 2030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안아서 그거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소총이라는 시스템에 올려놓은 자체 이거는 저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를 싫어하는 문제와 이 네. 재선거 문제를 똑같이 보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1: 네.
2: 이른바 이제 저는 조강 최고 의견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번 그거를 총의를 잘 모아서 확실하게 이거를 속된 표현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말로 되겠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5명 중에 4교회 최고위원 사퇴를 얘기하는데 네네. 여기에서 보면 어제 그 신 최고위원이 신도국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맨을 움직이려면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이 제안들이 당의 미래를 위해 정말로 맞는 제안인지를 신뢰를 갖게 얘기해야 키맨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지도부 지난해 8월 이후에 끊임없이 사퇴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했을 수 있는데 그게 똑같은 강도로 똑같이 이루어지다 보면 일종의 소음으로 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박함을 가지고 쇄신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거를 네. 조직적으로 그리고 상대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과 결단의 문제인데
1: 네.
2: 속된 표현으로 이현주 최고 비판하고 던졌잖아요. 제가 저는 던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본인은 계속 있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힘을 얻는가에 대한 현실론을 얘기한 겁니다.
1: 네. 말씀들이 워낙 달라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장도혁 대표는 사퇴할 생각 전혀 없어 보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뭐 지금 신동욱 최고나

0: 김재원 최고의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지금 별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근데 최고 지도부가 총사퇴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 보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내년 8월까지 임기 동안 계속 그냥 지리하게 버티기라는 말 하나로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그날 이제 의총에서 정확하게 공개 발언, 비공개였지만 이제 본인이 의사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를 한 게 송석준, 이종배, 윤한홍, 신성범, 박형수, 권영진, 조은희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60명이 다 의사를 밝혔다라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의원들의 마음은 이제 추론을 한 건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과 미래에 있는 권영진, 조은희 뭐 이런 분들인데 이번에 처음 등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박형수 의원, 여기 의성, 경북 의성인가 뭐 TK 의원이고 윤한홍 의원, 원조 윤핵관. 이종배 의원도 올해 2월 달에 언론 인터뷰 보면은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보수가 결집해서 지선 이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균열이 가고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내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장동혁 체제로 갈 수 없다라는 거를. 근데 이제 이 전형적인 이 국민의힘의 의총회인 건데 침묵하는 다수가 항상 있어요. 한 50%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걸 이제 과거에는 언더진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주류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장동혁이 맞득치는 않아. 근데 당장 내 손으로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복당 문제, 차기 전당대회 공천권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 전당대회를 열고 싶어하는 이제 차기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있는 거.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분 추론인데 어제 경기도 의원들 다 같이 모여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문구 가지고 이제 빠진 거잖아요. 김은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결국 안철수 의원은 이거는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찍어내면은 또 당원들이 또 나한테 표 안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꽤 오래 갈 것 같다.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어떻게 장도혁 대표가 버틸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가 생물이라서 어떻게 될지.
0: 내년 초까지 버티기 수는 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쉽지 않겠다.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일단은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그 리더십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선거 기간에서도 전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박미 논란 때문에도 상당히 또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면서 선거 때도 역할한 건 없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민주당 쪽에서 사실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그 반사이익을 지금 국민의힘이 받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선거 이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 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다시 한번 또 연명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또 열린 것도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더라도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어요. 뭐 당원 소환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4명이 사퇴를 일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것이 뭐 대안과 미래 라든지 장동혁 체제를 대놓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또 이분들도 그렇게 국민적 민심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아마 의원들도 본인들이 움직이는 시점을 아마 자기 공천,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의 공천을 위해서 뛰는 시점에 아마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전 장동혁 대표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약간 상황에서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아마 내년에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당원들이 그 리더십을 선택하는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번 다음에 당원들을 훨씬 더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든 다음에 아마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직을 본인이 연임을 하고 아마 그걸 기반으로 대선 도전하겠다. 아마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김경영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3: 쉽게 보면 우재준 최고가 가을에는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선의를 해석하기에는 좀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습니까?
3: 왜냐하면 당원 당규의 6개월 이상 이내 임기가 있으면 잔여 임기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1, 2월에 2월에 되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나머지 8월, 8월까지 임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가을에 해야지 이게 총선 공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장이 서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0: 그러네요.
3: 저는 다 떠나서

0: 네.
1: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싸워서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싸워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좀 네. 확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좀 거칠게 말하면 네네. 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 가지고 얘기는 하지 말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2: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장도혁 대표가 본인이 약속을 한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이거 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그때 당대표 네네. 선거.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서울과 부산 선거에 내 정치 생명 걸겠다. 그거는 거기 두 개 지면은 나 사퇴하겠다라는 걸로 다 해석을 했잖아요. 본인이 말을 안 지켰으면 왜 말을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에요. 지지율 올랐으니까 나는 사퇴 안 한다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안 할 수밖에 없고
0: 네.
2: 사실은 지금 만약에 되더라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2021년에 출범한 이후에 당대표 4명과 비대위원장 8명에서 총 12명이 있었거든요. 권한대행까지 합치면 한 20명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전당대회를 내년에 열 수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무너져도 비대위원장 새로 세우면 되고 아니면은 송원석 비대위도 있었어.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직한 것도 있어요. 뭐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당내 합의를 찾아가면은 이 뭐 지도부 공백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주류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무너뜨려서 대안이 뭐냐. 대안은 일단은 무너진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장도혁 대표를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책임 정치를 안 한다. 이거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저도 장도혁 대표는 진짜 진작에 물러났었어야 되는 저는 정치를 그동안 보여줬다. 굉장히 불신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결과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또 앞선 것도 사실이고 지금 장도혁 대표는 그걸 가지고서 본인의 또 공으로 이거를 치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지금 장도혁 대표 체제가 쉽사리 지금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0: 네. 국정조사 관련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도혁 대표를 향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1: 네.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정의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것도 있고
0: 네.
1: 명부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사인도 잘못한 게 한 2천 명 넘게 나온다고. 아우 저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투표용지 관련해서 날인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투표용지가 당연히 번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번호가 없는 게 뭐 70%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배부된 것 중에서. 그렇다면 속된 표현으로 누군가 그 용지를 가지고 장난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부정이라고 단정은 안 짓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부실이라는 두 가지 두 단어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대세 지장 없으니까 이거 굳이 재선거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장의 현장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젊은 친구들이 똑같은 워딩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을 네.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아니 이거잖아요.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문제 제기 안 한다. 선거를 졌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원칙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 공정도 공정이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과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반문을 할게요. 그 친구들이 광장에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진짜 여야가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인식, 저도 이제 50살이 넘었는데 50대가 바라보는 인식과 2030에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음모론이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0: 어쨌든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16곳 그리고 전국 단위 재선거를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지만 정정식 원내대표와 의원총회를 통해가지고 7곳 그리고 후보자 개인이 한 4곳 네. 그다음에 뭐 재선거 이 부분 얘기 안 하고 일단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밟는 차원 이렇게 좀 정리한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정조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 문제가 45일 동안 해야 되는데 합의는 빨리 되긴 한 것 같아요. 뭐 선거 끝난 후 한 2주는 지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관위와 지역선관위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사실 또 문제가 제기를 됐던 대상 중에 하나가 경찰이 있었고 또 청와대 얘기도 있었고 등등이 있잖아요. 국조가 지금 일단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 대표님께서?
2: 뭐 이거는 이제 야당이 더 주도를 할 것 같고, 네. 뭐 이제 위원장도 야당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국정조사에서 지금 청와대를 조사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 공세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 뭐 청와대가 시켜서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 개입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좀 파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송관이 자체에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이제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국정조사는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오늘도 막 단독 보도가 엄청 쏟아졌어요. 엄청 그러니까 송관이 관련해서 네네네. 그거를 다시 이제 리바이벌하고 환기시키고 좀 소통도 치고 좀 국민들 화도 좀 이제 같이 분노하게 하고 이 역할이면은 특검이 이제 지금 합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검에서 이제 추가로 밝힐 부분이 있는지 여부 이거를 지금 하자고 할 텐데 거기가 좀 많이 관건이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예.
0: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절대 못 받아들일까 아니면 어느 시점 되면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3: 아니요,
0: 보세요?
3: 아니요.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참정권 침해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재선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마음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실적인 제도 정치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김민석 총리도 특검과 국정조사 다 열어놓고 해야 된다는 입장도 냈었고 네. 좀 민주당에서도 그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총체적 불신이 있다면 그 특검도 이제 합의를 통해서 좀 만들어서 어떤 권 권위를 또 부여하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그런 특검의 역할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문제는 일정 부분 또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놓고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풀리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부정선거도 저는 그래요. 부정과 부실은 다른 겁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열어놓더라도 아니 과거부터 본인들이 선거 졌을 때마다 부정선거를 입버릇처럼 외쳤던 황교안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부정선거를 외치면은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 구호로만 이게 소비돼서는 문제 해결에는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관위 문제는 결국 제도 개혁을 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기관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마땅한 개혁의 차원에서 저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도 상당 부분 이건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를 개헌하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도권에서 개헌까지 열어놓고 원포인트로 전 선관위 개혁에 모든 가능한 저는 조치를 다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0: 양당 대표 회동을 장동영 대표가 제안했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사 가능성 짧게 어느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2: 뭐 정청래 대표가 요즘 엄청 욕먹고 있거든요. 왜 선관위 사태나 이거에 대해 한마디 안 하고 본인 당권 투쟁만 하냐. 그래서 궁지를 좀 공궁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전격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0: 알겠습니다. 네.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준일 대표와 김기영 대변인은 오늘 1부에서 인사드리고요. 2부는 신인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 시사
1: 뉴스
3: 전격 시사
1: 인터뷰
3: 전격 시사
1: 주식

0: 전격 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0: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시사.
2: 정치와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그 투표로 공개된 거 보셨죠?
3: 네.
2: 네. 26곳인가 지금 투표가 아예 잠깐이라도 중단됐던 곳만 일단 모아서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우왕좌왕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박하게 그 상황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2: 네.
3: 결국에는 이 문제의 총체적인 틀을 짜자면 결국 선관위의 부실 내지는 뭐 부정까지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이고
2: 네.
3: 이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무능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뭐 파견받은 어떤 공무원들이나 현장에서 선거를 실제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투표록에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2: 네.
3: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 참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급박하게 정말 무질서하게 돌아갔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참정권 침해 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2: 네네.
3: 그러니까 전 이게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선관위가 주된 그 감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 뭐 행안부, 네. 뭐 파견받은 공무원들이라든지 예예. 내지는 뭐 지자체까지도 한번 이 부분은 전반적인 아마 그 실태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총괄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사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용지 인쇄 기준을 50%로 한 거. 이 지침을 제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정조사 과정에서 한번 다시 다 점검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어제 조현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의 50%로 축소한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해당 지침이 있었는지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호사로서.
3: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국민들께서는 이런 해명을 들으면
2: 네.
3: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2: 네.
3: 이거는 좀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
2: 네.
3: 선관위가
2: 네.
3: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그리고 기초선관위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2: 네.
3: 그리고 헌법기관입니다. 우리
2: 네.
3: 헌법에서
2: 네.
3: 규정을 하고 있는데
2: 네.
3: 문제는 선관위의 장.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이 있고 또 시도선관위원장이 있고 기초에도 장들이 있는데 그 장들이 다 판사들이 와서 겸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원장도 노태학 이분이 대법관이신 거예요.
2: 네.
3: 근데 대법관이 가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상당히 이런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의 직원들은 당연히 늘공들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위원장으로 오신 분들이 사실상 판사고 이분들은 겸직의 상태로 와서 선관위 업무를 보조적으로만 그 관여를 하다 보니까 권한은 센데 아무 역할은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늘공들의 어떤 천하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선관위의 이런 50%만 그 결정을 한 배경에는 과거에 하도 그 부정선거 관련된 논란이 많다 보니까 50% 정도로 아마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그 선관위를 이끄는 책임자들 위원장단에서는 전혀 그 지침 단계도 알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 개혁이 아까 제가 필요하다고 개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2: 네.
3: 결국에는 선관위가 이렇게 사법부에서 겸직하는 형태로 아주 감시감독이 부실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도 이렇게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부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런데 지금 조윤욱 위원장이 발표 내용을 근거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금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이시죠. 이분이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해서 봤더니 지금 조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 50%로 인쇄를 줄인다는 이 지침을 중앙선관위원, 그러니까 상임선관위원인 위철한 위원한테는 보고를 했고 그리고 사무총장의 전결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서 그러면 상임선관위원인 위철한 위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탄핵소추 얘기까지

0: 꺼내든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조금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는 이제 속도 위반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0: 네네.
1: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 위원장한테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은 이미 사표가 수리돼가지고 지금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럼 지금 위철한 중앙선관 위원장 직무 대행에 대해서 그럼 탄핵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 진상규명을 하고 누가 관여돼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다짜고짜 국정조사도 하지 않았고 특검의 수사도 지금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누구부터 탄핵하고 시작하자 이거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재선거를 외치는 분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한다고 했고 결국에는 개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주제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전사적인 태도는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0: 네.
1: 결국에는 어떤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지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누구부터 탄핵소추를 하자. 전 이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고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 저는 네.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0: 네. 이번 그 부실한 선거관리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노태학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 시에 배우자를 동반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빼놓고 자체 보고서 안에 넣어놓고 예산 편성에 따르면 배우자 비용까지도 세금에서 나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중앙선관위원장이라면 우리나라 이제 요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육부 요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태는 어떻게 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선관위, 그러니까 5부 요인의 하나가 되는 선관위의 장을 겸임하는 이런 해계한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의 아주 큰 발단이 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태학 전 위원장도 본인의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위원장이라도 챙기고 상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됐더라면 이런 기초적인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없을 텐데 아니 본인들이 해외 출장이나 가고 거기에 배우자를 동행한 다음에 결국에는 예산도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보고서에는 뭔가 문제될 것이 두려웠는지 그 부분은 또 빼버리지 않습니까? 허위 기재를 하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이제 뭐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 부분까지도 다 수사 대상에 올라가는 간다고 보는 것인데 수사로 처벌하는 거는 최후의 문제고요.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독립성과 어떤 권한을 아주 그 크게 누리는 기관에서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졌다. 이거 저는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엄밀한 저는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핸드볼 경기장 봉쇄 집회가 오늘로 보름째 됐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흉기를 들고 뭐 난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등등등 하는데 지금 보면 여당 의원들도 한번 왔다 가고 또 국민의힘 야당 의원도 왔다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집회를 풀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이거 어떻게 정치권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 현장에 좀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결국에는 집권 여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13일 만에 찾아가서 발길을 돌리고 했습니다만 뭐 늦게라도 찾아간 건 다행이지만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1: 무엇보다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는 본질이 다릅니다. 부실 관리는 뭐 형사처벌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부정 선거는 처벌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저는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 시위 현장 안에는 다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 선거를 처벌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핸드볼 선수들에 대한 어떤 뭐 소지품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입반출하는 거를 막는다든지
0: 네네.
1: 이런 것들은 다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는 현행범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위의 목적 자체가 참정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지금 부당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방법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또 침해하는 방식을 쓰겠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상황에서 저는 불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지위고하를 물어나고 저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정무적 판단까지 가미가 돼서 상당히 지금 처리하기가 어려운 형국인 건 맞겠습니다만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를 해서 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최소한 엄정 대응을 통해서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0: 네. 국조특위가 45일 한 달 넘게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뭐 앞서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국조특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냉소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 국조특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오선에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고 여야 간사를 윤건영 사범수 의원이 맡았는데 증인 채택이라든가 또 현장 검증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1: 근데 저도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 것이 이 문제 참정권 침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선거를 계속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선관위를 이런 상태로 놓아두고 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면 또 부정선거론자들 무대가 또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단 한치도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부정선거의 그런 늪에 빠지는 상황을 저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많이 봤잖아요.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권한 가지고 또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인 개인들이 주목받고 싶은 건가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도 분명히 있는 거라서 저는 이 참정권 침해 문제를 좀 제도권에서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저는 개헌까지 좀 열어놓고 원포인트 개헌이더라도 전 필요하면 열어놓고 반드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모습을 좀 이번만큼은 꼭 한번 좀 국회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어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사전투표를 계속하는 것이 온당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투표를 본투표일까지 합치면 3일이나 되니까 사실 투표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50%로 줄인 이유 중에 하나로 용지를 너무 많이 찍어서 남게 되면 이게 또 부정선거의 시비가 될까 봐 이런 이유를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투표 폐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 네, 저는 이제 사전투표 폐지 얘기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제도개혁의 문제에서는 올려놓고 저는 검토는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은 사전투표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본투표 단계에서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정권 침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상규명 단계에서는 사전투표 얘기를 들고 나오면 이 주장 자체가 제가 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이 논점이 너무 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본투표 단계에서의 선관위의 어떤 부실 관리 문제와 뭐 더 나아가서 부정의 문제도 있다면 다 열어놓고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제도 개혁 목소리가 나올 때는 사전투표라는 것을 이 본투표와 시차를 두고 또 투표하니까 민심이 또 왜곡된다 이런 문제들도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와 이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전 제도 개혁 부분에서 열어놓고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단계별로 하나 하나씩 그래서 마지막에 필요하면 개헌까지 갈 수 있게 용두삼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치와의 2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날씨 정보입니다. 제주에 비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오늘 늦은 오후 호남에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중부와 경북 제주는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 포함입니다. 서울 등 대부분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시간당 2, 30mm 정도의 강도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보다 더 강하게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예상 강우량입니다. 서울 및 중서부 지방은 30에서 80mm가량, 남부 50에서 100mm 정도인데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지리산 부근은 120mm 이상 보고 있고요. 제주는 50에서 산지 쪽 많게는 250mm 안팎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강풍까지도 동반하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경북권 내륙에 폭염특보 여전히 발효 중으로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대구 32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덥겠고요. 내일은 서울 25도의 낮 기온 예상돼 기온이 대부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매주 금요일 뉴스에 담긴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는 사건와입니다. 임은지 변호사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5일째를 맞이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 시위의 경우에는 이 기존의 시위는 주체 단체 이런 게 좀 명시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SNS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현행 집시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건가요?
4: 예리한 지적이시고 또 현재 학계에서도 실제로 논의가 되는 쟁점입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최자가 5개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하고 또 질서 유지인을 두는 등의 어떤 책임 주체가 있는 집회를 전제로 성립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와 같이 SNS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들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제 해산에 나서면 오히려 기본권 침해 논란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아마 경찰로서도 굉장히 신중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렇다고 집시법 적용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법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지금 파생되는 부수적인 문제 상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네, 맞습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듯이 집시법 적용이 애매하다고 해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를 하거나 또는 통행을 막는 개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 그리고 손괴죄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집시법의 공백을 특별법의 공백을 일반법인 형법으로 보완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12개 체육단체와 선수들의 피해인데 펜싱 국가대표팀은 다른 선수의 장비를 빌려 지금 해외 경기에 출국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집회 참가자 개인이 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되는 건가요?
4: 이거는 좀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먼저 좀 구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는데 여기서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시위대에 여러 분이 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담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손해 전액을 일부 또는 한 사람에게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는 항변이 먹히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개별 참가자들 사이의 뭐 분담 비율은 뭐 인과관계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하더라도 이런 부진정 연대의 채무 관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사상 책임이 무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장비 반출을 하기로 합의가 했다가 끝내 무산되는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발생한 추가 손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이렇게 장비 반출 합의가 무산돼서 발생한 추가 손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통상의 손해가 아니고 특별 손해로 평가가 되는 경우에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은 강제 집행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사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16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재를 시도했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때 보면 한 참가자가 출입을 끝내 막으면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4: 이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형법 제314조의 제1항의 업무 방해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즉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을 하는데요.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출입문을 막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강요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를 막은 시위 참가자들은 증거 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참가자들의 증거 보전 주장이요. 법적인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4: 결론적으로 증거 보전이라는 개념을 시민이 내세우면서 뭐 어떤 건물을 뭐 통제하거나 또는 뭐 출입을 막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증거 보전은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 절차입니다. 즉 당사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 타당성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증거를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단순히 이런 그런 증거 보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점거나 출입 통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네. 자, 중재가 무산된 이후에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기장 출입구를 노끈이나 청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묶은 모습이 영상으로도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문을 부수거나 유리를 깬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테이프로 묶은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4: 네. 흔히들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에만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물건이 가진 본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즉 물건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행위를 손괴로 봅니다. 문은 사람이 또 여닫고 또 통행하라고 만든 물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근데 이거를 노끈이나 뭐 청테이프로 묶어서 열지도 못하고 사람이 드나들지도 못하고 했다면 일시적으로 문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즉 상실시킨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네. 자,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합법적 집회 보장하지만 사적 검문이나 경찰관 모욕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적 검문의 법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4: 사적 검문으로 거론된 행위는 당연히 법치주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에 국민의 신체나 소지품을 검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은 공권력에만 부여가 됩니다.
3: 네.
4: 사법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이렇게 뭐 선수나 직원의 가방을 소지품을 검사했다는 거는 강요죄나 특수강요죄가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네. 자, 행안부 장관 담화가 발표된 당일에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하고 경고 방송을 하면서 진입을 시도했다가 충돌을 우려해 철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각에서 아, 공권력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4: 이거는 현장 지휘관의 당시 현장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좁은 출입구에서 인파가 정말 밀집된 상황이라면 만약에 강제 진입을 무리하게 시도를 했을 때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우선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칙에도 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장 철수는 단순히 불법에 굴복을 했다기보다는 안전을 고려한 판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네. 최근 현장 상황이 격해지니까 밤에 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흉기를 동원한 소동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당시 상황과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4: 네. 지난 17일 밤 10시 20분쯤에 경기장 출입구 앞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서 자해를 시도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으로 주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기동대가 신속히 대치한 끝에 제압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현재 이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특수라는 표현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3: 네.
4: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3: 네. 자, 물리적 충돌 못지않게 지금 온라인상 여론전도 치열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 해산을 위해서 꾸민 일이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소동 같은 경우도요. 또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다. 뭐 이런 주장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허위사실로 보이는데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4: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해서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비방할 목적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굉장히 좀 유념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네. 현장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돌, 이 돌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무거운 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형법에서는 도구의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가 된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네, 지금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집회가 이루어졌고 보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현장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유념해야 될 법적인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4: 일단은 이제 현장 상황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이제 주변의 상황들에 좀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이나 또는 이제 위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가지고 이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오늘 사건 와이 이문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에 덥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는 중부와 경북에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린다는 예보 들어와 있고요. 제주에 이미 비가 시작됐는데 큰 비의 신호탄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호남,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상의 저기압입니다. 중부와 제주 등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양이 상당량입니다. 서울 및 중서부지방 30에서 최대 80mm 안팎, 남부지방은 50에서 100mm 정도인데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지리산 부근 많은 곳 120mm 이상 보고 있고요. 제주에는 50에서 산지 쪽 2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도권과 경북권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25도에서 33도 분포로 서울이 오늘 33도, 대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비로 인해서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와 남해서부에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전 10시 멕시코